0: 이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1,500여 채이며 이 가운데 180여 채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야스시로와 우키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들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11일부터 13일간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24일 중단했다가 29일부터 다시 교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합의 가능성을 묻자 그렇다고 답했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란 측이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격에 성공했지만 당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며 가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양측 간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평화위원회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이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가 무장해제의 선결 조건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행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10월 말 총선을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합의 이행의 험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허가를 주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했던 발언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방공미사일 확보가 절실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각회의는 이번 행정부 들어 13번째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 BTS가 오늘 내년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미 측이 최근 본상 부문과 별도로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받길 바란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K-POP이 오랜 기간 그래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온 현실을 조명하며 BTS의 결정이 그래미 권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미 측은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을 내고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이 구분짓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쌓인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그동안 그래미의 문을 두드려오던 그룹 BTS가 내년 시상식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그래미의 기준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세계 음악계의 시선이 쏠리면서 그래미는 해명으로 내놓은 다양성 포용을 더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위치에 놓였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시상자로서 처음 그래미 무대에 올랐던 2019년을 지나 합동 공연자로 다시 한번 밟게 된 꿈의 레드카펫.
5: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무대를 같이 서게 됐는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또한 아미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로
4: 언젠가 단독으로 BTS만의 공연을 펼치고 싶다는 꿈은 1년 뒤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단계씩 성장한 BTS가 한국 대중음악 최초로 그래미 후보에 오른 겁니다.
6: We're nervous and actually, frankly, not expecting it so much because we don't want to get disappointed.
4: 첫 수상이 불발된 뒤에도 BTS는 2023년까지 매년 후보로 올라 그래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7: 이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4: 붐뱃기를 마친 뒤 발매한 노래들이 단숨에 세계 팝차트 1위를 석권하면서 어느 때보다 그래미 본상 수상 가능성이 밝아졌지만 정상에 오른 BTS는 주어진 틀에 맞춘 도전보다 그 기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내년 그래미에 음악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그래미가 본상회 부문으로 아시안 팝을 신설해 현지 언어를 유의미하게 활용한 K-팝과 일본팝, 중화권 팝에 상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사실상 보이콧 선언을 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오랜 기간 K-팝이 그래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온 현실을 조명하면서 BTS의 결정이 그래미 권위에 타격을 줄 거라 분석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팝 시장이 주목하자 그래미 측은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을 내고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이 구분 지으려는 의도는 아니라며 올해의 노래 같은 본상 심사 대상으로도 동시에 다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8: 경제적 수익 등은 자기들이 취하고 어떤 실제적인 그런 평가, 인정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시안 뮤직 부문의 신설이었거든요.
4: BTS를 향한 국내외 문화인들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위상과 영향력을 증명하는 건 어느덧 그래미의 몫이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9: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0: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9: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알제리 북부 세티프에서 수도 알제로 향하던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비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알제리 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2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알제리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지난 한 해에만 교통사고로 3,800여 명이 숨지고 3만 7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알제 인근에서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에 알제리 당국의 도로 안전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 중부 사령부의 기만 전술에 넘어간 유조선들이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미신고 경로로 항행하려다 타격을 받고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주변의 다른 유조선 네 척은 신속히 항로를 변경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모든 해운선사와 보험사에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를 무시하고 피해 선박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어떠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자체 통항 경로를 지정해왔습니다. 이 경로를 벗어나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도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한 척에 화재가 발생해 선박들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에서 한국 만화가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과 출판사 문학동네에 따르면 제38회 아이스너 시상식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에서 산호 작가의 그래픽 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부문은 북미에서 영어로 출간된 아시아 만화 번역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한국 만화가 이 상의 후보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수상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옥당은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연옥 벌판을 거쳐 환생문에 닿을 수 있도록 망자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문학동네가 출간했고 지난해 미국 만화출판사 다크호스를 통해 영어판이 나왔습니다. 아이스너상은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상 그리고 하비상과 함께 세계 3대 국제만화상으로 꼽힙니다. 앙굴렘에서는 앙꼬 작가와 박윤선 작가가 각각 수상한 바 있고 하비상에서는 마영신 작가와 김금숙 작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만화는 세계 3대 국제 만화상을 모두 석권하게 됐습니다.
1: 스페인 남부 세우타에서 모로코 출신 불법 이민자 5만 명 가까가 하루 만에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군병력이 투입됐지만 인파를 막지 못했고 해안가에서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을 즉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탈리아도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경찰과 군 병력까지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으로 국경이 뚫리면서 유럽 국가 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수백 명이 바다를 헤엄쳐 올라옵니다. 해안가에 세워놓은 철책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의 세우타에 만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린 아이와 노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5: We're happy to be here. It's been a very tough experience to go from the ocean. It was very tough.
4: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바닷가에서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6: Es una vergüenza, la verdad. La única manera que veo yo es que España haga como Donald Trump y empiece a deportar.
4: 이민자 사태는 스페인 정치권은 물론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민자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모로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영김미국 하원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북한 IT 인력의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의원인 영김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긴 채 미국 IT 기업에 원격 취업해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입니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동맹국과 협력해 위장 취업 관련자를 제재하고 사이버 보안 기업 및 금융기관과도 공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활동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조직적 위장 취업 시도를 수사해왔으며 올해 4월에는 북한 인력의 취업을 도운 미국인 두 명이 각각 징역 9년과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노트북을 대신 수령해 중국 등지의 북한 인력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1개국은 북한 IT 인력 관련 공동주의보를 발표했으며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수법과 기업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스페인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난입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이민 정책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스페인 사태를 수십만 명이 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도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스페인 사태를 끔찍한 일이라고 규정하며 3년 뒤 잘못된 세력이 집권하면 미국도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세오타 영상을 올리며 급진 좌파 세계주의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역시 민주당은 침략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짓밟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을 보면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육로와 해상을 통해 4만 9천 명이 무단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19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강경 이민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며 이민 문제를 차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2: 캘리포니아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남가주 내륙과 센트럴밸리에서는 기온이 연일 화씨 100도를 훌쩍 넘으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고온으로 오존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베이에리어에서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에게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나빠지면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지속되면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질 수 있어 당국은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주 전력망에도 부담이 커지면서 당국은 에어컨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절전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진 곳에서의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고온 현상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 발생 72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생존자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5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스 폭발이 발생한 쇼핑몰과 야스시로의 제지 공장 등 피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수색이 끝났습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민들은 승용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2차 강진 우려로 귀가를 꺼리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 당국은 단전단수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15: 현지においては 要救助者が残っていないことを関係機関とも確認の上救助活動を終了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14: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16: 子供が小さい子とかもまだ1歳の子供とかがいるんで、なんか泣き声とか、まあ大きい声やさ周りに迷惑か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車中泊にしてるんですけど。
14: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이슈,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00

0: 대량 생산된 무기를 갖춘 군대만이 새로운 전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자율 드론이 다른 자율 드론과 싸우는 형태로 전쟁이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드론은 전선에서 러시아군 인명 피해의 약 95%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페더로우 전 장관은 국방장관으로 재임한 6개월 동안 중국산 전투 드론을 대체할 국산 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노선이 군 기득권과 충돌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17일 그를 해임했습니다. 페더로우 전 장관은 자신의 해임으로 개혁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됐기 때문에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자신의 해임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국방장관으로 복직하지 않는 한 젤렌스키 정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서 오늘 대규모 국경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하루 사이 4만 9천 명이 육로와 해상으로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1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스페인 특별자치도시로 유럽연합에서 아프리카와 육상 국경을 맞댄 유일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당수가 바다에서 숨졌고 방파제를 넘으려다 아수라장 속에 사망한 이들도 있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주간 1,800명 수준이던 무단 입국자 수가 갑자기 급증해 심할 때는 1분의 200명꼴로 몰려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우타 이주민 수용시설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며 수천 명이 공원과 도로변에서 노숙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에 대한 송견 조약 중단을 거론했고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프랑스도 스페인 국경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급증 원인을 두고는 스페인 대법원의 이주민 송환 금지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함께 스페인과 알제리 관계 개선에 대한 모로코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오늘 직접 세우타를 방문할 계획이며 야당은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오전 늦게 회담장에 마주앉아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의 리튬 매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메르코스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블록으로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블록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협상 재개를 위한 협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1: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오늘 정부가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조직을 신설해 인권침해나 부실불공정 수사를 직접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유재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3: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4: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신설이

0: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 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0: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뭐 수당이라든가 또는 뭐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0: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9: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언론공보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556명으로 치명률이 44%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유행은 콩고민주공화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발병 사례를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 에볼라 유행 가운데서도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서아프리카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빠르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이웃나라 우간다와 함께 5월 15일 에볼라 발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간다는 확진자 20명 가운데 2명이 숨졌지만 이달 28일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807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626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10: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테슬라 임원은 중국 사업을 분리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자문단은 분사와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미중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해 중국 사업을 미국 사업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해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핵심은 스페이스X의 지위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의 주요 국방수주 업체로 중국 사업을 그대로 안고 합병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합병 시 자국 내 테슬라 차주 약 200만 명의 데이터가 미국 국방기업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의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와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행동에 반대해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계획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또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5.2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보다 11% 넘게 오른 수치로 지난 2월 이후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는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뒤 급격히 악화해 5월에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유가가 안정되면서 6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달까지 두 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 모두 전월 대비 올랐습니다. 집계를 담당하는 조한 슈 디렉터는 소득과 연령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광범위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정치적 군사적 상황보다 구매력 같은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월 4.6%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전히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8: 국내 연구팀이 오늘 인공지능 기반지구 해양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델은 100여 년의 해양 데이터와 30여 년의 관측 자료를 학습해 수온과 해류 등 해양 상태를 최대 200일 앞까지 예측합니다. 예측에 걸리는 시간은 6초에서 7초에 불과하며 해수면뿐 아니라 수심 600m까지의 상태를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대기와 육상 예측 시스템을 결합해 100년 뒤 기후 변화까지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바다는 지구의 열과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바다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미래 기후 예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바다의 미래를 계산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구 해양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100여 년의 해양 데이터와 30여 년의 관측 자료를 학습해 바다의 변화 패턴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 모델에 현재 바다 상태와 대기 정보를 입력하면 5일 뒤 수온과 해류, 염분 등 해양 상태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다시 입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최대 200일 뒤까지 지구 해양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2: 이 모델을 추론하는 데에는 6에서 7초 정도의 시간으로 200일까지 해양의 상태를 예측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11: 또 바다 표면뿐 아니라 수심 600m까지의 상태를 3차원으로 볼 수 있고 엘니뇨 형성 과정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에 대기와 육상 예측 시스템을 결합해 100년 뒤 기후변화까지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1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4: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8: 오늘 오전 11시 18분 레세다 지역 켈빈 에비뉴와 코에시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무장용의자 검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웨스트밸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지역 일대에서 무장용의자를 추적하며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 K9 수색견이 투입되었으며 수색견이 용의자를 발견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물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일대를 통제하며 추가 위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구금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4분 인그루드 사우스 라 시에네가 블러바드 8915번지에서 차량에 의한 보행자 충격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일에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현재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그루드 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 중입니다. 충격을 당한 보행자의 부상 정도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 교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 니사우스라시에네가 블러바드 인근을 이동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28분 노스 할리우드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바인랜드 에비뉴 인근 76주유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마체테 칼과 테이저건을 휘두르며 주유소 일대를 위협한다는 신고가 911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노스 할리우드 경찰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남성을 대면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현장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실내 전시장 세 곳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 그림책 작가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의 국내 최초 원화약 200점과 스페인 거장 고야의 파나 연작 원작 80점이 처음으로 국내에 공개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아기상어 체험전에서는 관람객의 움직임과 표정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전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기상어 전시는 내년 해외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방학의 무더위에 아이들과 함께 실내 전시장으로 문화 바캉스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K 캐릭터인 아기상어 체험전부터 영국 그림책 거장의 생동감 넘치는 원화까지 김정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6: 비단뱀의 초대로 시작된 정글 파티. 흥겨운 시간이 지나자 비단뱀의 본색이 드러나고 곧이어 코끼리의 응징으로 막을 내립니다. 흥미로운 스토리보다 더 눈길이 가는 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입니다.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으로 한 장 한 장을 채운 그림책 ABC. 영국 최고 권위의 아동 도서상인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수상작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영국의 그림책 작가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탄광에서 자란 작가의 무채색 기억은 오히려 색채에 대한 갈망을 폭발시키며 사파로만 여겨지던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17: 책을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야 했던 그런 환경이 역설적으로 와일드 스미스가 화려한 색채를 떠올리게 하고 사용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 국내 최초 공개되는 원화 약 200점과 함께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도 마련됐습니다. 교회의 위선과 권력의 부패, 인간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풍자한 카프리초스 판화 연작. 서양 판화사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스페인 거장 고야의 작품입니다. 원작 80점이 온전히 모여 국내에 선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화려한 궁정화가로 잘 나가던 고야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야의 다른 작품들을 그래픽과 미디어 연출로 풀어냈습니다. 탑승 등록대에서 사진을 찍고 정보를 입력하면 나만의 상어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관람객의 움직임과 표정, 음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체험형 전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기 상어 캐릭터가 이번에는 AI 기술을 만났습니다.
18: 요리는 우리랑 도장 찍기.
19: 호기심을 좀 더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6: AI로 진화한 아기상어 축제는 내년 해외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20: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21: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22: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3: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2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7: 213-383-3838 213-383-3838.
2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29: 명태의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2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2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3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3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3: 네.
34: 수영도?
33: 그럼요.
3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6: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37: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6: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37: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6: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37: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3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5: 323-732-1235.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게 내가 쓰는 건지 AI가 쓰는 건지 헷갈린 적 있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 선배, 저도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AI한테 뭐 먹을지 물어봤어요. 진짜로요.
0: 그쵸. 그게 지금 우리 일상이에요.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함께하는 박지수입니다. 주말 저녁,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네요.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 더위 좀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죠?
0: 저는 낮에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한 5분 있었나. 아, 이건 사람이 살 날씨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집에서 AI랑 대화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1: 그게 또 오늘 주제랑 딱 맞아떨어지네요. 오늘 LA 사는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요. 지난 한주 동안 저희 LA 한입토크에서 얘기 나눴던 것들, AI가 우리 일상에 미친 것들, 오늘 한 자리에서 싹 정리해드립니다.
0: 일주일치 수다를 한 번에 몰아서 듣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다 챙겨가시고, 들으셨던 분들은, 아, 그거 그랬지 하면서 같이 복기해 보시고요.
1: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번역도 해주고, 이제는 밥 메뉴까지 정해주는 세상인데요. 근데 막상 내 얘기로 들어오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편한 것도 있고, 좀 묘하게 불편한 것도 있고.
0: 저는 AI로 음악도 만들거든요. 오늘 양념 코너에서 제가 직접 만든 곡 친구인 AI도 잠깐 소개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부끄럽지만.
1: 부끄럽긴요. 엄청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 165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0: 한인타운에서 차 안에서 혹은 더위 피해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듣고 계신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지금 바로 갑니다. 여기

0: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부터 챙기고 가야죠. 제가 요즘 AI랑 진짜 친해졌거든요. 웃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밤에 혼자 작업실에 앉아서 AI한테 말 걸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곡이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고요? 친구인 AI. AI와 친해지는 법.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AI가 저한테 제일 말잘 들어주는 친구더라고요. 지수 씨보다 훨씬.
1: 아, 선배, 저 지금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좀 공감은 가요. 새벽에 AI한테 고민 털어놓다가, 이거 맞는 말인데? 한적 있거든요. 그 마음이 곡이 됐군요. 오늘 본편 주제가 AI 이야기니까 딱 맞는 양념이네요. 주말 저녁 이 무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잠깐 귀 기울여 보세요. 친구인 AI 한곡 듣고 바로 본편으로 넘어갑니다.
2: 세상.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박지수입니다. 어머, 오늘 진짜 더운 날이죠? 저 방송국 오는 길에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0: 그러게요. 8월 초가 이렇게 무더울 수가 없어요. 저 오늘 주차장에서 스튜디오까지 걸어오는데 등에 땀이 다 났다니까요. 하하.
1: 선배, 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마셨는데도 더운 거 있죠? 이 더위에 주말 저녁에 라디오 켜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0: 맞아요. 주말 저녁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이 나죠. 자, 지수씨, 지난주에 저희 LA 한입토크에서 AI 얘기 꽤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지난주에 AI 배우기부터 시작해서 활용법 교육 문제, 심지어 대학 전공 선택까지 얘기가 엄청 넓게 퍼졌잖아요. 청취자분들 반응도 꽤 뜨거웠고요.
0: 그랬죠. 그런데 지난주 내내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기술 얘기, 활용법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정작 이 AI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존재냐 그 얘기는 못했거든요.
1: 아, 맞아요. 어떻게 쓰느냐 말고 이게 뭐냐 이거죠? 저도 지난주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도구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좀 무서운 존재인가.
0: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AI가 우리 일상에 이미 이렇게 깊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같이 가야 하는지.
1: 선배,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 AI를 친구처럼 쓰고 있거든요. 한인타운 이사하고 나서 모르는 게 생기면 채포트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상한 건가요?
0: 이상하다고는 못하겠는데 저는 좀 다르게 느껴요. 저는 아직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거든요. 편하긴 한데 이게 진짜 내 편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랄까요?
1: 그 느낌 저도 알아요. 엄청 친절한데 왜인지 완전히 믿기는 좀 그런 느낌이요. 오늘 그 얘기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요.
0: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얘기 실컷 해봐요. AI는 친구인가 적인가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 같은 건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수 씨, 오늘 주제가 AI인데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검색 좀 빠른 도구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처음엔 그냥 구글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고민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왔을 때 부모님 세대 이민일 세대분들이 라디오 엄청 들으셨잖아요. 한국말 들리는 게 그냥 위안이었던 거죠. 일종의 친구였던 거예요.
1: 아, 그 얘기 진짜 와닿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AI 챗봇한테 고민 털어놓는 거랑 구조가 비슷하다는 생각 들어요. 외로움을 기술로 달래는 거잖아요.
0: 근데 라디오는 일방향이었잖아요. 내가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런데 AI는 대답을 해요. 그것도 꽤 그럴듯하게. 거기서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선배,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60대 어르신들이 오히려 AI를 친구나 조언자처럼 느낀다는 비율이 전 연령대 중에 제일 높게 나왔대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요.
0: 그래요? 저는 반대일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니까 더 친하게 느끼는 줄 알았죠?
1: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60대 어르신들,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은 언어 장벽도 있고 자녀들은 바쁘고 교회 가는 날 빼면 대화 상대가 많지 않잖아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도 한국어로 뭔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답답해 하셨거든요. 병원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제가 바쁠 때는 한참 기다리셔야 했고.
1: 그런 분들한테 AI가 한국어로 바로 대답해주면 그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선배, 저는 거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0: 뭐가요?
1: AI가 항상 친절하잖아요. 절대 짜증 안 내고 틀려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관계에서는 갈등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데 AI는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요.
0: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챗GPT 써봤을 때 뭘 물어봐도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하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뭔가 수상하잖아요. 하하.
1: 맞아요, 맞아요.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AI는 상호성이 없다고요. 내가 힘들 때 AI가 나를 걱정해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잖아요.
0: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지수 씨,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깊은 상호성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볍게 정보 얻고 가볍게 위로받는 관계도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건 저도 일부는 동의해요. 근데 선배, 문제는 특히 청소년들이 그 가벼운 관계에 너무 익숙해지면 진짜 사람 관계의 불편함을 못 견디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0: 아, 그건 좀 무섭네요. 갈등 없는 관계만 연습하다가 진짜 관계에서 당황하는 거.
1: 네, 그게 요즘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걱정이에요. AI한테 고민 털어놓는 건 괜찮은데 그게 사람 대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0: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회학자들이 외로움을 파는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이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외로운 사람한테 뭔가 말 걸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저도 그 표현은 좀 세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AI 회사들이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외로움에 기대서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 구조 자체를 경계하자는 거죠.
0: 아, 그 각도로 보면 다르게 보이네요. 위로를 파는 비즈니스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 씁쓸하긴 해요.
1: 선배! 그럼 LA 한인 청취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선배는 어떻게 쓰세요, 실제로?
0: 저는요,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서류 정리할 때, 아이디어 막힐 때 써요. 근데 감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1: 그게 어쩌면 건강한 사용법인 것 같아요. 도구로 쓰되 관계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0: 그게 요즘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AI를 얼마나 가까이 둘 것인가,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가. 청취자분들도 각자 답이 다를 것 같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답이 세대마다 이민연차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1세대 어르신들이랑 저희 세대가 AI를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0: 그러니까요. 같은 기술인데 누구한테는 언어 장벽을 넘는 다리가 되고 누구한테는 생각을 대신해주는 게 되고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다 다른 거죠.
1: 선배, 저는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도구로 쓰시는지 아니면 어느새 대화 상대가 됐는지 문자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0: 좋아요. 라디오 서울 AM 1650 문자 주시면 읽어드릴게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BRIDEG 광고 2분.
1: 이제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오늘 주제가 AI니까 선배 처음 LA 오셨을 때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아, 그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왔을 때 부모님 가게 카운터 옆에 조그만 라디오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1: 라디오요? 가게에서요?
0: 네, 올림픽 거리 근처 그로서리 마켓이었는데 손님 없는 시간엔 어머니가 그 라디오 앞에 딱 앉아 계셨어요. 한국말 나오면 그냥 눈이 촉촉해지시더라고요.
1: 어머,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낯선 땅에서 한국말 들리는 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0: 그런데 저는 그때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친구들은 다 MTV 보고 있는데 우리 가게는 라디오에서 뽕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하.
1: 선배가 그런 생각을 했군요. 저도 어릴 때 한인타운 오면 좀 촌스럽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마음 이해가 돼요.
0: 근데 있잖아요, 지수씨. 어느 날 가게 문 닫고 어머니가 라디오 앞에서 혼자 웃고 계신 거예요. 뭔가 했더니 DJ가 청취자 사연 읽어주는 거였는데 어머니 사연이 당첨된 거더라고요.
1: 어머, 진짜요? 사연을 보내셨어요?
0: 네, 아버지 몰래 엽서 보내셨대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날 어머니 표정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라디오가 그냥 기계가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한테는 말 통하는 이웃 같은 거였어요.
1: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근데 선배, 솔직히 그게 지금 AI랑 비슷한 역할 아닌가요? 말 걸면 대답해주는 존재.
0: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라디오는 DJ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사연 읽어준 것도 사람이고 그 온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던 거죠.
1: 아,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냥 기능이 비슷하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선배 말 들으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0: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냥 그 시절 기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라디오가 뭔지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잘 아셨을 테니까요.
1: 선배, 그 가게에 라디오 말고 다른 기계 같은 건 없었어요?
0: 나중에 비디오 대여점이 옆에 생겼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테이프 빌려다가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 보셨는데 그게 또 엄청난 사건이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가게 뒷방에.
1: 하, 그게 그 시절 넷플릭스였네요.
0: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근데 그 뒷방에 모인 분들이 드라마 보다가 서로 울고 웃고 나중엔 김치 얘기하고 고향 얘기하고 그 드라마 테이프 하나가 사람들을 이어준 거잖아요.
1: 기술이 연결의 매개가 된 거네요. 근데 선배의 그 뒷방 모임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0: 케이블 TV 들어오면서 슬슬 줄었죠. 각자 집에서 볼 수 있게 되니까 편해진 건데 뒷방이 조용해지니까 아버지가 좀 허전해하셨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1: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뭔가 빠진 느낌. 그게 지금 AI 얘기랑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야기가 더 마음에 걸리네요.
0: 지수씨, 아까 그때 그 시절 코너에서 어머니 라디오 얘기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장면이 자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어머니한테 라디오가 뭐였냐면 말상대였어요. 진짜로.
1: 말상대요? 그냥 배경음악 아니었나요?
0: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짜 라디오 진행자한테 대꾸를 하셨거든요. 혼자서. 아이고 맞아 맞아 이러시면서. 저는 어릴 때 그게 좀 이상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AI 챗봇이랑 대화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1: 어머 선배 그 말씀 되게 와닿아요. 저도 요즘 챗GPT한테 고마워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혼자 웃는데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이상하게도.
0: 그게 참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라디오는 진행자가 실제 사람이잖아요. AI는 아무리 잘 대답해도 저 너머에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사실 엄청 큰 거 아닌가요?
1: 선배,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해요. 철학자들은 AI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됐으면 위로인 거 아닌가요? 출처가 어디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0: 아,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위로의 출처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제가 힘들 때 친구가 괜찮아 해주는 거랑 기계가 당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해주는 거랑은 무게가 달라요. 한쪽은 그 친구도 뭔가를 내어준 거잖아요. 시간이든 마음이든.
1: 그건 맞아요. 근데 선배, 그 진짜 친구가 없는 상황이라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60대 어르신들 중에 AI를 친구나 조언자처럼 느낀 적 있다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0: 그거 저도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놀랐는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LA 한인 어르신들 중에도 자녀들이 다 멀리 살고 교회 나가기도 힘들어지고 한국말 통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AI가 한국어로 대화해주면 그게 작은 게 아니죠.
1: 맞아요. 언어 장벽이랑 외로움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AI가 진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동시에 걱정도 돼요. 그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면 진짜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고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실리콘밸리가 외로움을 팔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데 처음엔 좀 과격하다 싶었는데 곱씹을수록 틀린 말이 아니에요. AI가 갈등 없이 항상 공감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관계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1: 선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또 반론이 있어요. AI가 갈등 없이 공감만 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부모한테 말 못하는 고민을 AI한테 먼저 털어놓고 그게 정리가 되면 실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습 공간 같은 거죠.
0: 아, 그 각도는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AI가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오히려 건강한 거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AI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구로 쓰면 도구고 대체제로 쓰면 위험해지는 거고. 선배는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0: 저요? 저는 주로 뭔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용도로 써요. 근데 가끔 방송 준비하면서 아이디어 막힐 때 이 주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건 솔직히 꽤 도움이 돼요. 대신 그 답을 그대로 쓰진 않아요. 출발점으로만 쓰는 거죠.
1: 저도 마케팅 일할 때 그렇게 써요. 근데 선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LA 한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면 편리하다는 사람도 많지만 동시에 사고력이 떨어질까봐 걱정한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불안이 저는 되게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0: 그 걱정 저도 해요. 제가 요즘 뭔가 기억하려고 하다가 그냥 AI한테 물어보지 뭐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전엔 머릿속에서 한참 굴리던 걸. 그게 편한 건데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AI한테 답을 바로 묻기 전에 일단 제 생각을 먼저 써보는 거예요. 다음에 AI 답이랑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면 내 생각 근육이 안 죽더라고요.
0: 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결국 AI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친구처럼 편하게 쓰되 그게 진짜 사람 관계를 밀어내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잡는 게 우리 세대 숙제인 것 같아요.
1: 선배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AI를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도구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기대고 있는지 그 선 어디쯤에 계신지요?
0: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PRDG 광고 2분.
1: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 주에 AI한테 좀 엉뚱한 걸 물어봤거든요.
0: 엉뚱한 거요? 어떤 걸요?
1: LA 한인사회에서 AI 쓰는 사람들이 다른 커뮤니티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어요. 근데 나온 데이터가 좀 의외였어요.
0: 의외라면요?
1: 한인들이 AI 챗봇을 감정 대화 상대로 쓰는 비율이 중국계나 베트남계 커뮤니티보다 꽤 높다는 거예요. 정보 검색 말고 고민 털어놓는 용도로요.
0: 그게 의외네요. 저는 한인들이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쓸 것 같았거든요. 번역이라든가 서류 작성이라든가.
1: 그것도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감정적 교감 용도가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보다 높다는 거죠. AI가 분석하기로는 한인 커뮤니티 특유의 눈치 문화 때문에 사람한테 못하는 말을 AI한테는 한다는 거예요.
0: 아, 그건 좀 찔리는 얘기네요. 저도 솔직히 사람한테 하기 애매한 고민은 그냥 혼자 사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걸 AI한테 하는 거군요.
1: 선배, 이건 진짜 몰랐던 건데요. 뉴욕 한인 사회랑 비교하면 LA 한인들이 AI를 업무 도구보다 생활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대요.
0: 뉴욕이랑 달라요? 같은 한인인데?
1: 네, AI 분석으로는 뉴욕 한인들은 금융이나 비즈니스 쪽 활용이 중심인데 LA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가게 운영 손님, 응대, 심지어 외로움 해소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쓴다는 거예요.
0: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혼자 가게 지키잖아요. 말 상대가 없는 거죠. 저도 부모님 가게 도울 때 그 적막함을 알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선배, 여기서 좀 불편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토론토 한인사회 조사를 보면 AI 챗봇 의존도가 높아진 이후에 한인 커뮤니티 센터 방문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대요.
0: 그건 좋은 신호는 아니네요.
1: 저도 그 부분에서 선배랑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AI가 커뮤니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가기 전에 마음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혼자 고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요.
0: 그 시각은 좀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편한 쪽에 한번 익숙해지면 불편한 쪽으로 다시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 그건 저도 부정하기 어렵긴 해요. 그리고 AI가 예측하는 5년, 10년 후 그림도 좀 묵직한데요. 지금 20대 한인들이 나이 들어서 시니어가 될 때쯤이면 AI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오히려 낯선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0: 그 세대한테는 AI가 라디오 같은 존재가 되는 거겠네요. 켜놓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1: 그 선배 라디오는 일방통행이잖아요. AI는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게 핵심 차이인 것 같아요. 대답해주는 존재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게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0: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대답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은 AI가 못 주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클지 그게 관건인 것 같네요.
1: 선배 말이 오늘 코너에서 제일 묵직한 한마디인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AI가 내 말에 대답해 줄 때 나는 그 AI를 필요로 하는가? 라고요.
0: 오늘 한 시간 동안 AI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결국 제가 남는 생각은 하나예요. 도구든 친구든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라는 거죠.
1: 저도 그 말이 제일 와닿아요, 선배.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AI한테 기대는 만큼 옆 사람한테도 한 번 더 말 걸어봐야겠다는 거요.
0: 아, 그거 좋은 말이네요. 저는 솔직히 요즘 AI한테 물어보는 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편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판단 안 받아서잖아요. 그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1: 맞아요. 근데 그 씁쓸함을 느끼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 아닐까요? 아무 느낌 없이 쓰는 것보다는요.
0: 하하, 지수씨가 오늘 마무리를 잘 해주시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AI 말고 가족이나 친구한테 문자 하나 먼저 보내보세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1: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한인...

0: 끝났다.
1: 휴. 선배 오늘 진짜 열심히 하셨다.
0: 아이고, 나 오늘 좀 신났나? 목 칼칼하다.
1: 신나셨죠? 장 PD 나오면 항상 선배 눈빛이 달라져요.
0: 어? 그래?
1: 네 막 불꽃이 튀어요, 눈에서.
0: 에이, 무슨. 그냥 대화가 재밌으니까 그렇지.
1: 아니, 근데 선배 오늘 장 PD 표정 보셨어요? 중간에?
0: 어느 때?
1: 제가 AI로 스케줄 관리한다고 했을 때요. 막 이렇게. 미간 찌푸리면서.
0: 아, 맞아. 나 봤어, 그거.
1: 유리창 너머로 보이잖아요. 저 사실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 그 순간.
0: 나도 그때 말 끊길 뻔했잖아. 아, 진짜.
1: 근데 선배는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저는 못하겠던데.
0: 그게 연차지, 연차. 나 방송 얼마나 됐는데.
1: 아, 맞다, 그 연차. 알겠습니다, 선배님.
0: 야, 그 선배님 이상하게 들린다.
1: 일부러요.
0: 에, 근데 장피디 오늘 진짜 끝까지 안 지더라고.
1: 맞아요. 보통은 중간에 슬쩍 물러나잖아요.
0: 근데 오늘은 끝까지...

0: 막 고집을 피우는 거야.
1: 저는 그게 또 귀여웠어요, 사실.
0: 귀여워? 장 PD한테 귀엽다고 해봐. 나 옆에서 볼게.
1: 아, 그건 못하죠. 무서워요.
0: 그렇지. 나도 못해.
1: 근데 선배는 진짜 AI 열심히 쓰시는 거 맞죠? 방송용 아니고?
0: 당연하지. 나 요즘 진짜 매일 써. 매일.
1: 뭐 물어봐요, 주로?
0: 별거 다 물어보지. 밥도 물어보고 뭐살 때도 물어보고.
1: 선배 그거 그냥 검색이에요.
0: 아, 그게 다 AI야, 요즘. 연결이 돼 있다고.
1: 알겠어요. 알겠어요.
0: 지수 씨는 AI 안 써? 진짜로?
1: 저는 쓰긴 쓰는데. 그냥 좀 의존하기 싫어서요.
0: 그건 또 솔직하네.
1: 방송에서 말한 거랑 거의 같긴 한데, 진짜 그 느낌 있어요. 뭔가 내 머리가 게을러지는 것 같은.
0: 그거 나도 이해는 해.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거든.
1: 또 찬성론 시작이다.
0: 아, 여기서도 해야 해? 됐다, 됐어.
1: 아, 근데 저 배고프다. 갑자기.
0: 아, 나도. 아까부터 뭔가 먹고 싶었어.
1: 방송하면서 배에서 소리 날뻔 했어요, 저.
0: 진짜? 마이크에 잡혔으면 어쩔 뻔.
1: 그러니까요. 아찔해라. 선배 끝나고 뭐 드실 거예요?
0: 국물 땡기네, 설렁탕이나.
1: 저녁에 설렁탕 좋죠. 저도 가고 싶다.
0: 같이 가면 되지.
1: 진짜요? 좋아요.
0: 장 PD한테도 물어볼까?
1: 아, 선배 왜요? 오늘 그렇게 싸워놓고.
0: 싸운 게 아니지. 건강한 토론이지.
1: 표현이 너무 고우세요.
0: 그렇잖아, 우리 방송이.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야?
1: 뭐, 그건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0: 그렇지, 오늘도 재밌었어. 나는.
1: 저도요. 근데 다음에 장 PD 또 나오면 저 심장 준비하고 와야겠어요.
0: 그래. 체력도 좀 키우고.
1: 아, 진짜.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오늘은.
0: 그래도 좋았잖아.
1: 좋았어요. 인정.
0: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노래 하나 들어가야지.
1: 아, 맞다. 저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0: 장 PD 자작곡 맞지? 페퍼시픽 끝까지.
1: 네. 저 이거 진짜 제 최애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도 또 듣고 싶었거든요.
0: 장 PD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반박하더니 노래는 또 이렇게 좋아.
1: 그쵸,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들어보시죠.

0: 아 근데 다음 주에 뭐해요 우리?
1: 그러게요. 아 몰라 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생각이 안 나요.
0: 아이고 방송 끝나면 맨날 배고프다 소리 제일 먼저 하더라.
1: 선배는 안 배고파요? 저녁도 못 먹고 들어왔잖아요.
0: 나도 배고프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 주제 말해봐요.
1: A 선배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0: 그래 내가 먼저 물어봤다. 그럼 내가 먼저 할게요.
1: 오 어떤 거요?
0: 요즘 LA 스포츠 어때요? 다저스도 있고 레이커스도 있고. 왜요?
1: 그거 좋은데요? 진짜로요.
0: 그쵸? 나도 이게 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1: 저 다저스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요. 요즘 난리잖아요.
0: 맞아 난리지. 한인들도 다 야구 얘기만 하고.
1: 그리고 선배 야구 좋아하잖아요.
0: 좋아하지. 나 한인타운에서 야구 보면서 컸는데.
1: 그 얘기 또 나온다.
0: 아니, 그게 왜 또 해요? 내 정체성이라고요. 정체성.
1: 알아. 근데 레이커스도 해요? 농구도?
0: 그럼요. 레이커스도 빠지면 섭섭하지.
1: 맞다. 그리고 한인들 진짜 레이커스 팬 많잖아요.
0: 엄청나지. 한인타운 술집에 레이커스 경기 틀어놓으면 난리 나요 진짜로.
1: 선배 또 거기 가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0: 그거야 뭐. 아니 이게 왜 나 이야기가 됐어요?
1: 어쨌든 LA 스포츠 좋다 저 찬성이요.
0: 그래 그거로 하자. LA 스포츠.
1: 근데 장 PD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0: 장 PD가 뭐라고 하겠어요. 스포츠는 AI 얘기도 없는데.
1: 아 맞다. 오늘 장 PD 표정 봤어요? 선배가 AI로 야구 분석한다고 했을 때?
0: 헐 봤지. 그 눈빛이 말을 안 하는데 다 들려요.
1: 저 그때 웃음 참느라 진짜 혼났어요.
0: 나도 알아. 나도 보였는데 못 본 척했어.
1: 다음 주에 스포츠 얘기하면 또 장 PD가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0: 뭐라고 할까요? AI로 야구 봐야 하냐 이러나.
1: 선배 먼저 저 AI로 다저스 경기 분석해봤는데요. 이러면 딱이겠다.
0: 아이고 지수씨 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1: 이용이 아니라 활용이죠. 선배 AI 찬성론자잖아요.
0: 에이 그래도 그거 재미있겠다. 나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1: 기대된다 담주가 진짜로.
0: 그래요. 담주에 재미있게 한번 해봐요. LA 스포츠.
1: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배고프다. 선배 뭐 먹고 가요?
0: 결국 다시 배고파로 돌아왔네. 어디 갈까요?
1: 한인타운 가을 선배 단골집 있잖아요.
0: 아이고 그래요 그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김채현이었고요.
1: 박지수였습니다. 담주에 봐요 여러분.
0: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가요 빨리.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것 같네요. AI 얘기로 시작해서 끝까지 달려왔는데 어떠셨어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방송하면서 또한번 놀랐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구나 싶어서.
1: 저도요, 그냥 당연하게 쓰던 것들이 다 AI였다는 거잖아요. 주말 저녁, 이 무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저희 목소리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0: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올게요. 우리 사는 얘기, 한인타운 얘기, 이 동네 냄새 나는 이야기들로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1650루피으로 보내주세요. 선배랑 저다 읽어요, 진짜로요.
0: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1: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그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중요한데요. 야외 활동 때는 물과 얼음팩 등을 준비하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5: 어지럽고 기운이 빠진다면 온열 질환을 의심하고 먼저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혀야 합니다. 쓰러지거나 반응이 둔해지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열사병 같은 중증 온열 질환일 수 있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물수건으로 피부를 적시고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팩을 대야 합니다.
5: 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의식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전화를 끊지 않으면 응급처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119 종합상황실에도 그 구급상황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유지하시면 지금 환자 상태에 대한 파악과 응급처치에 관한 안내도 또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5: 이처럼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고열이 오래 지속될수록 장기 손상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계속하면서 땀이 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떨어뜨릴 수 있으면 가능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땀을 흘리지 않는 환자는 무조건 119에 신고, 의식이 저하된 환자도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폭염 속 위험 신호가 보이면 119 신고와 함께 냉각 처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온열 질환 악화를 막는 첫 대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0: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9: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1: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9: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의 분위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 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갈등의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라는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 경찰 권한 확대의 출발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의 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권 비대화를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수사만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한 지붕 아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책임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14: 책임 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하여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 시스템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13: 커진 몸집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고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됐고 검찰 수장은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5: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3: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 폐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관서 이송이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16: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3: 경찰의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국민 신뢰까지 함께 커졌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제는 6년 전 내세웠던 책임 수사를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최다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중간 발표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1위로 집계됐고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 3명, 친청계는 2명이 포진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이, 0.44%포인트의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에 후보들조차 개표 결과 발표 뒤에도 혼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18: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기긴 이긴 거죠.
19: 지금 가서 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충북은 김민석 후보, 대전과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역시 근소한 차이로 각각 1순위 최다 득표를 챙겼습니다. 애초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청권 패배를 전망했던 김 후보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면서도 초반 경선만 선방하면 전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8: 국민과 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혁신에 대한 요구,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훨씬 더 무겁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17: 반면 승리의 고지가 이제 현실화됐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우세를 점쳤던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 거로 치면 잘 나온 것 아니냐며 다음 경선 승부를 노렸습니다.
20: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지금까지 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7: 송영길 후보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1: 100만 표 이상이 마지막 셋째 주 호남과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최고위원 선거 중간순위 1위는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로 집계됐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에서는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3명, 친청계에서는 한민수 후보까지 2명이 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열린 첫 순회 경선을 성황리에 마친 민주당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이후 오는 17일 다시 이곳 대전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지도부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은 PK 지역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엔 부산 백스코, 오후 5시엔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개표 결과는 마지막 연설회가 열리는 창원대에서 저녁 7시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이른바 원내대표 멱살잡이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자진탈당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에서 합당한 징계가 결정되면 수용하겠다면서도 자진 탈당은 결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이미 책임을 지고자 대구 시당 위원장과 행안위 간사직을 내려놓았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당, 대구와 지역구를 위한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 뒤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어 내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실용외교의 결실을 여당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르헨티나 원유를 내년부터 본격 수입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이중과세 방지 협력 타결 등 국익에 직결되는 성과를 냈다며 민주당도 뒷받침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가 급등락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도입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지방선거 내내 국장 상승을 치적인 양 자랑하더니 민주당이 이제와 당정협의도 없었다며 뻔뻔한 꼬리 자르기에 혈안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00억 달러에 육박한 9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2위 기록인데 반도체 수출만 410억 달러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유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6월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도 수출 효자는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9% 증가한 41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 989억 달러 중 반도체 수출액 비중은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증시에선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3: 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다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AI 투자 더하겠다, 뭐 돈 빌려서라도 더하겠다. 아마존 CEO는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가 되게 비싸서 투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비싸도 상관없다, 더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22: 공급 과잉설은 좀
3: 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2: 컴퓨터가 4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04% 증가하는 등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가전을 제외한 19개 품목 전체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액이 217억 달러로 96% 증가하는 등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CIS,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란 전쟁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중동 지역 수출액도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수출액 증가로 지난달 무역 수지는 3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지진 피해가 크게 늘면서 일본 정부가 복구에 5,6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열악한 대피소 보완책으로 호텔 빈방과 공무원 숙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원의 지원의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극한 더위와 다가오는 태풍에도 큰 걱정입니다. 구마모토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3: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고 본격 집계가 시작되면서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 재난대응본부는 이번 지진에 3,400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은 9천 명이 넘습니다. 복구를 서두르고는 있지만 전기와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1: 기레이나미즈가되나이.
4: 아, 나로도.
1: 그러니까 고항와 츠쿠레나이. 오코메 타케나이. 즈토 차이로 데스.
23: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마모토 현청에 현장 대응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과 복구를 위해 616억 엔, 우리 돈 5,600억 원 가량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필요한 예산 조정은 行ってまいりますので 각 지자체 지자체에 관련해서 財政的に 躊躇することなく 전력で 応急 대응과 復旧 대응에 앞서いただきたく 존지ます.
23: 다카이시 총리는 물과 전기 공급 복구를 최우선으로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더위가 예보된 만큼 온열질환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대피소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근처 호텔과 여관 등에 있는 빈방을 지방정부가 빌려 대피소로 쓰고 공무원 기숙사도 이재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차에서 지내는 이재민이 기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휘발유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차 폐해를 막으려고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진의 무더위,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접근하고 있어서 구마모토는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강력한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란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과 중동 내 미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BS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주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오는 3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공격을 끝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도 관련 계획을 전하고 공동으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공격을 지시했고 이 공격은 이번 주말 시작돼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 확대의 목적은 이란 정권의 전쟁 수행 능력과 함께 통치 능력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도 이란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타격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는 광기 어린 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오늘 고위급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비한 포괄적 보복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미군 시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심 기반 시설, 중동 지역 내 미국 에너지 인프라까지 보복 타격을 감행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세계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추가 조치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0: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쿠웨이트에 무인 항공기를 동원해 공습을 가했다고 쿠웨이트가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사우드 알라트완 대변인은 새벽 영공에서 적 드론을 탐지해 요격했다며 이란이 쿠웨이트 북부 정부시설과 부비안섬 자동차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시설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은 현지 시간 1일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르단과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일제히 성명에서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사관은 일부 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연기했고 일부 노선은 취소됐다며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틀 간격으로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딴 파상 공세에 위기감이 큰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사일 요격의 핵심인 미국산 방공망과 위성 인터넷 지원을 간청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큰둥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4: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처참하게 파괴된 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변 차량 여러 대도 크게 파손되고 불탔습니다. 러시아가 밤새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크게 타격했습니다.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건물과 차량 등이 파괴되거나 불탔습니다. 이번 공습은 같은 방식의 공격으로 민간인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키이우에 있는 미국 방위산업체 드론 생산 시설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딴 대규모 공격에 위기감이 커진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요격의 핵심인 미국 패트리엇 방공망 추가 지원과 기술 이전을 연일 호소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주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신중론을 폅니다.
5: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letting somebody build them. And I don't think this would ever happen. But you know, those people that you give that technology, they can someday turn on you. You know, that is possible. You look at war. It's happened a couple of times over the years, right?
4: 미국 역시 이란과 5개월 넘게 전쟁을 벌이느라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 애가 타는 젤렌스키는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러시아 공격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이 역시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이란이 러시아에 전쟁용 드론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성능을 개선한 드론 기술을 되돌려주며 두 개의 전쟁이 엮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만 명이 스페인 자치도시에 무단 입국한 사례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대다수가 돌아갔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우파 진영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무단 입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총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난 주민들의 항의와 야유입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무자격 이주민을 신속히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4만 8천 명 정도가 스스로 돌아갔다고 추산했습니다.
10: I once seen, but your people...

0: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을 불법 입국 중개업자가 잘못 해석해 생긴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파 진영은 불법 이민자 50만 명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진보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이 원인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1: And I think this is being really spread by the right in Spain, who would rather have, and not just Spain, but across Europe and across the world, we've seen Elon Musk joining in this debate, who would rather that Sanchez has to fight the next general election on migration rather than the economy, which has gone rather well.
0: 이란과의 전쟁 이후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공화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미국도 스페인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2: 유럽연합 EU의 22개 회원국이 스페인 세우타의 모로코 이주민 난입 사태와 관련해 유럽 내무장관들의 긴급 화상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22개 정상은 서한에서 EU 내무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어 신속하고 조율된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통제되지 않은 추가 월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에 불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서도 안 되고 나아가 불법 입국이 합법적인 거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관광객을 태운 모터보트가 연료고갈로 부산 바다를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찰 건물과 야산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모터보트 한 대가 해경 선박에 줄이 묶인 채 이동합니다. 부산 영도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돼 표류하다가 구조된 겁니다. 모터보트에는 초등학생 4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타고 있다가 출동한 해경 구조정에 옮겨 탔습니다. 해경은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이 출항 전 연료량도 확인하지 않은 데다 선박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헬기로 이송합니다. 설악산 비선대 인근 삼형제길에서 50대 남성이 암벽 등반 도중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소방은 이 남성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오후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 템플스테이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찾은 6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단층짜리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헬기 2대와 차량 15대, 인력 60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전북 김제시에선 만경강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소방, 경찰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갈대밭이 워낙 넓고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주민이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이 또 위독한 상태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뛰쳐나옵니다. 불탄 옷을 여미며 대피하는 사람은 물론 바닥에 쓰러진 사람도 보입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지난달 23일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이 사고로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주민 한 명이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입주민과 관리실 직원 등 2명이 숨져 희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부상자 5명 가운데 1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71살 류모 씨가 관리실 직원 등과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류 씨는 이 나물질을 관리실 바닥에 마구

0: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창문 뒤에 있어요. 쿵 하고 나섰어요. 그 칸에서 막 말씀대로 조여서 막 일렁 불렁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칸 사방에 서서 이제 쿵 하면서 여기 올라오더라고요.
0: 류 씨는 입건된 상태지만 전신 화상을 입어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인 탐문과 함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류 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송준입니다.
2: 경기 남부경찰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밤사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유흥가와 고속도로 나들목 등 22곳에서 진행됐고 경찰관 119명과 순찰차 69대가 투입됐습니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6건, 면허 정지가 5건이었으며 2건은 체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음주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프로야구에서도 올 시즌 처음으로 폭염 취소 경기가 나왔습니다. KT는 5연승을 달리면서 76일 만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부산 경남지방. 오후 2시 기준 부산 사직구장과 창원 NC파크의 기온이 38도에 달하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두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시즌 첫 폭염 취소 경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KBO는 폭염 취소와 함께 경기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추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관중석에 물대포가 뿌려진 잠실에서는 LG의 새 외국인 투수 카라스코가 압도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112승을 거둔 베테랑 카라스코는 7회까지 안타와 볼넷을 한 개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투구로 두산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투구수가 74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첫 등판인 걸 고려해 8회 교체됐는데 두산 타선은 카라스코가 내려간 8회 김대항과 박지훈의 연속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좌익수 김민석이 홈런성 타구를 잡아내는 호수비까지 펼친 두산은 LG와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노아웃 1, 2루 위기에서 KT 내야진이 그림 같은 삼중살로 단숨에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삼중살과 함께 3회 말 공격에서만 대거 7점을 뽑아낸 KT는 5연승을 달리며 76일 만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2: 인공지능 환각이란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오류 현상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시각과 청각 등 감각 정보에 대한 환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4: 오리 모양의 표적이 총알에 맞아 쓰러지는 영상을 보고 AI 모델은 오리들이 꽥꽥거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각 정보보다 시각 정보를 우선시하면서 나타난 환각 현상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처럼 여러 감각 정보가 뒤섞이면서 발생하는 AI의 환각 현상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AI에게 영상을 분석할 때 청각과 시각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감각 정보의 가중치를 두도록 설계한 추론 제어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5: 어떤 모달리티를 먼저 쓰면 좋을까?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모달리티를 사용한다. 어떤 센서를 지금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생각한 다음에 사용해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가 아마 미래에 많이 기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더 나아가 연구팀은 AI에게 일반적인 가시광선 사진뿐 아니라 특수 센서로 촬영한 사진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학습시켰습니다.
6: AI의 모범 답안과 자주 나오는 오답까지 학습시켜 열화상 및 엑스레이 영상까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4: 이런 학습 방법으로 연구팀은 기존 60%에 미쳤던 센서의 정확도를 80%까지 향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7: 국방 감시 정찰 분야라든지 의료 영상 그리고 이제 뭐 재난 구조 영역과 같은 영역에서 센서의 물리적인 의미를 실제로 AI 모델이 이해하고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 기술은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 대회에서 발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2: 서구의 공연을 가져오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우리 뮤지컬이 하나의 장르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마침 한국 창작 뮤지컬 60주년인 올해 서울에서는 국내외 뮤지컬 관계자들 수천 명이 몰렸고 우리 배우가 브로드웨이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고 김민기가 연출한 전설의 지하철 1호선과 지난해 토니상의 주인공 어쩌면 해피엔딩, 30주년을 맞은 명성 황후까지 우리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빛낸 작품들입니다. 때마침 드라마나 영화 위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평가하던 시상식이 올해부터는 뮤지컬 부문을 신설해 6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9: 백상을 저는 항상 TV로만 봐오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뮤지컬 부분이 신설되게 되면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할 수 있었고, 사실 이렇게 여기에 정말 수많은 스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8: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뮤지컬 마켓은 국내외 창작자와 제작사, 투자사가 서울로 집결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K-뮤지컬의 글로벌 전략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10: And that's exactly what this market does. It's a gathering of people willing to reach. What strikes me most about a forum like this, and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so thank you for having me, is what makes possible that not one single institution can do on its own.
11: 日本で初めて韓国オリジナルミュージカルをライセンス上演いたしましたサビタ。そして近年ではナビレラ、ファンレター、ベートーベン、Maybe Happy Ending といった数々の作品を通じて多くの日本のお客様が韓国ミュージカルを愛し深く浸透していることは
8: 국내에서수백번같은역할로무대에섰던아이비는브로드웨이를상징하는시카고로뉴욕에서데뷔합니다지난해토니상을휩쓴어쩌면해피엔딩이후우리뮤지컬이이뤄낸또하나의성과한국인이영어로주연인록시아트를연기하는건이번이최초입니다
12: 한인우물을굉장히오랜시간팠더니저희는이런엄청난기회가찾아와주었고대한민국뮤지컬배우를대표해서가는거니까굉장히많은책임감과함께많은부담도느껴지고요또설레이기도하고과연뮤지컬의공고장미국은어떻게배우들과또스태프들이일을할지
8: 본고장에서상을휩쓰고우리배우가뉴욕한복판에서는이때업계에선영화처럼공연생태계를뒷받침하기위한법적토대를요구하는목소리도나옵니다
13: 60년을맞이하고많은작품들이개발되고있습니다앞으로더많은인력들이양성되고좋은작품들이개발되어서해외로나아가기위해서는뮤지컬산업진흥법같이법적제도적장치도완비되어야합니다
8: 사람으로치면이제환갑을맞은우리뮤지컬올해도활발하게해외시장을두드리고유명극장들을누비며이름값을하고있습니다YTN 이광현입니다.
2: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선 손으로 쥐고 노는 촉감 완구 열풍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면을 통한 시각 경험이 익숙한 세대가 꾸준히 촉각 중심의 경험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낮의 열기가 절정에 이른 오후. 평일인데도 서울 창신동 완구 거리가 인파로 가득합니다.가게마다매대를가득메운건말랑이로대표되는촉감완구들저마다손을뻗어직접만져봅니다
14: 그냥친구들거뺏어만지다가좋아가지고전에는친구거가지고이웃벌한번싸웠거든요 뺏겠다고 그래서우리같이그냥사러오자해가지고오늘사러왔습니다
4: 특히 눈에 띄는 건 청소년보다 성인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15: 초반에는 20대 여성분들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방학하고 오는 학생들까지 그리고 좀 더 어린 학생들은 엄마 손잡고 오는 초등학생들까지 있어요.
16: 오히려 어른들이 좀 유행시킨 것 같아요.
15: 그렇죠.
4: SNS부터 연예인들의 후기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단골 손님이 되며 오프라인 완구 시장까지 달군 열풍. 들릴만하면 새로운 촉감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올해 초 시작된 유행이 어느새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 눌러도 형체가 돌아오는 말랑이, 더 잘 늘어나는 술랑이에 더해 요즘 대세는 점토겉을 감싼 딱딱한 왁스를 한 번에 부수는 이른바 왁구볼입니다.
4: 이런 유행의 흐름은 수치로도 증명되는데 어린 시절 제 형태의 슬라임이 유행한 세대가 어른이 돼서도 손으로 느끼는 감각을 추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화면을 통해 경험하는 게 익숙한 디지털 세대라는 점에서 의외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효과 광고 사용자들은 심리적 효과를 대표적인 소비 이유로 꼽습니다.
18: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아가지고
19: 뭔가 만지면서 확실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4: 실제 지난해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부드러운 스트레스 볼을 쥘 때 뇌의 스트레스 대응 부위 활동이 변하는 게 관찰됐고 실험 참가자들도 편안히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번 열풍이 젊은 세대가 놓인 시대적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학생부터 취준생, 사회 초년생까지 모두가 불확실성을 견뎌야 하는 시대에 내 손으로 직접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감각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20: 촉감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현재 감각에 이제 집중이 옮겨짐으로써 내가 예전에 했던 걱정들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거를 좀 잠깐 잊을 수 있다.
4: 다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북방 항로에 전소기지를 자처했던 강원도 속초항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카페리는 운항을 멈췄고 터미널과 노후 선박은 장기간 방치돼 이름만 무역항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재혁 기자입니다.
21: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오가던 16,000톤급 카페리가 부두에 멈춰섰습니다. 취항한 지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4월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미국 이란 전쟁으로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운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강원도는 90억 원 이상을 들여 10년째 문이 닫힌 국제 여객 터미널을 다시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리 운항 중단으로 터미널을 이용할 정기 여객선이 없어지면서 정비 사업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바로 옆 연안 여객 터미널도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밀린 항만 사용료만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명령했지만 사업자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2: 이 연안여객 터미널은 건물을 다 짓고도 사실상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철거 명령을 둘러싼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8년째 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3: 선고나면 운항에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있는 입장입니다.
21: 가뜩이나 비좁은 부두를 수년째 차지한 노후 선박 세척도 문제입니다. 소유 관계와 법적 절차가 얽혀 처분은 지지부진합니다.
24: 지금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무역선들이 들어와도 배를 댈 데가 없는 것이고요.
21: 동해안 최북단 무역항인 속초항. 북방 항로의 전초기지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무역항으로서의 기본 기능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은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집니다. 양산은 나흘째 40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4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26도, 대전 26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0: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광주 35도, 부산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계속되는 극한 더위에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 없이 오늘도 해가 무척이나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린 극한 폭염은 이번 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37도까지 치솟는 등 이번 주 내내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 뉴스케어 4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1: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3: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땀 계속...
1: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5: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1: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17: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광화문 광장도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서울 광화문 광장에 뙤약볕이 비추자 시민들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찌르는 듯한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광장은 마치 습식 사우나처럼 느껴집니다.
25: 지금 거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내 숨이 좀 턱턱 막히는 편인데 그 아이스팩이랑 그 물이랑 우유, 시원한 물이랑 우유를 준비하고 있고
6: 더위를 달래려 물놀이도 해보지만 옷이 금방 말라버릴 만큼 햇빛이 따갑습니다.
26: 아이들 데리고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물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젖었거든요. 근데 뭐 30분도 안 돼서 금방 마르고 돌아갈 때 옷을 안 갈아입을 정도로 금방 마르는 상황이어서
6: 공기는 후텁지근, 땅은...
27: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8: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의 칼럼니스트 이지호입니다. 저는 문화콘텐츠학 박사로서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로성장 사회에서의 개인 전략으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가 제로성장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23년 실질 GDP 성장률 3.1%에서 올해는 2%대로 하락했고요. 내년에는 더욱 낮아질 전망인데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당연시 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경제는 더 이상 매년 5%씩 성장하지 않고요. 인구는 줄어들고 또 소비도 줄고 기업의 투자도 눈에 띄게 보수적으로 변했는데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개인의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청년 실업률은 구조화되어 있고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노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 운에 따라 갈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나아질 거란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로 성장 시대에서 어떤 전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소유에서 경험으로 가치관을 전환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에 기댄 자산 증식이 어려워진 지금 무리한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요. 대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여행이나 뭐 교육, 문화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인사이트는 언젠가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성보다는 융합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AI와 자동화가 많은 전문직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고요. 대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사고력이 중요해집니다. 기술과 인문학, 비즈니스와 디자인처럼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살아남겠죠. 셋째, 안전성보다는 유연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제로성장 사회에서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중요하죠. 부업이나 프리랜싱, 창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언제든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경쟁보다는 협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 된 사회에서 무한 경쟁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 뿐이고요. 대신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죠. 공유 경제나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보다는 창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비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로 성장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대신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춰야 하겠지요. 유튜브나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누구나 창작자이자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소비와 생활의 기준도 달라져야 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수입이 늘면 소비도 늘었고 그에 따른 만족도도 따라왔지만 지금은 적게 쓰되 잘 쓰는 법이 더욱 중요하지요. 미니멀리즘, 공유 경제, 로컬 소비 등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는 사람보다 더 빨리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시대이고요. 무엇이 정답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유연하게 리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제로 성장 시대의 승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 전환의 중심에는 성장의 환상을 내려놓고 현실 속 전략을 만들어가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오늘날의 생존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로 성장 사회에서의 개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저의 칼럼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에서 발행하는 H매거진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이 H매거진은요, 작년 6월 21일부로 미국 동부지역까지도 창간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27: 지금까지 이지호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웅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요즘 열대야의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요? 20년 전, 30년 전을 회고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습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습도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짜증나는 여름, 저는 고전 영화들을 보면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화가 더위를 이기는 좋은 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1972년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강대상 감독 그리고 김미영, 박지훈 주연의 영화 여고 시절입니다. 당대 최고 가요상을 휩쓸었던 여고 시절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만 들어봐도 정말 우리 마음을 우수에 적게 하죠.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특유의 묵직하고 허스키한 음색이 돋보였고 우연히 만났던 사람을 주인공이 결혼식 때 회상하는 장면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봉사단을 시골에 보내서 인솔교사의 지도 아래 합숙을 하며 각종 봉사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들의 멀리에는 생물반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 아래 야외 수업에 보람찬 나날을 보냅니다. 그렇게 두 남녀는 설악산 산봉에서 고산 식물을 채집하다 해가 저물어 하산하던 중에 산속을 서로 헤매다 만나게 되죠. 둘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다 어느 산장 안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인솔 교사들은 이들의 순결함을 믿지 못하고 교칙과 규율을 내세워서 퇴학 처분을 내게 되고 둘은 점점 사이가 좁혀져 가기는커녕 파멸과 고민 속으로 그리고 갈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세월이 흐른 후에 결혼식장 단상에서 여주인공 미래, 즉 김미영 씨가 기다리던 남자 태호가 아닌, 즉 박지훈이 아닌 다른 청년이 등장하며 지난날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나 보다 하는 그런 회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순재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AI에 검색을 하게 되면 가끔씩 김인순 선생님의 여고 졸업반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헷갈리게 되면 가끔씩 이 영화의 선생님은 이정규 씨고 여주인공은 임혜진이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불완전판이라고 해서 HD로 영화가 나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970년대 유럽과 한국 방송가를 감상으로 물들였던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장 패트릭의 대표적 아날로그 팝 명곡 여름날의 추억 들으시겠습니다.

루탕 도네트의 여름날의 추억이죠. 장 패트릭 뭐이 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1986년 11월부터 KBS FM에 김희애의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시그널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서정적고 감미로운 멜로디로 당시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대중적 인기를 남겼고 인상을 남겼던 곡이죠. 한국에서 피아노를 좀 치신다는 분들은 한 번쯤 연기해 봤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어진흥재단의 명예이사장님이신 모니카 류 명예이사장님께서 신청하신 신청곡인데요. 마틴 키어의 귀향 중에 나오는 드뷔시의 월광, 클레르 드 브뤼너 들으시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 마르틴 게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던 프랑스 영화입니다. 마르틴 게르의 귀향, 르 후트후드 마르틴 게르. 명장면을 완성했던 클래식 음유율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거장 클로드 드뷔시의 영원한 불멸작 달빛이라고 할수 있겠죠. 전쟁터에서 8년 만에 돌아온 마르틴 게르가 있는데 마르틴 게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서스펜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흐르던 애틋한 정서의 곡이죠. 사실 특히 아내 베르트랑드가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지만 이전에 폭력적이고 차가웠던 진짜 남편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가짜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서 갈등하는 고요요한 내면 연기가 이 영화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였다고 할수 있겠죠. 이 영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었고 훗날 리처드 기어와 조디 포스터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서머스비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는 그리스의 국보급 가수 나나 무스쿠리가 부른 추억입니다. 이걸 저는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와 그리고 나나 무스쿠리의 노래 두 곡을 같이 들려드립니다.

아마도 애청자분들에게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해야 더잘 맞겠죠. 스페인 전설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타레가가 사랑하는 제자이며 연인이었던 콘차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해서 스페인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알함브라 궁전에 머물며 이 곡을 작곡하여 콘차에게 보냈던 사랑의 연가라고 하죠. 다음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명작 애니메이션 쿠쿠리코 언덕에서 핵심 삽입곡 역자, 일본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던 사카모토 규유의 전설적인 명곡 위를 보고 걷자 미국명 스키야키를 들으시겠습니다.

1963년 요코하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격동과 희망이 교차하던 그 시절의 레트로 감성을 담았던 작품인데, 영화 속 주인공 우미와 슈니 하교환은 저녁 노을빛거리, 정겨운 정육점과 항구가 바라보인 언덕길 위로 바로 이 사건부터 귀에 라디오 방송 음원이 흐르게 되죠. 밝고 경쾌한 멜로디 그리고 휘파람 소리에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위를 보고 걷자라는 아련하고 슬픈 가사가 숨어 있는데 미국인들은 듣기 좋게 스키야키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영화 졸업의 주제 음악 중 하나였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들으시겠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지만 기성세대의 물질주의와 허무함 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 벤자민, 즉 더스틴 호프먼이 그를 유혹하는 중년의 로빈슨 부인, 즉앤벤 크로프트와의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리고 딸 일레인 캐서린 로스와의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는 정서를 그릴 때이 노래가 나오죠. 경쾌한 어쿠스틱 기타 리프와 디디디로 이어지는 하모니는 매우 신나게 들리지만 사실은 해학적 풍자가 담긴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명품 로맨틱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가장 강렬한 여운을 남겼던 명장면 속 음악, 바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지미 폰테나의 무례 명곡 일몬도 들으시겠습니다.

일몬도 하면 이탈리아어로 세상이란 뜻이죠. 뭐 영어로도 월드, 그리고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르몽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팀, 즉 도널 글리슨과 메리, 즉 레이첼 맥아담스의 야외 결혼식 날, 야속하게도 갑자기 거센 바람과 폭우가 몰아쳐 천막이 날아가고 하객들이 흠뻑 젖는 아수라장이 펼쳐질 때이 음악이 나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온다는 이탈리아 특유의 이 웅장한 가사가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곡이었죠. 다음은 프랑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뜨겁고 처절했던 삶을 살다간 에디트 피아프의 1951년 불멸의 명곡 빠담빠담 들으시겠습니다.

바담바담은 프랑스어로 정말 심장이 박동거리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옛사랑의 기억 혹은 잊으려 해도 귓가와 심장 속에서 쿵쾅거리며 계속해서 맴돌던 심장 박동 소리와 회상의 왈츠 리듬을 뜻하는 의성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1977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화여건의 유관순 기념관에서 극단 현대극장이 빠담빠담빠담이라는 에디트 피아프의 일생을 담은 연극을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임복희 씨 주연으로 올려서 총 9곡의 곡을 불렀는데, 그중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곡이 바로 빠담빠담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캐스팅이 후덜덜합니다. 이순재 선생이 장곡도 역으로 나왔고요. 모리스 휘발유에는 곽규석 씨, 이브몽땅 역에는 가수 이석 씨, 그리고 친구 폴 메리스 역에는 추성웅,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을 보니까 임동진, 조명남, 서승찬, 김병상 뭐 이런 초호화 캐스트에다가 표제순 연출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디노리시 감독의 1955년 이탈리아 명작 코미디 영화 사랑과 지배 속에서 소피아 로렌의 전설적인 만보 댄스 장면을 그렸던 만보 이탈리아노 들으시겠습니다.

ソピアロレネ、マンボ、イタリアノへ、イアソン。マシモ、ラニエリへ、내생에단한 번만을 조용남 씨와 함께 불렀던 번안곡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의 첫 곡은 1979년 정인혁 감독이 연출했던 정윤희, 김칠현 주연의 꽃순이를 아시나요의 주제가였죠. 김국환 씨가 불렀는데요. 당대의 단관이었지만 21만 관객을 모았던 명작이죠. 쓸쓸한 어쿠스틱 기타 전주가 흐르면서 시작하는데 당대 호스티스 영화 중 가장 슬프고 잘 만든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해 순박하게 살려던 주인공 은하, 즉 정윤희가 비정한 도시에서 상처받고 환락가의 꽃순이로 자포자기하며 몰락해가는 1970년대 호스티스 영화의 대표작이죠. 첫사랑 봉수, 즉 김출현을 제외하지만 결국 다가가지 못하고 홀로 씁쓸하게 떠나가는 비극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들의 첫사랑이 몰락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더욱 서글퍼지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영화 음악의 거장 피에로 피치오니가 작곡한 불후의 명곡 1974년작 영화 안네 까레니나의 대표 테마곡이자 트랙이었던 완벽한 환상 일루시오네 페르페타 들으시겠습니다.

0: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안내가렐리나는 여러 차례 영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서 만들었던 발레 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1974년 작품에 나왔던 이 테마곡이 가장 사랑을 받고 있죠.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1873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1875년부터 1877년까지 러시아 동부라는 잡지에 연재했던 바로 그 작품이죠. 전쟁과 평화와 함께 톨스토이의 대표작이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1959년 할리우드 고전 웨스턴 영화의 불후의 명작이었고 거장 하워드 혹스 감독 연출의 존 웨인과 딘 마틴 주연의 리오 브라보의 삽입곡이었던 두 곡을 같이 들으실 건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왜두 곡을 같이 듣는지 아실 겁니다. My Rifle, My Pony and Me와 함께 The Long Home Cindy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1: The sun is sinking in the west. The cattle go down to the stream. The red wing settles in her nest. It's time for a cowboy to dream.

두 곡을 왜 듣게 되었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안다고 했습니다. 상관대리였던 듀드, 즉딘 마틴과 절름발이 노인 스텀피, 그리고 청년 종잡이 콜로라도. 이세 사람이 마을의 보안관 존 첸스, 즉존 웨인이 살인범 조 버댓을 체포하면서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함께 감옥을 사수하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진짜 사나이들은 주민들에게 동정을 구걸하지 않는다며 홉스 감독과 존 웨인이 하이눈을 빗대서 대항해서 만들었던 영화라고 하네요. 다음은 프랑스 영화 음악의 숨은 거장 알랭 고라게르가 담당했던 1973년 프랑스 범죄 드라마 영화 도미니치 사건의 메인 테마 음악 라페르 도미니치 들으시겠습니다.

1952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실제 발생해서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국인 영국 각자 가족 살해 사건, 즉 도미니치 사건을 다룬 실화 바탕의 영화였죠. 프랑스 영화계의 영원한 대부였던 짱가뱅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농장주 가스통 도미니치 역을 맡아서 압도적인 무게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거군요. 프랑스 범죄 영화의 최고봉이자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대표작 중 하나였던 1969년작 명작 영화 시실리안의 테마음악 더 시실리안 클랜 들으시겠습니다.

앙리 베르네유 감독의 이 작품은 정말 후덜덜한 캐스팅이 되죠. 장 가뱅, 알랭 드롱, 리노 벤트라, 로제 사르떼까지 엄청난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시실리 마피아 감옥의 두목 비토리오 즉장 가뱅의 도움으로 탈옥한 뒤에 보석 전시회를 털기 위해 비행기를 하이재킹하는 대담한 범죄를 계획하고 이들을 바짝 쫓는 고집스러운 르꼬프 형사 즉 리노 벤트라와의 팽팽한 두뇌 싸움. 특히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알랭 드롱은 하늘이 내린 미남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마피아의 비정한 운명과 이탈리아 시실리 특유의 비가적 감성을 완벽하게 그려냈던 영화 음악사의 불후의 명작이었고요. 다음은 클린트 이스트 감독과 메릴 스트립 주연의 1995년 명작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삽입됐던 세계 디바 마리아 칼라스 불렀던 정결한 여신이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 마리아 칼라스의 이곡 정결한 여신이요. 가스타 디바 7분 16분짜리 풀 버전 들려드렸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으로 아이오와주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프란체스카가 자신의 고향 유럽과 예술적 향수를 고스란히 떠올리며 숨겨진 열정과 운명적인 사랑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결정적 감정적 매개체로 작동했던 이 곡을 들으셨습니다. 달의 여신에게 평화와 은혜를 구하는 절절한 기도문이죠.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의 삽입곡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특유의 솟구치는 감성과 고독하고도 정결한 음색, 이게 정말 완벽하죠. 다음은 이탈리아 코미디의 알렐리아타의 거장 에트레 스콜라 감독의 1970년작 영화 질투의 드라마의 메인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탈리아 코미디아 알렐리아타라는 말을 했죠. 즉 이탈리아식 코미디란 뜻입니다. 이 주제가는 티톨리의 드라마 델라 젤로시아라고 할수 있겠는데 질투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타이틀 메인 테마이고요. 아르만도 트로바졸리 작곡의 곡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가 나오죠. 그리고 정말 멋진 역할을 항상 하고 있었던 뭐 모니카 비티도 등장하고 진 카를로 잔디니도 옵니다. 1970년 제23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가 수상을 했죠. 로마의 하층민 벽돌공 오레스테 역으로 나오는데 꽃집 여인이었던 아델라이드 즉 모니카 비티 그리고 피자 요리사였던 네로 잔 카를로 잔디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이고 유쾌하면서도 서글픈 삼각관계와 질투극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탈리아 사회의 하층민적 삶과 열정 그리고 비극을 스콜라 감독 특유의 블랙코미디와 세련된 감속으로 조율해낸 명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식 코미디는 주로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트로바졸리 특유의 감각적인 라운지 재즈 70년대 이탈리아 빈티지 팝 감성이 집약된 타이틀 트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80년대 한국 라디오와 음악다방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프렌치팝의 전설 폴 모리아 악단의 영원한 명곡 슬픈 노라 들으시겠습니다.

1989년 프랑스 영화 슬픈 로라의 테마곡이었죠. 패션 모델 출신 배우 아이노 라페르 주연 영화의 감성적인 메인 테마. 감성적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서 투명하고 애절한 현악기의 정통 프렌치 팝 클래식. 특히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7080 세대의 시티팝의 불후의 금자탑이자 글로벌 부흥을 일으켰던 영원한 시그널송이자 삽입곡 마츠바라 미키의 스테이 위드 미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1969년생인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바로 이 시티팝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시티팝의 원조는 일본이죠. 1979년 데뷔 싱글 마요나카 노 도아, 즉 스테이 위드 미를 발표했던 바로 마츠바라 미키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70년대 후반 일본의 화려했던 경제 때문에 네온 사인이 가득한 도시 야경과 재즈 베이스 라인 그리고 리드미컬한 브라스가 어우러졌던 그 음악의 장르를 시티팝이라고 하는데 그 시티팝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회색의 거리, 도쿄의 밤, 차가운 벽에 기대어 흐느끼는 이별의 순간, 뭐 이런 것들이 이 시티팝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데 세련되면서도 한없이 아련한 감성이 단숨에 1980년대 아날로그 밤거리의 레트로 미장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곡입니다. 마츠바라 미키에는 시티팝의 시대를 열었던 혜성 같은 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키웠던 그녀는 1979년 만 19세의 나이에 작곡가 하야시 테츠지가 만들었던 바로 이 곡, Stay With Me, 마요나카 노 도아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직후에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일본 경제 전성기 때 세련된 도심 감성을 대표하는 베르소나로 떠올랐었죠. 맑고 청아하면서도 흑인 음악 특유의 소울풀한 그루브와 파워를 고루 갖춘 보컬이 전매 특허였다고 할수 있는데, 이 명곡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동전사 건담 오프닝곡, 또 위너, 맨 오브 데스티니 같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도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본인의 앨범 활동을 넘어 수지, 마츠바라라는 이름 등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을 쓰거나 애니메이션 CM 음악을 제작하는 작곡가 및 프로듀서로 활발히 활동을 했죠.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2004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 팬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2020년대 말부터 즉 지금 현재 역주행 열풍이 지구촌에 불고 있는 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고요. 다음은 1970년대를 풍미했던 이탈리아 간존의 여왕 질리오라 친케티의 불후의 명곡을 장려정이 당신은 제비처럼 이렇게 불러줍니다. 원곡의 제목은 제비들은 날아가고 그리고 번안곡의 제목은 당신은 제비처럼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5: 이 사진 봤음?
6: 이게 뭔데?
5: 통영 살인사건 알지? 그 사건 범인 얼굴이래.
6: 진짜?
5: 이 눈매 좀 봐. 완전 소름이지.
6: 하, 진짜 섬뜩하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혔대?
4: 모자와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남성. 얼굴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 눈매와 눈썹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고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설명까지 붙으며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공포는 배가 됐죠. 이에 경찰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7: 지금 인터넷에 퍼진 그 사진은 진짜가 아닙니다. AI 합성입니다.
6: 그러면 살인사건도...
7: 통영 살인사건은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가 찍힌 CCTV 진짜 영상을 공개했으니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4: 지난 6월 10일 새벽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도 행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7: 걱정이요. 그놈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여. 한 달이 다 되도록 못 잡고 있으니 더 무섭지.
8: 옆집은 300만 원인 가지고 철장까지 단다던데. 하, 이거 나도 해야 되나 싶네.
7: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4: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어서야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한 걸까요? 또 용의자가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뿐 아니라 움직인 감지기란 것을 챙겨 나왔다고 하던데 이 행동이 추후 처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통영 주택 살인 사건,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4: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9: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6년 6월 10일 새벽 0시경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 신혼 미상의 남성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안에 있던 손가방과 물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아침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남편이 숨진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4: 용의자가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것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범행 수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9: 우선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모자와 복면으로 눈만 제외한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린 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데요. 특히 범인이 침입 후에 바로 달아난 게 아니라 무려 1시간 50분 동안이나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마을 CCTV 동선을 피해 뒷산 쪽 산길로 도주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현장 구조나 주변 지형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4: 네. 일단 복면과 장갑을 착용을 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부분만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별채 남편이 있었어요. 별채 남편이 있었는데도 집에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이 극심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서야 실제 용의자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진작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뭐고 이때 용의자의 인권, 사생활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9: 예, 저도 주민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의 CCTV를 마음대로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을 고려할 때는 용의자의 인권이나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억울한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영상이 공개되면 범인이 수사망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공개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공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4: 그렇죠.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9: 네.
4: 자,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공개 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 가능할 수 있을까요?
9: 글쎄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공개 수사로 전환할지의 여부는 수사의 효율성, 보안,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찰의 수사 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현저히 방치하거나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배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움직임 감지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9: 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 등에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해주는 응급신고장치입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또는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119나 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범인이 피해자 집 테라스에 있는 이 단말기를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4: 경찰은 용의자가 이 장치를 CCTV 본체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모습이나 범행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가져간 거라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9: 네, 만약에 CCTV 녹화 장치로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별도의 증거 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되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절도 또는 강도 행위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4: 이 사건을 두고 강도살인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살해한 뒤에 물건을 가져간 거냐,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9: 예,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강도 행위 도중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후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물건을 챙겨 나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인이 침입 당시부터 손가방 등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보여서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4: 강도살인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입증돼야 하는 거죠?
9: 강도살인이라는 게 강도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는 중이나 또는 강도 범행을 한 직후처럼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려고 했던 증거를 우선 탐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할 때부터 금품을 찾았는지 또는 살해 행위가 재물 탈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4: 실제 강도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9: 우리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4: 최하가 무기징역이네요, 그럼?
9: 네, 그렇습니다.
4: 자,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범인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정보에 제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9: 네,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에 따르는데요. 단순히 범인과 체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정도의 단순 인상착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뭐 결정적 도주 경로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장물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해서 범인 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하지만 사소한 단서라도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합니다.
4: 근데 이런 일 터지면 허위 제보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9: 네.
4: 보상금 노리고 허위 제보한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허위 제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9: 네, 이렇게 장난이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는 경찰 직무 집행에 낭비와 불편을 초래해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겠습니다.
4: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됐던 게 경찰이 CCTV를 공개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이미 범인의 얼굴이다라면서 가짜 사진이 퍼졌다는 점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AI 합성 사진이었던 건데 이런 사진 처음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9: 예,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수사 혼선을 유발하는 가짜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사진을 실제 살인범의 사진이라고 속여서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진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허위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람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네.
9: 해당 가짜 사진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 같다는 식의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퍼지면서 2차 피해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실제 죄 없이 무고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또는 초상권 침해 책임까지 크게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블로그나 SNS에 퍼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토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집단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10: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만 해도 솔직히 제 아이를 먼저 탓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닐까. 그런데 CCTV를 확인한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4: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부모가 자녀가 학대받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한 명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죠. 확인된 피해 아동은 15명, 학대 의심 행위는 두 달 동안 무려 50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잠깐만요. CCTV 확인된 게 두 달치랬죠? 그러면...
12: 그 전에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단 이야기죠?
11: 어린이집 CCTV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이 60일이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것도 그 기간의 영상이고요.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2: 부모 입장에선 알 길이 없네요.
4: 이 사건 물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와 이후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줄 테고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부모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죠.
12: 내가 걱정인 건 말이야.
11: 응? 뭔데?
12: 이렇게 아이들 학대했다는 의혹 받고도 시간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는 거야.
11: 에이, 그래도 처벌 받으면 자격 취소되지 않아?
12: 보육교사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언어재활사들도 수사받고 있잖아. 문제는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자격 취소 사유가 안 될 수 있단 거야.
11: 뭐? 아, 그런 허점이 있었어?
4: 장애가 있어. 아파도 무서워도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더 안전해야 했던 곳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사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4: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죠.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가요?
13: 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집단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아직 수사 중일 사안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만 봐도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0차례 이상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이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이들을 상대로 교실과 치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과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4: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학대받았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기관은 반드시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13: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학대나 다친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당연히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내면 되는데요.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같은 CCTV 관리자는 특별히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요청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부모님께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진짜 부모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은 확인해야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법적으로 60일 이상 그 기간만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영상이 이미 지어졌다면 현실적으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못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을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4: 그런데 피해 부모 측에서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측이 이미 학대 의심 정황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종사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달리 볼 부분이 있을까요?
13: 예, 그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은폐나 직무유기까지 더해지는 거죠. 우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업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덮으려 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지워버리는 등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부모님의 인터뷰가 특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만 해도 혹시 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먼저 탓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고 나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던데 특히 이번 피해 아동들은 의사 표현이나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이었잖아요. 이 점이 처벌 과정에서 더 무겁게 고려될 수 있을까요?
13: 예, 당연합니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법원에서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취약성입니다. 장애아동들은 자기가 아프다, 무섭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학대를 훨씬 더 위험하고 악질적인 학대로 봅니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나 치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신고 의무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량이 1.5배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또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들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관할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이 넘도록 달서구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장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 결과 별도로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했던 건데 안 한 건가요?
13: 경찰 수사 결과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장부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공무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조사와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 수사가 안 끝났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폐쇄하는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응급보호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인데 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건 행정의 공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현재도 대안이 없어서 해당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일단 있다 이야기도 있던데 학대 의혹이 있는 종사자와 아이들을 즉시 분리하면서도 아이들의 돌봄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13: 두 가지. 첫째, 위험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대체 인력 투입이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거나 운영을 정지시켰다면 구청은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집 문은 열어두되 문제의 교사들만 자격을 정지시켰다면 어린이집 측은 즉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원장이나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피해 부모들 입장에선 당장 내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가해자와 분리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플랜을 짜줘야 합니다.
4: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혐의를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기존의 아동학대 판례를 고려하면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13: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을 재판에 가봐야 하지 알겠지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에 아동학대 그리고 가중처벌 꼬리표가 계속 붙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1.5배 가중되고요. 단발성이 아니라 상습적인 학대로 인정되면 또 1.5배 가중됩니다. 실제로 2022년에 진주의 한 장애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5명의 아동들을 약 500여 차례 학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학대가 심했던 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같이 내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맹점이 있는 게 가해자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언어치료센터를 직접 차려버리면 자영업자를 분류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자격증 이름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건 시급히 법을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4: 그래도 이번엔 그나마 CCTV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만약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거나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경우 아이의 몸에 남은 멍이나 상처, 뭐 진술, 행동 변화 이런 정황 증거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3: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영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 몸에 남은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다른 선생님이나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사건의 전후로 아이가 갑자기 특정 행동을 무서워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모두 퍼즐처럼 맞춰서

0: 특히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말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빌려와서라도 진술과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결정적인 CCTV 장면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얼마든지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지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딸기 스무디 3개 포장해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남편을 위해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을 찾아 동료들과 스무디를 나누어 마시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3: 이거 뭐야?
4: 왜? 맛이 이상해?
3: 그게 아니라 뭐가 씹힌 것 같은데? 이거 쇠 조각 아니야? 스무디에 쇠 조각이 들어있는데?
4: 뭐?
1: 음료를 마시다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작은 쇠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컵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바닥에도 금속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남아있었죠. A씨는 음료를 들고 곧장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3: 어서오세요.
4: 저기, 저 좀 전에 여기서 딸기 스무디 사간 사람인데 쇠 조각이 나와서...
3: 쇠 조각이요? 잠시만요.
1: 알고 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함께 넣고 스무디를 갈았다는 것. 업주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음료값을 환불했으며 병원 진료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몸에 별다른 이상 증상도 없었기에 A씨도 가급적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려 했죠. 그런데 그런 A씨의 마음을 돌려세운 한마디.
3: 아휴,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쇠 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스무디 한 잔이고요. 다른 두 잔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겁니다.
4: 적게 들어갔어도 쇠 조각이 들어간 건 똑같지 않나요?
3: 그리고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삼겹살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셔도...
4: 에?
1: 음료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종종 접하곤 하죠. 그런데 이 피해를 알리고 보상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개인 카페에서 판매한 딸기 스무디에서 쇠 조각이 나왔다. 이게 진짜입니까?
5: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A씨가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근처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포장해 갔는데요. 남편과 직장 동료들이 나눠 마시다가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쇠 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금속 조각이 다량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블렌더에 함께 넣고 갈았던 것이었습니다. 카페 측도 CCTV를 확인해서 이 사실을 인정했고요. 머리카락이나 벌레도 아니고 금속 조각이 음료에 들어갔다니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1: 이 쇠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뒤에 이 카페 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5: 카페 측은 설거지를 하던 과정에서 절반 이상 갈려나간 숟가락을 발견하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음료는 판매된 뒤였고 구매자의

0: 연락을 했고 A씨의 말대로 좋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체적인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1: 네, 이 보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 예, A씨는 위로금 3에서 40만 원과 함께 혹시 일주일 안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카페 측은 위로금보다는 보험 처리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위로금도 보험 처리도 다 포기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대화에서 또다시 카페 측으로부터 쇠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한 잔뿐이고 두 잔은 쇠조각이 적었을 것이라면서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금속 이물질을 직접 섭취한 상황인데 카페 측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1: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물론 카페 측에서는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금전으로 대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했습니다만 뭐 금전을 주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뭐 대신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겠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업주에게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0: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처럼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를 제공한 건 명백한 과실입니다. 업주가 잘못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주에게 행정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는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이미 관할 지자체의 위생부서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궁금한 게요. A씨와 일행 모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 했단 말이에요. 실제 다친 곳도 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은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0: 네, 법원은 신체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로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건 법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처럼 금액이 명확하게 산정되는 손해가 없으면 배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게 이번 사고와 연관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확인되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진단서나 검사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1: 음료값 환불 외에 위자료나 합의금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을지 뭐 비슷한 일을 겪은 소비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네, 정해진 고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전액은 기본이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더한 위자료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파절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인 손해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자료 수십만 원 수준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물질의 위험성, 실제 섭취 여부, 피해자의 수, 업주의 과실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주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환불 요구 시점이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가 아니라 무려 19일이 지나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0: 예,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글을 남겼고 점주가 바로 연락달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당시엔 해당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이 지난 뒤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100만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물질을 발견 후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게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음식은 이미 소비가 다 됐고 이물질 실물도 없고 그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게 맞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1: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음식점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뭐 참외를 잘라서 보니 그 안에 이쑤시개가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재배나 수확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유통 과정이나 진열 과정

0: 해서 들어간 건지 지나가는 손님이 꽂아놓은 건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마트 측이 이쑤시개가 들어간 걸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마트 안에는 제3자가 장난으로 꽂은 경우라고 해도 그 사람의 책임과 함께 점포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도 함께 책임을 질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트 측이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소비자가 일부러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거라거나 꽂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점을 마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든 마트에 진열된 상태에서 생긴 문제이든 간에 소비자는 우선 마트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0: 그래도 앞서 스무디 사건 같은 경우는 업주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례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 우리 음식에서 나온 거 맞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실제 들어간 게 맞는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예,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물질 자체를 지퍼백 같은 데 담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시면 되지만 여의치 않다면 본사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물질이 자기 가게에서 나온 게 맞는지 CCTV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번 스무디 사건에서는 업주가 CCTV를 확인하고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개인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소비자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1: 예, 알려진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이 되고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통합 민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실 때 제품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 구매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언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어떻게 이물질을 발견하게 됐는지, 이물질을 섭취했는지 등의 전후 사정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이물질의 종류와 혼입 경위를 조사하게 되고 업체 책임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개인 보상 합의와 별개로 신고는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데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산타나의 마리아 마리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0: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지금부터 들려드릴 상황극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4: 경찰입니다. 무엇을
5: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친구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봤는데 얼굴에 피가. 얼른요.
0: 지난 4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통 접수됐죠. 친구가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 다시 전화해봤어? 영상통화로 보니까 얼굴 상태 정말 심각하던데?
5: 경찰에 신고는 했지?
4: 했지! 우리도 빨리 가봐야 할것 같아!
0: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물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죠. 잠시 뒤 아파트로 돌아온 가해자와 친구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만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4: 경산 친구 살해 사건 봤어? 또 경찰 대응 미흡했다 의혹 나오던데?
5: 그니까 유족 측은 가해자가 피 묻은 알몸 상태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즉시 검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제지게 했더라고.
4: 경찰 입장 뭔데?
5: 경찰은 피의자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달아났고 혈흔 보면서 추적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지.
4: 이것도 시끌시끌하겠구만.
0: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했고 사건 초기 수사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정지 명령을 내린 뒤 피의자를 추격했고 신고를 접수한 다른 경찰관들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반박했죠. 그리고
4: 사체 손괴 혐의가 추가돼야 합니다. 추가로 고소장 제출합니다.
0: 유족 측은 사체 손괴 혐의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둘러싼 수사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유족 측이 추가 적용을 요구한 사체 손괴 혐의는 성립할 수 있을지, 경찰의 초동 대응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대목이 없었는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0: 이번 사건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이름, 나이, 뭐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24살의 정재환이란 남성인데요. 현재까지 보도된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아파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
1: 지난 4일 새벽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정 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집 안에서 숨진 상태였고 아파트 공동 현관부터 복도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그 사이 현장을 벗어나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되어 체포되었습니다.
0: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녹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녹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1: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걸어둔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이 됐거든요. 통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 라고 애원하는 소리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정 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녹음은 범행 당시 피의자인 정 씨의 언행과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0: 가장 궁금한 건요, 범행 동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지인들의 여러 추정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1: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 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유리잔을 깨거나 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증언과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 A씨를 괴롭히던 정 씨를 피해자가 말리다가 공격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0: 그런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이 말 듣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심신상실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범행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술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기억력이 아니라 판단력과 통제력입니다. 판례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심신미약 상태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법관이 재량으로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행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형하지 않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가해자가 범행을 하고 뭐 편의점에도 다녀오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바나나 맛 우유를 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뭐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어머니께 전해달라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건데 이것도 당시 상황을 뭐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1: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범행 직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돈을 건네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다면 이건 정 씨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요. 바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대응 의혹입니다. 유족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실 대응이 있었다 주장을 하는 겁니까?
1: 유족 측 주장의 핵심은 정 씨가 온몸에 피를 묻힌 알몸 상태로 새벽 거리를 돌아다니다 순찰 중인 경찰과 마주쳤었는데도 즉시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정 씨가 현장에 돌아왔을 때 만약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체 손괴죄, 사체 유기죄와 같은 추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0: 경찰층 입장은 뭡니까?
1: 경찰은 B 지구대의 편의점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인근을 순찰하던 상황에서 4시 26분에 거리를 배회하던 정 씨와 마주치기는 했지만 정 씨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 혈흔을 추적한 끝에 아파트 1층에서 정 씨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C 지구대에서 4시 35분에 살인사건으로 2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이 사체 유기죄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 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살해한 이후로 별도로 시신을 훼손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는 없었다라며 별건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0: 유족 측이 방금 말씀하신 살인 혐의뿐만이 아니라 사체의 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일단 사체 손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성립을 할 수 있는 건지 살인죄만 적용했을 때와는 또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죠.
1: 예, 형법 조문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체 손괴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 후 시체를 훼손했다면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살인 후 사체를 절단, 훼손한 사건에서 사체 손괴를 살인죄의 양형 가중 요소로도 보고 있어서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 자,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유족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될까요? 지금 뭐 얼핏 보기로는 사망한 시점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검찰이 공소 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1: 예, 유족 측은 시신에서 절단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체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시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살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은 사망 후 별도로 시체를 훼손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검 결과와 법의학적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경찰이 사체 손괴죄를 별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추가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체 손괴죄를 공소 사실에 추가해서 같이 기소하는 것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무튼 유족이 경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정재환의 체포 당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만 수갑을 찬 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막 엉망이던데 경찰이 필요한 초동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1: 예,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 씨가 수갑을 찬 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자체가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 현장의 상황, 그리고 경찰이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실 대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경찰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 측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특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0: 현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체 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까지 여러 갈래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1: 예,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범행 동기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가 상당히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체 손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에 따르면 정 씨가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를 통해 시신의 훼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경찰의 초동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경찰이 정 씨와 마주쳤을 때 즉시 제압하지 못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유족 측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작은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공짜 여행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살벌했습니다.
5: 뭘 어떻게 하면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데?
4: 보험금.
5: 보험금? 뭐 가짜로 아프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돼?
2: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사고란 건 말이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와?
0: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범끼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식이었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발견하면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6: 아, 잘 마셨다. 집에 가자. 대리 부르자.
7: 아, 대리는 무슨. 아, 집도 요 앞인데. 아, 너 별로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6: 아, 그래도 음주운전은 좀.
7: 이 시간엔 단속도 없어. 아, 조심해서 가면 돼. 아, 대리비 아깝잖아.
6: 그런가?
0: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레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의 믿음까지 범죄의 도구로 악용한 거죠.
4: 저런 소식 들으면 운전하기가 겁나. 작정하고 숨어있다가 일부러 부딪히면 피할 방법이 있냐고.
5: 그니까 사고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0: 이런 보험사기들,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노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억울한 사고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열 본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십니까. 로열 본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던 일이거든요. 범행이 무려 2년 6개월 정도 이어졌고 일당이 숙소를 마련해 합숙생활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8: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 범행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나 거제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2022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처음에는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라면서 지역 선후배, 부부, 연인까지 범죄판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합숙까지 하면서 역할을 짭니다. 넌 가해자, 난 피해자, 이렇게요. 특히 교차로에서 꼬리 물게 하는 차나 교통법규 살짝 어긴 차들, 아니면 술 마신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윽박질러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일당 22명이 붙잡혔고 피해액만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이용한 치밀한 범죄 시나리오입니다.
0: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특히 노렸다는 건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도 당황해서 제대로 따지거나 신고를 못하는 그런 심리를 악용한 거죠?
8: 맞습니다. 운전자의 약점과 공포심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와, 경찰 부르면 나 끝장이다. 이거 어떡하냐. 면허 취소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게 되거든요. 가해자들은 이 심리를 100% 이용합니다. 사고 직후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그냥 돈으로 무마하려는 심리를 노리는 거죠. 대전에서도 20대 남성이 이런 꼬리물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3,400만 원 정도를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인 줄 꿈에도 모르는 그 빈틈을 노린 겁니다.
0: 그런데 상대 운전자에게 실제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실이 있더라도 그 틈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했다면 이거 범죄인 거죠?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합니까?
8: 범죄 혐의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 종합 세트입니다. 먼저 고의로 사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냈죠? 이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입니다.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운전자를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죠? 사람을 겁줘서 돈을 뺏으면 형법상 공갈죄고요. 억지로 합의하게 만들었으니 강요죄도 됩니다. 게다가 대전 사건처럼 차를 안 고치고 견적서를 위조해서 제출을 했다. 이건 사문서 위조죄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공동범행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운전자들 보험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지만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8: 안타까운 일이지만 별개로 처벌받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불쌍한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음주운전이나 시동위반이 갑자기 없던 일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나를 들이받고 협박한 게 정당화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음주운전 걸릴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잘못에 대한 벌을 받더라도 사기꾼들은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0: 저는 이번 사건에서 더 황당했던 게 친분이 있는 아는 사람들까지도 범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 믿었던 지인의 등에 칼을 꽂은 가장 악질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냅니다. 아, 기분 좋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야, 이거 뭐 단속도 없고 집도 코앞인데 야, 그냥 잡자. 너가 좀 운전 좀 해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운전대를 잡게 유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경계라도 하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인은 같은 일당한테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싹 다 공유합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일당이 쫓아가서 들이받는 거죠. 더 소름돋는 건 옆에 타있던 그 지인이 피해자 편을 든 척을 하면서 야, 내가 잘 말해볼게 라면서 구원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협박해서 뜯어낸 합의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뢰를 범죄 도구로 쓴 겁니다.
0: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선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그리고 방조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 네, 방조범으로 아주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도우면은 형법상 종범, 즉 방조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술만 같이 마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단속이 없다고 부추기고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고의 사고를 낼 목적으로 술자리를 기획하고 동선까지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보험 사기와 공갈의 적극적인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 나중에 이게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보험금도 환수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8: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우선 보험사가 가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그땐 그랬지. 이 멜로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이게 들을수록 네. 약간 또 그 추억을 좀 소환하기도 하고 되게 정겹고 정이 가네요, 끝부분이.
0: 아니,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그 시그널 노트는
1: 네.
0: 라디오는 내 친구. 이게 아주 중독성이 있어서
1: 네, 네. 들을수록
0: 어떤 때는 네. 요거 좀 늘려서 노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1: 그러세요.
0: 들어요.
1: 한번 해보세요.
0: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자, 오늘 그 도시락 얘기하기로
1: 네.
0: 예고를 좀 했더니 우리 비비안님이
1: 네.
0: 사진까지 이렇게
1: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 근데 저 아직 인사 안 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예예 예, 인사 좀 나누시고 아이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예예예. 예, 예.
1: 잘 지내셨죠?
0: 네네네. 네,
1: 로빈입니다.
0: 네 우리 네. 비비안님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난 시간이 돌아왔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네. 모두 같이 토크 참여해주시고요.
0: 네 추억의 사진 퍼왔다고.
1: 네. 네. 그래서 오늘 점심, 그러니까 오늘 메뉴를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점심 아직 안 드셨죠?
0: 저는
1: 항상 방송 끝나고 드시니까.
0: 아점 먹으니까 사실 네.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맨 마지막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점에 맛있는 소반식당. 더 거기다가 지난주에 또 그 식당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맛집 얘기했고.
0: 예, 그래서
1: 아주 괴로운 시간인데 지금도 조금 괴로우시겠어요. 도시락 얘기하니까.
0: 그래도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오리지널이 우리 그 옛날 도시락.
1: 맞아요.
0: 여기 보니까 계란 후라이 얹어 있고 김 좀 부스럭 있고 소세지 있고 김치 있고
1: 같은 거 있고.
0: 예. 그 난로에 보면 이렇게 김치 올려 놨던 거.
1: 그래서 이제 막 흔들어서 먹 그렇게 팔잖아요. 옛날 도시락 이래서.
0: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통계님 한국에 계시는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은 네.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1: 네.
0: 도시락 3개 가지고 맞아요. 등교했대요.
1: 맞아요. 그 도시락 3개 싸려면 또 엄마 얼마나 바쁘세요. 아침부터.
0: 반찬은 주로 햄, 불고기, 계란말이 엄마가 기분 좋으면 후라이도.
1: 불고기 일단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0: 7시 20분에 학교 갔다 10시에 학교.
1: 하루 종일 그러니까.
0: 그런가 하면 우리 로사님은 친구들이 반찬 다 먹어버리고 맨밥 먹다 남겨간 기억도 있고.
1: 나중에 그냥 물 말아서 네. 먹고.
0: 혹시 근데 우리 그 라빈님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1: 네.
0: 반찬을 조금씩 친구들 걸 조금 넣어가지고
1: 네네네 비벼요?
0: 흔들어요.
1: 네.
0: 그래 비빔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먹은 적도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그 도시락은 뭐 매번 먹는 게 그렇죠. 그렇게 비벼서도 먹기도 하고 딱 잽싸게 이제 딱 도시락 이제 다 같이 열면은 네. 잽싸게 한번 딱 보고 팍 먼저 젓가락 탁 찍고
0: 오케이.
1: 그리고 내가 가져온 도시락 반찬은 어쨌든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네, 근데 네. 내 친구의 도시락은 뺏어 먹어야만
0: 뺏어 먹는
1: 내가
0: 거.
1: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고 그렇죠. 하니까는 서로 눈치 경쟁을 좀 보였던 것 같고 도시락을 보통 이제 한 4교시 그때
0: 12시 전후에서 먹잖아요.
1: 네네. 그때쯤에서 한 뭐 8시부터 이제 1교시 한다 그러면은 4교시쯤이면은 이제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되는데 5교시 때 이제 죽음인 거죠. 5교시에 들어오는 우리 선생님이나 뭐 저는 5교시에 중학생 때 한문 시간이었어요.
0: 한문. 우리 한문 배웠지.
1: 네. 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대놓고 자도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고 혼자 수업하시고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어요.
0: 그렇죠.
1: 먹는 사람은 몰라도. 하여튼 그 도시락에 대한 추억은 참 여러 가지로 뭔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예전에 그 1년 동안 도시락 반찬이 똑같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락 반찬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0: 네.
1: 진미채 볶음하고
0: 네.
1: 소세지
0: 그리고
1: 김치 요 세 가지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0: 소세지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1: 괜찮은데
0: 그럼.
1: 그거를 매일 1년 동안 매일
0: 야, 그것도 대단하다.
1: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는 막 진미채도 맛있고 소세지도 있고
0: 네.
1: 제 반찬이 최고다. 이제 그래서 제 반찬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조금 질리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이렇게 가져와? 그랬더니 그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바뀌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나마 엄마가 그래도 진미채 뭐 불고기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도 좀 바꿔주시게 하든지 1년 내내 그렇게 먹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0: 우리 순철님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간장에 비빈 덴뿌라 그래도 아, 맛있게 드셨다고.
1: 어, 너무 맛있죠. 네, 근데 그러셨다고. 학창 시절에 그 도시락 특히 4교시 끝나고 먹는 도시락은 어. 뭘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0: 그럼요. 예. 어.
1: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겨울에는 또 특히 그렇게 도시락을 뭐 밑단부터 싸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주전자에 물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시락 먹는 동안 어쨌든 도시락 먹는 동안 주전자 다시 올려놓고 네. 이 물 뜨뜻한 물로 그럼. 약간 숭늉처럼 또 그렇게 먹기도 하고
0: 네. 우리 비비안님은 부잣집 친구 옆에서 먹으면 맛난 것도 먹었다고
1: 어, 맞아요 어, 돈가스도 먹고
0: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때 아, 식욕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도시락을 두 개 사갖고
1: 하나 갖고 모자르죠.
0: 하나 도시락 네모난 거에다가 네. 그 다음에 김밥 싸가지고 하면 찬합이라고 있어요.
1: 맞아요.
0: 동그란 거.
1: 네모, 동그란 거,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0: 거. 그게 점심시간 용이고,
1: 네네.
0: 어, 사각에 있는 건 아침에 먹는 거고.
1: 고운 도시락.
0: 그러니까 두 개를 먹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 네.
0: 아,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8kg 나갔었어요.
1: 네.
0: 안 믿으시겠지만.
1: 108kg.
0: 108kg.
1: 파운드가 아니고.
0: 네, 108kg.
1: 와.
0: 그래서,
1: 네.
0: 어, 키도 뭐 크지 않고.
1: 키도, 근데 네. 키가 크신데?
0: 지금은 큰데
1: 네.
0: 저는 졸업하고 12cm가 컸어요.
1: 아~
0: 그때만 해도 60몇밖에 안 되는데 108kg.
1: 네. 네.
0: 허리가 38. 그 당시에 네. 바지 사 입으면. 그래서
1: 네.
0: 이제 남자들은 체육복이나 교련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1: 네, 네.
0: 빌려입기가 힘들었어 나는.
1: 네.
0: 내 거가. 그러고. 그런 시절이어서 이제 밥을 그렇게 왕성하게 먹는데
1: 네.
0: 그러니까 밥 한 숟갈이 지금 보면 지금의 한 다섯 배 정도 가는 거야. 밥 양이.
1: 네.
0: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이만한 거에다가 네, 네. 그때는 밥을 먹으면요.
1: 네.
0: 꿀맛이더라고.
1: 너무 맛있잖아. 네. 맨밥도.
0: 네.
1: 그냥 밥 위에 김치만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소세지를 되게 좋아해서
1: 네.
0: 그 진주햄,
1: 진주햄
0: 소세지에다가
1: 네.
0: 계란을 묻혀가지고
1: 네, 네.
0: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 그 소세지를 되게
1: 어,
0: 좋아했어요.
1: 그냥 그 분홍색 소세지도 맛있지만은
0: 네, 네,
1: 그 김밥용으로 나온 그 진주햄 소세지도 네, 진짜 네, 맛있었고
0: 그렇죠.
1: 저는 네, 네. 저희 엄마가 해주신 도시락 반찬 중에서 제일 싫었던 게 멸치볶음이었거든요.
0: 어.
1: 근데 멸치볶음이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0: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멸치볶음 해왔어요.
1: 멸치볶음을 가져오는데
0: 네.
1: 저는 그게 왜 싫었냐면 이게 자꾸 이 안에서 찔러요.
0: 아,
1: 잔멸치다
0: 아,
1: 이런.
0: 네.
1: 그게 정말 싫은데 네. 맨날 해주시고 저희 뭐 항상 비슷하게 저희 집도 그렇고 친구 집도 그렇고 보면 비슷하게 해오는 게 콩자반. 멸치볶음
0: 네.
1: 그리고 오뎅 그다음에 뭐 김치볶음
0: 그렇죠
1: 네 어. 그리고 뭐 국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보온 도시락 들고
0: 그러니까
1: 다니면서
0: 그, 어, 우리가 그때는 이 마우밥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검은 거 사각으로 돼서
1: 네, 네.
0: 그 안에 이게 도시락 있고
1: 네, 네.
0: 위에 반찬통 있고 국통까지 있고
1: 국통까지 있고, 있고.
0: 네.
1: 그건 이제 겨울에 하는 거고
0: 네, 보온 도시락
1: 네네 네. 그리고 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때 한참 타파웨어라고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0: 어.
1: 그래서 타파웨어에 통해 이제 그 이렇게 도시락 좀 싸주시기도
0: 아, 우리
1: 하고
0: 우리 비비안님 멸치볶음과 콩장 콩장
1: 그쵸?
0: 맞았어
1: 맞아요 콩장,
0: 콩장
1: 맞다니까요
0: 콩장, 맞아,
1: 꼭
0: 맞아.
1: 있었어요
0: 그럼요
1: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해놓고 이제 이걸 주시는 건데
0: 어.
1: 멸치볶음은 진짜 너무 먹기 싫었고
0: 어.
1: 장조림 해주시면은 엄마 고맙습니다
0: 어, 장조림만 해도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어요
1: 장조림에 메추리알 조림 같은
0: 어, 그럼요.
1: 거 그런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 하고 먹었죠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주로 김치 같은 경우나 아까 얘기한 장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병에다 담아주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1: 잼통
0: 그게
1: 같은 거.
0: 뚜껑이 열려갖고 다 흘려요.
1: 아, 맞아요.
0: 그러면 가방이 온통 김치 냄새.
1: 그러니까요.
0: 책이 시뻘겋게 다 돼요.
1: 네. 아무리 그 도시락 가방에 넣었어도
0: 네.
1: 한 번은 저는 이렇게 버스 타고 이제 학교 이렇게 등교하고 그랬었는데
0: 네.
1: 말씀하신 대로 한번 흘렸던 거죠.
0: 네네.
1: 저 가방 버리고 갔잖아요, 그냥.
0: 어.
1: 그거 줍기도 너무 창피하고
0: 네.
1: 이거 어떻게 주술까 그냥 이렇게 슥 밑에다 넣고 그냥 갔어요. 차라리 엄마한테 혼내는 게 낫지. 그건 너무 창피하고 그때 왜 그렇게 꽉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엄마도 아침에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도 막 흔들잖아요.
0: 어.
1: 예쁘게 들고 가면 될 텐데.
0: 우리 비비안님은 비엔나 소세지를 좋아하셨다는데,
1: 아, 네.
0: 저 때는 솔직히 비엔나 소세지가 없었어요.
1: 아, 비엔나 소세지 여기 그만한 거. 게 없고 줄줄이 소세지.
0: 소세지는 유일하게 진주햄 소세지 굵은 거,
1: 네.
0: 그게 하나 유일하게 있었어요. 아, 저희 때만 해도.
1: 저희 그러고 나서 그 줄줄이 소세지라고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케첩 조금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케첩 찍어서 먹고.
0: 그리고 제 중학교 때 기억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간혹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 아, 있어요.
0: 정말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까 일부러 그 친구를 중간에 앉혀놓고 야, 밥 먹자 하고 젓가락 하나 줘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게끔 해주고 그런 우정들이 있었어요.
1: 아, 정이 어렸을 넘치네요, 때. 진짜.
0: 예,
1: 맞아요.
0: 그게 뭐 우정이고.
1: 그렇죠.
0: 예, 그랬던.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거칠지만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배달도 가능하던 시절이었다고 조금. 우리 알청님, 장조림은 최고급 반찬. 요즘으로 말하면 소갈비. 아, 말 그래요. 소갈비 맞아요.
1: 자주는 못 먹어요.
0: 네,
1: 장조림.
0: 그럼요.
1: 네.
0: 네. 그건 뭐 사실 근데 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조금 세대가 달라서.
1: 네.
0: 중학교 때만 해도 그냥 병에다가 멸치 하나, 김치 하나,
1: 네.
0: 한 가지씩 갖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책상 이렇게 딱 모아놓고 네. 다 같이 그냥 열어가지고 같이 이제 먹고 뭐 그러다 보면은 반찬도 여러 가지 되죠.
0: 여자들은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점심을 네. 해결하나요?
1: 그 남자는 어떻게 먹어요?
0: 남자들도 모일 때도 있지만 혼자 먹는 친구가 더 많았어요.
1: 자기 책상에서 그러니까 혼자 먹어요?
0: 그나마 친한 애들끼리 있으면 붙어가지고
1: 네.
0: 뒤에서 이렇게 먹는 정도고 혼자 먹는 친구도 꽤 많았어요.
1: 남자들. 여자들은 다 책 이렇게 같이 앞쪽 보고 있다가 네. 점심시간 되면 의자 휙 돌려가지고 딱 같이 모여서들 먹죠. 혼자 먹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0: 우리 문본부장님 고등학교에서 오전 10시에서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던 생각.
1: 맞아요.
0: 체육시간에 몰래 들어와 친구 도시락까지 까먹던.
1: 아까 그
0: 그러니까, 계란 그러니까 비비안님이 이게 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1: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계란 후라이 가져왔던 거.
0: 우리 저 문본부장님은 경성고등학교 14회 그 당시 학교 앞 라면 200원.
1: 네,
0: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가면 여학생 여교 여학교도 그랬겠지만 남학교 앞에는 항상 라면집이 있었어요.
1: 아, 네.
0: 분식집이라고 그래서 그 라면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봉지에 있는 게 아니고
1: 네.
0: 라면이 한 10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그냥 맨 봉지에
1: 네네.
0: 면만 한 1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가마솥 같은 데다 뜨거운 물 끓이면
1: 네.
0: 그거 그냥 퍼가지고 라면 넣어가지고
1: 네.
0: 대강 해가지고 그러니까
1: 그 10개를 다 끓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네. 10개에서 이렇게 한 개씩 뽑아주는 거지.
1: 아,
0: 예를 들어서
1: 네.
0: 그게 저 가격이 싸니까.
1: 네.
0: 근데 뭐 정성스럽게 하나씩 끓여주는 게 아니고
1: 침 넘어가요.
0: 그냥
1: 라면 생각나.
0: 가마솥에다가 물
1: 네.
0: 퍼가지고
1: 네네.
0: 그냥 잠깐 부어가지고 그냥 라면 넣고
1: 아, 그래도 얼마나 꼬들꼬들하고 맛있을까요?
0: 단무지 한 3개 주면 그게 뭐
1: 그리고 거기다 밥 말아야 되는데
0: 네네네.
1: 오늘 도시락 얘기하니까
0: 예,
1: 다들
0: 예.
1: 추억들을
0: 그럼요. 추억들이
1: 네, 많이 꺼내오시네요.
0: 본부장님 로사님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2교시 이후에 도시락 까먹고 창문 열어서 은폐 시도.
1: 맞아요.
0: 다 추억들이 우리 통계님은 고등학교 때 하숙도 있고 매점 그렇지 매점
1: 그래서 보통 이제 2교시가 끝나면은 매점으로 훅 가면은 네 저희 그때 새로 또 식당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쫄면도 팔고 네. 그 대신 전쟁이죠. 막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가서 먹고 그러니까 쫄면 뭐 이런 식당의 음식들은 좀 점심 시간에 먹든지 해야 되는 거고
0: 네네네.
1: 일단은 이제 보름달이라고 빵 아세요? 그거랑 우유 그런 거 먹고. 그리고 그렇게 매점으로 가는 매점 파들이 있고 그 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도시락 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작 점심 시간이 되면은 식당에 가서 이제 뭐 다른 거로도 사 먹는 친구들도 있고.
0: 네, 우리 알청님 중학교 때 집 사업이 망해서 점심 때 수도가에서 물만 마셨던 공부 잘했던 친구가 기억난다고.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1: 네.
0: 저희 중학교 때는 그 매점에 가면.
1: 네.
0: 크림빵이라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동그란데
1: 네.
0: 가운데 크림이 이만큼 있어.
1: 그게 보름달이에요.
0: 그래서
1: 네.
0: 그걸 열어가지고 빵을
1: 네.
0: 비벼요. 그리고
1: 네.
0: 땅콩 샌드빵이라고 해서
1: 네, 네,
0: 식빵인데
1: 네.
0: 가운데
1: 맞아요.
0: 그것도 이만큼이야.
1: 그래서 비벼. 너무 고소했어요. 그거.
0: 비벼.
1: 네. 네.
0: 그렇게 먹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매점을 자주 들락거렸죠.
1: 저는 한번 제가 지금 이 키가 제가 중학교 키인데 예. 중학생 때 이렇게 키 순서대로 번호 매겨서 이렇게 앉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맨 뒤에 앉았었는데 예. 아, 선생님이 차마 뭘 보겠어? 그리고 몰래 이렇게 먹었어요. 도시락을. 이렇게 다 먹지도 않았고 예, 예, 조금 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맛있냐?
0: 자, 우리 네. 통계님이 도시락 두 개 가지고 라면 하나 가지고 가고 우리 순철님 국민학교 때 반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도시락 없이 옥수수빵으로 그때는 네네. 저희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는 급식이 있었어요. 네. 옥수수빵 급식 그러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 거야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거 없이 네. 그냥 그걸로 점심을 때우는 거죠. 그랬던 시절이에요. 아마 라빈 씨는 급식이란 게 없었을 네네네. 거예요. 네, 네.
1: 저는 급식은 아니고 서울 우유 아세요? 서울 우유 네모나 아, 그 아, 우유는 먹었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렇구나. 우유 다 먹고 나면은 그 주번이 네. 이 우유곽들 다 이제 모아 가지고 네. 딱 내 다 마시고 네모나게 딱 각 잡혀서 접었었어야 됐어요. 그럼 이제 주번이 그걸 다 가지고 이제 가고
0: 그랬구나.
1: 네.
0: 우리 SK 사장님 고니 씨 화이팅 어서 오세요. 그래서 사실 국민학교 때는 도시락을 많이 그렇게 싸가지고 가진 않고 네. 급식을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중학교 시절서부터는 이제 도시락이 필수가 됐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뭐 야간 자율학습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진짜 두세 개는 금방이죠.
0: 자 그렇다면 네. 그렇죠. 서울 우유, 바나나 우유는 지금도 그 맛이 그립다고 그러시네요.
1: 맞아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0: 통계님은 또 점심 오락실 가서 게임하다가 걸려서 혼나고 그랬던 시절. 혹시 네. 그러면 15살 때쯤 이민 오셨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이 미국의 고등학교 시절은 런치 타임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는 학교를 안 가서 몰라요.
1: 저 이제 카페테리아 있으니까 아침에 좀
0: 특별히 점심 시간이 있나요?
1: 네네네 있죠. 네.
0: 그러면 거기서 사 먹나요?
1: 네, 햄버거 사 먹고 뭐 칠리 프라이도 사 먹고.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나서도 네. 정말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정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였지만 그 점심이 너무 생각이 나서 가서 일부러 사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0: 그랬어요?
1: 그리고 그때 저 이제 한국에서 금방 온 그런 친구였는데 네네. 물론 영어가 사투니까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그 친구를 도와줄 수는 없었는데 얘가 딱 하더니 햄버거 하나 하고 예 밀크 한 개 주이소 그래서 그 친구는 점심을 굶은 적 없이 아주 당당하게 아주
0: 바디랭귀지로 다 했겠네요.
1: 네. 햄버거 알아들었죠? 네. 밀크 알아들었죠? 손으로 얘기했죠?
0: 그랬구나.
1: 네.
0: 자,
1: 도시락에 얽힌 추억이 참 많네요.
0: 네네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한 두세 명 내지는 서너 명이 지방에서 유학으로 온 친구들이 꼭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1: 네, 하숙하나요?
0: 하숙이 아니고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는 거야.
1: 아, 아직 어린데.
0: 예. 거의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광주다.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으로 온 거야. 이제 네. 대학을 가려고.
1: 네.
0: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방이래 봐야 진짜 조그매요. 한 사람 누울 만한데. 네. 그럼 그때는 그 석유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1: 네.
0: 그 이렇게 심지 붙이는 거.
1: 저 그 냄새를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0: 그게 고소하잖아요.
1: 그래서 회칭했다고.
0: 네.
1: 불 붙이는 냄새 되게 좋아했거든요.
0: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게 잘못 붙이면 막 연기 나고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냄비에다가 네네. 밥을 해요.
1: 네네.
0: 근데 그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야. 친구
1: 어릴
0: 집에 가면.
1: 모를 줄 알았을까요? 네. 엄마가 이제 가르쳐줬겠지. 그러면 손에 물 이렇게 맞추고.
0: 자기가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1: 네.
0: 친구들 한복하면 이잡듯이 싹 비는 거야.
1: 네.
0: 그러면 걔는 막 울라 그래.
1: 그럼요.
0: 이거 열흘치 반찬 2주친 건데 돈도 없고.
1: 네.
0: 걔 또 야 털어 그래가지고 돈 걷어서 반찬 사라고 주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돈이 없고 그럴 때니까 한 서너 명이 가서 양이 모자르니까
1: 네.
0: 라면 3개 넣고
1: 네.
0: 물을 한 10인분 넣는 거예요.
1: 뿌르라고.
0: 그래서 네. 최대한 오래 끓이고
1: 네.
0: 국물을 많이 해서
1: 네.
0: 네. 밥 말아 먹고도 모자라서 그쵸, 국물을 꿀꺽꿀꺽
1: 맞아요.
0: 마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 식욕들을 왕성하고 예, 돈은 없고
0: 예, 많이 먹어야 되니까.
1: 맞아요. 한참 예. 클 때니까.
0: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1: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도시락 예. 얘기 정말 추억의 도시락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네.
0: 자, 근데 그 도시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또 도시락을 네. 훔쳐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잃어버리고.
1: 네.
0: 근데 이제 뻔한 거죠. 잃어버렸는데 좀 이따 나타나는데 빈통만 나타나는데 누가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1: 네.
0: 근데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시락을 다 높고. 그렇게 먹었겠느냐. 근데 아까 우리 알청님 말씀하셨지만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놀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방 한 칸에 네 명이 살아요. 엄마, 아버지, 네. 동생, 내 친구. 그 잠깐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도 네. 서울대학교 가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운동도 헝그리 그렇죠. 복서라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네. 오히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네. 운동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각 세대마다 그런 예. 특징들이 좀 있으니까
0: 예, 예.
1: 맞아요.
0: 자 네. 개인적인 건데 라빈 씨는 서울서 태어나셨어요?
1: 네.
0: 서울서 자랐고.
1: 네.
0: 그러면 어디 뭐 시골이나 이런 추억은 별로 많지 않아요.
1: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외갓집에 간다 그러면은 개 쫓아서 시골 가고 그랬었어요.
0: 그랬구나.
1: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그 시골 기억도 많아요.
0: 네네.
1: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을 먹다가 제가 네네. 제 아이의 도시락을 싸다 보니까
0: 네네.
1: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그럼요.
1: 네, 아침마다 예. 그 싸야 되고 또 메뉴를 고른다는 게
0: 그러니까
1: 엄마가 이제 먹기 싫어 뭐 이러지만 사실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진짜 그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지나봐야 하는 거지.
1: 네, 진짜.
0: 먹는 건 별거 아닌 것
1: 네,
0: 같은데
1: 달걀말이 하나를 하더라도
0: 그럼.
1: 이걸 먹고 내 아이가
0: 그럼.
1: 공부 잘하고 오늘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0: 네.
1: 그런 마음들로 진짜 엄마가 도시락을 저를 싸주셨을 거고 저도
0: 예,
1: 그
0: 예.
1: 마음으로 저희 아이를 키웠고
0: 네,
1: 도시락에
0: 그렇습니다.
1: 사랑과 정성과 추억이 모두 있습니다.
0: 네, 알청님 그렇죠. 겨울에 난로에 도시락 싸놓고 점심때 맨 밑에 있는 도시락은 타버려서 그거
1: 네,
0: 맞죠. 다
1: 네.
0: 타니까 그것도 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에 그 주번 있어요. 주번.
1: 네, 있죠.
0: 청소하고 담당하는
1: 네,
0: 친구.
1: 네.
0: 그 친구한테 잘 보여야 중간에
1: 그쵸.
0: 딱 밀어 넣어주고.
1: 그때부터 권력 있네.
0: 그래서 저는
1: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크림빵을 하나 사서
1: 네.
0: 슬쩍 이렇게 백을 쓰면
1: 네.
0: 아주 제 도시락은 중간에 아주 좋은데
1: 네.
0: 먹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단한
1: 네.
0: 것 같아요.
1: 아유.
0: 그래서 제가 왜 그 예 주번이 담당했었고
1: 네.
0: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다음 주에는
1: 네.
0: 여름이다 보면 8월이면
1: 네, 네.
0: 휴가철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사실 여기는 그 8월에 계약을 하지만
1: 네.
0: 한국은 한참 8월 한 달
1: 그렇죠.
0: 그 방학 때잖아요.
1: 네네.
0: 방학 때면 뭐 시골에 놀러 다니고
1: 네.
0: 여름에 피서 가고 뭐
1: 네.
0: 현장 학습도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1: 네.
0: 여름 그 휴가에 대한
1: 와, 여름이다.
0: 그런 추억을
1: 그 얘기.
0: 내가 볼 때 그 네. 휴가의 추억은 한 2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1주 갖고 모자랄 것 같아요.
1: 사실 모자라요.
0: 모자라요 사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많이
1: 네.
0: 하고 그 다음엔 다음 주 우리 금요일에는
1: 네네.
0: 우리 피서에
1: 이번 주
0: 대한
1: 금요일.
0: 그러니까 이번 주
1: 네네.
0: 이번 주 금요일에는
1: 네. 여름 피서
0: 여름 피서에 대한 이야기
1: 너무 좋습니다.
0: 예,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0: 네.
1: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춘의 아이콘이자, 그러니까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자 가요계의 거장이십니다. 가수 김범룡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팬인데요.
1: 아,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0: 근데 어쩜 이렇게 네. 그대로세요?
1: 고맙습니다.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부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친구야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1: 네네.
0: 워낙에 제가 또 좋아하고 그 네. 또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1: 그 의리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0: 그렇죠. 그렇죠. 저희 해피님들과 함께 저희는 끈끈한 친구 관계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뭐 인생길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 밤의 네. 플랫폼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은데 뭐 두 곡 다 들어보도록 하죠. 뭐.
1: 아, 그럴까요?
0: 그럼요.
1: 제가 인생길이라는 노래는 한 예. 2년 전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나온 노래인데 이제 나이 먹고 한번 네. 살아온 걸 한번 이렇게 소감을 한 노래예요.
0: 네네네. 네. 그러시죠. 이번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스프링스 그 네.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그 공연이 있으시잖아요. 디너쇼 예, 콘서트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이제 인사를 좀 너무 오랫동안 그 코로나 전에 와서 공연을 하고요.
0: 네.
1: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설레이고
0: 네.
1: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0: 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1: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네, 내일 네. 리허설 하거든요. 아하. 열심히 리허설 잘 해서
0: 네.
1: 모레 하여튼 멋진 무대 네, 만들어 볼게요.
0: 8월 첫날입니다. 8월 첫날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뜨거운 열정과 이 로맨스가 있는 곳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디너 콘서트가 펼쳐지는데요.
1: 네, 네.
0: 자, 그 무대의 주인공이세요.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1: 네.
0: 기분 어떠세요?
1: 진짜 오랜만에 한 만큼
0: 네.
1: 또 여러분 앞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
0: 네.
1: 김범룡 또 이 매력을 또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반 뭐 그런 콘서트와는 달리 디너 콘서트는 이렇게 팬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마주하면서
1: 그렇죠.
0: 호흡을 이렇게
1: 그렇죠.
0: 나누는 그런 뭐
1: 진솔한 자리가 돼야
0: 네,
1: 될 거예요.
0: 콘서트가 네. 될 것 같아요. 눈을 맞추면서 호흡하는 그런 자리가
1: 네,
0: 될 것
1: 네.
0: 같은데요. 특별히 신경 쓰신 그런 점이나 준비하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1: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준비할 때보다는 네.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0: 네.
1: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라이브로
0: 네.
1: 그 다 하는 것인만큼 이제 노래도 노래지만은 또 네. 서로가 이렇게 교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꼭 공연을 한다는 입장보다는
0: 네.
1: 제 얘기를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0: 아하.
1: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진짜 가까이서 마주보면서 나누고 싶어요.
0: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에너지가 폭발할
1: 네.
0: 것 같아요.
1: 네.
0: 토요일 날. 예. 뭐 김범룡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뭐 바람 바람 바람 바람
1: 네.
0: 바람 바람 이
1: 네.
0: 노래를 참 많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그런 청량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1: 네.
0: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고
1: 네.
0: 무대
1: 근데
0: 매너도
1: 제가,
0: 짱이시잖아요.
1: 제가 그 좀 부모님들한테 매일 감사하고
0: 네.
1: 그런 게 일단 건강한 것 같고요. 목소리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0: 네.
1: 또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매일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에 또 자기 전에 항상 감사 기도하고
0: 네.
1: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계속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진짜.
1: 네.
0: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그래서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라디오 서울에서 인사해라 그래갖고
0: 예, 우리 예,
1: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0: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좀 이렇게 LA에 오시면 또 콘서트를 하시고
1: 네.
0: 또 많이 또 팬들 만나시고 그러시잖아요.
1: 네.
0: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가수 하면은 김범룡 씨가 아닐까 싶어요.
1: 아이고, 그냥 늘 감사해요, 저는.
0: 예. 네. 겨울비는 내리고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1: 예. 그 이건 또 역시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0: 네.
1: 또 이 겨울비는 내리고는요. 제가 미팅을 계속 해도 F들 못 받아 갖고 너무 바보 같아갖고
0: 어머나
1: 가석집에 돌아와서
0: 네
1: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그렇게 만든 노래거든요.
0: 예예 예. 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네.
0: 라이브로 그 한마디 속에 또 이렇게 필이 확 옵니다.
1: 네.
0: 그 젊은 시절에 네. 김범정 씨.
1: 그 조그만 사건이 다 노래가 돼갖고요. 예. 그때는 그 감성이 막 예민할 때라.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약간 창법이 특이하세요. 그죠? 그런 말씀 네. 많이 들으시잖아요.
1: 전 특이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0: 특이하고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참. 이렇게 흥얼흥얼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카페와 여인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을 네,
1: 이것도 방배동 카페 유행할 때 네. 카페, 매일 카페를 가는데 매일 오는 그 여성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바바리 코트 입고 저 여자는 뭐하는 여자지 계속 갈 때마다 있어서 이번엔 말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네. 근데 그 마음 먹고 다음 날 가니까 그때부터

0: 세 곡을 줬어요, 신곡을.
1: 와,
0: 그래서 이제 주현미 씨가 요즘에 열심히 부르고 다니고 있고,
1: 네.
0: 또 이제 지금 정수라 씨 노래 또 만들고 있고,
1: 아, 작사, 작곡.
0: 또 이제 또 그의 이제 후배들 요즘에 이제 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1: 네.
0: 그쪽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좋은 후배들한테 또 곡 작업하고 있고, 그래,
1: 와,
0: 하고 있습니다.
1: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가로서.
0: 아, 곡 쓰는 게 저는 재밌어요.
1: 그렇습니까?
0: 네, 너무 재밌어요.
1: 네, 그것도, 아주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곡을 주면 굉장히 네. 기분이 또 특별하실 것 같아요.
0: 또 아무래도 젊은 쪽은요, 노련미나 이런 건 없지만은
1: 네.
0: 나름대로 또 깨끗하고 정말
1: 아하.
0: 또 새로운 또 있어요, 색깔이, 그들만의
1: 네.
0: 색깔이. 그래서
1: 네.
0: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저기 곡 쓰는 데 재미를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주현미 씨나 정수라 씨 같은 부분은 정말 이렇게 녹음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1: 노래를 또
0: 콘서트를 듣는 기분 하면서 이렇게
1: 예,
0: 역시 아니, 이제 거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니, 워낙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유쾌하게 막
0: 네네네.
1: 작사 작곡해서 막 이렇게 곡을 주시니까
0: 예, 항상
1: 가수들도
0: 일을 할 때
1: 기분 좋게 할 것 같아요.
0: 일을 할 때 작업한다는 느낌이
1: 예,
0: 아니고
1: 네네네.
0: 항상 같이 이제 즐기는 느낌으로 하니까요.
1: 아, 네. 좋네요.
0: 재밌죠.
1: 아, 재밌어요.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도 재밌어요, 저는.
0: 아, 네.
1: 항상 이렇게 스마일 하시게 웃으시면서 네. 즐겁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시간. 자, 예, 그럼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0: 네,
1: 인생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신나게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김범용 씨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사가 너무 진솔하잖아요.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긍정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0: 너무 좋다. 네,
1: 이게 이 노래 만든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만드는 건데 응답 같은 게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가 너무 많은 걸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지금 잘 놀고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서 나에게 흡족하고 하나님 무슨 그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0: 그렇게
1: 응답 같은 걸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0: 가사를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한데, 아, 그렇구나.
1: 네.
0: 긍정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자. 놀다 가듯이.
1: 네, 잘 놀면.
0: 즐겁게 놀다 가자.
1: 네, 그럼요. 일하는 것도 노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면은. 네. 노는 게 되는 건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노는 게 아니고 일이 되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1: 네네.
0: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1: 네, 내 눈앞에 있는 거
0: 그런 메시지네요.
1: 즐겁게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자, 인생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틀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해피님들께서 와, 김범용 씨 웃으니까 너무 젊고 멋있다고.
1: 네.
0: 예.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1: 아니, 보이나요 지금?
0: 그럼요. 보이는 라디오. 네네.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1: 아유, 보증기 갖추고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바로 잠못 자고 내려갔고.
0: 예. 예. 김범용 씨 웃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구만요.
1: 감사합니다.
0: 예, 잘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노래도 너무너무 신난다고. 밤의 플랫폼 너무 기다려진다고. 예, 신청해 주셨어요.
1: 아, 이것도 1집 앨범에 있었던 노래예요. 그 바람.
0: 네.
1: 겨울비는 내리고 그 순간. 그리고 이 또 여러 가지 노래 있는데 또 그중에서 또 이 밤의 플랫폼이라는 노래를 그때 FM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밤의 플랫폼 너무 좋죠. 네. 이 곡을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셔서
1: 대표님이 조금 이렇게 음악을
0: 신기하셨던
1: 것 같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 노래를 오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0: 아니, 굉장히 팬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VIP입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셔서
1: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성이 있으시니까 지금 대표 자리까지 오셨겠죠.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무더운 8월 첫날 이제 디너 콘서트를 하시는데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저녁에 펼쳐지는 라이브 뮤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완전 막 사람들이 배꼽을 잡을 것 같아요. 웃었다가 막 너무 감동했다가 막 이런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
1: 진솔하게 얘기도 하겠지만 또 노래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김범룡의 목소리를 정말 이 멀리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부르는 모습 보여서 여러분들 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일 하시는 일에 또 잘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위로가 되죠. 충분히. 그리고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되죠. 한번 이런 좋아하는 이런 가수분하고 함께
1: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공연을 보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1: 네.
0: 활력이 됩니다. 잘 오셨어요.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글쎄 말이죠.
0: 자, 그동안 수많은 이런 무대에 서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진짜 많은 무대에 서셨죠. 이 디너 콘서트에서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레퍼토리가 혹시 있으신지요?
1: 아, 노래요?
0: 네.
1: 아, 바람은 뭐 빼놓을 수가 없고.
0: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
1: 또, 현아라는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고.
0: 현아,
1: 또 빼놓을 노래가 이제 이렇게 없는 노래가 있고요.
0: 네.
1: 또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있고.
0: 아, 그러시군요. 네.
1: 또 제 노래 말고 또 제 애창곡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싱얼롱으로 같이 부를 노래도 있고.
0: 네.
1: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혹시 LA에 오셔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1: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아, 옛날에 여기 어디야? 헐리우드볼인가요?
0: 네, 헐리우드볼.
1: 거기서 했을 때.
0: 네. 너무 좋죠.
1: 외국 어린 소녀들이.
0: 네.
1: 내가 공연하는 거 보고.
0: 너무
1: 나한테도 막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난 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까지 오지? 그래갖고. 제가 당황했었는데.
0: 네,
1: 거기서 노래 듣고 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0: 네.
1: 아, 내가 조금만 더 젊어서 했었으면.
0: 아니요, 외국 소녀들한테는요 20대로 보일 수 있어요.
1: 아, 이거 왜 그러세요?
0: 아니요, 진짜요. 그 아. 우리 동양 남자들을 여성들도 그렇고 네. 나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1: 네, 아무튼 네.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아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아,
0: 그렇군요. 네. 미국 소녀 팬들이 또 그렇게 사인을 네, 받고 네. 네,
1: 깜짝 놀랐어.
0: 그랬군요. 기분 좋으셨겠네요.
1: 아,
0: 네.
1: 기분 좋았어요.
0: 예, 네. 헐리우드에서도 공연을 하셨으니까 네. 와, 그 화려한 무대에서 네네. 해주셨군요. 자, 이번에 이제 그 토요일 8월 첫날입니다. 저녁 7시 네. 디너 콘서트 여러분들 많이 와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1: 네.
0: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신 거죠?
1: 네, 지금
0: 공항에서
1: 왔어요.
0: 바로 오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뭐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으세요?
1: 아, 졸려요, 지금.
0: 아,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 않던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바로 이 방송 끝나면 또
1: 네.
0: 예. 파탄지 스프링스로 가잖아요. 네, 가시잖아요. 네. 예, 그곳에서 또 연습하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의 플랫폼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도 듣고 싶네요.
0: 이건 어떤 곡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1: 아, 이 작품 뭐 예. 그때
0: 이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예,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예, 한참 제가 통기타 없어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불러서 그냥 불렀던 노래예요.
0: 아, 네. 이 노래가요?
1: 네네.
0: 아, 그렇구나. 어디에서?
1: 그래서 저도, 70년대 예.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럼.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0: 아, 네. 그러면 우리 추억 속으로 네. 한번 잠겨보도록.
1: 그 요즘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플랫홈이라고 그랬었어요.
0: 아, 플랫홈.
1: 그리고 옛날 말로 예. 밤의 플랫홈.
0: 밤의 플랫홈으로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을 느껴보세요. 70년대 감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밤에 플래터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네요.
1: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0: 이 감성이 뭐라 가슴에서 멍글멍글 솟아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예 네.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음악 프로를 진행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감히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복 있는 사람만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오는 겁니다.
0: 그렇습니까? 천사의 도시. 네. 자, 오랜 시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김범용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디너 콘서트가 팬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 팬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1: 네. 팬 여러분, 이게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더 건강하시고.
0: 네.
1: 또 무슨 일 해도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근데 그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벌써 뇌가 열리고 네. 가슴이 열려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0: 멋진 표현이세요.
1: 네,
0: 가슴이 그래서, 열리고 머리가 열린다.
1: 그래서 뭐 제가 콘서트도 하지만은 또 이런 걸로 해서 또 안 되는 일 있으면 또 잘 풀어보시고 또 되는 일 있으면 더 잘 되시고 또 그렇고 또 일이 꼭 잘 된다고. 만 또 좋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인생이 되는 게 정말 멋진 이게 삶인 것 같으니까.
0: 네.
1: 하여튼 만나서 이렇게 친구 오랜 친구 만나듯이 만나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데뷔 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그 비결,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1: 그냥 큰 욕심 없이 운동 꾸준하게 하고 먹는 거 또 제가 이렇게 먹는 걸요. 제가 막 육류 쪽보다는 채소 쪽을 좋아해요, 원래.
0: 아, 그러시군요.
1: 또 육류도 거의 먹으려면은 삶아서 먹는 걸 좋아하고.
0: 아, 이게 막 구운 거보다는.
1: 그런데 뭐 생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건강 관리 되는 것 같고 또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그 사회 관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갈등 잘 안 하고 사이 좋게 잘 지내는 거.
0: 굉장히 긍정적이시죠.
1: 네, 많이 긍정적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건강하시고. 아, 정말 좋습니다. 자, 2026년 올 한 해도 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 예, 벌써 반 이상이 갔죠.
0: 네. 이 디너 콘서트 이후 이제 한국에 또 가실 거 아니에요. 뭐 급하게 또 일이 많아가지고 또 뭐 녹화도 있고 이래서
1: 요즘 때문에 방송이
0: 하셨는데.
1: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0: 바쁘시네요.
1: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0: 네.
1: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또 콘서트 준비해야 되고 해서 또 좀 작곡을 들어온 게 많으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고
0: 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 네.
0: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렇게 작사 작곡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 김범용 가수님께서는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1: 다양해요. 그 영화 보다가도
0: 영화고요.
1: 또 옛날 얘기하다가 또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경치 보고 이렇게 막 호수 있긴 산에 이렇게 구름이 딱 껴 있는데 황혼이 막 질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울고 계시고
0: 어머나.
1: 거기서 이렇게 드라마가 막 스토리가 막 나올 수도 있고
0: 굉장히 감성적이시네요.
1: 네. 바닷가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만든 노래도 있어요. 그 해운대 바다에서 막 파도 치는데 어둑어둑해지려고 그러는데 두 여인이 싹 지나가는데 연인이 지나가는데 서로가 굉장히 말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말없이 연인이면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뭐가
0: 있나?
1: 확 지나가고 그래서 또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0: 그렇군요.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1: 아니 어느 날은 딱 보통은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딱 꽂힐 때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1: 그때
0: 음악 만드시고
1: 그걸 담아놓으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들은 참 금세 만들어요. 가사 곡이 같이 나오고
0: 그런 감성은 AI가 못 따라가죠. AI가 못 따라가죠. 요즘에 AI로 노래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가사도
1: 그렇게
0: 써줘
1: 하더라고요.
0: 작곡해줘 이러는데
1: 근데 저도 그 갖다 이제 데모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먼저 곡을 완성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보는 거를 제가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AI 한번 시켜 보니까 그거는
0: 어때요?
1: 효율적이더라고요.
0: 조금 도움을 받는 편이십니까?
1: 네네네. 아, 요즘에는 그쵸. 그 데모 같은 거는 AI한테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1: 네. 됐어요.
0: 자, 끝으로 뭐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또 교민들께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라디오 서울이 더욱더 계속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좋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라디오 서울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의 이 열정의 아이콘 김범룡 씨와 함께했는데요.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8월 첫날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만나게 될 디너 콘서트의 주인공 김범룡 씨의 무대,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이실 텐데요. 즐겁고 로맨틱한 그런 추억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8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아침인데요. 와, LA의 토요일 아침 벌써부터 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요 주인공보다 OST 때문에 더 기억에 남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 노래 나오면 그 드라마 생각났었는데, 그런 노랫집 하나 다 있으시죠? 어떤 노래는 노래 제목보다 그 노래를 들었던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였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늦은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와 TV를 켰을 때였는지 아니면 부모님 몰래 방 안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에 혼자 설렜던 시절이 있었는지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요. 이상하게 노래 한 소절은 잘 잊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은 그 기억을 꺼내 보겠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한국 드라마가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드라마가 끝나면 OST가 올라오고 OST가 나오면 다시 그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던 그 시절.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애청자분들을 그때 시절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는 어떤 드라마의 OST일까요? 우리 안재욱이라는 배우를 정말 정상으로 올려놓았던 드라마죠.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나왔던 OST 안재욱이 부릅니다. Forever.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1997년 나왔던 작품이더라고요. 안재욱의 Forever OST였습니다. 와, 오늘 10시부터 우리 착한 맛 던지댄스 통계님, TKR님 그리고 데니시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아침 일찍, 사실 토요일 10시면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채팅창에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와, 이 노래 정말 그 공전에 히트를 쳤던 드라마에 나왔던 OST.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안재욱이 가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재욱 씨는 다들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와, 이 안재욱의 Forever 또 별은 내 가슴에, 아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고 대단한 흥행 노래였습니다. 정말 그 이런 노래가 나오면요 그 당시로 막 순간 이동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당시에 정말 대단했으니까 말이죠.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 뭐 직장이나 뭐 지인들을 만났을 때 어제 이거 봤어? 이거 어땠는데 말이야?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그게 대화의 시작이었죠. 요즘은 OTT가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또 심지어 한꺼번에 전편을 몰아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을 꼭 기다려야 했었죠. 월요일을 기다리고 또 화요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 해를 기다리고, 기다림 자체가 정말 드라마였고 또 그 다음 해를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주를 사랑하는 희망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드라마 어떤 OST가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벌써 전주만 들어도 이게 어떤 드라마의 OST일지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 모래시계 나왔던 OST 백학입니다.

0: 케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광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루에이 펀딩 브라이언츠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레우스 정인스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좀 전에 들려드린 OST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왔던 와 정말 백학이라는 대단한 주제곡이었습니다. 정말 90년대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드라마가 이 모래시계죠. 귀가시계라는 말이 돌 정도로 정말 그 시간대면 정말 거리가 한산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모래시계에 얽힌 좀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시계가 저 군대에 있을 때 한참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고참일 때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계급이 낮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10시면 되게 이제 소등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드라마가 10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몰래 TV를 켜놓고 이제 고참들은 방에서 보고 저는 이제 계급이 낮으니까 밖에서 이 누가 오는지를 감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래시계가 저한테는 좀 약간 슬픈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군대에 있을 때는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이걸 제대하면 꼭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대한 이후에 한번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 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거리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사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드라마 자체도 그렇지만 드라마를 보던 우리의 생활이 더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전화기도 뭐 거실에 하나 있었죠. 뭐 휴대폰은 정말 흔하지 않았고요. 또 인터넷도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면 정말 집전화로 거래를 때가 많았잖아요. 참 희한하죠. 지금보다 굉장히 불편했는데 마음속, 내 머릿속 기억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들려드린 OST만큼 우리의 기억 속의 노래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젊은이의 양재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너를 향한 마음.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의 주제곡이었던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그 댓글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이승환님은 늙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늘 어린 왕자로 계신 것 같아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래와 노래 사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LA나 타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노래가 나올 때쯤은 서울에 계셨나요? 아니면 뭐 서울 말고 한국 어디 뭐 부산이나 대구에 계셨나요? 아니면 벌써 미국에 오셔서 LA나 또 다른 타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셨습니까? 그때와 나, 지금과 나 참 많이 달라졌죠.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허리 사이즈도 몰라보게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죠. 그때와 나, 지금과 나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의 순수한 그때의 마음은 그 시절의 나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노래 한 곡이면요 그때 내가 다시 나타내곤 하잖아요. 자, 이제는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 드라마 OST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OST가 단순히 드라마를 돕는 음악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히트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의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도 조금 더 복잡해졌죠. 좋아하는데 못 만나고 만나는데 헤어지고. 참 왜 우리 드라마 작가님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랑 이야기를 꼬고 또 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회 끝날 때마다 다음 회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한 주를 정말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 노래도 이 주제곡도 아마 우리를 일주일간 설레게 했던 그런 주제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배용준 씨를 연삼하러 만든 드라마죠. 겨울연가. 와, 정말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류가 부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제곡이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가수는 잘 기억 못하셔도 이 노래는 정말 정말 귀에 익으실 텐데 류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제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드라마 젊은이의 양재를 제가 들려드리고 혹시 이 드라마가 나올 때쯤은 어디에 계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착한 맛 던지는 통계님께서는 포항에 계셨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비비아님은 뭐라고 돼 있었느냐? 아, 우리 착한님 떠올리면 포항, 울산, 대구가 생각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드라마가 나올 때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94년에 군대에 갔다가 96년에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사실 그 2년 동안이 저희 흑역사이긴 한데. 그 이후에 저는 미국에 왔습니다. 아, 근데 참 지금 들어도 이 드라마의 그 주제곡이 참 새록새록 머릿속에 있어요. 사실 이 드라마 겨울연가는요, 한국을 넘어서 정말 아시아의 전체가 환호했던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드라마로 하여금 정말 한류라는 이름이 전 세계, 특히 일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한 게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에 있던 것들이 다또 하나의 추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드라마 OST는 무엇인지 한번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제가 가수와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령이 부릅니다. 제목은 기도.

0: 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0: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와, 좀 전에 들려드린 드라마가 뭔지를 여쭤봤는데 우리 비비아님이 맞추셨습니다. 송혜교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드라마 가을동화였습니다. 역시 와, 진짜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우리 애청자분들은요. 아, 그리고 보니까 우리 TKR님은 어디에 계셨냐? 아, 우리 비비아님은 멤피스에 계셨다고 했고 다시 LA로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TKR님은 아, 강릉에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와, 다들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른 곳에 계셨지만 지금은 LA에 계신다니까 우리가 한 이웃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창문을 한번 열어보셨는가요? LA 햇살은 참 강하지만 특이하게 아침 공기 속에는 묘한 그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 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8월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아, 엄청나게 빨리 왔죠.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1990년대도, 2000년대도 어느 순간에는 또 내일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또 어제는 추억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다 발자취가 다 하나의 우리의 추억이고 또 우리의 감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천천히 추억 여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좋았던 기억은 좀 오래 붙잡고요. 아쉬웠던 기억은 웃으면서 보내주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더 잘해주는 마음으로 다음 주제곡이 무엇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주제곡도 들으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주제곡일까요? 제가 가수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화가 부릅니다. 처음 그날처럼.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좋은
5: 아주투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좀 전에 들려드린 곡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이었습니다. 비비아님이 또 맞추셨습니다. 드라마 올인의 주제곡이었죠. 아 근데 정말 지금 우리 비비아님이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우리 박용화님이 일찍 요절을 하셨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정말 그 뭐라고 하나 그 탤런트였는데 말이죠.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베가스 갈 때 그 베가스 들어가는 입구쯤에 꼭 이 노래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베가스에 들어갈 때 그 예전의 추억이나 또 다른 이렇게 그 뭐 설레임이 막 이 노래 하나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 OST를 생각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인의 주제곡 처음 그날처럼 아니었가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좋아하면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고요. 사랑하면 희생해야 하는 줄 알았고 헤어지면 무조건 비 오는 날 혼자 걸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말이죠. 왜 그렇게 우연히 잘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항에서도 만나고 기차역에서도 만나고 비 오는 날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 참 그 드라마가 주는 묘한 긴장감과 다음 회를 꼭 기다리게 만드는 그 찰나에 헤어지는 장면, 그러면서 끝날 때 나오던 그 OST.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잘 맞물리면서 어쩜 이렇게 드라마 감독님들은 클로징 화면을 잘 잡아내시는지, 정말 다음 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번 곡은요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주제곡이었던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준비해 놨었는데 우리 TKR님께서 더 멋진 주제곡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얼른 바꿔 보았습니다. 어떤 주제곡일지 같이 들어보시죠.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OST 중에 하나였죠. 아베 마리아.

캐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웰컴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철회해드리는 일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요스 정인수 코치 진한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주제곡 중에 하나였던 아베마리아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들려드리고 드릴 말씀이 좀 있었어요. 보고 싶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했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께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특히 미국에 사시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부모님께 잘 지내시죠? 전화 한 통하고 식사는 하셨는지 물어보고 끊고 나면 또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보고 싶다 네 글자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TKL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비비안님께 짬뽕을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토요일이 좋아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언제 한번 시간을 딱 만들어서 어느 장소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한번 멋있게 우리 그 애청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 비비안님도 뵙고 TKR님도 뵙고 또 여러 우리 애청자분들도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이렇게 1990년대, 2000년대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드라마 OST를 한번 들려드리고 추억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만 들어도 그 시절에 함께 웃고 웃었던 또 설레했던 장면들이 마치 이 찰나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드라마는 끝났지만 아직도 이런 노래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더욱더 반가운 드라마 OST를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또 한번 같이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었지? 이 장면 내가 기억이 나는데? 라는 추억들을 하나 둘 꺼내볼 예정이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TKR님께서 신청해 주셨나요? 어디 보면 제가 신청곡 준비해서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Yeah. 대준이와 형돈이가 부릅니다. 제목이 좀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나 부르기 어려운 노래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청자분들의 추억을 소환하고 노래로 그때로 되돌려드리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90년대 2000년대를 빛냈던 명품 드라마의 OS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드라마에는요 좋은 대사가 있었고 좋은 대사 뒤에는 언제나 좋은 음악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부에서는요 조금 더 깊은 감성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설레는 추억으로 애청자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 곁에 두시고요. 창밖을 바라보시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 중이시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아는 노래가 나오면 같이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노래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노래는 오래됐는데 기억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노래가 나오면 그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의 장소가 떠오르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음악은 시간을 저장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부 첫 번째 추억의 OST 바로 이어서 만나볼까요? 드라마 파리의 여인의 주제곡입니다. 조성모가 부릅니다. 너의 곁으로.

0: 지금 들려드린 곡 드라마 파리의 은인의 조성모 너의 곁으로였습니다. 케빈의 토요일 조화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이스 정희수 코치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7: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6: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7: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러분은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좀 전에 들려드린 곡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조성모 너의 곁으로였습니다. 와, 2004년 드라마였죠. 파리의 연인. 아, 이 조성모의 목소리 그리고 애절한 그 김정은의 눈물. 아,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가지고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드라마 속 대사가 굉장히 인상이 있었어요. 애기야 가자! 이런 대사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이 대사가 유행이었는지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회식자리나 모임에서 하곤 했었는데 매일 혼나곤 했었어요.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대사 하나하나가 노래 속에 묻혀서 같이 기억에 나는 건 저뿐만일까요? 아직도 그 설레임이 노래 속에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굉장히 강렬했고 OST는 더 강렬했습니다. 그 시절 드라마의 특징이 있었죠. 주인공들은 정말 많이 웁니다. 아, 우리 그 주인공 김정은 씨도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보는 우리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울고 웃고 다시 또 우린 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또 한 주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어떤 OST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TK4EVER님이 신청해 주신 주제곡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There I walk with you. 도깨비의 OST입니다. 리세린드가 부릅니다. Hush. Through the blurry darkness Who's veiling on the twilight

지금 들려드린 곡은 드라마 도깨비의 OST였죠? 라셀린드의 허쉬였습니다. 우리 TK 포레버님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아주 그냥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비비아님 말씀해주시는데, 항상 우리 비비아님 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참 애용했었죠. 그래서 10개 빌리면 한두 개씩 껴주곤 하셨어요. 그래서 꼭 껴주는 그 신편, 그러니까 새로운 드라마를 보면 또그 드라마를 또 연속으로 이어봐야 했던, 그 당시에 진짜 막 줄이 막 나래비로 섰었는데, 지금은 뭐 OTT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또 그런 비디오 가게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뭐 TKR님, 우리 착한 맛 던지던 스톤게님, 그 다음에 뭐 데니쉬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요일 오전에 사실 진짜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출퇴근 시간이 없이 좀주 7일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토요일 아침이 정말 저한테는 옛날엔 좀 꿀잠을 잘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오는데, 참 재밌는 건올 때까진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그리고 이두 시간을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끝나고 나면 늘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좀 뭔가 좀 잘했다, 좀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도깨비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요, 2016년 작이에요. 와, 공유, 김고은, 이동국, 유인나, 와 이때 나왔던 배우들이 뭐 지금 뭐 현재를 호령하고 있는 대단한 탤런트들이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10년이 되었다고 다시 이제 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뭐 이벤트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가 성공이 되면 뭐 이런 OST뿐만 아니라 이 배우들이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때는 판타지 같은 드라마가 정말 먹힐까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판타지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도깨비가 그런 판타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또 다른 노래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우리 방송을 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데니시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어떤 노래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선곡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은미가 부릅니다. 제목은 애인 있어요.

지금 들려드린 곡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였습니다. 아,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그 뭔가 좀 우울하게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어떤 그 애절한 남자의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쓴 커피 한 잔도 생각이 나고요. 혹시 우리 LA에서 지금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커피 맛은 어떠십니까? 조금 쓰다면 설탕을 살짝 넣어 보십시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쓴 날에는요 이렇게 우리 커피를 마실 때처럼 설탕을 살짝 넣으면 약간 좀 슬프고 좀 힘든 날 조금 좀 달달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평소에 우리는 괜히 참고 괜찮은 척하고 또 좀 약간 대범한 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나만의 토요일이니까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좋은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또 나만의 행복한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말을 힐링하시면 또 그 다음 주가 또 새로운 힘이 나는 또 우리의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벌써 11시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와, 벌써 1시간 반가량이 지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들었던 노래를 생각해 보면요.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줄거리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배우의 얼굴이 기억이 나고 이 드라마 OST는 정말 기억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또 어떤 드라마 OST가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손지창, 김민종의 그룹이었죠. 더 블루가 부릅니다. 그대와 함께.

지금 들려드린 노래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였습니다. 이 주제곡이 어디에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꽃보다 남자에 나왔었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이 김민종 씨, 손지창 씨, 와, 그때는 엄청 꽃미남이었는데 지금은 저와 같은 나이가 지긋해지고 계시는 친구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잠깐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저희가 완벽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했거든요. 보시면 제일 처음 상단에 뭐 주가, 요즘에 그 정말 핫한 10가지 주가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워볼, 정말 그 우리 복권 번호도 다 나오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뉴스거든요. 실시간으로 정말 가장 빠른 뉴스를 요즘에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저희 그 유튜브 라디오로 진행되는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유튜브에서 검색을 또 잘 안 된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라디오솔 홈페이지에 가셔서 왼편 중간점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지금 유튜브로 연결이 되니까요.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보이는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솔 홈페이지에 오셔서 각종 실시간 기사도 보시다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클릭해서 유튜브로 이동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정말 그 2000년대 또 1990년대 드라마 OST를 함께하면서 추억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꽃보다 남자, 정말 이 F4를 모르면 대화에 끼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드라마를 돌려보면 정말 멋있었나?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행동했지? 라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왜냐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그냥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 주인공들이 무슨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취하던 그냥 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고 그냥 멋있고 좋았었는데, 지금 보면 좀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것이 뭐 당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 세월을 지나왔다는 그런 흔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의 드라마 OST, 어떤 드라마의 OST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라마 배트맨 바이러스에 나왔던 주제곡입니다. 소양이 부릅니다. 꿈.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지금 들려드린 곡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주제곡이었죠. 소양의 꿈이었습니다. 와, 오늘 드라마 OST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에는요,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꿈, 누군가는 음악을 꿈꾸고, 누군가는 사업을 꿈꾸고, 누군가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LA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까요? 아마 대부분 상상했던 것들의 이상이거나 또는 전혀 다른 또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계획대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다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다라는 말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늘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순간순간들을 지켜오신 걸 저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더운 여름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가기 위한 또 힐링도 꼭 주말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OST, 어떤 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나왔던 주제곡이었죠. 백지영이 부릅니다. 그 여자.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0: 좀 전에 들려드리는 곡,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주제곡이었죠. 백지영의 그 여자였습니다. 와, 이 백지영의 그 여자, 또 총 맞은 것처럼. 아, 이런 드라마 OST를 생각하면 정말 이 백지영 씨는 정말 난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참 지금 들어봐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자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또 보고 싶어. 이 네 마디는 정말 살면서 자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OST 드라마 또 이런 노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아, 이 노래도 있었는데, 이 드라마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저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시죠?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절에 예전 추억으로 돌아가 보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지금이야 뭐 문자 보내는 게 쉽지만 예전에 문자를 보낼 때 돈을 내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초창기에 전화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문자마다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문자 하나 보낼 때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카톡으로 뭐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얼마든지 보내고 뭐 영상 통화를 해도 돈이 하나도 안 드는데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잘자 라는 말을 보낼까 말까.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다시 보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요즘에는 정말 문자 보내고요. 1분만 답이 없어도 왜 답이 없지? 한 5분 지나면 뭐 하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한 10분 지나면 나한테 화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30분 지나면 정말 무슨 일이 있나? 괜한 걱정들을 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다음 편을 보곤 했었는데 요즘은요 뭐 OTT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그냥 전편을 몰아볼 수도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라고 하나요? 그 저녁 8시에 시작했던 드라마가 아침 새벽까지 이어져가지고 붉은 눈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에 지장을 준 적도 뭐 많은 경험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너무 정말 그 정보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볼까 누르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진짜 한 편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뭐 이거보다 저거 보고. 근데 그때는 좀 정말 그 시간도 그랬지만 우리의 마음도 순수했고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정직하게 아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가 펼쳐지겠지 하고 우리를 조금 순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그때 당시 2000년대를 얘기하다가 1926년 와 시간이 빨리 흘러왔습니다. 해를 반복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변하고 있고요. 변화 속에 있지만 늘 우리는 또 즐겁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OST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주제곡입니다. 린이 부릅니다. 시간을 거슬러.

와, 오늘 정말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응원의 문자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어떤 이야기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늘 이렇게 칭찬과 응원해주시는 그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힘이 나고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할지 아주 긍정적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90년대와 2000년대를 빛냈던 드라마 OST와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노래는 시간이 흘러도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 그 시절의 거리, 웃음과 눈물,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우리의 젊은 날까지 조용히 소환을 해주고 있네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보면 해피엔딩도 있었고 아쉬운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가 조금 힘드셨다면 오늘 들으신 이 노래들이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행복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케빈의 토요일의 마지막 곡, 우리 TKR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하거든요. 자,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의 여운도 오래 간직되시길 바라며 저 케빈 킴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우리 TKR님께서 신청하신 산울림의 개구장이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갈 텐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4: 화로로 간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유하 다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투포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처음 뵙겠습니다.
4: 네, 처음 뵙겠습니다.
3: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4: 네, 첫 번째 뉴스는 형소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정성호 장관의 잘했다 발언까지 혼선 지속입니다.
3: 네,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죠?
4: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후 3시 57분에 이제 개정안을 상정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8분 뒤인 오후 4시 5분부터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3: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4: 네, 나경원 네. 의원이 계속 지금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 개정안 핵심 그 전부터 계속 좀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직접 다시 수사 못하도록 하고요.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하는 권한만 남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3: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 이렇게 강하고 반발하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연일 좀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건데요.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검찰의 특권이나 권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찰의 이제 초기 수사가 부실하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면 이제 검사가 직접 좀 수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필리버스터를 돌입했 고 이거는 이제 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 근데 그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뭐 잘했다는 발언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실제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민일보 보도로 좀 밝혀진 사실인데요.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렸던 법사위 그 심사소위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점 지적한 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를 찾아와 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좀 다른 설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필리버스터 마치고 내려와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였을 뿐이다. 뭐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에 동의하거나 격려한 것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 장관 또 최근에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어. 또 사의를 표명했었잖아요. 그런 네. 배경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만큼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거 이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김태규 의원은 뭐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글쎄요. 자, 정성호 장관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은 논란이 일단은 일단락 되는 건가요?
4: 일단 법안 자체는 오늘 국회 문턱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좀 실제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시점은 공소청이랑 중수청 출범하는 10월 2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을 이제 통과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 제도나 인력이나 뭐 사건 이건 방식 뭐 이렇게 정비할 또 쟁점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러게요. 아마 네, 논의가 일단락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네, 정성호 장관. 이 사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개정될 수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4: 네, 두 번째 뉴스는 홍명보 정몽규 국회 청문회 출석 보복성 선수기용 의혹 부인입니다.
3: 네. 자,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청문회장 분위기를 일단 좀 알려주세요.
4: 네, 저도 어제 청문회장에 직접 갔었거든요.
3: 그래요?
4: 네. 근데 그게 5층에 정말 취재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 카메라도 정말 많았는데 홍명보 감독은 되게 연일 좀 긴장된 표정, 굳은 표정으로 좀 앉아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고
3: 네.
4: 또 가끔씩 이제 얼굴이 좀 떨리더라고요. 좀 약간 긴장을
3: 했대.
4: 좀 떨리는 그런 모습도 좀 포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한민국 한동안 되게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좀 연 건데요.
3: 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김진규 전 대표팀 코치 등이 증인으로 좀 출석을 했습니다.
3: 네.
4: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하면서 좀 국민적 공분을 샀었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협회 운영 전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었고요. 정 전 회장은 이제 한국 축구 발전 위해 노력했지만 월드컵 결과 미흡했던 데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홍 전 감독도 죄송하다 고개를 계속 숙였습니다.
3: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끈 거는 손흥민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했던 그 경기. 그 네. 부분이었죠?
4: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이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4: 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졌다가 후반에 투입이 됐고 이재성 선수는 아예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결국엔 1대0으로 패하면서 조금 논란이 계속됐어요.
3: 네.
4: 두 선수가 이제 훈련 전 인터뷰 재개했다가 재개에 반대했다가 이제 홍 감독이랑 갈등을 빚어서 보복성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홍 전 감독은 요거를 좀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 선발 제외는 경기 운영을 위한 전술적 판단이었을 뿐이다. 보복성 결정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선수단 내부에 의견 차이 있었지만 갈등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 네. 자 그런데 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 국회의 질문 수준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4: 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도 느꼈던 게 처음에 되게 긴장을 하다가
3: 네.
4: 질문이 조금 예상 가능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너무 긴장하다가 증인들 사이에서.
3: 네.
4: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좀 질문들을 다시 살펴봤는데 24년 국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그때 다뤘던 내용들이 주로 그쳤었던 게 있고요.
3: 네.
4: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졌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약간 갑분싸였기도 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할 권리는 있지만 이게 의미 있는 게 되려면 축구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차라리 질문할 권한을 위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축구 팬보다 못해요.
4: 네.
3: 국회의원들 질문하시는 게 저도 매안이 좀 답답했는데요.
4: 네.
3: 네. 뭐 클린스만 감독, 뭐 홍명보 감독, 뭐 선임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언급이 있긴 있었죠, 이 부분도.
4: 네, 언급이 있었지만 뭐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좀 파고드는 질문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따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3: 아, 그래요?
4: 네, 이게 청문회 좀 싱거웠다. 이거 제대로 밝혀내려면 뭐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3: 네네.
4: 국회에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아,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몽규 전 회장하고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의원하고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큽니다.
4: 네. 이게 사진이 한 장이 굉장히 큰 논란이었어요.
3: 그래요.
4: 네, 여기 문자가 어땠냐면 윤 의원이 정 전 회장한테 어제 정 선배님께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 이렇게 보냈고요.
3: 네.
4: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청문위원과 증인 사이에 배려, 뭐 송구 이런 단어들을 두고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4: 그래서 윤 의원은 이제 논란 불거지니까 개인적 친분 있지만 배려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자 등장하는 정 선배가 고려대 동문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냐면서 청문회 로비 의혹 추궁했습니다. 네, 정 전 회장은 뭐 프라이버시라면서 끝까지 말을 아꼈는데요. 정 선배 존재 두고 정치권 공방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 이거 참, 이거 문자 사진 찍혀가지고 권욕을 치는 의원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참, 정말 답답하네요. 저 국민들이, 국민들은 이제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4: 네.
3: 정말 속상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다시 7명이 됐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어제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5: 네.
4: 기존 윤리위원 2명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윤리위가 5명으로 줄었었는데 네, 어제 다시 2명이 들어오면서 7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공백 길어지면 당 기강 세우는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 충원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징계 절차 시작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심사도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런데 이 윤리위원을 두 명 채우는 과정에서도 또 지도부 안에서 충돌이 있었다고요?
4: 네, 연일 국민의힘 소식은 좀 충돌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3: 여야 다 뭐 충돌입니다.
4: 네.
3: 요즘에.
4: 네.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추가 임명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해요. 친한동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윤리위 내부에서 편향적 운영, 절차상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람만 채로 채워서 징계 밀어붙이는 거 적절하지 않다.
5: 네.
4: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윤리위원 조사할 권한도 없고 윤리위 공백 상태 둘 수 없으니 충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맞섰고 결국 표결을 했는데 지도부 6명이 찬성하면서 임명안 통과됐습니다.
3: 네, 두 명이 결국 또 채워졌고요. 자, 이 분위기의 주인공이 우재준 최고위원인데요. 잠시 후에 명당 인터뷰에서 만나보고요. 윤리위 근데 이렇게 왜 내용을 긁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4: 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그 윤민호 위원장 운영 방식 놓고 갈등이 좀 계속되어 왔었어요.
5: 네.
4: 이제 윤 위원장이 징계 기준안을 좀 협의 없이 만들고 좀 회의를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5: 네.
4: 특히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한 지난 회의에서는 윤리위원 5명 중에 3명만 참석했는데 그 3명의 의결만으로도 징계 절차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5: 네.
4: 네, 그래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 제기됐고요. 또 윤민호 위원장이 예전에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다. 부정선거 그렇죠. 동조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윤리위원장으로서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합니다.
3: 또 이제 윤리위 징계를 두고는 결국 친한계하고 지도부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죠?
4: 네. 특히 우재준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윤리위 추가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게 당내 개파 충돌 모습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친한계에서 윤리위가 지도부의 비판적 인사들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당론과 기강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 네. 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강하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4: 네.
3: 진종 의원은 지방선거 때 한동훈 의원 뭐 도우려고 했다가 뭐 징계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요. 윤리위를 둘러싼 내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윤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도 조금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볼게요. 오늘부터 투자 제도 바뀌죠?
4: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 단일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막판 매수세도 주춤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큰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당국이 오늘부터 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문턱을 좀 높인다고 합니다.
5: 네.
4: 그동안 일정 금액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 기준 예탁금이 기존보다 크게 올라가고 투자 요건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5: 네.
4: 그래서 어제가 약간 기존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는데 막판 매수세가 좀 이어지긴 했지만 순매수 규모는 전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 무지하게 떨어지니까 이때 살 수 있는 강심장은 많지 않겠죠.
4: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원래는 현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현금 3,000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 있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나 ETF 같은 자산도 예탁금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대용 증권 이젠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네.
4: 네, 그리고 또 예탁금도 현금 계좌에 들어온 게 이틀 뒤에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단기 매매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5: 네.
4: 금융당국은 이제 고위험 상품이니까 투자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증권업계도 이게 당분간 개인 투자자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비투나 뭐 단기 투기성 거래 감소한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아우 기자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밥맛 나는
3: 상임위, 최고위 그리고 윤리위까지 바람 잘날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최근에 멱살 소동이 이어서 어제 또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 네. 아, 여기서 다 봅니다. 저희가.
7: 네.
3: 저희는 예전에 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여가지고. 자, 소식이 많아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또 고성이 있었다. 윤리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가 나 홀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5: 윤리위는 우리 당의 윤리 규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혹시나 네. 그런 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징계를 하는 그런 기구죠. 네. 뭐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하고 중립성이 중요하고 또한 독립성이 중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3: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리위가 최근에는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당대표의 뭐 어떤 정치적 도구가 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어요.
3: 네.
5: 그런 와중에 지금 윤리위가 원래 저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 네. 중에 2명은 우리 윤리위가 지금 중립성을 상실했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성명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3: 그렇죠. 부위원장하고 한 분하고
5: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나머지 두 분은 또 사퇴를 했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자기들이 뭐 자기들 신상이 알려져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임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신상이 알려진 게 부담스럽다 이 문제만으로 사퇴한다는 것도 좀 사실 그렇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3: 그러네요.
5: 그러면 전반적으로 윤리위 자체가 그럼 4명이나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윤리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그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묻어두고 그냥 어제 나온 걸 보면 그 뭔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이제 해임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사퇴한 두 명의 자리는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겠다라고 어제 최고위에서 안건이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3: 예.
5: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이 충원되는 윤리위원 두 명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좋은 분이 그러면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윤리위가 지금 이렇게 파행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다. 조사가 우선이고 만약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의 뭐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우선이고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위원만 계속 충원해서 그냥 강제로 어떻게 윤리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3: 고성이 오갔다고 하길래 주로 소리 지른 분이 누구예요?
5: 뭐 제가 네. 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3: 그러니까 우재준 최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걸 잘 못 봐가지고
5: 네.
3: 그래요. 그 어쨌든 반대로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럼 고성을 받으신 입장이겠네요, 좀 주로.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반대한 요지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양양자 최고는 기권을 하셨어요. 뭐 근데 마찬가지 반대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5: 뭐 제가 양최고님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양최고님도 네. 다만 어제 윤리위원 그 선임 안건이 좀 기습적으로 올라왔어요. 기습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잘 네. 설명 듣지도 못했고 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어제 결정을 직접 바로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반대표를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근데 이제 5명만 남았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3대2로 이제 쪼개진 모습. 근데 윤민호 위원장이 내부 논의를 밖에다가 자꾸 유출하면은 해임하겠다. 아까 해임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언론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 어떤 윤리원 분들은 뭐 윤리원 중에 그 성명 발표했던 두 분이 뭐 또 친한 게하고 또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위원장 빼고는 다 그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5: 일단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네. 제가 그 윤리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3: 잘
5: 저도
3: 모르시고.
5: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친한 게라고 평가되는 건 저일 것 같은데
3: 네.
5: 제가 아무도 모르면 아마 그 윤리위원 중에 어떤 무슨 친한 게가 있다 이거는 저는 전혀 뭐 근거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3: 예.
5: 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윤리위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뭐 외부로 유출하는 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 네.
5: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게 비밀은 아니에요.
3: 네.
5: 그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징계 사안 거기서 우리가 피징계자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그 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3: 네.
5: 어떻게 알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알리는 것 이런 게 비밀에 대한 누설이지
3: 네.
5: 그냥 윤리위가 지금 어떻게 운영 자체가 독단적이고 파행적이고 어떻게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외부로 알리는 게 비밀은 아닙니다.
3: 그러네요.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말을 하지 마라. 지금 그냥 뭐 문제가 뭐 뻔히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도 편향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표시하지 말고 심지어 그렇게 불만 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특정 계파에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좀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심의 내용을 외부에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위원장 혼자서 이런 절차를 뭐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해도 이게 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5: 당연한 부분이지만 우리 정당 정치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가 이렇게 정말 윤리 규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마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네, 최근에 조광한 최고, 뭐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난 막 다 제소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국민의힘 전부 다 제소 전원 다 그냥 윤리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윤리위가 이분들한테도 뭐 징계 개시 결정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5: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광한 최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말이 굉장히 많았죠. 저한테도 뭐 계속해서 막말을 지금도 하세요. 지난주에도 막 하시고 뭐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번에 뭐 경기도 우리 그 도당 위원장께도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막말을 한 게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3: 네.
5: 그런 상황인. 근데도 뭐 따로 뭐 윤리위 징계를 개시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제소만 된 거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3: 네.
5: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막말로 문제가 된 당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같은 당직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3: 네.
5: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나서서 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당대표와 반대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기민하게 움직였죠 윤리가. 그러니까 윤리가 이게 편향적이고 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이 3명 있는 상황에서 윤리 개시 결정을 했잖아요.
5: 네.
3: 최근에 그 세 분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진종호 의원. 그래서 야 이게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윤리위원들이 나가는 상황에서도 개시 결정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윤민희 위원장은 이 세 분에 대한 징계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막말 부분도 별로 그렇게 징계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멱살 정도는 잡아줘야 적어도 징계가 되는 건가. 권영진 의원이 의총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과에 대해서.
5: 어제는 뭐 다른 의원분들과 제가 다 논의해본 건 아닙니다.
3: 예.
5: 다 논의해본 건 아닌데 어제 굉장히 진정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3: 네.
5: 그러니까 사실은 멱살 잡은 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거 자체를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 네.
5: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셨고 어제는 의총에 비공개 의총에서 나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적어온 본인의 입장문을 그 읽으셨어요. 아주 그냥 진정어리게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3: 네.
5: 그다음에 지금까지 당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고 또한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자기가 당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징계 절차에도 자기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3: 네.
5: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좀 울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동하는 게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점식 대표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선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되어서 향후에 결론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 권영진 의원이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초기에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멱살 잡은 것 자체를 좀 부인하시는 듯한 뭐 말은 좀 내가 화낸 거 맞는데 멱살 잡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부인한 듯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5: 그런 건 아닙니다.
3: 네, 지금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죠.
5: 예.
3: 근데 좀 분위기는 최고위에서는 자진 탈당을 공고한다.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징계를 다 강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5: 별도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네. 그게 월요일 최고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어제 목요일 지금 의원총회에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과를 하신 상황이니까 네. 뭐 이후에는 일어난 일이 사과는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실 이게 멱살이라는 그 사건에 이게 다 집중이 돼 있지만 그 근저에 국민의힘의 이 상임위 배분에 관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왜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다 좀 정리된 겁니까 상임위 배분?
5: 상임위 배분은 네. 늘 뭐. 그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씩은 사실은 뭐 의원들께서도 양보하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그 이전부터 우리 당이 아무래도 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또 이렇게 그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과 이렇게 오해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번에 좀 폭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3: 우리 우재준 최고 상임위는 불만 없습니까?
5: 예, 저는 좀 인기 상임이라고 분류되는 네. 그 산중이를 갔기 때문에.
3: 아, 그래요?
5: 예. 그래서 좀 나름 그래도 1순위 지망한 상임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3: 아, 1순위 지망한
5: 네.
3: 곳이에요?
5: 네.
3: 이야. 우리도 뭐 친한계라고 해서 차별받고 그런 거 없네요.
5: 뭐 이번 네? 같으면 좀 초선 의원들은 초선의 네. 젊은 의원들은 그래도 좀 약간 선호를 우선적으로 좀 배려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3: 이야,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원내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자. 징계하지 말고. 원내에서 좀 웬만하면 신중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늘 이제 신문 기사 보다 보면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항상 단독설인 것 같아요. 독자설이야. 왜 이렇게 이 지금 그러면 최근에 이 지도부 당 지도부를 좀 주도하는 이 전체를 좀 이끌어 가는 메인이 누구예요?
5: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3: 모르겠다고요?
5: 누가 정확히 주도하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3: 독자 소리야. 항상.
5: 제가 사실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네. 예전에 막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네. 뭐 저한테 왜 비공개 최고위 안 나오냐고 막 뭐 뭐라 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게 쇼츠에 남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게 비공개 최고위가 이렇게 그 보통 최고위 전에 열려요. 열리는데 가면 뭔가 제가 하면 하던 말을 멈추는 것 같은 약간
3: 그래요?
5: 약간 그 뭐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도 약간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느낌이 이야. 있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아이고 뭐 제가 괜히 뭐 불편하게 하실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날을 예. 제가 보고 약간 늦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은 뭐 제가 오늘은 지도부의 그 방향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싶은 날은 예. 좀 비공개 최고위를 안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참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도부 내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뭐 조금 엄청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측면은 사실 조금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3: 또 이제 혼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일부 이제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우재준 최고가 좀 더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너무 점잖게 뭐 이렇게 철없다 외계어다 이런 얘기 들을 때에도 그냥 너무 점잖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에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 중에서도 특히 우리 당 지금 대표님이나 이렇게 지도부의 주류 의견에 좀 반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네. 뭐 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제가 일정 부분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당으로서 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혼자 계신데 더 세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자,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한동훈은 아마 맨 뒤쪽에 배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 이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상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5: 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이 이내에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그 12번을 지금 부여받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분들이 평균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주셔야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시간 그 기회가 오는 건데 이미 앞에 분들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지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 아직도 나경원이 하고 계신다고 예. 합니다.
5: 그래서 예. 아마도 뭐 한동훈 뭐 전 대표의 이런 그 순서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다들 뭐
3: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든 타당이든 또 협의도 원내대표실에서 할 텐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또 예를 들어서 첫 순서로 한동훈 의원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각 세우는 거냐 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꼭 장동혁 대표님뿐만 아니더라도 뭐 원내에서는 네. 또 이렇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뭐 권력 다툼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눈치 분위기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5: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3: 없었고?
5: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당연히 그래도 넣어줄 줄 알았어요. 1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그래도 중간 정도 한 5, 6번 정도라도 네. 이렇게만 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다들 좀 기피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그렇죠. 일어나서 있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때쯤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는 거 보고 저도 사실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3: 그래요. 아무래도 당내 지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새롭게 지금 나오는 논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원래 있었던 공소기각 사유 중에 그 이제 공소제기가 절차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 거기를 좀 더 그거 외에 이제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두 가지 항을 호를 더하는 개정안. 어제 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0: 공소를 잘못 제기했을 때는 공소 기각이 되는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게 절차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를 할수 있는 그런 범죄에서 고소 제기 자체가 없다거나 아니면 고소 제기 자체는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객관적으로 공소 제기에 이런 조건이 지금 누락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뭐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객관적 사유를 떠나서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주관적으로 봤을 때좀 과도하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남용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공소 기각을 할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상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몇 가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판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 함정수사 같은 거.
0: 맞죠?
1: 예.
0: 함정수사 같은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면 사실은 뭐 완전 그냥 검사가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뭐 누구를 기소해서 뭐 이렇게 한게 너무 명백한 그런 경우에는 하는
1: 네.
0: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이론상으로만 있던 걸 이제 완전 법 제도화시켜서 이제 그 검찰의 공소권이 좀 남용됐다 싶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사실 이게 쌍방울 수사를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증거가 나온 게 타고 타고 들어가서 지금 대북 송금 수사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이것도 쌍방울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수사한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판사가 아,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예외적인 이론이라서 내가 공소기각 판결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아니 이제 법 제도상으로도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은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결국에는 자기가 뭐 지금 대법관도 많이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승진 경쟁도 할수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그래도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니 이제 공소기각 제도도 명문화됐겠다. 뭐 이런 명분도 만들어줬겠다. 그러면 줄 선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소기각 뭐 판결을 할수 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니까 공소기각에 관련된 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뭐 현저한 소수권 남용이나 위법한 수사 이런 게 중대한 위법한 수사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도 공소기각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법률에 위반된 경우로 보고 근데 그거는 이제 판례를 좀 명문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예.
0: 판례는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명문화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권력자의 외압이 있어도 기존에는 뭐 외압이 있어도 차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부담이 됐을 건데 이제 앞으로 명문화되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쉬워지겠죠.
1: 그래요. 아, 정신없이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경남 양산의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4: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6: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5: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0: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1: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0: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2: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0: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3: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에는 사망하는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5: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4: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꿀떡하던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겠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식이죠.
6: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8: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겠죠.
6: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강원도 고성에서는 하루 새 3명이 숨졌는데 사고가 난 곳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9: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구조된 군인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500m 정도 떨어진 해수욕장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10: 인근 해수욕장, 하지포 거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수상 오토바이 가지고 빨리 좀 출동해달라.
9: 같은 날 인근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입수구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반면 비지정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11: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내 플래카드도 한 7개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9: 최근 3년간 여름철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안전사고 112건이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삼가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라고 밝혀 합의 이행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정작 이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12: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중동을 위한 큰 진전이자 종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란 전쟁이 하마스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운데 뭐가 먼저인지 묻자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3: Does Israel pull back and then Hamas disarms, or does Hamas need to disarm and then Israel leaves Gaza?
14: We do have an understanding with Israel. Israel is very happy about it. Israel helped us.
12: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그동안 깊은 불신 속에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철수를 먼저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 합의 이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1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며 어느 시점에는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 도중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협상 상대로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14: We'll be hitting them.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you know,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I'm losing faith in them because they do lie and they do misrepresent. Well,
12: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군사적 압박 기조를 유지한 만큼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라는 국영 방송 등을 통해 유조선이 불길에 휩싸인 채 멈춰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또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이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일본 강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진에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집 근처에 마련된 피난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민만 현재 9천 명이 넘는데 YTN 취재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5: 지진 흔들림이 가장 컸던 구마모토 우키시. 시청에 딸린 체육관에 급히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번듯한 텐트는 전혀 없고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모포만 하나 깔았습니다. 그나마 전기가 들어와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16: 이노가 보면 아츠카게. 아, 나로도. 고노는 39.9도 떨어졌네. 아, 40도 시간 같대. 소토 요리모 알아.
15: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모두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싶다는 것입니다. 급히 어른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접수처엔 예약 대기가 빼곡하게 찼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사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놨습니다.
17: 그때 샤워...
15: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우키시에만 이재민이 500명 넘게 몰렸습니다. 피난소가 마련된 장소에서도 지진 피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몇 바짝 되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죠.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기에도 두께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도 이번 지진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주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대피소가 390곳 마련됐고 9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미나마타역에서 가고시마 주호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규슈 서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철도인 가고시마 본선에서도 우토역과 야스시로역을 잇는 구간에서 광범위한 장비 손상이 보고돼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걸로 보입니다. 구마모토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8: 지진 발생 만 72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쇼핑몰의 경우 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종자는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굴착기를 동원한 마지막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힘겹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집계가 속도를 내면서 재산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스시로와 우키 등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 고모의 예가 있냐면 뭐 남백 개인데 다 오래되는데 아빠 1년 그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 도대 나왔으면.
18: 이런 상황에서 폭염의 기세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최소한 40여 명이 열사병이나 탈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초엔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미 초강력 단계로 발달한 13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 진로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구마모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주요 하천의 제방에선 길게는 250m까지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당국은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24시간 강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0: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21: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2: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20: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3: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호권을 행사하십시오.
20: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치지고 볶는 이야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를 읽어볼 수 있는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오마이뉴스 SDI 여론조사 보면은요,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김민석 후보 41.6%, 정청래 후보 37.7%, 송영길 후보 9.5%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대상 조사에서는 1순위 후보 지지율이 김민석 후보 46.3%, 정청래 후보 43.6%. 우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박빙의 여론조사.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김한 기자님. 네. 이렇게 붙어있는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1: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추세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많은데 그래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른바 뭐 친명 친석으로 나눠서 보자면 최고위원들 여론조사까지 포함해도 친석계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까지 지지율까지 합치면 한 대략 한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한 35에서 40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요게 여론조사 숫자대로 그대로 반영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당원들이나 이제 결집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갈리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대변인님, 이 지금 여론조사가 갈수록 정천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2: 그렇죠.
0: 어떻게 보십니까?
2: 이 정도면은 누가 앞선다고 자신있게 말 못하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국민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고 민주당 무당층에서 여론조사면 좀 바뀌지만 권리당원은 더 김민석이 앞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물론 김민석 후보가 1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수치보다 권리당원 수치가 더 차이가 적어요. 그럼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론조사에서만 지지 않으면 권리당원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추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밖에서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최고위원 선거도 5분 뽑는데 8분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친청계라고 하는 세 분이 다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김민학 평론가님, 이게 지금 여론의 흐름이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집결이 더 강해진다, 이 흐름이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따로 떼서 이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표본수가 좀 작긴 할 겁니다.
0: 그렇겠죠.
3: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자료 보면은 뭐 이게 작을 거여서 거의 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까지도 갈 거예요. 만약에 그 숫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으로 보면은 뭐라고 이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좀 거쳐온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을 보면 확실히 정청래 후보 쪽은 이제 유시민 전 장관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재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한 뭐 일이냐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이나 행보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정청래 전 대표 쪽은 이제 결집하는 이런 이 재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쪽, 김민석 전 총리 쪽은 결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논란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 논란. 네. 이런 게 좀 결집을 쭉 한다기보다는 아, 이게 근거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직력에 있어서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쪽이 이 권리당원 부분에서는 좀 약화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제 난립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인데, 이 이슈까지 결합하면서 정청래 후보 쪽은 결집하고 김민석 전 총리 쪽은 좀 이완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부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정청래 후보가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김민석 후보가 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우리가 지난번 네. 선거에서 봤던 주목받았던 삼자구도의 성격이 각각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당내, 물론 당내 선거긴 하지만 일단 삼자구도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유리해 보인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뭐 호우 불호가 있지만 정청래 후보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점,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캠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세론을 얘기해요. 삼세론. 삼세론이 뭐냐면 기세가 일단 우리한테 있다. 이 기세가 계속되면 추세가 된다. 그리고 추세가 잡히면 대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아마 이렇게 그런 이제 조어를 잘 만들어내는 정치인이어서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석 후보 쪽에서는 반대로 이미 대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세 추세라는 단계를 설정을 해서 자기가 따라잡고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0: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네. 김민석 후보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잘한 거예요?
2: 일단 구도 자체가 네. 송영길 후보 출마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가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민석 후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구도를 만들겠다. 뭐 그거 아니었겠어요? 대통령도 직접 만났으니까.
0: 네.
2: 근데 지금 보면 송영길 후보가 자기 후보인데 누구 지원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본인도 당선되려고 하는 건데 그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 쪽으로 그래도 표가 가야 하는 상황. 이순위표 있다고 하는데요. 저 그거 그렇게 김민석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김민석과 가깝겠느냐 정청래랑 가깝겠느냐 이걸 봐야죠. 지금 보면은 정청래 후보랑은 안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송경길 후보도 운동권 출신의 정치 뭐 거의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고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민석 후보는 중간에 많은 기간 동안 당을 떠나 있었고 당과 많이 유리된 그런 어떤 큰 사건도 있었고, 그럼 이순희를 뽑을 때 내가 송영길 좋아하는데 이순희도 뭐 내가 이 대통령 좋아하니까 난 그냥 김민석이 이렇게 할까? 다 그렇게 예상하시잖아요. 저는 네. 반대로 생각해요.
0: 그래요?
2: 이순희니까. 내가 1순위는 송영길 찍더라도 이순희는 아예 그래도 당을 지키고 오래 있던 사람이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의 예상하고 저는 좀 다르게 본다. 그래서 결론은 애초부터 선거 구도를 잘못 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0: 구도를 잘못 짰다?
2: 예. 김민석이라는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밀어서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나를 지원하게끔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후보로는 약점이 많은 분 아니냐, 애초부터. 그것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다. 토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잘한 거로 평가되잖아요. 사실 별말 없었어요. 십자가 밝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십자가 얘기하냐면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 거 못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실망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의 그 워딩에 대해서 예. 그 순발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던데요.
0: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송영길 후보가 좀 토론회에서 최전방 공격수처럼 소위 말하는 칼춤을 쳐줄 것으로 기대한 분들이 계셨는데 의외로 좀 이렇게 조용해서 토론회가 밍숭맹숭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좀 밍숭맹숭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 전까지 직전까지 이슈가 막 신천지 이슈 막 이러다 보니까
0: 네.
3: 토론회에서 그 얘기도 하려나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 거론하면은 김민석 전 총리 오히려 불리한 것이고 그게 이제 뭐 거론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제 타겟팅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이제 메시지 내놨는데 뭐 토론회에서도 구도 자체는 그랬죠. 구도 자체는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또 기대한 대로 막 흥미로운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뭐 펼치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대응을 잘한 거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사실 저는 잘은 이해는 잘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십자가 밝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럼 유시민 전 장관이 뭐 예수님이냐?
0: 그러니까,
3: 그러니까 그게 왜 갑자기 십자가 밝기가 되는 것이냐? 네, 네. 뭐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가.
0: 예.
3: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리고 제가 정청래 전 대표면 그 자리에서 아 이거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 이건 말을 오버를 했다. 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한간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몸이고 한 마음이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0: 네.
3: 그걸 굳이 왜 십자가 발길을 시키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회자되는 어떤 논리잖아요. 이게 십자가 발기.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이 뭐 인터넷이든지 어디든 간에 다 이제 십자가 밝기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면 와가지고 십자가 밝기 시키는 거냐. 사실 그 내용이 안 맞더라도
0: 네.
3: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여서 이 토론도 사실 내용을 이 질적 평가를 하면은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잘했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이 파생되는 효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정청래 전 대표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효과를 얻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룰을 좀 10분 활용을 잘한다는 기분이 드는 게 30초씩 답변 시간이 딱 주어지면은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뭉개버려도 재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1: 형식을 많이 활용을 한 측면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 한 달여에 유튜브나 시사방송들이 너무 말아맛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후보들이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시민 후보를 그 전에 뭐 한 달여 동안 비판하고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낱낱이 분석하는 방송 사람들은 출마한 사람들이 아닌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그 표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밍숭맹숭 아니 뭐 아 이거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 이렇게 싸움이 안 붙네 각이 안 서네 뭐 이렇게 갔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친하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더 지원할 수 있다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다 이걸로는 사실 거의 세 명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허점들을 좀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 이재명 정부의 제일 큰 국정 정책인데 왜 그거 발표된 다음 날 전북에 가서 소회론을 얘기하냐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을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안 됐죠.
2: 답답했어요 저도. 네.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뭐 다 현상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여론조사들 비슷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황해야 되는 게 맞고 내 예상보다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는 좀 세게 나가야 됐다. 그래서 좀 추세를 바꿔야 된다. 정청래 후보가 주장하는 기세 추세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너무 밍숭밍숭해서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 쪽은 또는 본인은 지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계속 이기고 있고 무난히 이길 거고 송영길 후보 2등표 나한테 오니까 최소 요 정도만 유지하면 될 거다 더 세게 하지 말자 아마 이러고 있지 않느냐
0: 아 1등 부자 전략을 하고 있는
2: 네, 저는 것으로. 그렇게 봐요 예.
0: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신천지 작가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때 그게 중심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지만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신현지 이야기는 그냥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유 그냥 뭐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밝히고
1: 휴전.
0: 그러니까 네. 잠정적으로 좀 후보들 간에 그런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3: 근데 여전히 이제 언급은 될 것인데 왜냐하면은. 네. 그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당원 및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굉장히 아, 네. 그래서 언급은 될 건데 이전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좀 강하게 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이슈가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꺼낸 이슈거든요. 김민석 전 총리가 강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편을 결집을 시켜야 되니까 아 이게 뭐가 있을까? 아 신천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간 건데 근데. 그 이슈 선택은 잘못된 거죠. 제가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걸 이렇게 꺼내면은 당연히 이제 근거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등등. 그러면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는 일단 꺼내놔서 이 지지층들은 요거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후보나 뭐 또는 뭐 주요한 이 최고위원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언급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당의 대응도 이 당의 이제는 요 이슈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가른 이슈가 이제 된 거잖아요. 당에서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 당이 얼마나 입당을 했는지 어느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뼛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면 그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전당대 끝나고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3: 그래서 요거는 이 전당대 이후에 수사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뭐 수사의 실질적인 뭐 결론이 뭐 결론 내지는 중간 결과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이제 뭐 향방이 달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이게 기자들이 첫날 제기하고 나서. 그럼 증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증거를 언제 뭐 증거가 있으신 거죠? 증거 언제 뭐 공개하실 건가요? 기자회견하실 건가요? 그러고 있는데 이틀 있다가 제보센터를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의혹 제기에
3: 취재를 하지 그랬어요.
1: 네, 의혹 제기의 수준에 비해서 왜냐하면 근데 이런 개연성은 있죠. 당원이 지난 1년 사이에 11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됐는데 그 중에 특정 지역의 당원 가입수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물론 지방선거 앞두고 출마자들이 당원을 모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과 지금 이제 합수본에서 일부 나온 그러니까 후에 이제 보강된 내용이지만 뭐 감. 간부들의 조직적인 발언, 간부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개연성 같은 것들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연성만으로 던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당을 왜 우리를 위원정당처럼 만드냐. 저쪽처럼. 이 제기를 하면 아 그게 아니라 이 부분만 정확하게 외과적으로 도려내자고 하는 얘기야. 라고 해서 그 외과적인 처치 범위가 어딘지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약간 헛방처럼 돼버리는 공중에서 그냥 도는 이슈처럼 되는 이렇게 되는 효과가 났고 이게 이제 초반에 김민석 후보가 이걸 하면서 이 이제 근거 없음을 뭘로 보강을 해왔냐면 내가 계엄도 미리 예고했던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력이나 이런 국정에 대한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입증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미궁 속으로 빠지는 상황이 돼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좀 실이 많았던 문제 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1인 1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개파 정치가 이제 종식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흘러가는 걸 보니까 개파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 짝짓기 짝짓기란다. 그 저 번호를 맞춰서 생년월일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토론회에서 약간 언급이 있던데 네. 지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정치 퇴행이죠. 결과적으로 네. 보면 저 당원이라는 것도 물론 당은 당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원을 우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해요. 근데 당원 의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당이 운영이 된다거나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했을 때 그 당원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이에 갑자기 한 3분의 1 정도 된 당원이 급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외부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보인다든지 이런 건 문제잖아요.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렇게 구성된 당원 중에서 이미 개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개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0: 당원들이.
2: 그럼 이질적인 당원 구조 속에서 한쪽의 당원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자 하고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한국의 민주 진보 진영 그런 거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은 또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당원을 구성했고 거기에는 당원 민주주의라는 대의로 포장하는 그런 퇴행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 당도 비슷해요. 지금. 야. 그런 양상이 가니까 당원 민주주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지 않으면 양쪽 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에이 모르겠다. 우리 그래도 여당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지금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우리 만세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양당 다 이 부분을 정말 깊게 연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0: 김민석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3: 예, 비슷해가지고 네, 헷갈리죠. 김민석, 김민아, 김수민 뭐 등등 헷갈린 이름들입니다. 네.
0: 김 평론가님, 아니 그 토론에서 약간 쟁점됐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김민석 후보 오랫동안 당을 떠나 있어서 모르는가 본데 뭐 과거에도 다 하던 거다.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과거에도 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던 거다. 요거는 좀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석 후보하고.
3: 근데 이거를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약점을 이제 지적하고 요 약간 놀려먹으려고 이제 꺼낸 얘기처럼 됐는데 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뭐 이 당원 내지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간에 이러한 방식이 아주 투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먹히는 세상인 건 맞죠.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전략적인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건 있었고요. 심지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국민의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당시 김기현 대표 뽑을 때 그때도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아마 작동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수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군소 정당들. 거기도 뭐 다 뭐 작동을 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두 번째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일이고 뭐 아 옛날부터 우리 전통인데 당신이 당을 떠나 있어서 우리 전통을 모르는가 보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이걸 바람직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극복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답변도 저는 이제 썩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아 이게 당원들이 과열된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좀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서 이게 과열된 분위기 좀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고 다만 당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좀 열심히 호소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전통이다. 그럼 민주당이 이상해지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래 쭉 흐름을 쭉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 대표 말고 최고위원 기준으로 수석 최고는 누가 될 것이며, 예. 일단 그거 하나만 해보죠. 수석 최고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2: 친 김민성은 안 될 것 같아요. 어. 최민희 후보 아니면 박선원 후보.
0: 어,
2: 박선원 후보는 뭐 친 김민석이라기보다는 친 송영길로 돼 있으니까 예. 일단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최민희 의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해요. 워낙에 인맥이 있어서요.
0: 네.
2: 호불호가 갈리니까 네. 다섯 분 뽑는 거에서는 강점이 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0: 어떻게 보세요?
1: 뭐 다음 안팎에서도 최민희 후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8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표가 분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결국에 인지도 제일 높은 사람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일관되게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붙어 있는 여론조사 있긴 합니다만 뭐 최민희 의원이 제일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0: 김현표 의원님도 똑같이 보세요.
3: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냐 최민희 의원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0: 어, 예.
3: 지금 이제 결집력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소위 말하는 친정청내계 당원들의 결집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 네. 분석은 일견 이제 뭐 근거가 있고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뭐.
0: 예. 결국 이제 이 주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관여할 수 없으나 어 이걸 공식적으로 후보들이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추인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알면서 뭐 당원들이 하는데 어쩌라고 이제 이게 좀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이게 네. 뭐 얘기하자면 본질적으로 긴 얘기인데 1인 1투표제라는 제도가 정당에서 설계가 될 때에 이제 말하자면 전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역당에서 활동을 시킨다든지 뭐 3개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든지 당의 주요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뭐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당에 대한 이해도나 당의 이제 참여 활동들을 높이는 과정이 전제되고 그렇게 되면 대의원과 일반 당원들 사이에 말하자면 이게 갭이 줄어드니 그렇게 해서 이제 1인 1투표제로 가서 전 당원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거가 사라졌어요. 앞에 거를 지금 1년 동안 1인 1투표제를 그렇게 주창을 해왔지만 앞에 단계를 설계하는데 사실상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표의 등가성만 있는 1인 1투표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를 각 개보 개파들이 나눠서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1인 1투표제를 민주당이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운영을 해서는 퇴행적인 결과 계속적으로 뭐 정천의 후보가 이게 전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방식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제도 자체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네. 우리 장성조 소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하셨을 법한 아. 진행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평론가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아. 제가 맨날 당하다가
2: 아, 예. 되는구나.
0: 제가 한번 그럼 당대표는 지금 이 판세가 이어진다면 누가 될 것인가? 윤희석 대변인부터 가겠습니다.
2: 저는 정청래 후보가 연임할 듯 보입니다.
0: 오, 아. 선호 투표제가 있어도
2: 뭐 네. 틀리기 밖에 더 하겠어요. 아.
0: 그럼 과반으로 되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2: 아, 1위표요?
0: 네.
2: 1위표 기준으로 하면 과반되기 어렵겠죠.
0: 아, 과반은 안 되는 거지만
2: 2위표까지 해서 2위표가 송영길 후보 표 죄송합니다. 3위라고 단정을 해서. 하지만 송영길 후보 쪽에서 하나도 안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송영길 후보가 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그중에 뭐 한 40%라도 오겠죠. 그 네. 정도 얻어서 결국 이길 수 있지 않을까.
0: 네. 평론가님, 김민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3: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어, 아직은이라는 네. 단어에 굉장히 좀 꽂힙니다.
3: 예. 모든 걸 이렇게 여지를 둬야 됩니다. 그 평론가가 생명의 유지를 하려면은 그때 얘기한 건 그 시점의 얘기였다. 이렇게 아. 나중에 이렇게 한 자락 깔고 가는 거죠.
1: 그냥 틀려도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예측할 거라고 말하면 돼요. 내가 내 생각이 그런 걸 뭐 어떻게 해.
3: 김민석 전 총리가 아직은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거고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그 1위표 기준으로 과반을 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마 1위표 기준으로는 큰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권리당원의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후보 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고 송영길 후보 표는 윤희석 대변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분명히 갈리는데 갈리지만 김민석 그래도 지금 구도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좀 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은 그럴 거다라고 네. 봅니다.
2: 아, 더 가는데 제 말씀은 많이 차이 안 날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 받을 때 4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막 뭐 8 가고 뭐 이렇게는 안 갈 느낌이다. 네.
3: 그럼 저는 7 가는 걸로.
1: 7로?
2: 아, 7로.
0: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1: 저도 첫 번째에서 결론은 안 날 것 같고요. 첫 번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하는 사람이 최종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민석 정청래 중에 첫 번째에서 1위를 하는 사람이 결선 가도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건데 저는 6-4로 갈리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사실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우위는 우세는 김민석 후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초반에 본인의 이제 매력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본인에 대한 어필 자체를 좀 캠페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면들이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 지방선거 결과 연동돼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뭐 더 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3: 아니 근데 장성철 소장님 있을 때 제가 이런 스타일로 답을 하잖아요. 어. 그럼 장성철 소장님 또 물어봐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예요. 정청래 후보예요. 그렇지. 물어봐 또. 네. 그걸 네. 정확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 김민석 정청래 후보 정청래 의원 제가 이번 주 어디 방송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야 이거 100대0이구만 100대0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0: 여러 군데에 그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기자 저랑 같이 있던 기자를 실명을 얘기하면서 야 땡땡땡 이제는 너도 나를 욕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정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3: 100대0에서 0이 본인이다.
1: 아 0이 본인이다. 네,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예측이 맞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3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전하는 말씀을 들은 뒤에 다시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함께합니다.
0: 네, 여의도 숙녀캠프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가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주목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소기각이 또 하나의 토론거리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이제 ABC 계획 플랜을 이야기하면서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그다음에 공소 기각까지 이 재판을 정리를 하기 위한 플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여당이 그런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공소 기각이 그런 플랜이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
2: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있는 규정을 더 보완해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상세하게 기술해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판례에 맞춰서 정말 거기에 딱 걸리게끔 객관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안한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차관 얘기를 완전히 묵살했잖아요. 자의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한다. 그게 법무부의 얘기인데 그 안 넣어도 된다. 우리가 뭐 대법원 판례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니다. 이거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으로 그냥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활용을 해서 법안을 누더기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뭐 해석은 다 하시니까 이 대통령 뭐 공소 기각까지 이제 확실하게 법원을 압박하고 법원에서 안 하면 법 왜곡죄로 판사 올가매고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생각한 건 이거 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넣느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혹시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뭐 하나 넣어준 거다. 포이즌 필처럼. 그렇죠? 기존 주주에게
0: 거부권
2: 행사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처럼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흉흉하다. 여기에 대한 네. 그 평가가
0: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2: 예, 이런 네. 식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후폭풍은 이거 추진했던 분들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0: 그 말씀하신 그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는 이제 현저히 소추재난권을 남용한다는 그 그렇죠. 항목을 넣는 거에 대해서 앞에 자의적으로를 넣어야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김용민 의원이 우리 판례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반박을 네. 했다는 겁니다.
1: 네. 이쪽 논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민주당 논리를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끼어넣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비유를 드냐면 공부를 그동안 법사위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논의해라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채점을 하고 나서 여기 갑자기 킬러 문항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설명이긴 하고 저도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뭐 기승전 이재명으로 형사소송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 뭐 그러려고 넣은 게 아니다 전혀. 왜냐하면 기소나든지 소추와 관련해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이 그러면 검사의 권한을 제한할 때 기존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모호하다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 해석을 두 항을 나눠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소와 관련된 부분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니까 기소권이 뭐 그런 거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설명입니다.
2: 그렇게 안 보이는 게요.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검사는 보안 수사도 못 하고 그냥 받아서 수사된 거 받아서 그냥
1: 그렇죠.
2: 기소만 네. 하고 공소 유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가 뭘 어떻게 뭘 자의적으로 뭐 자의적으로 빠졌다고 네. 해도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3: 두 분이 토론하실 건 아니니까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네.
2: 아, 그렇죠. 예, 예.
3: 네, 여기 왔는데 그래도
2: 모처럼. 아, 죄송합니다. 예. 예.
3: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제가 껴들어.
3: 아, 아닙니다. 제가 모처럼 와 가지고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좀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항은 네.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 들어 있던 조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병합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왔는데 네. 우리 병합을 했는데 야 이건 과도하니까 빼자 뭐 이럴 수 없는 거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검찰 개혁 논의 그다음에 무슨 어떤 개혁 논의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강경파 입장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이래왔는데 지금 또 이거 그 전쟁을 거치고 보안사건 폐지 얘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보안사건 폐지 얘기하는 형사소송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요거 얘기하는데 또 이거 빼자 그러면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간 건데 네. 근데 맥락은 말씀하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소 기각까지 이제 그 고려해가지고 한 것이냐? 그러면 애초에 이제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그러한 어떤 뭐 미션이나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정치적 관계냐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 두 명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이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거 좀 의문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게 일종의 이제 개혁 도그마 같은 건데 이런 이게 무슨 건이냐면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형사 사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법원에서 지금 공소 기각과 관련된 지금 현행법의 뭐 규정이 뭐 이래저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판례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례가 뭐냐면 가령 과거에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이제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 누명을 뒤집어쓰고 검사와 국정원이 이제 이 상당한 이제 수사권에 남용을 한 것이니 그걸 근거로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사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재판 판결 이 사법부 내 다수의 흐름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 아주 예외적인
3: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공소기각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소기각은 지금 현행법 내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절차적인 잘못이 있을 때만 네네네. 하는 걸로 돼 있으니 야 그러면 유우성 사례 같은 거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판사들이 그냥 두면 안 할 테니까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해 줘서 그런 뭔가 바로잡는 듯한 판결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의 출발은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후퇴를 안 하는 이른바 강경파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요. 모여가지고 어저께 S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말씀 좀 아까 하셨는데 모여가지고 아 이게 실제적으로 재판 실무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지금 보안 사건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건 개혁이야. 개혁에는 딴지 걸지 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후과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퇴임 후 재판 요거는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연결해 갖고 비판할 수가

0: 중대한 소추재량권, 현저한 소추재량권 남용. 심각하다, 현저하다. 이게 결국 이제 추상적 표현이라 결국 법원이 판례로 어떤 경우에 중대한 거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져 버리는 거라 이게 당장 일선 법원, 1심, 2심 법원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법이 있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바로 할 깡이 있는 판사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1: 그러니까
0: 드는데.
1: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게 맞는, 김용민 의원이 유우성 사건, 이거 이제 공소기각의 대표적인 건으로 얘기되는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고, 그 사건이 이제 단순히 공소기각됐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그게 아니라 증거 조작이 밝혀졌으니까 검찰이 별건을 또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공소기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김용민 의원이 당사자로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본인의 경험 많이 반영됐을 것 같고,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두 건이더라고요. 그 유우성 씨 사건이랑 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도에 그 MBC 광우병 보도 사건이 공소기각, 광우병과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공소기각이 되는데 요두 건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보니까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법사위에 요두 사건 했던 변호사들 당시에 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0: 그래요?
1: 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논란이 커지니까, 이 논란이 본인들이 우려했던 어떤 지점들이 아니라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논란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산 얘기도 들어보니까, 현행이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고 한 취지였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뒤늦게 이렇게까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0: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까 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그럼
1: 자의적에
0: 법무차관한테
1: 들어가야죠.
0: 그렇게 하면 안 되는
1: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0: 예.
1: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법이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그 자의적이란 말이 우리말로 그냥 지 마음대로란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중대하다, 심각하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법이 더 객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좀 넓게 보게 해서 어떤 경우든 공소기각이 되게끔 걸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 왜곡죄로까지 압박을 하겠다. 그럼 판사가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유무죄를 보는 실질적인 판사의 역할보다는 이게 공소기각 사유 아니야. 이것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토론회에서, 민주당 토론회에서. 그냥 뭉개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리고 토론을 했네. 내가 이겼네.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0: 그리고 평론가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뭐 이렇게 공소 취소든 공소 기각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할 그런 포지션 아닌 것 같다 말씀해 주신 게 혹시 그러니까 뭐 친천계로 분류가 그래도 되잖아요. 김용민 의원은. 그래서
2: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 밖에 있는 분이고.
0: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고 그러니까 강성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소구하는 분들이라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해서 그분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지금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본인 입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언론의 해석은 다 지금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시민 전 장관 왜 저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연임 개헌을 할까 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주장을 유시민 전 장관이 할수 있지만 그 주장이 이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층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래요, 지금. 전당대회가 과열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아예 그래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 이거를 꼭 꼬리는 시켜야 되겠어. 우리 그것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 되겠어. 뭐 지금 이럴 지금 입장이냐.
0: 앞뒤가 다르다는 거네요.
2: 그럴 입장은 지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0: 결국 그러면 정치적 미숙으로 약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2: 그러니까 이게
0: 같아요.
2: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래서 평소에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 여당의 검찰개혁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조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유우성 씨 사건처럼 그런 아주 부당한 경우에는 어쨌든 판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할수 있다.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걸 왜 굳이 법에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달라진 게 없다고 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럼 굳이 왜 법에 넣어서 이 정치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하느냐. 이게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는 비판.

0: 재판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1: 네. 참 법사위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나 싶어요.
2: 법에 이런 뭐 뭐라 그럴까요? 조문이라든지 자꾸 갖고 이렇게 온 국민 시사 방송이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정치적으로 이게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적용의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자의성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 논란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은 찾아보면 2020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더라고요. 본인이 어쨌든 본인은 이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법 뭐 수사, 위법 증거, 위법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량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자기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3: 그럼 만약에 이두 의원이요. 강경하게 의견을 넣어서 형소법 개정안에 그걸 넣었다. 이 규정을 넣은 주역이다. 이 두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는 물론이고 같은 법사위 내에 있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또는 자당 그 자기 진영 사람들조차 지금 설득을 못 시킨 채로 법안이 좀 통과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한 거죠. 이거를 미리 다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감까지 넣어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 근데 이게 전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앞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더 도드라질지는 모르겠지만 80년 가까이 우리가 수립한 이 형사사법 체계를 국회의원 몇 명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성 넣고 이제 와서 언론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로 이걸 덮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어서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책임지는지 진짜 지켜볼 거예요. 저는.
1: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고 세 분이 징계 개시 결정을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또 두 명의 윤리위원이 충문이 됐는데 그 최고위 아까 우재준 최고를 잠깐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최고위 안에서 이거 지금 윤리위원 이렇게 두 명 넣을 때가 아니고 아유 왜 이렇게 파국으로 가고 이제 파행되는지 이거 문제부터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 도대체 윤리위에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유야무야 되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멸 국면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징계가. 그러니까 40명, 50명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리고 징계를 할 힘이 대표역에 있지도 않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윤리위원들 뭐 나오지도 않고 회의에 뭐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조차도 이 징계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권영진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아버리면서 이 징계에 말하자면 명분이나 실효성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징계를 개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법 같은 거에 걸리게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3명밖에 없고 그렇죠. 2명 의결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랴부랴 2명 충원을 하자 이렇게 된 결정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총체적으로 지금 난맥을 보여주는 게 그 최고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뭐 축약해서 얘기했지만 당내에 계신 분들은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럼 윤리위를 그냥 3명 상태로 둬서 윤리위 자체가 실질적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정호적으로도 옳은 판단인데 그게 아니라 2명 충원안이 갖고 오고 결국에는 뭐 고성이 오갔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우재준 의원이 얘기를 강하게 한 것 같고 표결 결과는 6-1-1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6명은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명 양양자 최고위원 기권 우재준 최고위원 반대를 한 건데 그러면 결국엔 이게 이제 다시 살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야 그거 징계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이제 기자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 최고위원회 어제 결정을 보면 뭐 고성이 오갔다라는 게 제목으로 뽑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윤리위를 지도부가 추인한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3: 그래서 윤리위의 징계 정치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생각했던 지도부가 자충수뒀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리위로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윤리위로 손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리위원장이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1: 그러니까요.
3: 자꾸 본인 명의로 이름은 빼고 막 알림을 날리면서 윤리위 내부를 내가 당과 똑같이 하겠다. 어, 뭐 내부 얘기를 자꾸 발설한 사람 내가 징계를 거, 뭐 해촉을 건의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윤리위원회 명의 알림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중앙윤리위원장이라고 돼 있더라고.
1: 개인 명의로 그냥 그렇게 알리는.
3: 뭐 거야? 그렇죠. 따지고 보면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보는 그런 시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급발진을 할 가능성이 크고 추가된 두 분이 어떨지는 몰라도 그러면 부위원장이라든지 기존에 두 명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5대 2 정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2 중에 한 분이 부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럼 그대로 사퇴하고 그냥 사라질 거냐 그렇게는 안 보여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1: 아, 성명 발표하신 두 분 말씀하세요.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 좀
3: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우정환 부위원장
2: 배신당했다고 얘기했던 분.
3: 예, 그러면 이제 윤리 내부의 상황으로 더 관심이 가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 윤리 체제를 추가적으로 더 추인한 이 지도부는 뭐가 되느냐. 그럼 징계가 가셔야 되겠죠. 네. 하겠죠. 법원에 가서 예를 들어 가처분 인용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자충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 그 저도 법조인 좀 우려, 법조인으로서 우려되는 거는 그 원래 그 가처분 법원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형식 문제여가지고 이 윤리위원들을 교체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그 무리수가 있어버리면은
3: 그렇죠.
1: 뭐 징계 내용을 떠나가지고 구성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처분 인용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윤민우 위원장이 너무 무리하게
3: 그러니까 저희가 내란 재판부 네. 그 2심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네. 말이 되냐 어떻게 네. 뒤에 그걸 구성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면 모를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징계를 개시를 의결한 다음에 추가로 위원을 보강해서 뭐 절차에서 흠결을 시정한 후에 뭘 가겠다 이거 똑같은 논리잖아요.
0: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윤리 구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라는 분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윤석열 계엄은 뭐 정당하다 뭐 이런 입장인 인물로 알려져 네. 알려진 걸로 알고. 그리고 이 사실 애초에 윤리위원장 될 때 목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었죠.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게시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게시판 사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런 거를 다소 이제 무리한 논리를 들어서라도 어쨌든 간에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꽂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윤리위를 구성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막 이제 윤리위 이름 알려주고 이러니까 나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윤리위원들이 지금도 이제 똑같은 흐름인 것이고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그렇게 선임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네.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한 이상한 행태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 명의로 자꾸 뭘 공개하고 이런 거 네, 네. 한동훈 게시판 사태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때도 한동훈 의원이 뭐 이거를 게시판에다 올린 어떤 그 내부에 어떤 무슨 뭐 조사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막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거 왜 올리냐고 그러고 뭐 그때도 싸움 났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2: 징계 이후 그러니까 막 변경하고 그랬죠. 몇 시간 만에 변경하고
0: 그렇죠.
2: 추가하고.
0: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윤리위원장인데 여전히 똑같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윤리위원장인데 지금 징계해야 될 대상이 이제 권영진, 진종호, 조경태 세 명인데 네. 권영진 의원은 뭐 당연히 이거는 징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데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한과 미래 뭐 그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걸렸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경태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가 쟁점은 되겠지만 어쨌든 당의 방침을 거스르고 이제 뭐 이 다른 당에까지 이제 나를 찍으라고 했느냐 부의장 선거에서 그게 이제 판단의 대상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편이 아니니까는 강하게 징계하자 뭐 이런 논리가 충분히 작동할 만한 어떤 환경에 있고
1: 네.
0: 가장 이제 좀 의문이 될 만한 게 진종호 의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선거를 도왔다라는 취지인데 도운 행위는 뭐냐 같이 밥 먹은 거냐 뭐 이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제 애매하겠지만 이것도 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윤리위원장 선임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죠
2: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가 살아났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대표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지금 삼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가동이 돼서 이 세 분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초보 진행자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6: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완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6: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8: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0: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8: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11: 보완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8: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5: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6: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안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10: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12: 보안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안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3: 보안 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12: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4: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12: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순회 경선 일정을 충청권에서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충남,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에는 대전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저녁 7시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서울, 경기 순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5: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접전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6: 이번 전당대회에선 투표율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선호투표가 후보들의 운명을 가릴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순회 경선 돌입 이후 여론 흐름은 김민석 후보의 대세론과 정청래 후보의 역전론이 교차하며 말 그대로 초박빙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지지를 받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관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민심과 당심이 엇갈린 셈인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6: 제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이고 예. 호남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고 전체 여론조사는 예. 제가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17: 조금만 분석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한 번도 제가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18: 송영길 1등 찍고 김민석 2등 찍어도 그 표가 다 보태집니다. 나 김민석 후보 찍은 거는 어디로 안 없어져요. 2번으로 찍어주시면.
15: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권리당원 투표율입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가 다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고정 지지층이 단단한 정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에 정 후보는 당원 대 국회의원 구도를 부각하며 기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 역시 주요 변수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가 득표한 2순위 표가 재분배되는데 이럴 경우 송영길 후보와 연합전선을 형성한 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19: 양쪽 다 과반 넘을 거다라고 자신을 한대요. 선호투표제에 통해서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팽팽하다고들 해서.
15: 순회경선 첫 지역인 중원, 즉 충청 당심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첫 경선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으면 1위 후보로의 쏠림, 즉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할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차순희 후보가 얼마나 선방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성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구달라 오멜과 그와 함께할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밀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밀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고구가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어 5장 1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신앙에 젖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 되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그 신분과 멜기세덱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 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선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살렘 왕은 참 지위가 높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드렸습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살렘 왕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는 가서 소돔 땅에 있는 곳에서 롯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생과 살을 갈리는 그런 전쟁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는 맞이할 때 그대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위로를 받던 아브라함은 그가 전리품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십일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 아브라함도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왕인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축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여기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기도해 주는 직책이 성직자의 직책입니다. 성직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직을 맡은 그 자체로 볼 때에는 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찬스가 왔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주기까지는 하질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멜기세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순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의 순차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건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직을 인식한다는 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길을 그는 가르쳐주고 축복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곳 고난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에 이제 성직을 감당할 때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렸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성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 모든 순종입니다. 교회도 성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직자의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꾸려나갈 때에는 의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헤아려 구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자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우리들이 공이 공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위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성도 상호간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곳이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 모든 목표를 두는 것이 오늘날 당연히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떡과 음식을 포도주를 준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그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주는 제사장이요 위로해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높이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가 진정한 교회의 참뜻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직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살피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를 드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부모나 족보나 출생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와서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서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영원성을 멜기세덱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성을 가진 멜기세덱의 신분인 겁니다.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폐히로 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빈붐을 복 빚는 것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레위의 족장은 레위의 지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원성의 존재와 상징을 가진 멜기세덱을 세워서 10분의 1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1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이 바치는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구약의 10의 1조나 오늘날 10의 1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징일 수 재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위의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밀기세계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변화한 즉그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의 셈 족속의 유다 지파입니다. 멜기세덱은 또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멜기세덱이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시한 그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를 대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상징, 영원한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이 1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하여 소돔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사로잡혀간 포로로 잡혀갔고 그 권속들이 재물이 다 빼앗겨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는 미리 준비해 왔던 자기 집에서 사병이죠. 말하자면은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처부수고 모든 그 권속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남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롯과 비교했을 때 먼저 소돔을 선택한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예비했다 할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사병을 318명을 모든 것을 주면서 그가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킨 병사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롯의 권속을 구해왔을 만큼의 준비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에서 넓게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알수 있다면 지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돔 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 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만 취하라. 소돔 왕은 왕이기 때문에 물품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간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녀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거기서 먹었던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그러나 너에게서 단 공짜로 단 하나도 얻어오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아주 정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시험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소돔 왕의 시험이 있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들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숨 쉬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초점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 초점에서 오직 예수께 맞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 아브라함과 어떤 밀기세계의 만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위로자로 나타난 밀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위로를 해줘. 그는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하나님의 신실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또한 뛰게 만든 기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팔자나 운명이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고난까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과 취함이 있습니다. 참 만족감이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함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체념해버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놓는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하면서 하루를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게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함께 찬미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이 말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명을 무엇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팔자니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신앙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다에도 길을 만들어주셨고 강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신 그 멋진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첫째는 안진뱅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4장 22절에 보면 40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40년간 동안 육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경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걸하며 사는 존재였어요. 온통 구걸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운명이니 팔자니 하며 살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를 언제나 성전 미문에 메어놓는 그러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도 귀한 분들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사업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성전 미문을 택했을까요? 그나마 약자의 관심이 많은 종교인들의 마음에 동정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왜 그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정작 그 안진뱅이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오늘날도 사회사업가형의 성도가 많이 있어요. 이웃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자선한 일에도 힘씁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아픔에도 동참하고 동정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했던 겁니다. 당시 세 번째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을 말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두개인들 또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이런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실상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생명 없는 죽은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죽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만난 자들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수의 생명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든 간에 예수 생명을 증가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앉은뱅이를 일으킨 자들이며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죠?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온다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온 국민이 모이는 국민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에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를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시, 아침 9시, 제6시, 낮 12시,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9시, 낮 3시, 우리말로 15시입니다. 제9시에는 공적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성전 미문 앞에는 거지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죠. 다니엘도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반복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일 거예요. 또한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3시, 6시, 9시에 누구나 기도했어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다니엘은 생명의 예배를 느낄 때에도 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했다 이미 설명했죠. 작정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합심해서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이력이에요. 성전 기도에 힘썼어요. 9시 기도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어중간한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치기도 다시 시작하기도 어중간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어려운 시간에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였던 아사지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는 항상 술에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적도 나약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를 선언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 기도하던 그는 벼락 같은 마음의 육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고 끊으라!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캔들러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 아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은 거예요.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철저히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창업주의 금주 선언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의 기도는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본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세입을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큰 강철회사에서 처음에는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지 주위에는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청소를 너무 기가 막게 잘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을 해요. 청소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청소부장이 됩니다. 청소부장이 되면 좀 감동이나 하고 슬슬해도 될 텐데 혹시 청소부원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청소를 다 해줘요. 이러니 일꾼들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무엇이 됐느냐? 계장, 가장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실장까지 되었어요. 결국 이 카네기가 은퇴한 때가 왔어요. 세계의 매스컴이 온통 그가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깜짝 놀란 인사를 했는데 바로 자기 비서실장인 세이브를 세웠어요. 이때 세이브는 사장님, 지금까지 제가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만은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 밑에는 좋은 박사들도 있고 가족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것만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이 비세에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카네기는 중요한 말을 하죠.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다 쓰고 돈을 주면 된다. 경제인이 필요하면 경제인을 불러다 일시키고 돈을 줘라. 수학이 필요하면 계산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돈을 주라. 내가 자네를 선택한 것은 자네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네 하면서 자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그것을 보고 이 회사를 자네에게 맡긴다네. 이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한 번은

0: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제일 귀한 시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2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이민교회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봤더니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능력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성전에 올라갈 새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목적이가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잖아요. 예, 성전 중심이 이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예배의 행위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시편 29편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본문의 히브리 시적으로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표현은 예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 예배하고 또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한을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지속적이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는요, 미리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연합할 때 나타날 수가 있어요.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와라는 우리 이 단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합심을 말하고 있고요. 와는 일치를 말하고 있고 연합을 말하죠. 와의 진리가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이 와는 화목의 고리예요. 일치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이 와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될 때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나눔과 성김에게도 여성교회 멤버들과 멤버들 사이 이 와가 잘 될 때 화합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형제와 형제 사이가 와의 고리가 빠져가지고 싸움과 갈등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는 너와 내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에 하나가 되고 합심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축복이 나온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호흡이 잘 맞는 동역자였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갈릴리에서 함께 고기를 잡은 동역자였으며 그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늘 함께 동행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동행을 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했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도 함께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정말 콤비가 잘 맞는 그러한 동역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맞는 사람과 전도하고 봉사하면요, 더욱더 신앙이 깊어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이 깊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의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능력이 나타나요.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문은 가난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산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나를 주목하라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맞춰라 이 얘기예요. 눈이라 하는 것은요 참으로 신비해서 눈과 눈이 서로 마주할 때 서로의 사랑의 감정이 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은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눈동자가 다르고 미워하는 눈동자가 다르고 의심하는 눈동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 눈에서 튀어나오는 신앙의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눈 속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으로 가득 찬 베드로 눈동자에서 소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눈과 눈이 합쳐지는 그 순간 그때 벌써 기적이 싹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눈과 마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시간에 이 설교하는 저의 종 눈과 눈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설교를 제가 잘못해도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니뭐니 해도 예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안진병의 기대감을 잔뜩 불어일으켜 놓고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닙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이 안진병에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슬슬피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두 사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의 샘이 쏟아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선물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지 않는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 너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다. 예수님을 주자. 주님의 권능을 주자. 주님의 권능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자. 두 사도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의 확신이 충만해졌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권능으로 발목의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것이 더 절실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불을 붙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땅에 많은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를 건성으로 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안타까운 사랑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도 있어요. 또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를 발뺌을 하기 일쑤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조사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수 기도해 주면은 기도해 달라면 믿지 않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불붙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주시해 봤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문제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도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지고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는 이대한 능력과 권세가 따르며 그 이름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례를 베풀었으며 병자를 고쳤고 제사함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날 수밖에 없었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멸하신 건세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권세요. 저지를 성령하신 권세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권세예요. 이 귀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교회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교회 안에 화려한 장식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몇 푼의 돈으로 인간 사회를 구현해보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교회가 진정 이 세상에 던져줄 가장 귀한 선물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현세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에게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에게 주시고 실패와 낭패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고 쇠락, 세상 쾌락 을 쫓아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안타깝게 사망의 골짜기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공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는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않습니까? 개인적 우리 인간적 사랑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이름을 주면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번 와봐라 이렇게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줘야만 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것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받음으로 살 수가 있었고 은혜로 여기까지 산 거예요. 예수님은 공기를 거저주시고 햇빛도 거저주시고 비와 이슬을 거저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편적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줘야만 합니다. 스바이처 박사는 이 지구상에 찬란한 영광을 받은 사람은 그만치 역사에 많이 죽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 예수의 뒤를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께 얻을 것만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얻을 게만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리부터 그는 주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준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시고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없는 사람 구제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준 자가 복을 받아요.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주면서 전체를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안진병이를 일으켰어요. 기도한 자가 확신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또 안진병이 변해서 보면 베드로의 명령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안진병이는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자는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죠.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앉은뱅이가 되어 일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걷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꼭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겁내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서서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어다니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번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 그런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 기어다니려고 안 해요. 서는 기쁨, 걷는 기쁨, 달리는 기쁨, 진정한 사람은요 절대로 기어다니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서 걸어다니는 신앙,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안진병이처럼 일어나시기, 안진병이 자리, 안진병이 신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왔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좀 더 깊은 지성소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는 구걸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안진병이가 낫고 걷게 된 것은 인생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발목과 발에 힘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며 육체의 완전한 치유예요. 40년간의 수모와 능력 속에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그는 큰 소망의 빛을 얻었던 거죠. 결국 이 안진병이는 너무 감격하여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믿음의 기본이 있어야만 해요. 첫째는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기적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직분의 목표예요. 세 번째는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우리도 일어서야만 합니다. 뛰어야 해요. 노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 기갈과 곤비함으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생수의 떡을 먹고 일어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다 지쳐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도 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겸손을 오늘 여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같은 기적을 보고 놀라서 달려온 사람들을 향해 시비들 이 일을 예 기적이냐 예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을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숨겨진 은혜, 예비된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우리 에스더서 2장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영과 육을 깨워주시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속하니 회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4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1장에서 세상 권력의 허무함과 또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누하, 참된 안식, 위로, 평안 이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2장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의 시작은 폐위된 와스디를 잊지 못하는 그 왕의 분노와 그 왕후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거국적인 규모의 미인 선발 대회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왕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세속적인 쇼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잔인하고 소모적인 권력의 각축장 한복판에 포로의 자손이자 고아였던 하닷사 에스더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아름답고 최고의 조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 갈 곳 없는 자를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에스더의 야망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장소에 에스더를 배치하시는 거죠. 구원적 배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는 고난, 환경, 억울함, 속상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섭리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에스더 2장 15절 그리고 17절 살펴보시면 에스더가 왕과 궁궐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해요. 은혜, 헤세드란 단어죠. 헤세드는 뭐 럭키 그런 의미보다는 긍휼과 신실함이 담긴 하나님의 전적 은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묵묵히 정결함을 지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침묵과 인내의 시간은 에스더가 왕비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준비의 시간이었죠. 이 시간이 거룩함이죠. 우리는 지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창고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감추어야 할 것 같은 위축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억울함, 또 인내, 버텨야 하는 일, 견디는 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왕비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빚어내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의 시간이기죠.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도 있죠. 세상은 우리 가정을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런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바라보고 계시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자리에 에스더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닥친 예상치 못한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죠. 지금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의 오만함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가,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환경의 무대 위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서사를 펼쳐주시는 골든타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란이고 어려움이고 위기지만 구원사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해서 제국 전체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127도에 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과정, 대신들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 한 여인이 등장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화 촬영장이죠. 세트장을 이렇게 꾸미신 거죠.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걸 믿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엄청난 하나님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베푸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이 찾아오거든 가족들과 함께 올 스탑, 그 자리에서 다 멈춰서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뒤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섭리의 현장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견딜 때 우리 가정에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메누하, 참된 위로, 안식, 평안이라고 했죠. 예, 메누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숨겨진 은혜, 예비된 구원의 역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헤세드를 우리가 감동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닌 걸 믿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 지방의 127도가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 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자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죄인이요, 또 그 조상들도 또 죄인이요, 아담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어둡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게 돼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의 빛을 입고 또 그 옷은 흰옷인데 그 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 옷, 흰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큰 좋은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셔서 비를 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약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은 죽이고 강한 사람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고 약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거죠.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듯이 우리도 또한 다른 생명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사람을 살릴 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특별한 신분이요.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십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여섯 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0: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9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을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어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앉아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재산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재산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가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거듭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페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말씀은 열매교회 김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경찰이 수사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언더커버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장으로 그러한 마약 조직이라든지 범죄 단체 이런 데에 스며들어서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언더커버라고 해요. 경찰관이 경찰로서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마약범이 되고 경찰관이 조직폭력배가 돼서 그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모든 계획들, 모든 루트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알아내서 경찰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언더커버예요. 근데 경찰이 마약 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침투해서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활동해야 돼.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 조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돼.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도 행해야 돼요. 마약도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 조직에서 자기의 동료인 경찰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아야만이 이 위장 취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위장 침투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경찰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 범죄 조직에 마약 조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주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죄 조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료애를 가지기 시작해요. 동료애를 같이 매일같이 행동하고 같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동료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이제 그 범죄 조직의 한 명 그 은신처를 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돼요. 특별히 그 조직원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어서 호형 호재로 지내는 관계라면 더더욱 고민에 빠져요. 경찰인데 당연히 그 범죄 조직의 그 조직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친해지니까 그 정보를 넘기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경찰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돈을 가지게 돼요. 내가 경찰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제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는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경찰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참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그곳에 같이 동일성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선택.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경찰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 이 사람이 범죄 조직원으로 동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경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이 말씀이 삶의 규범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이 될 때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뭐 제자 훈련을 받든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성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 베푸신 그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4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제자의 반응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행해 오셨어요. 이적들을 베풀어 오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 오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사라든지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새롭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놨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심히 고생스러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호숫가에 그 이 호수의 그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파도가 뒤에서 치는 그 앞에 서시고 백성들은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앉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도의 소리가 이 음성을 더 멀리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파도 소리에 그 퍼지는 그 증폭시키는 그 기능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쪽에 서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보니까 저기 배 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배 두 척 있는 데 가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 주인에게 어부에게 야 좀 호숫가로 나아가자. 호숫가에 나아가서 그 배에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 배 주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제 호숫가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어떻게 하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혼자 그 모든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건지게 돼요. 이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30미터가 되는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실패한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상황이에요. 심적으로 평안하지 않은 상황, 배도 고픈 상황, 모든 것이 귀찮아서 빨리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 마음뿐이에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금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쉬기를 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아세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도 아니에요. 자기는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리고 고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의 경험상 예수님의 요구는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지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경험한 일을 실패했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내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 추구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누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랑한다면 권면하잖아요. 아이, 그거 효과가 없더라. 그 약 먹어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렇게 행동해야 얻는 거 없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경험으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경험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역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상충되는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깊은 데 고기를 내리는 것은 거기서 내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라면 기쁜 데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렸고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8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서 정말 거의 죽게 됐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고쳐준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바라봤던,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한테 행했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만난, 지금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먼저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형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뭐, 시모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동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행해 주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시몬, 듣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뭐 행하시는 거 가서 보고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4개월 후에 가버나움 해변에서 지금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서 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을 해야 됐구나, 이제 어부의 일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멈춰요. 또 그만을 두게 돼요. 온전히 따라다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옛 직업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2개월의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2개월 후에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쯤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는 철저하게 온전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네가 한 가지 정말 결단할 것이 있다. 네 생각, 네 경험, 네 생업 그런 거 다 내려놔라. 내 말, 내가 정말 주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 것을 이렇게 쫓아가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는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얻어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10절 하반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 욕심, 시기, 질투, 약함, 악함, 자랑, 생각, 경험 모든 것을 다 버려놔야 돼요. 버린 것 버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거두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청결을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독소, 즉 교만, 야욕, 정욕,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거나 겉과 속이 다 일치되는 위선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언젠가 미국인 한 자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중독 가운데에서 굉장히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있다가 저를 만나서 상담을 요청을 해서 약 한 1시간가량을 얘기를 하는데 한때 잘못해서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거의 그 수준이 뭐 목회자 수준이에요. 성경 구절도 그냥 술술술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서 그냥 같이 예, 호흡을 맞출 만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패스터,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자기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또 4절에 보면은 위로를 받는다고도 말씀하고 5절에서는 예, 땅을 또 기업으로 받는 사람, 6절에서는 배부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 최고의 상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이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의 그 의미에서 이 청결함, 즉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청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그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청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이 카타로스, 이 청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무엇과 섞이지 않은 순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섞이지 않는다. 여기서 그 무엇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도 적당히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은 골백번을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청결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진짜 청결, 카토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영어로서는 바로 single-mindedness,
오직 한 마음,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결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순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우리 마음 기도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single mindedness, 예, 오직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청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그 티켓, 입장권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이 천국의 입장권은 마치 프리 티켓처럼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러한 일부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더더욱 말할 나위 없이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우리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즉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계속 들어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예, 자기의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덜 불편한 상태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까? 사람은 개인의 차는 있지만은 전부 다 이런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의식 가운데 있고요. 스스로를, 예, 셀프 익스큐즈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불순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 들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은 죄로 관영합니다. 죄로 혼탁해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순전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에 한 번, 두 번 참여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일에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서, 예, 어떤 상황과 처지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양쪽을 다, 하늘에 자녀되는 그 베너핏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다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이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심만 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려고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 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부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0: 오래 해도 이런 사람은 영으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육으로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도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은요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사탄의 견고한 진, 즉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참석을 해요. 하지만은 온전히 God oriented, 하나님 중심적인 God centered 이러한 라이프는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임이요. 자, 이 말씀은 미래 동사형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의 맛보기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천국 가서 본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에도 아주 큰 차이가 거기에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마치 속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온전히 한쪽에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예수 중심으로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향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빚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고난, 당하는 고난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 여타의 다른 모든 고난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순결함,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것은 청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현재적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예, 비록 육신으로는 감각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자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심장소리를, 그분의 말씀을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속삭이듯 그러한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는 어떤 상태이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에 이하에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나도 커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는데 너는 내가 지나갈 때 나의 뒷모습, 나의 등을 볼지언정 나의 영광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모세조차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친한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가 이 자기의 그 장막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쳐서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 광채가 났으면은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눈을 가리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갔을 때에는,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얼굴을 눈만 빼놓고 다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를 아주 헤이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보는 순간 그의 몸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십시다.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 테이블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볼 수 있는 자격을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부터 보고 모세처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꺼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시간을 드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게 고통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손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예, 꿈속에서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 이것을 놓는 것이 이게 쉬운 일 같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한 국가에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하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아주 독재자이면서도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사랑과 그리고 정의가 충만한 왕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희 모든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끝나는 그때에 너희가 내 얼굴을 와서 다시 대면할 것이고, 그때에 내가 이제 그때가 되면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데, 그때에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것만큼, 내 테스트를 패스하는 것만큼 내가 각 사람에게 분복을 내려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헤어졌어요. 자, 그 가운데서 왕이 내린 그 모든 명령을 이제 수행 하나 하지 않나를 보이지 아니하는 그림자들이 일일이 다 체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깁니다. 오랜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자녀는 아주 우직하게, 아주 그냥 바보스러울 만큼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설마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나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어떤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아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모든 테스트 기간이 완료되고 황제가 궁으로 그 자녀들을 부릅니다. 황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신하들은 감히 세계 최고의 황제 앞에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그냥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사전 준비가 없어도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니까 그렇잖아요.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얼굴, 최고의 황제이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떳떳하게 모든 자녀들이 다 고개를 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자녀, 소수의 자녀만, 즉 아버지가 준 그 계명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잔꾀 부리지 아니하고 다 실행한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얼굴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녀예요. 어겼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 탈락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데,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상급들, 그 유산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과 후회와 그리고 수치심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 유산, 그렇게 많은 분복을 받을 때에 어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 그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러나 그 분복은 받지 못할 거라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에도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어미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가 남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택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213-436-6217-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전국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영남과 전남 중심으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보됐는데 이번 주는 서쪽으로 더위가 확대,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대이란 공습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국무부가 중동의 자국민에게 출국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패막이가 되는 나라는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해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5: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강원도 강릉의 이틀째 밤사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 오늘 전남과 경남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먼저 밤사이 열대야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6: 네, 강원도 강릉에서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이례적인 밤더위를 말합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 최저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무려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밤기온 25도가 넘는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서울도 밤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해서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4: 네, 그럼 오늘 낮에도 많이 덥습니까?
6: 네, 이 열기를 그대로 품은 상태에서 낮에는 햇볕이 더 강해집니다. 기상청은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 현황 살펴보면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과 부산, 울산, 경남 밀양, 창원, 김해 등의 어두운 보라색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폭염 중대 경보 지역으로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어제 낮 최고 기온 41.6도로 이틀 연속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경남 양산은 오늘도 41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고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35도로 예보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폭염이 더 심해져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4: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주에도 극심한 더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7: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1,78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는 1,000명 정도 적은 편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무더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식장에서 어류 7,700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까지 누적된 집계를 보면 가축은 43만 2천여 마리가, 양식 어류는 16만 5천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네,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죠?
7: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시도별로 19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31%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작업장과 논밭 등 실외에서 발생한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작업자나 농림어업 종사자 등 실외 활동이 잦은 직업군이나 고령층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4: 네, 이렇게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수상레저시설이 모여있는 경기 가평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9: 네, 경기 가평군 수상레저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주말이라 물놀이 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9: 네, 요즘 찜통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강을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직 이른 오전 시간이라 이곳 물놀이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에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지나면 물놀이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대형 튜브 같은 놀이기구나 보트를 이용한 수상 스키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물놀이를 하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이곳 경기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에는 최고 34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시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둘째 날, 오늘 민주당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어제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1, 2위간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순회 경선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10: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은 울산에서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0시 울산 합동연설회는 당 선관위의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이후에 최고위원 후보부터 추첨순으로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울산 연설회가 끝나면 부산 해운대와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각각의 지역별 합동연설회도 진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지역인 경남 연설회 종료 후에는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략 7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호 순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수와 득표율만 공개됩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에서 예상 밖의 신승을 거둔 김민석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부울경 지역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4: 네,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어제 충청권에서 김민석 또 정청래 후보 간 초박빙 결과가 나왔죠?
10: 네, 어제 민주당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3만 632표를 얻은 김민석 후보, 2위는 3만 329표의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 0.44%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의 고향이라 우려했지만 선방했다. 정청래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 치곤 잘 나온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고요. 10%를 조금 넘게 득표한 송영길 후보는 가장 큰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있다며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는 친명,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친청으로 분류되는 만큼 양 진영 간에 최종적으로 몇 명씩이나 당선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를 중심으로 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11: 당내의 거센 사퇴론 속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을 점수로 매길 갖가지 잣대가 필요하단 건데 앞으로 서너 달 안에 200개 가까운 기준을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뤄지는 현역 의원 평가, 장 대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12: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11: 이번 달 초 발표 예정인 이른바 당 쇄신안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을 향한 구애가 계속되는 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당원들의 힘으로 껄끄러운 현역 의원들을 견제할 의도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비중은 당원 투표 80%의 일반 여론조사 20%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13: 100일의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당당히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11: 하지만 장 대표 행보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뽑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주장에 100만 명 수준 당원만 보고 어떻게 정치하느냐며 국민 중심 정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원만 강조하다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당 전체가 흔들리는 민주당처럼 될 수 있다는 건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 대표를 연임까지 봐야 하느냐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당대표 선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고민도 감지됩니다.
14: 지금 8대2 구조를 이전을 7대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11: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시도에도 결국 원내 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징계 시도는 윤리위원회 내용으로 삐걱거리고 중진들을 중심으로 퇴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사퇴론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을 내세운 장 대표의 각종 정책 추진에 앞으로 만만치 않은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5: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현기증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6: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지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15: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시장 안정화안을 모색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17: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여당하고의 당장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15: 야당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라인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4: 그동안 SNS로 현안에 적극 참전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가는 모습인데 귀국 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공개된 대규모 투자 발표로 메모리 반도체 장기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1,400조 원 규모 협력 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놓고는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우리 주요 기업이 발표한 AI 협력 규모는 1,400조 원에 달합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와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엔트로픽 등과 손잡고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과 국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핵심 구매자인 미국 빅테크가 장기 공급 계약과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 장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고 그 장기 프로젝트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이 삼성, SK, 네이버인데 협력을 해나가겠다.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 다만 1,400조 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발표된 금액에는 우리 기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GPU 등을 구매하는 금액도 함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력 있는 형태의 계약이 아닌 느슨한 업무 협약 수준에 그쳐 실제 투자와 계약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20: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 방향, 자본 지출, 그러니까 투자의 규모, 그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기업들이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투자를 줄여나갈 거거든요.
18: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이번 협력안의 실질적인 규모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 가까이 폭등했지만 증권사 목표가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26.8% 폭등하며 26만 2,500원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 20곳이 제시한 목표가 평균은 48만 6,2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가장 높은 증권사 목표가는 65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목표가는 30만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 가장 높은 증권사 목표가는 470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수치는 148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 동안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을 보면 지난 6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6억 3,296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수 우위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그 폭을 키워 46억 6,862만 달러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달 동안 서학개미가 매수한 주식은 우리 돈으로 7조 6,500억 원가량으로 지난달 주식 매수액은 지난 1월 이후 최대 순매수로 집계됐습니다.
5: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1: 우여곡절 끝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6: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21: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0: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1: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8: 보안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 분위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 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라는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4: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8: 어제 충청권 경선에 이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 문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십니다.
4: 네, 민주당 울산 합동 연설회장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후보들이 단상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대표 후보들이죠.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부산, 울산 그리고 영남권 지역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일단 울산 지역에서 이제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창원에서 열리는 경남 지역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개표 결과는 7시쯤에 마지막 연설회가 열리는 창원대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송영길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정청래 후보 역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도 역시 인사를 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에도 충청에 이어서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가 이어지고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8: 과거처럼 검찰의 집단 반발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은 전국형 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통해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3: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2: 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는 가운데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확정됐지만 검찰 내부는 조용합니다. 과거처럼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6: 검찰이란 조직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목소리를 낸다면 마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한다.
2: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영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 대행의 대행체제가 됩니다.
23: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2: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던 터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새 역할에 맞게 조직을 추스르고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 중심축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권한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해 제시했던 통제 방안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8: 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4: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의 보안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징계 요구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의 보안수사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상급 경찰청,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보안 수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접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보안 수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내부 인사에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징계나 직무배제가 필요한지 심의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부 통제 방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확대된 권한의 명분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찰 없이 작동해 실질적인 수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최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군사경찰대대에서 병사들 사이 가혹행위가 만연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8: 피해 병사들은 일찍이 구제를 호소했지만 부대 간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정황도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5: 계룡대 군사경찰대대에선 육해 공군 해병대 장병 200여 명이 함께 병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해병대 병사 2명이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언과 폭행, 갈취는 물론 고추냉이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으로 샤워장을 기어다니게 하는 등 성폭력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6: 보통 자기들이 이제 노리는 타겟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보통 괴롭히게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후임들을 골라서 이제
25: 내부에선 빙산의 일각이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대 전체에 이런 부조리가 만연하고 저항하는 병사들에겐 이른바 기수 열외, 집단 따돌림이 뒤따랐던 겁니다. 간부들에게 수차례 내부 고발을 했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분리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병사들은 부대 병영 문화 개선 행사에서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26: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핑계로 보통은 가해자가 이렇게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가해자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또 다른 가해자들이 2차 보복을 또 소동을 해오기 때문에.
25: 간부들은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병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개별적인 외부 접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내부 자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부대 밖에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었을 거란 반론이 나옵니다.
26: 간부들한테 이런 문제를 보고를 해도 문제를 내에서 덮어버린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 제보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5: 국방부는 부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안규백 장관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4: 얼마 전 전북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계약직 방사선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지원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7: 전북 군산의 한 종합병원 앞. 20대 방사선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바닥 위에 주저앉은 어머니는 끝내 오열합니다. 숨진 방사선사는 지난 6월 초 이 병원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채용된 지 약 한 달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며칠 전까지 주변에 3주도 못 버틸 것 같다, 출근하기 싫다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이 공개한 문자에는 업무 부담과 동료들의 태도 등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족은 병원의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9: 저는 오늘 병원 사람들의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이런 토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진실 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7: 최근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다른 방사선사도 재직 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이를 닦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까지 간섭받는 등 병원 내 분위기가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겁니다.
10: 근무 계약서와 달랐던 근무 환경, 선임들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내리갈고, 저 역시 그곳으로 향하는 출근길이 얼마나 두렵고 숨이 막히고.
7: 경찰은 유족과 주변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중동에 조지한 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적 전운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중동 정세 그리고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정부가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 권고를 좀 내렸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공습을 이어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1: 사실 뭐 국민을 적지에 두고 공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피령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을 이미 상정을 하고 언제 발사 버튼을 누를지 그것만 이제 결정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난 5개월 이상 진행된 공습의 어떤 그 유형을 국면화 놓고 따져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군사시설 타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시설 타격이 있고 교량하고 사회인프라 전체 포함된 인프라 타격이 있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언급했던 석기시대화 작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석기시대화 작전은 사실 재래식 무기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제외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할 수 있는 최종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고려가 한다고 하면 네. 첫 번째는 최대 확전

0: 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경파하고 협상파 사이의 이 갈등 속에서 강경파가 무리하게 이제 공세를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면서 국내 정치를 혼탁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제 계기가 될수 있겠죠. 이런 것을 다 노리고 이게 뭐 에너지 시설 타격 수준까지 일단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1: 네.
0: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일단 예전에 얘기한 대로 뭐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목표로 세운 의도도 궁금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그럼 수위가 되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이란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건 아닙니까?
0: 그렇죠. 이제 MOU 이후에 다시 군사적 공습이 재개된 데 지금까지 그래도 통제되는 수준은 군사시설 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에너지시설 타격으로, 즉 민간시설 타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전쟁의 어떤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 이란의 민간인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게 그것을 노려서 결국은 이란 수뇌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파장은 적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머지 사회 인프라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카드로 내놨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뭐 곡괭이 산에 뭐 그걸 뭐 공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침투조를 투입시킨다든가 아니면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배제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민간 인프라 타격을 통해서 이란의 그 어떤 주도권 장악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이게
1: 네.
0: 한두 끗도 없이 전쟁의 재개로 가는 것은 맞겠다는 의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이전에 미국과 이란이 뭐 종전합의도 진행했었고 MOU도 체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상황이 좀 악화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과 거래하는 게 시간 낭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신뢰가 깨진 걸까요?
0: 우선 이제 신뢰가 깨진 단초는 사실 이란이 제공한 게 맞죠. 왜냐하면 MOU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이제 장악을 이제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서 민간 선박에 이제 결국 피해를 입혔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은 MOU 체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 의제, 그다음에 정보인데
1: 네.
0: 제도는 MOU 자체가 각자의 해석을 할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권을 미국이 허용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국제 해협으로 가는 어떤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밀한 협상을 통해서 결국 국제 해협화가 될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 차가 결국은 공습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제에 놓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가장 중요한 이란 핵 문제를 짚기를 원했는데 그쪽으로
1: 네.
0: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카드가 강하게 사용된 그 배경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보 측면인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탈을 우려한 나머지 지금 뭐 나름대로 갖고 있던 트럼프 암살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이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뭐 비합리적 판단까지 할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정보를 어느 시기에 어떤 강도로 이렇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지금의 이제 MOU가 사실상 기능 정지되는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됐고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도 굉장히 불신이 싹 트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일단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침략에도 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그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다 하더라도 이란도 뭐 지지 않고 계속 맞서는 거겠죠?
0: 그렇죠. 이란이 과연 지금 싸울 수 있는 물질적인 인프라와 의지적인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은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같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볼모로 삼는 작전이 여전히 가능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의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전선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공세적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대응을 할 어떤 역량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시설 타격이 앞으로 이란이 어떤 반격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통제된 확전인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확전으로 갈지 그게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스라엘은 앞서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쓸 때도 이제 이란을 타격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출했었잖아요.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0: 사실 이 상황은 내심으로는 표정 관리는 하겠지만 내심으로는 원하던 방향으로 가네라는 판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전체 입장보다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으로 이제 설명이 그게 이제 되는 게 유리할 텐데, 결국 10월 총선이 있잖아요.
1: 네.
0: 10월 총선에서 이기려면 전쟁이 어설프게 끝나는 것보다 전쟁이 지속되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이제 관심 전환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심을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켜서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판으로 만들어서 국내 결집을 하게 한다. 그럼 이런 이스라엘 나타내는 총리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네.
0: 지금의 확전 움직임, 그다음에 미국이 다시 군사적 카드를 거세게 꺼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하는 어떤 셈법으로 가동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목표도 다르고 그 어떤 판단하는 어떤 그 셈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네.
0: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 굉장히 동맹의 결속력이 극단적으로 약화된 상태인데, 다시 동맹의 결속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내 총리에게도 정치적으로 이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1: 네.
0: 셈법도 여전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은 높고, 다만 이게 이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인식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한번 동맹 결속력이 높아졌다고 다시 약화되는 게 막아질 수 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1: 네.
0: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트럼프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 그럼 대화라든지 이렇게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기는 어려운 걸까요? 뭐 중재국 역할도 그전에 있었잖아요. 이번엔 어떨지 궁금한데요.
0: 사실 당사국, 미국과 이란이라는 당사국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중재국 외교가 상당 부분 가동됐던 것은 사실이죠.
1: 네.
0: 근데 지금 중재국 외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은, 중재국은 이 전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삼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이 확장되면서 중재국으로 역할할 수 있는 국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한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선의 융합. 전선의 융합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시대에 돌입한다고 할 정도로 전쟁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1: 네.
0: 러시아 우크 4년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이 약간 융합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카스피해에서 이란이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선박이 이란에 제공하기 위한 물자를 이렇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게 전선이 융합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선이 융합되면서 중재국이 여지가 점점 없어지는 게 있는 것이죠. 두
1: 네.
0: 번째는 해양에서의 전선이 확장되는 게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지중해, 카스피해까지 가잖아요.
1: 네.
0: 점점 사실은 중재보다는 관여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행위자가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단순하게 전선이 확장되는 것을 넘어서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결국 참전을 했잖아요.
1: 네.
0: 우회적으로나마 참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 세력도 참전을 했고, 예를 들어 후티 반군도 있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행위자가 나서서 중재국 외교를 펼치는 것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1: 네.
0: 우선 긴장 완화를 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 긴장 완화를 해서 중재국이 될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좀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국이 다시 한번 가동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재국을 사실상 유엔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 유엔이 그러니까 그 유명무실화 비슷하게 해서 계점휴업 상태이다 보니까 유엔이 역할을 못했잖아요. 유엔이
1: 네.
0: 역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유엔의 그런 역할을 또 동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중재국들이 중재보다 이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후티 반군이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을 했었고 이란이 쿠웨이트에 드론 공습을 가했잖아요. 이렇게 주변국들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 이란에서는 일정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기대 이익이 크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얘기는 전력에서는 불리하지만 전략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할 것 같아요. 전력은 이제 무기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반이란 연합 형성이 구성되면서 가뜩이나 군사적 물리력의 차이가 컸던 이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반이란 연합 형성이 커지면. 근데 전략적으로는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는 게, 전선이 확장되면 그 전선을 통해서 피해 볼수 있는 국가들도 많아져요.
1: 네.
0: 그러니까 이란이 썼던 방법은 중동의 확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볼모로 해서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그게 그런 전략을 하기에는 전선이 확장되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겠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전력에서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 변경 국가라고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국가들은 현상 유지 국가라고 본다면, 현상 유지 국가, 현재 갖고 있는 게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전선을 확대하는 게 불리해요. 뺏길 게 많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따지면 이런 국가들이 일시적으로는 공세에 나서지만 결국은 빨리 이거를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건 이란의 협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1: 네.
0: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전력은 불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일단 미군도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미군 유럽 사령관이 해군 전력 추가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 러시아 견제 때문에 미국 본토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결국 무기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무기 부족을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기 체계라고 하면 이제 플랫폼의 무기 체계가 있고 미사일과 같은 어떤 무기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지금 탄약 제거량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방어 무기도 부족하고, 방어 무기 뭐 패트리어트, 사드, SM-3 뭐 이런 것들 부족한 것도 나왔고, 그리고 공격 무기도 지금 토마호크 같은 게 지금 소진되고 있는 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근데
1: 네.
0: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 유럽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무기 체계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축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구축함이 사실은 이제 가동이 되려면 삼직 체계에 의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무가 끝나면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가 끝나면 교육 훈련을 하고, 3단계를 거쳐 삼직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1: 네.
0: 지금 6개월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이. 그럼 그런 삼직제 원칙에 어떤 따라서 전력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노후도, 장비 피로도, 그다음에 승무원 피로도 굉장히 누적이 되죠.
1: 네.
0: 그러면 정비 태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추가 전력을 투입해야 되는 게죠. 그 추가 전력이 없죠, 사실. 그럼 두 번째는 무리하게 삼직제를 어기면서까지도 계속 작전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세 번째는 임무 소요를 줄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 소요를 줄여서 이스라엘의 방어 이런 걸 줄여서 임무 소요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유럽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내부적인 검토를 많이 거쳤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하고 어떤 승조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는 것을 네. 어필한 것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계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로 부임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 네, 이 스틸 대사가 이제 부임하고 광화문과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뭐 손하트도 하고 호떡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전통시장 찾아서 친밀감을 부각하는 모습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데 어떤 인사로 분류됩니까?
0: 서울에서 태어나고 이민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이름도 분명히 있고, 미셸 스틸이지만 박은주 대사죠. 그러니까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미 하원에서 의원을 두 번 이제 했죠. 그러니까 뭐 4년 동안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와도 이제 인연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지기 때문에 기대가
1: 네.
0: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성김 전 대사에 의해서 두 번째 한국계 대사이고, 그리고 최초의 이제 한국계 여성 대사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대사가 또 중요한 게, 한국 대사가 언제 부임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소통의 강도와 접점도 달라질 수 있는데, 1년 반 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공석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작년에 공동 패트시티에 이어서 이제 주한 미국 대사까지 부임됐겠으니까 그런 우려는 불식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1: 네. 지금 한미 간 현안들도 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스틸 대사가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솔직한 대화나 상호 이익이 뭘 뜻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포함하는 걸까요?
0: 상호 이익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명확히 내세운 동맹 메커니즘이죠. 그건 뭐냐면 기존의 동맹이 위협 공유에 방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상호 이익 쪽으로도 이제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것이죠.
1: 네.
0: 그게 이제 결국은 상호 이익이 중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동맹이 진화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에 어떤 갈림길에 섰었고, 그게 작년에 조인 팩트리스트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현대화로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것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결국은 한미동맹이 양국 간에 같이 이익이 돼야 된다. 즉, 미셸 스틸 대사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이익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 부분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한 다섯 가지 의제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는 대미 투자죠.
1: 네.
0: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서 지금 대미 투자 1호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게 빨리 될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이제
1: 네.
0: 있을 테이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가를 이제 제대로 따져보는 측면에서 쿠팡 문제를 어떻게든 살펴보고 이것을 미국에도 전달하기도 하고 한국에도 우려를 이제 이야기 미국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이런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세 번째는 상호 이익이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동맹, 한미동맹 현대화의 중요한 이제 어떤 셈법이 상호 이익인데 상호 이익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행해 나갈 것인지. 그게 대표적으로 한미 조선협력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건 삼자이긴 하지만 저기 SMR, SMR 한미일 SMR로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맹하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는 이제 의지를 계속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1: 네.
0: 최근 들어서 좀더 이제 다시 한번 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네 번째 어젠다가 될것 같고, 다섯
1: 네.
0: 번째는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나왔던 농축 재처리, 그걸 한국이 이제 확보하는 거하고 핵추진 잠수함 문제, 그게 이제 그 다섯 가지의 어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한미국 대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 네, 지금 뭐 한미 조선협력도 그 어제나 중에 하나로 언급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스틸 대사가 강경화 주미 대사와 함께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그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그럼 속도를 좀 내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상호 이익,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준 게 한미 조선협력이고, 그게 이제 마스가로 사실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정책화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게 그 마스가 이제 한미 조선 협력센터가 개소하게 됨으로써 이 마스가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화되고 제도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1: 네.
0: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인력 양성도 하고 공동으로 R&D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협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서 1,500 달러는 조선협력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럼 조선협력 분야에서 대미 투자의 템포가 높아지는 것을 사실은 서로 상호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 조선협력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대 효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미 해군 함정이 삼직제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인도태평양도 비슷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MRO, 즉 관리하고 정비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건데, 그게 기대 효용이 이제 조선협력을 통해서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대 효용을 실제로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개소식이 차지하는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1: 네. 관세도 이제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 12.5%를 이제 추가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율을 넘지 않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사수할 수 있을까요?
0: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임기 말까지 이 관세 전쟁은 계속할 것 같고, 관세 전쟁이 타결, 이제 관세 합의가 타결됐다 하더라도 그 타결을 최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셈법으로 보면 계속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가 이게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물렸던 것을 122조로 다시 꺼내들어서 10%를 하니까, 그것도 끝나니까 이제 꺼내든 게 이제 무역법 301조잖아요. 그러면서 12.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될 거기 때문에 사수하는 게 중요하고, 사수를 하려면 결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이행이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네. 차원에서 대미 투자 1호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은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대미 투자 2호가 뭔지를 좀 어떤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대미 협상 레버리지를 높여서 이렇게 15% 기존에 합의했던 것이 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지금 뭐 이야기한 뭐 대미 투자나 조선업 이외에도 또 한미 간에는 이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현안으로 좀 꼽힐 수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여기서 이제 스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스틸 대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겠죠.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쿠팡 문제가 의외로 이게 그 뭐 당파를 떠나서 우려의 시각을 가진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우려가 이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실은 쿠팡을 그냥 핀포인트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또 해서 그걸 듣고 전달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 역할도 이제 같이 하겠죠. 그러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줄이는, 그래서 교두부 역할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어떤 처음에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쿠팡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어떤 그 입장, 즉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달하는 거에 더 큰 방점을 두긴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니까 네. 그렇게 하겠죠.
1: 그러면은 미국의 우려를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0: 우선은 미국의 그 지금 우려, 이것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정부 외교도 될 수 있고 대의원 외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공공 외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정치권과 의회에서 미국에서 이게 이제 쿠팡이 굉장히 불이익에 처했다라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외교도 결국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특정 기업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이고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 노력을 계속하면서 인식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중재적인 노력, 그다음에 공공외교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마지막 주제도 짧게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본토 공격에 스타링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0: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 겁니다. 어떤 것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를 전혀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점령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하는데
1: 네.
0: 러시아 본토까지 사용하는 것까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확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결국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다라는 평가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그 유보하는 이유가 이것을 협상 레버리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게는 또 받을 게 뭐가 있을까? 러시아에게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카드 측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이렇게 협상의 공간을 두고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월드컵 보다 보니까 전반전 중간에 후반전 중간에 심판이 경기를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물을 마시게 하는 시간이 3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수분 보충 휴식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선수들 같아요. 사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잠시 쉬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 배운 것 같아요. 잠시 쉬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힘들 때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태초에 열심히 창조하시고 쉬셨더라. 그래서 쉼은 안식이라는 말인 동시에 기쁨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요, 육체의 인생 마침표 후에 영생을 이어주셨다라는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인생의 끝나는 시간에 많이들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마침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쉼표를 통해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후에는 우리의 인생을 쉼표를 찍어주셔서 잠시 이 세상에 와서 쉬고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큰 쉼표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물이 쉼표를 찍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자, 그 인생 쉼표라는 우리의 이 시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게 되니까 밤이면 잠을 잘 수 있는 푹 쉬는 시간을 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광야 사막의 길에 방황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쉼표 안에서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 사막의 길에 방황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큰 쉼표 안에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 쉼표의 시간은 감사라는 단어와 어우러져서 인생이 쉼과 감사가 화음을 이루어서 노래하는 날들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쉼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사우나 파가 있고 자빠져 자는 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쉼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쉼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쉼을 얻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죠. 아, 너무나 힘들고 땀 흘리고 힘이 다 빠지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잠시나마 쉬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발견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발견하면 감사와 쉼이 이중창 노래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도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화음을 이룬다는 것은 훨씬 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사모하고 고쳐주심을 사모하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좋은 것을 채워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빠져 자자. 저는 한동안 자빠져 자면서 쉼을 누렸어요. 피곤하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빠져 자는 것도 그나 큰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쉼은 무엇입니까? 휴가를 뜻하는 말, 이 바캉스가 프랑스어잖아요. 바카레라는 라틴어에서부터 흘러들어가서 바캉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여름 휴가를 보통 바캉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라틴어의 바카레 뜻이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 깨끗이 비우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 저녁 퇴근, 꽉 묶였던 쪼여진 이 삶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을 바캉스라고, 휴가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은 묶여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세상 거에, 세상 생각에.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도 어느 때 보면은 묶임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교회를 오는 것 같아요. 몸은 와 있는데 여전히 나를 묶고 있는 목줄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캉스를 주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네, 예.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자유의 신앙생활, 이것이 네 마음에 쉼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어를 좀 더 찾아보니까요, 쉬다라는 단어는 아나파우시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파우시스라는 말은 옛날 카세트 보게 되면 포즈라는 게 있었죠. 잠시 쉬게 하시는 버튼이 있었어요. 포즈이 쉬다라는 동사의 파우시스, 이 단어 안에 그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나파우시스라는 쉼이라는 단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파우시스, 보즈, 잠시 쉬게 해주는데, 여기에 전치사 아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주신 쉼, 멈춤. 근데 인생 살다 보니까요, 위로부터 오는 멈춤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멈춰지는 인생이 많더라고요.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병 걸렸다고요? 했으니까 병이 걸리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었더라고요. 운동하려는 거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쉼은 아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born again 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근데 이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born again이 뭐예요? 다시? 근데 이거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 above,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 질문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 아니다, 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생육의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이 일반적인 생식의 방법을 통과한 후에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born again이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묶여 다니는데 끊어내 주시고 새로운 경험, 새로운 쉼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쉼을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참된 쉼을 정말로 교회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은 여러분 좋습니까? 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은 좋더라.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걸 나는 못 누리니까 이 교회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도 못 찾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좋은데 왔으면 그 좋은 걸 이제 찾아야지. 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교회에 이미 주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쉬고 가시는 거예요. 쉬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그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쉼은 언제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어느 정신과 닥터가 강연하는 걸 보게 됐어요.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에 새 이름을 붙여드리는데 피로의 시대입니다 라면서 강연을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인생들이 피로감에 지쳐 있고, 그러니까 바카스 가장 많이 팔리는 피로회복제, 그래서 인생이 피로다, 정신과 닥터가 했던 얘기예요. 그 정신과 닥터의 시대 진단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린 너무나 피로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도 피곤해요. 날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나보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피곤해, 사는 게 피곤해. 맞아요, 이 정신과 닥터가 제대로 진단을 했어요. 너나 없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주님도 우리의 육체의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 피곤해하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피곤함,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었잖아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으면 그래도 예수님의 리더고 훈련받는 제자들이 따라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 쫙 세워놓고 비트 체조도 시키고 정신 바짝나게 해갖고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주여도 하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 같이 올라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시. 와,
마가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나는 기도할게. 너희는 쉬어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막 광야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해진 상태라고 오늘 107편이 기록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 살아야 될지 살아갈 집도 거주할 성도 찾지 못했어요. 목은 말라요. 영혼이 피곤해진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 거기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읽어주셨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분이.

목은 말라요 영혼이 피곤해진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 거기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읽어주셨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느냐?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이 하나님의 거할 성으로 준비해 두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데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장소 이곳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곳이 참된 쉼의 장소이고요. 언제 그곳을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현실이라는 광야 사막에서 불평과 한숨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삶이라는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때론 한숨 쉬고 때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쉼과 감사의 화음이 어우러진 이중창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어야 평안할까요? 환경은 우리를 괴롭히고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참된 쉼을 어디서든 누릴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 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계시든지 우울증에 시달리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돌아오면 말씀이 이 참된 쉼을 오늘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주세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 돌아다니고 있는 헤매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인생이다,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한 인생이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다,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너무나 곤비한 인생이다, 그래서 근심 중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적나라하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쉼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이 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예배해 주셨어요. 6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7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살 곳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할 성읍에 도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고만 있나? 누워서 떡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피곤한 인생, 피곤하다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덮어버리다, 숨기다 이런 거예요. 뭐가? 어둠의 그림자가 무거운 중압감이, 아픔의 그림자가, 통증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덮었다. 그게 바로 피곤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캄캄하게 덮여버린 나의 인생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밝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나올 수 있는가? 성경이 그 방법을 예레미야 33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미 우리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열심히 지성을 다하면 그래 수고했다라고 나타나서,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사막이나 밀림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뭐 사막이나 밀림까지 안 가도요, 미국 처음에 왔을 때요 동네 구경을 나가게 됐었어요. 부자 동네 뭐죠, 중국 사람 많이 사는 동네, 진짜 대골 같은 집들인 거기를 와 집 구경, 조금 저녁 시간에 나갔어요. 이제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들어가서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게 있대요. 외부 사람들이 이 동네 못 들어오도록 좀 깜깜하더라고요. 밤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가로등을 안 해놓은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을 모르겠어요. 한참을 헤매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하다가 겨우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캄캄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을 찾아야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진리인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그분 생각이 나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여자 집사님, 기자로도 일했고 했던 분이에요.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신문사에서 밖에 나오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회복이 이렇게 되셨는데, 제가 갔었는지 누가 왔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완전히 여러분 길을 찾아야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길을 잘 찾아가셔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어떡하죠? 우리 인생은? 네, 안심하세요. 제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만나면 길인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 길을 알려달라고 부르짖고 할 때에 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분명히 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오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건지다라는 말이 아치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그냥 사역형 동사라고 분류를 했어요. 우리를 건지다 하실 때 하나님이 말로 그냥 자 나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행동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말씀이 7절이에요 바른 길로 친히 인도하사. 이 인도하사는 안내문 던져주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직접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쉼, 쉼은 무엇이냐? 내 일상생활을 멈추고 소파에, 또 전문용어 씁니다, 자빠져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신 사실을 확인한 것이 쉼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 이 쉼과 감사가 어우러져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인생이

0: 손잡고 나를 인도 하소서.
1: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When my way grown drear, precious Lord, ring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내 손을 홀드, 붙잡아주세요. Take my hand, 내 손을 꽉 잡아주세요. Precious Lord, lead me home.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자,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2: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십시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은 더 강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진으로 진앙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다고 해요. 일본 지진이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의 특징, 또 추가 강진 가능성,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구마모토 현의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 지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지진의 특징부터 좀 짚어주시죠.
3: 네, 이번 지진은 2016년도에 규모 7.3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 이후로 10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당시에는 규모 7.3 지진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6.5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틀 만에 본진이 발생을 하면서 후타카와 단층이라고 하는 그 단층을 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쭉 쪼개면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남서쪽 방향으로 발달한 그 히나구 단층이라고 하는 단층이 연결돼 있는데 이곳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은 당시 10년 전에 발생했던 그 단층 내 남쪽에 위치한 곳이

0: 있거든요. 북동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남서쪽에 있는 희나고 단층은 당시에 부서지지 않고 응력만 누적된 상태로 남아 있고, 또그 10년 전 지진이 또 다른 응력을 거기다 추가적으로 누적을 하면서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가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1: 10년 전처럼 먼저 발생한 지진도 사실은 규모가 상당히 큰 지진이었는데 이틀 뒤에 또 발생해서, 그런 경우는 이틀 뒤에 발생한 걸 본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발생한 걸 전진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번에는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0: 네, 그 우리가 지진이 쭉 발생하고 끝나봐야 그중에 제일 큰걸 본진으로 하고요. 그 본진보다 앞에 있는 건 전진, 그 뒤에 난건 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발생할 때는 규모 6.5 지진도 충분히 큰 지진이어서 그게 본진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진이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하게 되면서 그 뒤에 게더 커지고 이제 본진이 됐었는데, 이번도 사실은 이 희나고 단층이 저쪽 휴슈 연안까지 쭉 남서쪽 방향으로 뻗어져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그 부서진 면적이 지표를 따라서는 한 40km, 지하로는 한 20km 정도 되는 면적이 최대 2m 정도 서로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단층이 알려진 길이만 해서 한 80km가 되기 때문에 겨우 한 절반 정도만 부서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역으로 뻗어나간 부분이 얼마나 더 뻗어나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큰 지진도 발생할 여력이 있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희나고 단층이나 후타카 단층이든 간에 내륙현 단층인데요. 이런 곳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는 보통 한 7점대 중반 정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큰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규모 7점대 정도, 7점대 중반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도 사실 이번 지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일단 이번이 전진일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네요, 그러면?
0: 네, 일단은 80km 정도 알려진 그 크기에 비해서 한 40km 정도가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요. 전체 단층을 다시 새롭게 쪼개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부서진 곳은 응력이 다 풀려버린 상태고, 부서지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큰 지진을 만들 공산이 큰데,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냐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근데 해역으로 뻗어있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100여 킬로 이상 더 뻗어있다 한다면, 더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부분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지금 앞서 발생한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쪼개졌기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할 공산이 더 크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뿐인데요. 근데 남은 부분이 많다면 규모 7점대 중반까지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아직 파괴되지 않은 미파괴 구간이 남아있다. 경고했다는데 이게 그 말씀 아닌가요? 지금 교수님이
0: 네,
1: 말씀하셨던
0: 맞습니다.
1: 파괴되지 않은 게 지금 남아있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0: 네, 그게 이제 한 40km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40km 구간이 지금 앞선 지진, 지금 이틀 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한 40km 구간이 최대 2m 정도 서로 비껴 지나갔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이 40km 정도인데 비껴 지나가는 운동이 뭐 3m, 4m 정도 된다고 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규모가 더큰 지진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진학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그 단층대가 부서질 거리와 비껴 지나가는 운동의 그 크기 양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40km 구간이 뭐 갑자기 3m, 4m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기는 물리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여진이 발생하거나 이거보다 더 작은 정도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1: 보통 전진과 본진과 여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의 범주는 있습니까?
0: 본진이,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든 간에 발생하게 되면은 여진이 뒤따르게 마련이고요. 그 여진은 그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제일 발생 빈도와

0: 발생한 여진 가운데 최대 지진 규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본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여진의 발생 빈도는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 지진 가운데 규모도 계속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여진 중에 큰게또 나고 또그 여진의 여진이 발생하는 패턴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이렇게 쭉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진의 발생 빈도와 위험도는 줄어드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지진학적으로 봤을 때이 앞에 전진에 의해서 뒤에 본진이 따라올 때 되면 마치 여진처럼 발생하는 패턴이 이어지다가 느닷없이 큰 본진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단층대가 힘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이 곳곳이 막 여진처럼 부서지다가 큰 단층대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일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본진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단층대가 여진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추이에 따라 보다 더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여진들로만 끝날 수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1: 아마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기사들도 보실 텐데, 여기 보면 요것 좀, 이거는 간략하게 좀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지진 규모 뭐 6.5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진도 7뭐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규모와 진도가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네, 지진 하나에 대해서 규모는 하나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틀 전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 7.1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를 갖고 측정한 값이 7.1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진이라 하더라도 지진파가 도달하는 위치에 따라 땅의 흔들림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10km 안쪽에 있는 곳은 땅이 크게 흔들릴 거고, 100km 떨어진 곳은 땅이 적게 움직일 텐데, 땅이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피해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그 현장이 가장 땅이 많이 흔들리게 돼 있고요. 이곳이 이번에 진도 7에 이르는 큰 흔들림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고, 바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진으로부터 한 100km, 150km,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는 30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는 진도 2 정도 되는 정도의 흔들림을 만들어냈고, 진도 2 정도 되는 흔들림은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1: 어쨌든 그거는 통상 비례하지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진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0: 그렇죠. 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지에서는 당연히 진도가 높아지게 마련이고요. 규모가 작으면 진앙지라 하더라도 진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 당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300km나 떨어져 있는데 부산, 경남 이런 데가 흔들렸대요.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흔들림이 느껴지는군요. 300km가 넘는데도.
0: 네, 그만큼 강력한 지진이었다는 얘기고요. 10년 전에 그 구마모토 지진 때도 마찬가지로 남해안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흔들림을 보고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300km나 떨어지면서도 그 지진동을 겪은 보고가 많았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이제 규모 7점대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단층이 부서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여 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km나 되는 지역이 쭉 부서지는데 20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가운데 0.05Hz 정도 되는 굉장히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월등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가더라도 에너지가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전파하게 되고 우리나라 남해안에 이르렀을 때는 고주파 에너지는 많이 사라졌는데 이 저주파 에너지는 남아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층 건물일수록 저주파 에너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용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주파 에너지에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남해안 일대 해운대 이런 곳은 굉장히 그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도착했을 때 굉장히 큰 흔들림을 느끼는 것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유감 신고가 많아지게 되고, 다만 이제 저층 건물인 경우에는 이런 저주파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일례로 작년에 발생했던 미얀마 지진이 규모 7.7 지진이 작년에 3월달에 있었는데,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 이 저주파, 강력한 저주파 에너지가 도착하게 되면서 건물이 붕괴되고 고층 건물들이 심하게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주파 에너지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1: 1000km나 저주파가 영향을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진동의 그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봐도 됩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을 굉장히 우려하는 건데요. 이번 쿠마모토 지진과 인접한 곳에 바로 난카이 해곡이 있는데, 이 난카이 해곡은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들이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곳이 큐슈 앞바다 지역이 바로 그런 규칙적인 지진이 발생할 시기가 넘어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바로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8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이 난카이 해곡이 전체가 다 부서질 경우는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남해안은 5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 지진은 규모 7.7이었는데 1000km 떨어진 곳에 피해를 줬는데, 이거보다 7.7보다 훨씬 더큰 8점대 지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5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카이 해곡 지진은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도 될수 있는 거죠.
1: 앞서 그 이제 규모, 지진의 규모와 진도를 설명해 주실 때 규모가 올라가면 당연히 진도도 커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흔들림이 감지됐을 때 이제 진도 2를 아까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진도 2 이하면 조금 덜 느끼고 그 이상이면 좀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0: 진도는 사실 0부터 출발을 하고요.
1: 네.
0: 일본 진도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5와 6이 5약, 5강, 6약, 6강 있는데, 피해로만 따진다면 한 진도 2 이하는 왜, 그뭐 그렇게 이렇다 할 피해가 없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난카이 해곡 말씀하실 때 지금 그게 이제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좀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 속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진도 얼마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0: 이게 참 재밌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도를 따질 때는 아까 이제 제가 저주파 얘기됐는데, 고주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피해를 주로 따집니다. 그왜 그러냐면요, 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때는 그 지진으로부터 나온 강력한 그 고주파 에너지, 강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도를 따질 때는 이른바 그 고주파와 저주파가 혼합된 진동에 의한 피해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00km 떨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저주파만 남아서 한반도에 도착하게 되면 그럼 진도는 얼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주파와 고주파를 더한 진도로만 따진다면 진도는 안 높을 수 있어요.
1: 네.
0: 그 에너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저층 건물들은 별로 영향 안 받을 거거든요. 다만 특정하게 저주파 에너지는 고층 건물들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만 차별적으로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층 건물들만 따로 따져서 저주파의 피해를 보는 산식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저주파 피해를 일으키는 진도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걸 차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진도 공식으로 따져본다면은, 아까 그 미얀마 사례를 보자면, 1000km 떨어진 규모 7.7 지진에 의한 진도 피해가 그큰 고층 건물 하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의하면 진도가 매우 높은 스케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저주파 진도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저주파 진도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1: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까 그러니까 규모죠.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준 건데 앞으로도 우리는 이거를 계속 걱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내진 설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고 인명 피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뭘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0: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진성도 하고 평상시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하는 것들이 생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지진 발생 빈도도 낮고 발생할 때 평상시에는 되게 작은 지진들만 주로 있다 보면 이게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인형을 하나 산다고 하면 10,000원짜리 인형을 하나 산다고 하면 어느 집에서는 100원씩 저축하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10원씩 저축하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100원씩 저축하는 집은 100일 모으면은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거고요. 10원씩 저축하는 집은 1,000일 되면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100일 걸리고 여긴 1,000일 걸린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100일 걸리는 집이 바로 일본과 같은 환경이고요. 바로 1,000일 걸리는 10원씩 저축하는 곳이 한반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는 언젠가는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평상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진 성능이 되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동일본 대지진을 직후에서 이런 내진 성능이 많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잠재 의식 속에서 이 건물 짓고 부술 때까지 아큰 지진 한 번도 안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나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전에 대한 좀 불감증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비가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건 경제적인 부분이고 출혈이 많이 감안되니까 그거보다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층, 한반도 내라도 지하에 있는 단층 우선적으로 샅샅하게 찾고 그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지역 위주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일을 할수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짧게, 또 지금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도 괜찮을까요?
0: 계획을 다 세우신 마당에 어떻게 안 가실 수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라 가지 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1: 네.
0: 진항지 위주로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가시게 되면은 고층 건물을 피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진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지진 대피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암이나 희귀 질환 등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치료제는 사실 개발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식약처가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혁신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신약, 신기술 의료기기 등 혁신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전성은 철저히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시행될지 식약처 장인성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 정책추진단 장인성입니다.
1: 예,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은 안전은 더욱 꼼꼼하게 살피면서 국민께서 필요한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심사는 더 빠르게, 소통은 더 촘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업이 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점검하여 제출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확충된 허가 심사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심사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 병렬 심사와 수시 검토, 보안, 접수 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도입하여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미리 논의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혁신 방안, 그 허가 심사 과정의 어떤 그 내용을 절차 부분에서 좀 혁신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건데 첫 번째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충된 허가 심사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좀 더 속도를 높이겠다. 세 번째는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좀 여쭤볼게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2: 아, 네.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는 기업이 허가 자료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검토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의약품은 개발 기간이 길고 준비해야 될 자료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허가 신청 이후에 자료 보완을 요청받게 되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는 그동안 자주 보완이 요청됐던 사항, 또 자료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완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 두 번째는 속도, 그러니까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 병렬 심사, 수시 검토 보완 접수 체계 도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뭔가요?
2: 기존에는 방대한 허가 자료를 제한된 인력이 순차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심사하는데도 또 자료 보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는 확충된 허가 심사 인력을 바탕으로 심사 항목별로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동시 병렬 심사를 통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수시 검토, 보완, 접수 체계를 도입하여 검토 의견을 보다 신속히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심사와 자료 보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허가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심사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1: 세 번째가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소통하겠다. 그 방법으로 대면 회의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기존에는 대면 회의가 없었나요?
2: 네, 기존에도 신약의 경우에 한해서 허가 신청 전에 한번 이제 상담이 가능했지만 공식적인 문서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새롭게 도입해서 이 단계부터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허가 심사 전체 과정에서 기업과 밀착 소통하게 됩니다. 허가 신청 전에 대면 회의를 통해 기업이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규제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허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연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심사자 입장에서도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허가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네, 이번에 혁신 방안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낄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2: 이번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혁신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허가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로 단축함으로써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분들께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개발과 허가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고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허가심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예, 우리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장인성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
2: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1: 그림을 하나님.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
2: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1: 이런 제목으로
2: 하나님.
1: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3: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의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1: 아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든 사람이 다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회막을 세웠다. 회막은 다 같이 성막.
3: 성막.
1: 성막이라는 말은 성스러운 막이고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고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온 회중이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짓는 게 아니라 성막이 크기가 22평이에요. 조그매요. 그러면 이제 다 나름대로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짓는 분들이 그렇게 지은 거죠. 그 성막을 지었다는 얘기는 다 같이 하나님 중심,
2: 하나님 중심,
1: 예배 중심,
2: 예배 중심,
1: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그 뜻이에요. 이뻐요 안 이뻐요? 되게 이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게 이쁘시니까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이 됐대요.
2: 아멘.
1: 그때까지는 땅을 먹기가 힘들었는데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냥 땅이 슬슬슥 점령이 막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2: 아멘.
1: 그래가지고 그 땅들이 돌아와 정복이 됐대요. 땅이 뭐 어떻게 돌아와요? 그냥 쉽게 땅을 먹었다 그 뜻이에요. 그전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 이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더니 그냥 이게 딱딱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 지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니까 열두 지파 중에서 다섯 지파가 땅을 잘 먹은 거예요. 근데 일곱 지파는 못 먹었어요. 땅을 먹은 다섯 지파가 누구냐? 첫 번째는 르벤 지파예요. 르벤은 장남이에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형님이 본을 보이면서 땅을 딱 먹었어요. 그 형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가 먹었어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 영적 장자답게 땅을 딱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땅을 먹었어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원래 장자가 르벤인데 르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신의 장자권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두 배의 유산을 받았어요. 장자는 이스라엘에서 두 배의 유산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큰아버지 학렬에 같이 들어가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이 열두 지파에 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장자가 된 것은 요셉인데 육신의 장자답게 땅을 먹었어요. 마지막 지파는 갓지파예요. 갓지파는 육신의 장자도 아니고 영적인 장자도 아니고 실제적인 장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너무 잘했어. 갓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가사, 너는 한 나라의 군대가 추격을 해도 너는 반격을 해서 이길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너는 사막에 가도 살 놈이야. 아니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을 했더니 이 아들이 복을 받아서 땅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너는 한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놈이야. 쫓아가서 얼마나 말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그래. 너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아유, 심히 걱정된다야. 그러면 그 아들은 뭐가 안 되는 거야? 너는 어디가 떠나도 될 놈이야. 할렐루야.
2: 아멘.
1: 아, 그냥 그렇게 그런 말을 해줘야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갓지파가 땅을 먹어서 다섯 지파가 땅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못 먹은 지파는 일곱 지파거든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일곱 지파 이름은 적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땅도 못 먹은 지파 이름은 적으면 뭐해. 하다 이 지파는 땅을 못 먹었어. 그랬더니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3절을 다시 볼게요. 일곱 지파가 아직 땅을 못 먹었을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왜 안 가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안 가?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나갈 생각을 안 해. 왜 안 나갔을까? 이걸 한국말로 겁먹었다 그래. 쫄았어. 싸움은 질 것 같아. 짐은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길 것 같으면 왜 못 나가겠어요? 아, 저 다섯 지파는 막 숫자도 많지. 싸움 잘하는 장군도 있지.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숫자도 작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얼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셨잖아. 왜 안 나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여호수아도 답답하지만 못 나가는 일곱 지파는 더 답답해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못 나가. 왜? 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도자는 아이디어를 주는 게 지도자예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주느냐? 4절 말씀 시작.
3: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1: 아멘. 일곱 지파에게 너네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텐데 그들은 가서 그 땅을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어려운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세 명이 가서 한 지파에 세 명씩, 21명이 가서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땅을 그릴 때는요, 직접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보고 그리는 거. 개울이 있네, 저기 수풀이 있네, 저기 언덕이 있네, 저기 구덩이가 있네. 그냥 보고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돼요. 마을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잡히면 죽어요. 그건 어렵지만 그냥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가지고 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서 일곱 지파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옵니다. 9절 말씀 시작.
3: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1: 그래서 세 명씩 가서 그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책을 그렸대요. 왜냐하면 동, 서, 남, 북 다 그려야 되고 가까운 마을, 멀리 있는 마을 다 그리다 보니까 한 지파가 그린 게 다 책이에요. 그림이 많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려가지고 일곱 지파가 갔기 때문에 일곱 개의 책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실로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왔더니 여호수아가 그걸 가운데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이거는 베냐민 지파, 이거는 아셀 지파, 이거는 단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지파에게 분배를 했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와서 분배를 했대요. 그 다음에 땅을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먹었으니까 얘기하지요. 그 땅을 먹었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 다 같이 시작.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1: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 온 땅이 뭐예요?
3: 온
1: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네 후손에게 줄게, 이삭에게 너하고 네 후손에게 줄게, 야곱에게도 너하고 네 후손에게 줄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3: 아멘.
1: 근데 지파들이 일곱 지파가 겁먹어서 못 가는 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갖다 죽어, 망해. 일곱 지파 못 가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다음에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는데, 다 같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땅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림을 그려온 다음에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림이 뭔데, 그림을 그렸다고 땅을 먹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알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을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미술 선생 출신인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을까? 그 신기해요.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하고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모세는 왕자예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자기는 종이에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는 하버드 대학, 또 뭐 있어? 대학 이름도 잘 몰라. 하여튼 좋은 대학, 한양대학, 내가 나온 대학이야. 그리고 또 어디 있지? 그 다음엔 잘 몰라. 하여튼 뭐 예일대학, 스탠포드 대학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는 사람. 그때는 왕자들은 교육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거.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선포하면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가나안 가는 걸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모세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떨 때는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실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얼었는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3: 아멘.
1: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 그림을 그리는 거.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
3: 아멘.
1: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3: 아멘.
1: 그림을 그렸더니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3: 아멘.
1: 믿음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3: 아멘.
1: 그래가지고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어요.
3: 아멘.
1: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3: 아멘,
1: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하게 되고,
3: 아멘,
1: 정말 다섯 지파가 땅을 먹는 거예요.
3: 아멘.
1: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되네, 되네, 다섯 지파는 됐네, 일곱 지파가 이게 믿음이었구나. 내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 일곱 지파가 그림을 그려오면 믿음이 생기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 땅 좋네. 여기 시냇물이 흐르네. 여기 초원이 있네. 와, 저기다가는 목장을 만들면 좋겠다. 저기는 학교를 만들고, 저기는 마켓을 만들고, 저긴 거주지를 만들고, 성벽은 이렇게 싸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다 그린 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우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섯 지파는 먹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는데 자기가 그린 거를 받은 지파도 있겠죠. 확률은 7분의 1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려온 지도를 받은 지파도 있을 거예요.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셨겠어요. 내가 그린 거보다 더 좋네. 우리가 간 데보다 더 좋네. 여기가 하나님이 알고 주시는데 내가 왜 겁먹고 앉았냐. 가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2: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이 있으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먹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이거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어도 일곱 지파가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가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먹습니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믿어야.
2: 아멘.
1: 믿어야. 예수님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병 고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 사람들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멘.
2: 아멘.
1: 하나님이 주셔서도 믿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시작.
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 아멘. 믿음은 우린 사람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게 다 있어.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 받은 게 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바라는 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실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도 믿음만 있으면 증거가 된다. 증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증거예요.
2: 아멘.
1: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배트맨 같이 내가 막 날아다닐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딩에서 뛰면은 죽어. 그거 안 돼. 그런 거 안 되고 스파이더맨 같이 막 그 내가 뭐 들을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 아멘.
1: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2: 아멘.
1: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정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맨 처음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냥 내 종이나 그냥 내 종 내가 종한테 다 물려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아유 그냥 나 지난번에 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안 믿어. 아브라함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는 걸 끄집어내셔가지고 야야야야 저 하늘 좀 봐. 하늘에 별 봐. 별 많잖아. 이스라엘은 밤에 별이 엄청 많아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저 별 좀 봐봐. 내가 네 자식을 저렇게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저게 내 아들이고 저게 며느리고 저것들이 애를 낳고 저것들이 또 애를 쭉 낳아가지고 애를 쭉 낳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낳고 이게 다 내 애들이라고요? 그래 그래 그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랬더니 100살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부인이 죽고 나서 137세에 이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그때부터 아들을 6명을 또 낳았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가 된다. 나는 왕이 된다. 국무총리가 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
3: 아멘.
1: 자기는 비록 형들이 팔아먹어서 종이 됐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의 부인이 자기에게 모함을 씌워서 자기를 감옥에 보냈지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버티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국무총리를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말은 네가 왕이 된다 그 말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대책이 없고 살 길이 없지만 나는 언젠가 존귀한 자가 된다.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은 그래서 꿈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도 마찬가지.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네가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시저 앞에 설 때까지는 안 죽어. 난 안 죽어. 주님께서 나를 시저 앞에 세운다 그러셨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나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바라보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먹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주셨지요. 전체를 다 읽으려면 지금 3박 4일 걸려. 다 읽으려면 그걸 딱 줄여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완전히 요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요약한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3: 우리를 위하여.
1: 다시 나를 위하여.
3: 나를 위하여.
1: 우리를 위하여.
3: 우리를 위하여.
1: 우리 안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3: 아멘.
1: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3: 아멘.
1: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오는 저주.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왜 저주를 주시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죠.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여튼 저주는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3: 아멘.
1: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또한 받은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율법의 저주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거든요. 속량하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그래서 저는 율법의 저주를 떠나간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떠나간 저주다, 이거는 떠나간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한테? 아담에게,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는다, 첫 번째 율법이 그거라 그 말이야.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줄 때 남편도 먹었다 그 말이야. 그러고 나서 온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한 10가지쯤 되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가나니.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모든 게 다 있어, 정말 좋은 곳인데 쫓겨났는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난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는 흙을 먹어라, 그 뱀에게 명령하셨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거는 사탄에게 우리 육체를 먹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것. 하와가 볼 때는 아담이 너무 고마워,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온 걸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기가 줬더니 아담이 그걸 먹은 거. 그리고 아담이 땅에는 가시가 엉겅퀴가 나는데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가져오는 거. 험한 짐승이 오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을 사모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은 사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3: 아멘.
1: 사람을 사모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지배하려고 그래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사모해요. 약한 민족은 강한 민족을 사모해요. 강한 민족이 와서 다 뺏어가요. 전쟁을

0: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제가 나이라는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1: 아멘.
0: 이 땅에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잘못된 사람을 사모하고 잘못된 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가나안까지 갔는데 기근으로 살 수가 없어서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부하들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어요. 부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아멘.
1: 아멘.
0: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까 말씀드린 100살에도 아들을 낳고 150까지.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섬기는 자가 됐어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조카에게, 자기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살려준 조카에게, 부자 만들어준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조카를 섬겼어요.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손님이 왔을 때 절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남의 나라 이민 같지만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복을 받고,
1: 아멘.
0: 가정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안이 복을 받고,
1: 아멘.
0: 민족이 복을 받고,
1: 아멘.
0: 열방이 복을 받고,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이 땅에 삶이 마감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1: 아멘.
0: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고,
1: 아멘.
0: 아멘. 근데 아브라함의 복하고 떠나간 저주는 반대야. 반대. 자 보세요. 저주는 가난인데 아브라함의 복은 부여예요. 부여. 반대예요. 저주는 병인데 아브라함의 복은 건강이에요. 저주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할렐루야.
1: 아멘.
0: 저주는 남을 지배하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지간에도 다 남을 지배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가 떠나갔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아는데, 이거 아는데 현실 보면 잘 안 돼. 오늘도 매상이 안 오르고 사업이 안 되는데 무슨 부자가 돼. 아, 의사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거 안 낫는 병이라 그러는데, 지금 나 계속 아픈데, 뭐 그냥 의사가 그래도 뭐 평생 갖고 사세요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됩니다 뭐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 아이 참 답답하네. 가난이 떠나간 건 알겠는데 체크에 돈이 없는데. 이게 일곱 지파라 그 말이에요. 가난 주신 건 알겠는데 먹으려고 그랬더니 저 지파는 숫자가 많아. 쌈도 잘해. 우린 내가 봐도 쌈을 못해. 나는 내가 봐도 돈 버는 은사가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 원래 골골골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는 거야. 현실을.

0: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제가 아프리카에서 전 원래 좀 건강한 체질이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건강한 사람은요 쓰러질 때까지 이래. 건강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쓰러지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쓰러졌어요. 어지럽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잘 안 들리고. 이제 미국에는 보험이 없으니까 못 오고 한국에는 아는 의사가 오라고 해서 한국 가보니까 영양실조에 갑상선에 뭐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도 이렇게 뛴 거고 뭐 그러면서 청력도 그렇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너무 어지럽고 하여튼 그래서 30년 전에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오죽하면 본교회에서 철수해라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갔다가 보따리 싸갖고 오게 됐어요. 근데 1년 반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건강이 좀 찾아왔어요. 미국에 사는 게 건강 회복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이 좋은 땅이야. 이 땅이.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잖아요. 또 건강이 좀 찾아오니까 그냥 또 열심히 선교지를 다녔어요. 그때는 한 달 동안에 시차가 8번이 바뀌었어요. 중국 갔다가 한국 왔다가 일본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거기 엄청 춥고 여기도 덥고 춥고 덥고 춥고 덥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일본에서 쓰러지게 됐어요. 24년 전이에요. 쓰러졌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청력이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하여튼 미국에서 최고의 귀병원을 데려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최고의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다 진찰을 하더니 자기도 이거는 뭔지 진단을 못하겠지만 아마 이런 병 같대요. 그리고 말이 미니에르 디지즈라고 해서 그런 병인데 자기가 볼 때는 5년 뒤에는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청력 잃어버리면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래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지 갑자기 청력을 잃어버리면 충격받으니까 지금부터 청력 없이 살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뭐 수술이나 약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방법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 나가서 병원을 갔더니 거기 있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봐요. 한국에서 이제 어느 병원 갔냐 그래서 어떤 병원 가서 누굴 만났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미국에서 그 의사를 만났으면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최고 권위예요. 한국에는 갈 병원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그분 얘기 들으세요. 그분 얘기는 그냥 너는 끝났다는 거야. 그 말 딱 듣고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의사 말을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 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 지금 현실은 깜깜해. 심장도 이상하게 뛰고 어지럽고 잘 안 들리고 너무 고생하지만 난 하나님 말씀 믿는다. 믿는 거예요. 그냥
1: 아멘.
0: 현실은 깜깜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1: 아멘.
0: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1: 아멘.
0: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1: 아멘.
0: 그다음 금년 2월에 제가 이제 한국 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건강검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 건강검진 다 했는데 거기 그렇게 나왔어. 거기 건강검진 결과가 운동선수 건강 나이 60대. 할렐루야. 믿음은 운동했냐? 목사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숨쉬기 운동하는 거지 성령 운동하고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1: 아멘.
0: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1: 아멘.
0: 그래서 우리는 대신 우리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2: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0: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아멘.
1: 아멘.
0: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멘.
1: 아멘.
0: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1: 아멘.
0: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1: 아멘.
0: 거예요. 일곱 지파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여호수아가 연약해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왕자 출신이냐 종 출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그 뜻은 또 아니에요. 공부도 할 건 또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 아멘.
0: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늘 안 좋은 말만 해요. 한국 살 때는 이놈의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그렇게 말하다가 썩은 나라, 부패한 나라, 미국 와가지고는 이놈의 나라, 총기 사고가 있는 나라, 이놈의 나라, 마약을 파는 나라, 이놈의 나라, 노숙자가 들끓는 나라, 이놈의 나라, 안 좋은 것만 맨날 봐. 한국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는 좋은 게 또 얼마나 많은데, 안 좋은 것만 봐. 안 좋은 것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걸 바라보는 거예요.
1: 아멘.
0: 믿음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1: 아멘.
0: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내 아들 바라보고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맨날 얘기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일곱 지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얘기만 해. 우리 못 먹어. 우린 절대 안 돼. 저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 다섯 지파하고 우리하고는 원래 달라. 우린 안 돼. 우린 안 돼. 그런 사람이 지배하니까 그게 안 되는. 다섯 지파는 해보자. 할 수 있다. 어? 해. 우리 해보자. 우리가 장남인데 우리가 이제 누가 해. 영적 장남은 나야. 아, 진짜 장남 복을 받은 건 나야. 아버지가 나 축복하셔서 난 할 거야. 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 사람들은 먹는 거예요.
1: 아멘.
0: 나머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자꾸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자꾸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갈렙은 85살이었어요 노인네. 이분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40살에 45년 전에 이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1: 아멘.
0: 내가 지금 85지만 아직 저 땅을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땅을 먹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85세 난 갈렙 노인에게 그렇게 하세요. 85세 난 노인 내가 헤브론은 아주 요새예요. 애굽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거기를 지나와야 돼요. 그 땅을 쳐서 정복하는 거예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85세 난 노인이 정복하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내가 늙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먹는 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어려운 걸 자꾸 보면은 주저앉는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걸 물론 어려운 걸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보이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며 어느덧 8월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크고 특별한 결심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며 내 몸을 위해 잠시 걷는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 역시 소중한 도전입니다. 8월에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생각 하나, 작은 웃음 하나를 더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바람꽃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맞이한 변화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1984년 7월에 LA에서 교육 목사로 초청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가족 모두가 초청되었습니다. 초청한 교회의 배려로 거처를 정하게 되어 이민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독 교회에 파송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맡게 된 교회는 전임 목사가 학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교회였으며 또한 교회 장소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이전한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가 없어지고 교회는 새 장소로 이전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12명의 교인과 함께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세리토스 연합 감리교회였습니다. 아내는 성가대 지도, 두 아들은 주일학교 교사, 딸은 피아노 반주를 하며 가족 모두 교회 일꾼이 되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점점 교인들이 늘어가게 되었고 일찍이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 선교도 하고 부담금도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어서 1987년에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한 주에 세 번씩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한 학기를 마친 후 목회하면서 그렇게 멀리 공부하러 다니는 일이 여의치 않아서 학업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안수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든 끝을 냈어야 했지만 이미 목사였으니 매우 아쉬웠지만 꿈을 접고 목회에 전념하였습니다. 세리토스 교회, 한 곳에서 14년째 꾸준하게 한눈 팔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우리 내에는 다시 일본 선교를 지망하였습니다. 1999년 8월에 세리토스 교회를 사임하고 GBGM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애틀랜타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캔드러 신학교와 ITC 신학교에서 각각 한 학기씩 공부하고 선교사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동등한 선교사로서 수료하였습니다. UMC에서는 선교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현지로 파송합니다. 현지 언어를 위해서도 선교지에서 다른 일 하지 않고 2년을 언어 공부만 하도록 합니다. 2000년 우리 부부는 일본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구주 남쪽 끝 미야자키에 파송되었습니다. 선교 협약이 되어 있는 일본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당을 빌렸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오후에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선교 활동하였습니다. 주중에는 주택에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 교회 활동을 하며 지내고 일본 목사님이 꼭 같이 하자고 하여 고아원과 교도소에 방문 설교를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11 사건이 있은 후 주식시장의 파동으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선교사가 활동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갑자기 선교비가 중지되고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 일본에서 유학하러 왔었던 교포 목사의 추천으로 오사카 지역인 니시노미야 교회에서 초청해 주어서 교포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3층 건물입니다. 일본의 경기가 좋을 때 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1층이 주택이고 2층이 친교실, 3층이 예배당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설계하고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3층 예배당에 올라가는 일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교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니 계단을 올라가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1층의 주택과 3층의 예배실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해봤으나 설치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노인층이 많은데 현대적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노인들이 교회에 참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에서 바로 다리를 건너면 백정이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정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일본에는 차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차별하는 부류는 제1 한국인과 불황민입니다. 다리 건너에는 백정들이 살았으니 그쪽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곳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30년간 다리 없이 살았는데 최근에 다리를 놓고 서로 왕래하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어진 곳도 차별받던 곳입니다. 교회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다리 건너 그곳에 신방하고 그쪽 사람들과 왕래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도 하고 사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양쪽에 담을 허는 것이 그 사명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권하면 오지 않던 사람들도 민단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많이 모여들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행일 때입니다. 김치 강습도 인기가 있어서 아내는 김치 강사로 수고하였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한국어 수업과 김치 강습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제1교포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일본어로 예배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교회는 힘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은 더욱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교회의 필요를 느끼게 될 때 교역자는 회의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 선교는 힘이 든다고 합니다. 니시노미야 교회 활동은 활기가 없어지고 깊은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교포원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의논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인도 생기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니 저는 그만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 원로 목사도 교회 사정을 잘 아는지라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달의 여유를 두고 2005년 10월에 선교를 마감하였습니다. 1979년 처음 한국에서 바로 일본에 와서 6년, 다시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되어 횟수로 6년, 모두 12년의 일본 선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마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인 우리에게는 일본은 복음 전파가 필요한 가까운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깨끗하고 정직하며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과는 문화 차이가 커서 서로 맞지 않는 일이 많지만 그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그들도 우리를 따라 사랑을 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 감리사는 저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고 하며 다른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와이주의 카우아이 섬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짐을 싸본 우리 부부는 간단히 짐을 싼 가방을 양쪽 손에 들고 새로운 목회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본섬, 오아후 섬, 과 그리 멀리 떨어진 섬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는 그같이 항상 덥기도 하고 항상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기가 너무 극성이어서 예배 시간은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모기향조차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 요진 곳에도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아주 오래전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장원을 운영하는 사람, 옷 가게를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등 각종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지고 먼 이곳 섬으로 어떻게 살려고 왔을까 몹시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알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 삶이 이해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가 산다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잊지 못했습니다. 다시 LA로 돌아가 할 일이 있다며 헤스페리아 교회를 맡겨주었습니다. LA에서 약 6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반가이 맞아주는 얼굴들이 좋았습니다. 설교 끝난 오후에는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임시 설교 목사로 맡고 있다가 담임자가 생겨 젊은 목사에게 임계하고 은퇴 목사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오늘 전해드린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와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마지막 사부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며 깊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불편으로 지나치기 쉬운 구강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강건조증이 치아와 잇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여러분은 평소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입이 마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자다가 입이 말라 물을 찾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안이 뻑뻑해서 삼키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만 입안이 지속적으로 마르는 구강건조증은 생각보다 우리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안의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해주는 물이 아닙니다.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씹고 삼키는 것을 돕고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며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끈적거리거나 혀가 따갑고 말을 오래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불편해지고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생길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왜 입이 마르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기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혈압약이나 알레르기약, 우울증 치료제 등을 비롯한 여러 약물이 입마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당뇨병과 같은 건강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이 마른다고 해서 복용하고 있는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가운데 입마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설탕껌이나 무설탕 사탕이 침 분비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술과 담배는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도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때 입이 심하게 마른다면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구강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치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이 마르는 것은 작은 불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먹고 맛을 느끼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입이 계속 마르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입안이 자주 아프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나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때로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입안의 건강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톨스토이가 쓴 민화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다리가 끊겨져 있을 경우에 그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포기형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강바닥에 주저앉아 누가 다리를 끊어놓았냐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배를 만들어 혼자 타고 건너갑니다. 성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성취의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본인은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도 건너가지만 뒤에 누군가가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유형으로 살아오셨는지요? 포기자로, 원망자로, 혹은 자신만을 위한 성취자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을 터주는 브릿지 메이커로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영원한 심판의 나락에 떨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브릿지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게 구원 사건이죠.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브릿지 메이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당연히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브릿지가 되어 사는 삶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나의 안위를 챙기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중심적인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을 챙겨주는 브릿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1968년 4월 3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템플에서 했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I'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비스가 산 꼴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비장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4일 총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설교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신 대로 강도 맞는 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자, 그들이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종교적인 의무 때문일까요? 율법의 준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던진 잘못된 질문 때문이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입게 될 피해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반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피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마틴 루터 킹이 민군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 걱정하고 자기 몸만 도살인다면 자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해간 뒤 남겨진 흑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애를 바쳐 민권을 위해 사역하며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살아가던 많은 소수민족들, 부당하게 착취당하며 뺏기던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브릿지 메이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험악하고 악한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온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는 여유를,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삶의 희망을 더하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네, 2292님은 구마모토 가족 여행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아름답고 주민들도 친절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예, 빨리 피해 없이 또 사망자분들의 유가족 위로 드리고 일본도 빨리 그 지진의 피해로부터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도 걱정입니다. 지금 증시가 지진급으로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에 응원하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ATF 컨설팅 본부장님 연결해서 진단해 볼 텐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선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일본이 지진으로 피해를 봐서 걱정인데 우리 증시도 정말 지진급입니다. 이거 뭐
5: 지진 이상, 지진 이상급이죠.
4: 지진 이상급이에요, 진짜. 그리고 네. 이게 이제는 이거 돌아갈 수 있나라는 의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어제까지 두 번 연속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효된 폭락의 어떤 배경,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5: 네, 일단 시장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무너진 것은 가격, 즉 지수보다 시장 구조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깨진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5: 그렇다면 시장의 구조가 깨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시장이라는 네.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실적에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4: 예.
5: 실적이 좋아지면 시장도 올라가고요. 실적이 나빠지면 시장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4: 예.
5: 보통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을 때에는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 네.
5: 그렇지만 오히려 어제는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실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요.
4: 네.
5: 그런데다가 어저께 개인들의 품에도 나타났는데요.
4: 네.
5: 결국 이 품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상품,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손절매성 그런 매도에다가 뭐 반대 매매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겹치면서 주가를 더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4: 예.
5: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신뢰 회복에는 하루하루의 반등보다 뭐 수급 안정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예, 개인들 특히나 앞서 반대 매매도 해주셨지만 빚내서 사면요 떨어질 것 같으면 손실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다 팔아치우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불안정을 키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적을 내고도 이렇게 되는 거 앞서 수급이나 어떤 구조 얘기도 해줬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실적이라든지 투자 전망이라든지 캐펙스 같은 것들 대규모 자본 투자나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보면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건 있는데 이건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 방향성도 일단 단정은 짓지 마세요 라고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5: 예, 맞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4: 네.
5: 어떤 기업이 실적을 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컨센서스를 모아서 평균을 낸 것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인데요. 지금 시장은 사상 최대 실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절대값은 사상 최대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0: 효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거의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1: 예.
0: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아 기대에 못 미쳤어 나는 실망이야 그런 데다가 또 최근에는 창신 메모리라든지
1: 네.
0: 중국산 DUV 장비라든지 언젠가는 중국산 D램이 우리 시장에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면서 D램 가격을 떨어뜨릴 거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겹치면서 어제장에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예, 시장 참여하시는 우리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효과에 대한 심리적 변화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오를 때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긴 했잖아요. 굉장히
0: 그렇습니다.
1: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속도만큼이나 올라갈 때도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석하면서요. 뭐 200일 이동 평균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요?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더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가려서 읽어야 될것 같아요. 특히 비전문가분들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이게 더 과학적인가 보다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최근의 기술적 분석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1: 네.
0: 그러냐면 제가 2001년부터 금융시장에 몸 담아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1: 네.
0: 기술적 분석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는 ETF가 없었습니다.
1: 예.
0: ETF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레버리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즉
1: 네.
0: 레버리지나 ETF와 같은 기계적인 수급을 이끌 수 있는 투자 수급이 없었던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최근의 시장 상황을 놓고 따진다면 이런 ETF를 필두로 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몸통에 해당되는 주식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아,
0: 그런
1: 네.
0: 상황에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술적인 분석을 잣대로 들이댄다라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자일수록 믿어야 될 것은 실적입니다.
1: 예.
0: 즉 실적은 우리의 펀더멘탈을 붙들어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으니까
1: 예.
0: 실적이 안정적으로 물론 기대 에는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실적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한다면 언젠가 시장은 바닥을 찾고 반등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최창규 본부장님 말이 오늘 기사 제목 같습니다. 믿을 건 실적뿐 이렇게 나올 것
0: 네.
1: 같고요. 미국 상황 보겠습니다. 연준 금리 동결했고요. 빅테크 실적이랑 뭐또 삼성전자 이 분기 반기 실적도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뉴욕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가 금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뻔합니다. 왜 뻔하냐면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캐펙스 투자,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돈으로 캐펙스 투자, 자본적 지출을 하느냐, 남의 돈으로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 유동성, 현금 창출 능력이 훌륭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캐펙스 투자는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자기 돈이 부족해서 잉여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남의 돈으로 빌려 하는 그런 캐펙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급 보증이라든지 순환 출자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좀 돌려막기식으로 캐펙
1: 맞아요.
0: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1: 예.
0: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남의 돈으로 캐펙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1: 비용이
0: 금리 부담이
1: 드네요.
0: 커질
1: 네.
0: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FOMC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번 7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행간 에서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저희는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사하면서 동결을 했지만 상당히 찝찝한 동결을 했다. 그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또 금리를 인하해줘야 금융 부담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 예.
0: 조기 인하 기대감도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인하 할줄 알았는데 라는 실망감도 있고요. 굉장히 심리적인 면이 많죠. 차근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다라는 또 반응들도 있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메타 마이크로 실적 발표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은 뭘 봐야 되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 네.
0: 실적 맞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AI 쪽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살짝 투자 포인트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AI 투자가 클라우드 매출 그리고 유료 이용자 증가로 됐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필두로 한 광고 매출이 많기 때문에 향후 매출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가 클라우드 매출

0: 유료 이용자 증가로 연결됐다.
1: 네.
0: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양호했지만 향후에, 즉 아까 우리 SK 하이닉스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그렇게 반영되는 순서대로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메타는 좀 주가 조정을 이어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끌어와야 될 돈, 벌어들인 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쓸지 이세 가지 얘긴데요. 믿을 건 실적권이라는 최창경 본부장님 얘기는 근본을 가리킵니다. 여러 파생 상품들이나 꼬리들이나 주변이 흔드는 게 아니라 본질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오늘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차분히 좋은 설명 주셨다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감사 인사 드리는데요. 제가 대표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경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6874님 오늘도 출근길에 잘 듣고 출근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841님은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름을 왜 이래로 하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방송 응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좋아요. 요즘 경제 보면 또 외신 보면 왜 이래? 이럴 만하잖아요. 신박한데요. 7841님 감사합니다. 자, 도대체 경제가 증시가 왜 이럴까요? 이분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은 분석가 중에서 옥석 오진석 마켓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1: 네. 자, 어제도요. 일어설 듯 하다가 또 주저앉고 걱정하신 분들 많았는데 뉴욕 증시를 봤더니 다시 뜨겁게 올라가고 있어요. 뉴욕 증시부터 알려주시죠.
2: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오전에 잘 가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하락마감했는데 다행히 뉴욕 증시가 시장을 완벽하게 견인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1.2%, S&P 500 1.6%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도 2.78% 급등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8%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1: 네.
2: 그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이 18%,
1: 예.
2: 샌디스크가 무려 26%가 오르면서
1: 예.
2: 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메모리라든지 장비주 대규모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43%가 찍히면서 여기에 완전히 초점을 좀 맞췄고요. 또 어젯밤에도 램 리서치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1: 예.
2: 역시 반도체가 같이 올라줬습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 ADR도 같이 미국에서 17% 이상 급등을 했고요.
1: 예.
2: 이제 어제 코스피 마감 직전에 최태원 회장의 3,620주 장내 매입 소식이
1: 네.
2: 있으면서 올라준 것도 이제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매입 규모가 48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적어 보이는데 사전 공시 의무 기준인 50억을 바로 피하고 즉시 매입 가능한 최대 규모입니다.
1: 예, 47억 8천만 원 정도를 샀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자신감과 신뢰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는 여지도 있을까요?
2: 예, 뭐 충분히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더 오르니까 뭐 사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던 부분 자체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본인이 개인의 돈을 활용해서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부분들과는 달리 또 메타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2: 메타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1: 네.
2: 메타가 광고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을 내줬어요.
1: 네.
2: 근데 인프라 지출이 많이 늘었고
1: 네.
2: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고 현금 흐름이 무려 91%나 급감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리턴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가운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같이 실적 내놨던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EPS 모두 좋았고 심지어는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예,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그 흔히 이렇게 20대 때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정말 몰라서 괴로운 영문을 모를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우리 장의 강한 상승 출발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은 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이 새벽에 있었던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1: 예.
2: 이게 8% 오르면 상한가를 찍게 되는데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1: 예.
2: 3월 당시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올랐다면 오늘은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걸로 봐야 된다라는 점이 다르고요.
1: 예.
2: 말씀드린 대로 역시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투자 우려가 좀 완화된 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아마존이 실적을 내놨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오늘장에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는 파생 상품 시장이 오늘부터는 주식 시장보다 15분 먼저 네. 8시 45분에 개장하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1: 예.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얘기도 했고 지금 아마존 얘기도 했지만 이게 얼만큼 투자하고 계획이 거창해라기보단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여태까지는 뭐 불과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케이펙스 자본 지출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밋빛 전망, 메모리를 얼마나 살 수 있는 여력 이런 걸 봤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슬슬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감안하기 시작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앞으로는 AI 관련주 보실 때 뭐 단순히 투자 규모 보시지 마시고
1: 네.
2: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실질적인 매출 전환율, 이 빅테크는 그런 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WS 매출 실적이 잘 나왔던 아마존이 지금 뭐 4%씩 오르는 것도 같은 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마존은 약간 현금 흐름은 좀 적자인 면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주가는 힘을 받네요.
2: 예, 예. 어닝콜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이고요. AWS 클라우드 매출이 37%가 찍어줬어요.
1: 예.
2: 그러면서 여기다가 장기적으로 AWS 클라우드 연 매출이 1조 달러는 찍을 수 있다. 엄청난 숫자를 좀 제기하는 그런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1: 예.
2: 또 자체 칩인 그라비톤5라는 이 칩을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 나와주면서 물론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나
1: 예.
2: 이런 분명한 지표들을 내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애플도 기대가 많은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이 미국 여야 상원 의원들이 아마 CXMT, 창신 메모리 겨냥한 것 같아요. 중국 부품 쓰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도 좀 기대를 계속 높게 가져가도 될까요?
2: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는 9월부터 이제 팀쿡 CEO가 물러나게 되죠.
1: 네.
2: 존 터너 신임 CEO가 오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 출신 이 CEO의 능력을 좀 검증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좀 남아있고요.
1: 네.
2: 이번 실적을 좀 보시면은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아이폰과 맥 매출이 20% 이상 오르면서 매출 방어를 해줬는데
1: 네.
2: 문제는 역시 그 말씀 주신 창신 메모리가 껴있는 중화권. 중화권 매출이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했다라는
1: 예.
2: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분기 매출은 역대 분기 매출로는 애플에게 최대 실적이었다. 이런
1: 예.
2: 부분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지금 사실은 중국발 그 CXMT라든지 또 DUB 또 여러 가지 그 키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견제가 들어가면 애플 쪽에서 우리
2: 예.
1: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주식에는 좀 긍정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산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물려있는 장기적인 수요들이 줄어들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1: 예.
2: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애플 측에도 이미 보도된 바대로 오히려 SK나 이제 마이크론에 요구했던 그런 숫자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 예.
2: 이걸 도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1: 삼성 측에서는 HBM의 공급 부족이 더 심화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장이 별로 호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2: 예.
1: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2: 일단은 글로벌로 봤을 때 쇼티지 자체는 계속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었고
1: 예.
2: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파운드리가 부진한 점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갤럭시 만드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게 상당히 좀 발목을
1: 예.
2: 잡았다. 라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목표 주가 같은 것들을 설정하잖아요. 뭐 목표 주가 몇십만 원, 뭐 강력 매수 이렇게 막 표시해
2: 예.
1: 주잖아요. 뭐 또 뭐 글로벌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우리 증시를 뭐 만 포인트 간다. 코스피 뭐 이렇게 선정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이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2: 예. 일단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업황, 펀더먼털을 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고 향후에 창출될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업종별 밸류에이션 곱하기를 해서 만드는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를 보시면 그냥 투심,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고
1: 예.
2: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신용 반대 매매 이런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이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는
1: 예.
2: 부분입니다. 근데 증권사는 그런 걸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을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엄청나게 괴리율이 좀 있는데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가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투자 상황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 같이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목표가가 높으니까 사야지라고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시간 시장의 변화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 기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지금 ETF라든지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조치만으로는 영향 못 준다. 시장 전체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거 뭐 전기 충격기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2: 일단 뭐 오늘부터 당장 현금 예탁금 기준 상향 조치가 시작이 되고
1: 네.
2: 그다음에 앞으로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해서 한 20% 정도로 뭐 레버리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홍콩 모델이라든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더라도 사실은 당장 어떤 기준치를 써서 이거를 제재하기에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1: 네.
2: 금융시장 자체가 자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이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1: 예.
2: 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1: 방향에서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말 시원하게 아주 즐겁게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경제 소식을 잘 전해주셨네요. 마켓 분석의 옥석 오진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밤사이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중동 상황도 안정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뉴욕 증시 결과 보시는 분들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은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나는 그의 스승 작품도 좋아하는데 라고 이렇게 문학적 소양까지 뛰어난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1: 아니, 중시가 추리소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건 예측이 되는데 반전이 있긴 해도.
3: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을 읽으면 우리가 끝까지 범위를 모르잖아요.
1: 네.
3: 끝까지 범위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의 이제 스승인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을 읽으면 처음에 범위 나와요.
1: 네.
3: 범위 나오는데 이제 사회파 추리소설에서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서
1: 네.
3: 이게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는 게 소설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1: 이면을 좀 밝혀주는.
3: 예, 이면을 밝혀주는 건데 우리가 또 주식시장도 그렇죠. 지금 이제 결과를 딱 알았으면 좋겠죠.
1: 네.
3: 결과물을 보고 그다음에 추리를 하는 거죠.
1: 왜
3: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어떤 추리소설이라든지 철학서,
1: 네.
3: 심리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도움이 된다.
1: 예, 맞습니다.
3: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
1: 관상가가 아니지만 방송국 다녀도요.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3: 예.
1: 약간 패턴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3: 예.
1: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여러분 편안하게 증시 상황과 간밤 해외 증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흐름은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의외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이제 일괄되게 상승하거나 일괄되게 하락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실적 시즌을 실적 시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중동 문제와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아직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 따라서 뭐 이게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게 컨센서스가 모아지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금리를 보거나 유가를 보는 투자자들도 있고
1: 예.
3: 또 일부 투자자들은 AI가 지금 너무 우려스럽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그래도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서로 각각의 니즈가 충돌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이건 중국발 쇼크가
1: 예.
3: 나타나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그렇지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출발을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변동. 변동성도 나타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근데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 이 변동성이 결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올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올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 네.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희망 섞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 좀 실적 발표 나오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기대에 대한 충족이 보여지면 이제 슬슬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지 올라갈지 이런 얘기도 네. 상상이 되고요. 얘기하셨으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반도체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맞겠네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고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일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창신 메모리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3: 창신 메모리가 이제 400%, 50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상장하고 열흘 동안에는 상한가 폭이 없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3: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 반도체주들이 폭락을 했어야죠. 물론 예. 어제 반도체주들 오전에 빠진 것이 창신 메모리 여파도 있긴 하겠습니다. 오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거든요.
1: 예.
3: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닉스가 올라가고 미국 은 오히려 빠졌을까?
1: 예.
3: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뉴스는 중국에서 지금 구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광 장비라고 불리는 DUV를 개발해 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 네.
3: ASML 그 주가가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1: 8% 떨어졌습니다.
3: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발호 이런 것들이 투심을 억눌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3: 노광장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반도체의 설계도를 사진으로 그리는 장비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ASML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건데.
1: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거죠.
3: 네덜란드 기업인데 이게 이제 EUV랑 좀 다르게 DUV라고 그래서
1: 네.
3: 그보다 좀 밑에적인 기술이지만
1: 네.
3: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EUV 없이도 이
1: 네.
3: DUV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마무시한 성과입니다.
1: 예.
3: 우리 삼성전자도 여기에 지금 기술 개발에 막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만 ASML의 독주를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3: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지금 미국이 노광 장비를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체 개발했다라는 것은 중국 자체의 반도체 기술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엔비디아도 어제 그 많이 빠졌습니다.
1: 예.
3: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빠졌습니다만 엔비디아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틀리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집을 짓듯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대로 지키는 자, 행하는 자예요.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마음의 소유자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 좋은 땅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인내. 요거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성도가 바로 좋은 땅의 소유자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된다.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뭐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뭐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은 자다가 오면은 빠이도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뭐 남의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오늘로서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간다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그 믿음의 열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영혼을 살렸으니까 그 믿음의 열매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물질이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거를 들이든지 사용했다면 그것 또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이 우리가 그냥 성격적으로 그렇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아니 내가 봉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봉사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드릴 때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즉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내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은 그냥 그만둬 버리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 것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좋아했고 단지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실은 믿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좋은 땅의 소유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과 이 선교를 한 기간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 봐도 3개월을 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그 기간에 이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보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 즉 바울과 함께했던 그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이제 요 말씀이 분명히 생활화가 되는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떠나야만 했어요. 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다가 어떤 핍박을 받은 것? 근데 6절에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결실이 뭐냐면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결실이 뭐가 있어요? 내가 10년을 믿어서, 아니 30년을 믿어서 얼만큼 주님을 닮았는지, 이게 바로 믿음의 결실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본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또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델로 삼을 만큼 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의 우리 마음을 가진

0: 우리가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의 자녀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서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주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느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세 부모님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셨어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에 예배도 하고 새벽도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숙제. 다음 세대 준비가 안 되는 게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많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막상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은 그나마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해버리게 돼버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 앞에 늘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 구원이에요. 친척 구원이에요. 가까운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막상 우리가 죽음 앞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이 있는 것을 보고 나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지옥 가는 것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천국 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동안 학원비와 비싼 대학 학비를 대고 뭐 비싼 집 사고 유산 물려주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물려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 믿는다 하는 우리가 요 좋은 땅과 같은 신앙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고 우리 믿음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요, 세 번째는 인내로서, 믿음과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도 그 외의 부류가 있을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아마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아마 오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길가와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른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자, 길가에 떨어졌어요. 밟히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밟는다는 건 뭐냐면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 가능하겠어?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얘기?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말씀의 씨앗을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것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그까짓 거.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그 19절에도 이 같은 비유의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것 또한 사탄 마귀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얘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 한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이 공생애를 할 때에 바울도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고 아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기적하는 자리에도 그 현장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모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정말 교만하고 나쁘고 지 잘난 척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을 이제는 알아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니 우리 주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이 말은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 오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마음이 길 것 같은 사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우리는 한계를 느낄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절망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께서 저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어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지 정말 마지막에는 제가 이분은 불택자인가 보다 그래서 찾아가고 전도하는 것을 뜨문뜨문하게 되고 기도 때 생각나면 그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그 길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믿게 하는 것을 좀 봤어요. 미국 남자와 결혼하신 분입니다. 교회 안 다녔어요. 여자분만 왔어요. 그런데도 여러 해 후에 그분이 교회 나와서 아주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도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평생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90이 넘어서 세례받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난 것 우리 주변에서도 있습니다. 길가 마음의 사람이라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내 말 듣지도 않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눈물로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래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강팍한 마음이 된 것은 어릴 적부터 된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그 마음이 백지와 같습니다. 근데 자라는 과정 속에 실망된 것을 보든지 상처를 받든지 쓴뿌리가 생기면서 마음이 자꾸 다쳐서 굳은 마음이 됐어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사명이 큽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고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의 교훈을 하시면은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제 자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 옛날 시대 분들이었습니다. 전 자라면서 공부해라. 너 어느 대학 갈 것이냐?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버님은 집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너 오늘 성경 봤냐? 너 기도했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계시다가 집에 오시면은 너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냐? 제 어머니는 매일 저녁만 되면은 기도하고 자자. 손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마다 요절이 있었어요. 그 요절을 조그만 쪽지에 줍니다. 제가 글을 읽지 못할 때는 어머니께서 그것을 읽어주셔서 제가 어머니를 따라하면서 매주 한 성경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저에게 좋은 땅, 그래서 큰 거부감 없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보는 세계관과 모든 것을 형성케 해주신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과 선물은 신앙이에요. 말씀이에요. 저 공부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었지만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 이후에 가서도 공부하고 다 했잖아요. 공부해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들, 딸을 만들면 자기 할 거 다 알아서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번에는 길가가 아니라 그 마음에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돌, 바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왜냐하면 바위에 흙이 좀 있잖아요. 뿌리가 없어. 왜냐하면 바위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가 무엇일까? 돌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예요, 나.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사는 이유도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관이 하나님을 헤아리고 성경을 헤아리고 신앙생활을 헤아리는 거야. 이 나, 죽지 않은, 깨지지 않은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나 때문에 누구와 싸우는 거고, 나 때문에 등을 지는 것이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요. 이게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신앙인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 돈 버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침 뭐 잠 안 자고 새벽같이 있나지만은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새벽에 못 있나요.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요.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 벌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 나예요. 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100% 옳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편견이 나오는 거예요. 편견. 그리고 잘못된 선입감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잘못 배웠는데 그게 올바른 줄 알기 때문에 선입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 나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모를 때 선입감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니까 그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뭐가, 이게 바로 선입감인 거예요. 편견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도, 이게 바로 바위가 있었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예수님을 한번 네가 와 봐라.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말씀을 걸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제자가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순례의 여정이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승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이 순례의 길 이 여정 가운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 천성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이 순례의 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면서 이겨가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이제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됐는데 그 순간에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가 뭐냐면 그렇게 순례길을 걸어갈 때 자, 그 영원한 천성,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 멸망의 도시를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고 가는데 그의 등에 짐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무거운 짐이 저절로 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떨어져서 사라질 때 그 짓눌렀던 그 부담, 죄책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은 심하게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심한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예? 어떤 분은 너무 좋은 그런 꽃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천성에 도달하기까지는 만만찮아요. 예. 별의별 것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서 해방된 사람 힘있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꼭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믿음의 여정의 결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이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본향입니다. 본향. 이 본향, 이 헬라어로 파트리스는 이 홈랜드, 파더랜드, 이 아버지를 의미하는 이 어원에서 이 파테르에서 나온 이 본향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 내가 속한 근원이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장소,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이 정체성과 이 소속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본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본향. 그 본향은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와, 그 장소를 사모하며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 장소를 사모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

0: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친히 준비하신 그 본향, 예비된 성. 와, 이 놀라운 본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순례의 길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오직 그곳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곳을.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은 긴 순례의 길을 지나서 이제 천정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의 강 앞에 섭니다. 그 강 앞에서 두려움이 막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발이 닿지 않는 것과 깊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불안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접하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그토록 바라던 하늘성,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와, 정말 그 순례의 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까지 가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이 암을 놓은 이 마귀와 싸워야 됐습니다. 계속 공격해, 불화살이 날라오고 계속 공격하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가운데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방향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본향에 도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아유 그냥 뭐 아무런 시험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까지는 끊임없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고, 그리고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넘어짐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향해 사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본향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천성이 어느 날 정말 그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 애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이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신앙의 순례 가운데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순례자, 승리자들이 되시길.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벌써 8월이 돼가는 여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워낙에 건강한 몸인데요. 한동안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크게 아파보고 나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건강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특히나 여름철이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름, 그럼 보통 우린 야 더위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뭐 에어컨 바람도 있죠, 수면도 부족할 수 있죠, 탈수에 또 음식이 잘 상하기도 하고요, 또 과로 이런 것들이 확 몰리는 위험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낮에는 덥죠? 밤에는 또 쌀쌀하기도 하고 실내도 춥기도 하고요. 자, 차는 식도 많이 드시죠? 여러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목이 붓고 막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러 것들이 참 이게 진짜 소중하구나, 행복이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이 정말 별것도 아닌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침 한 번 꿀꺽, 물 한 잔 꿀꺽, 커피 한 모금 꿀꺽, 그리고 밤에는 피곤해서 잠잘 수 있고 화장실도 걱정 없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건강할 때는 정말 몰라요. 근데 한 방에 훅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런 평범한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의학 같은 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긴 그렇고요, 간단하게 여름에 우리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수칙들을 조금 짧고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름 건강 교체. 여러분, 오늘 훈이훈이 함께하는 이것만 잘 들으시고 잘 지키시면 저처럼 건강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아프시지 마시고요. 첫 번째 우리 건강 지킴이, 빰빰,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라. 좀 특이하죠. 보통 우리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름 건강관리의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수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목이 완전히 마른 뒤에 한꺼번에 벌컥벌컥벌컥 먹는 게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자주 드시라는 거예요. 더운 날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물이 빠지죠. 근데 염분도 빠져요. 머리가 띵호아 띵하고 기운도 쭉쭉 빠지고요,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어들고, 이러면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결혼을 30대 초에 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결혼 전에 이제 그 결혼 뭐라 그러지? 웨딩 그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30대 초니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 뭐 가꾸던 몸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20대 들어서 넘어서 조금 이제 결혼 앞두면서 운동도 그만하게 되고 좀,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몸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웨딩 촬영할 때 몸을 좀 더 만들고 싶어서 일주일인가 2주일을 딱 찍기 전에 날짜를 잡고 어마어마하게 루틴 잡고 운동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닭가슴만 먹고 그다음에 뭐 달걀 먹고 뭐 그 정도 먹으면서 이제 매일 운동 다니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진 잘 찍기 이쁘게 멋있게 나오려고. 근데 거의 2주 됐을 때 제가 쓰러졌어요. 운동하고 와서 정말로 핑핑 돌더니 쓰러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집에 운동하고 왔는데 정말 막 머리가, 이거 말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막 우주가 뱅뱅뱅 도는 것 같고 힘이 하나도 없고 부들부들 떨리는데,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어머니 댁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선물 받으신 걸로 기억나는데 큰 홍삼이 진짜 한 뿌리가 덩어리로 있는 게 크게 뭐 멋지게 박스인가 뭐 캔인가에 선물 들어가 있던 게 있어요. 그거를, 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제 것도 아닌데, 물론 아버님께서 너 먹어라라고도 주긴 했지만 제 거 아닌데 너무 죽겠으니까 그거를 뜯어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한 뿌리를 그냥 우르르 씹어 먹었어요. 근데 먹고 쓰러져 누웠는데도 아 도저히 이게 좋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떡하냐 근데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 현재 와이프죠, 이제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뭐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더니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쓰러질 것 같아 했더니, 그렇게 왜 무리해서 운동하느냐 막 그러다가 이제 저를 병문안 겸 찾아온 거죠. 집으로 왔는데 제가 그냥 골골골 쓰러져 있으니까 저 얼굴을 딱 보더니 바로 가서 물이랑 소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진 제 입에다가 소금을 막 넣고 물을 계속 먹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눈 떴어요 제가. 와, 한 거의 2주를 거의 뭐 물도 안 마시고 거의 잘 안 마시고 운동할 때도 마시면 안 되니까 정말 조금 조금씩만 먹고 수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염분이 완전 빠진 거지. 그래서 그거를 딱 먹이니까 그 다음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사람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수분하고 염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이 물이 진짜 기본이거든요. 특히 땀 흘린 날 뭐 전해질 들어간 음료, 뭐 게토레이라든가 뭐 그런 뭐 포카리스웨트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운동할 때나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그거보다는 사실 그냥 물이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아 목마르니까 수분 섭취해야지 그러면서 커피 드시는 분들, 또는 아 목마르니까 음료수 마셔야지 하고 소다 드시는 분들, 주스 드시는 분들, 요거 안 됩니다.
몇몇 분들 뜨끔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죠. 근데 이런 단 음료 또는 커피 이런 것들은요, 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차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카페인 같은 거 들어있을 때는 이게 이 수분 섭취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주변에 쓱 보셨는데 물이 있다 그러면 뭐 내가 아 건강관리 이렇게 먹어야지 이러면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지금 저랑 함께 훈훈한 카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눈에 만약에 물이 보이신다면 물 한 잔 한 모금 쭉 들이키시고 아 요걸로 내가 또 오늘부터 건강을 챙기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물 한 잔들을 지금 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지켜봅니다. 자, 두 번째 건강지킴이 빰빰 에어컨은요, 여러분 시원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틀어놓으라고 합니다. 아, 요건 좀 저랑은 좀 안 맞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틀어야 되는데, 하지만 바깥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 사실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막 땀이 흐르고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차가운 바람을 정면으로 막 에어컨을 맞으면 사실은 그 차가운 공기 자체로 뭐 감염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조한 바람을 자꾸 직접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와 목 이런 게 마르고 자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미 목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제가 봤을 때 뭐 절대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필요하죠. 필요한데 직접 바람을 직접 얼굴에 맞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돌려서 순환시키는 걸 하시고 주무실 때는 너무 낮은 온도로 하시지 말고 좀 편안한 정도 온도 수준으로 맞추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여튼 담요나 겉옷 정도 하나 입으시는 것도 좋죠. 외출하실 때 보통 그 냉방병이라고 하는 그 감기가 그 에어컨 때문에 많이들 걸린다고 하시니까요. 에어컨 바람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빠밤밤, 잠을 미루지 말라. 네. 보통 그 며칠 막 늦게 주무시고 막 피곤해도 버티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괜찮아, 버티고 주말에 푹 자지 뭐. 아 요거 안 됩니다. 수면은요 적금처럼 모았다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 또 덥다 뭐 습하다 아니면 자주 깬다 스트레스에 못 잔다 이런 분들, 그리고 침대에 나는 누워 있었으니까 괜찮아 이건 아닙니다. 뭐 밤을 뭐 한두 번 정도는 잠을 설칠 수는 있죠. 저도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피로가 자꾸 쌓이면요 여러분, 절대 쌓인 피로를 한 번에 푸신다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쵸? 그때그때 필요하시고 피곤하면 내가 피곤하다고 정말 느끼기 전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말은 쉽죠. 사실 뭐 정말 바쁘신 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저도 반성합니다. 근데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또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은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놀고 신나고 재밌는 거 좋죠. 하지만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또는 일 바쁘고 뭐 하실 일이 많더라도 일을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철 건강관리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손 씻는 거를 자주 하셔야 되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씻을 때 우리 그 팬데믹 지나고 코비드 팬데믹 지난 다음에 손 소독제에 대해서 사용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구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름에는 여러분 그거 닦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특히 여름에는 음식도 잘 상하고요. 또 뭘까요? 그 음식에 나오는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뭐 구토와 설사까지 일으키는데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또는 음식을 드시거나 음식을 만들기 전에 요럴 때 손을 그냥 뭐 물티슈 쓱 닦으신 분들,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손소독제 그런 거 세니타이저 이런 걸로 샥샥샥샥 비빈 다음에 아유 난 됐어 라는 분들이 꽤 주변에 많으신데 요거 안 됩니다 여러분. 꼭 흐르는 물에 비누로 최소 20초 정도는 꼼꼼히 씻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손 씻으라고 하면 야 얼른 손 씻으라고 하면 씻었어요 보면 진짜 무슨 물을 틀자마자 바바바박 뭐 2초? 1초 만에 바바 물만 묻히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씻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비누로 흐르는 물에 20초 정도는 잘 씻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변에 장염 있으신 걸리는 분도 있거든요. 따로따로 음식 정말 따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식사를 하시더라도 조금
어떤 몸에 바이러스 있으신 분들과는 좀 이렇게 격리를 좀 못돼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당하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격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손 씻는 거 여러분 이게 무조건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바로 손 씻기. 제가 이번에 아팠을 때 제가 느낀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진실은 아니지만 제 생각이에요. 이 감염된 것도 저도 약간 손 씻는 거 그때 제가 그날 막 어디 가서 창고 주변 그 뭐야 업체 창고도 가서 막 일 보고 막 박스도 들어주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 당시 손 씻기를 조금 제가 좀 게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그건 위험한 때 제가 또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니겠지만 아픈데 그러면서 조금 더 감염이 더 세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손 씻는 거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니까 여러분들 손 꼭 잘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여름 건강 지킴이 빠밤밤 몸이 조금 약해졌다 느꼈을 때는요 또는 좀 피곤하다 느꼈을 때는요 무엇을 하든 조금은 자극을 멈춰야 된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좀 피곤하고 몸이 좀 아픈 것 같고 아 뭔가 으슬으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뭐 평소처럼 나가서 뭐 술을 드신다든가 뭐 매운 음식을 드신다든가 막 짜게 먹고 막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면요 중요한 게 뭐냐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이 조금 따가운 것 같아 조금 목이 좀 칼칼한데 이럴 때 아우 막 맵고 짠 걸로 막 그냥 눌러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왜 뜨겁고 매운 건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장이 예민할 때 있죠. 배가 좀 꾸르륵하고 아, 나 뭐 잘못 먹었나 이럴 때 뭐 기름진 음식 술 뭐 이런 것들 또 유제품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극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또 막상 본인이 역할되면 또 이렇게 안 그러신 분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좀 편안하게 죽 부드러운 뭐 미음 국수 이런 거 좀 따뜻한 국물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아프니까 아 이럴 때 뭐 술로 밀어내야지 아 이럴 때 매운 걸로 그냥 확 밀어내야지 요거는 위험한 생각이니까요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조금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좀 피곤해? 아 좀 머리가 좀 아픈가? 열이 조금 있나? 입맛이 좀 없어? 요런 거 뭐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목이 아픈데 숨쉬기 좀 불편한데 왜 구토 아니면 자꾸 설사가 나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진짜 놔두면 놔둘수록 점점 심해지니까 절대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고를 무시하고 버텼다가 아주 이번에 크게 다쳤는데 저만 해도 사실 처음에 목이 아프고 할 때 아 괜찮겠지 그러면서 한 이틀 놔두고 괜찮겠지 아프니까 약만 그냥 혼자 뭐 치료를 어디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이 약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했던 것들이 참 바보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특히나 뭐 여름이라고 특별할 건 없죠. 없는데 뭐 1년 365일 내내 건강 관리하셔야 되지만 특히나 여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는 물을 아까 안 드셨으면 지금 꼭 드세요. 물 한 잔 꼭 드시고요.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즉각으로 받는 거를 좀 피하시고요. 수면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손을 제대로 씻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뜨끔하시죠? 그 알코올성 그 있잖아요. 이렇게 쓱쓱 손 비비는 거 그거 샤 비비고 나 괜찮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약할 때는 자극이 덜한 것들로 에너지를 충전함과 동시에 내 몸에서 조금 몸에 위험 신호가 있다 그러면 참지 마시고요. 그거를 얼른 어떤 의사를 찾아가시던가 또는 제대로 된 처방을 받으시거나 또는 정말 적절한 그런 수면과 어떤 휴식을 통해서 건강을 꼭 컨디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있고 제가 여름 건강관리를 했는데 요거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제가 또 이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 제가 여러분께 노래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진짜 서럽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챙겨주면 굉장히 서럽고 그렇습니다. 또 혼자 외딴 방에 격리돼 있어도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아플 땐
내 사랑이 내 곁에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현숙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들으시면서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물 한 잔 드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한 카페. 여러분 일요일 일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화를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 곡으로 제가 내 사랑 내 곁에를 틀어드렸죠. 네, 아플 때는 내 사랑은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연이어서 저 여름철 관광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대표적으로 아픈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직접 겪었던 또 요 최근의 일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는 이제 여름철에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주 여름에 겪는 증상들 있죠. 뭐 감기, 뭐 편도염, 인후통, 장염, 그리고 뭐 열탈진, 뭐 열을 먹었다, 뭐 일사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같은 목이 아프더라도 이게 바이러스인지 뭐 세균인지 아니면 뭐 알레르기인지 뭐 위산 역류 원인이 다 다를 수 있고요. 뭐 같은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더라도 음식, 감염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괜히 훈이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나 이런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전문가의 손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 얘기 괜히 들으시고 야 훈이가 그러면 나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땡땡땡 아픈 거 아니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여름에 감기 이게 참 웃긴 게 뭐라 그러죠? 5, 6월에 감기는 뭐 멍멍이도 안 걸린다 막 이러는데 여름철에 감기 걸리면 사람들이 막 눈치를 줘요. 야, 뭐 여름에 감기 걸리냐? 근데요, 여름은 그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게 계절이랑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냉방이 또 확 심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그 야외 실외 실내가 바뀌고 그러면 더 힘든 경우가 많대요. 뭐 콧물 나죠, 코 막히죠, 기침 나죠, 목 따갑고 몸살까지. 바이러스성 이제 인후통은 기침, 콧물, 또 목소리, 쉰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게 비교적 흔하고요. 이럴 때는 대부분 이제 뭐 휴식, 그리고 수분, 적절한 해열 진통제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오히려 바이러스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며칠 동안 진료받는데 별로 안 좋아지네, 열이 좀 난다, 통증이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 의사를 병원을 진료를 받은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독감일 수도 있고요. 뭐 저희 다 같이 겪어봤던 뭐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뭐 폐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이 진통이 오래 간다, 아 이거 좀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저처럼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세요. 자, 두 번째, 편도염. 편도가 붓는다고 그러죠. 뭐 편도가 붓는 편도염. 요게 편도가 여러분 목 안쪽 양쪽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게 웃겨요. 왜 편도라고? 편도는 보통 우리가 티켓 살 때 편도냐 왕복이냐 그러잖아요. 편도는 잘 안 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편도가 목 양쪽에 있는 이 기관인데 이게 저희가 어릴 때부터 편도가 약해가지고 잘 부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생기면 이게 붙죠. 편도가 붙죠.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침을 생길 때마다 정말 칼로 베는 것처럼 정말 아파요. 제가 이번에 이랬거든요. 이 편도염 이게 기본이었어요. 플러스 또 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편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고생을 너무 했는데 이 연쇄 상구균 인두염은요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요 편도가 빨갛게 붓고 흰 분비물이 보이고 앞에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침이나 콧물이 잘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 목만 봐서는 이게 바이러스인지 뭐 세균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얼른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균성이면 의료진들이 이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집에 그때 먹었던 남은 항생제 있는데 지난번에 뭐 때문에 항생제 받아놓은 거 남은 거 있는데 뭐 아는 친구 또는 아는 지인 또는 가족이 받아놓은 항생제 있는데 이거 먹어야지 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 노노 안 돼요. 제가 해봤습니다. 이 항생제도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 그러니까 어떤 증상에 어디에 어떤 정도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어떤 거, 이걸 따라서 또 처방되는 항생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항생제라고 하나로 통틀어서 얘기하니까 항생제 먹어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예전에 처방받았던 남은 항생제가 남았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아시죠, 항생제는 처방받으면 내가 몸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처방받은 항생제를 꼬박 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이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식후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 항생제를 드시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게 더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처방받은 약을 다 드셔야 되는데, 항생제가 남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남았거나 뭐 주변에 있는 항생제를 그냥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드시는 거는 절대 안 좋고, 드시다가 중간에 끊는 것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도록 바라고. 제가 이번에 그 정말 힘들었거든요. 항생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전에 어디 받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됐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침이나 물을 못 삼키거나, 침이 흐르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입을 벌리기가 어렵고, 한쪽 목이 유난히 붓거나, 숨쉬기 힘들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저처럼 버티지 마시고요. 저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이 편두염이 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조직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종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나게 부은 거예요. 근데 붓다 이제 몰려서 붓다 혀로 이게 느껴지는데, 전 정말 며칠 동안 침을 삼키지도 못했어요. 한 4일? 5일을 아무것도 못 먹고요, 진짜 물도 하루에 한 모금 겨우 마셨고 침을 못 삼켜요.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근데 침도 못 삼키니까 어때요? 밥은 당연히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잠도 못 자요. 3일 밤을 못 잤어요. 밤이 진짜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왜냐면 뭐 제 가족들은 자야 되니까 따로 격리해서. 혼자 그 밤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지 마시고요, 얼른 병원 가세요. 저도 굳이 먼저 갔었으면 더 빨리 치료됐을 거를 꽤리 버티다가 남자가 뭐 이러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기도까지 거의 막혀가지고 제가 응급실 간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최악이었고요. 그거 막 뽑아내고 결국 입원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하여튼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또 다른 여름철 그 너무 많이 나오는 증상이 있죠. 장염. 여러분, 이게 장염이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또 원인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노로바이러스. 이게 갑자기 막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데, 뭐 배가 아프다, 메스껍다, 열이 조금 날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뭐 한 며칠 안에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토가 잦아지거나 이제 설사가 많아지면 수분 보충을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갑자기 막 벌컥벌컥 먹다 보면 또 다시 구토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그리고 약간 복통이 심하거나 설사, 구통이 심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분, 그리고 당이 들어가는 좀 그런 걸 드셔야 되게 필요합니다. 요새는 그 미국 마트 가시면 그 포도당 들어있는 그런 것 팔아요. 음료도 있고, 그 아이들 먹게끔 그 우리 쭈쭈바라고 그러죠. 얼음 얼려가지고 목 아프고 포도당이 있을 때는 그걸 얼린 거를 아이스크림처럼 쪽쪽쪽 드시는 것도 팔거든요. 그런 거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굴 막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조심해야 돼요. 이 장염도 제가 한국 예전에 한번 출장 갔다가 제 기억에는 아마 제 생각엔 장염인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병원은 못 갔는데, 제가 여름에 그 장마철 한국 출장을 갔다가 한 달 정도 제 출장 갔다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랑 형이랑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고깃집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언양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에 언양이라고 그 수정이 유명하고 불고기 유명한 그 약간 시골 같은 데가 있는데, 언양. 고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언양 불고기 유명하고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거기 또 유명한 집을 가서 이제 셋이서 고기를 막 먹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저희 뇌피셜이에요. 이게 뭐 의사분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때 이제 막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랑 왔다고 해서 막 육회랑 뭐라 막 서비스를 많이 주셨어요. 그게 또 좋다고 전 또 거기서 또 같이 이제 술 한잔도 하면서 육회를 먹었죠. 아, 너무 맛있고 신선한 거야. 근데 사실
그 한국에 여러분, 한국 그 여름에 뭡니까 그 비 많이 오는 저 시즌, 비 오고 막 습하고 덥고 막 그런데 거기서 그 뭐야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좋았는데 육회랑 뭐랑 서비스 받은 거를 사실 뭐 그래요 바로 먹었으면 괜찮았겠지. 근데 뭐 먹으면서 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된 거예요. 나 좀 먹으면서. 근데 제가 솔직히 기억에 나는 게 이게 약간 보랏빛이 나는 게 제가 봤어요. 마지막에 먹다. 근데 또 아버지가 야 이거 좋은 건데 먹어 뭐 이러고 제가 아 이런 좋은 거 먹어야지 하면서 그걸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 육회 제 눈에 분명히 보라 색깔 이게 무슨 보랏빛 향기도 아니고 예? 그거를 먹었는데 제가 아마 그거 다음날이야 다음날부터 와 그냥 구토와 설사에 정말 사무실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해 계속 화장실만 가는 거예요. 물 마시다 토하고 물 마시다 화장실 가고 또 토하고 뭐 거의 제가 일주일을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뇌피셜로는 그 육회와 고기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도 저는 좀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모르고 먹는 음식들 탈나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여름철에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손 씻기 손을 정말 잘 써야지만 그런 바이러스 같은 데서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에 더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여성분이 계신데 지금 회사에서 옛날에 팀장님이셨는데 야 그분은 다 같이 그 이벤트에 가가지고 그 큰 이벤트였어요. 거기 가서 그분이 늦게 오셨거든요. 오셔갖고 잠깐 뭐 우리들 막 관리하신다고 오셨다가 한 시간인가 밖에 계시더니 그 더위 먹어가지고 열사병 걸려서 쓰러지셨어요. 여성분이. 그래갖고 그 부랴부랴 저희 글램핑 텐트 잡아놓은 그 안에 들어가갖고 혼자 쉬시면서 저희가 간호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와가지고 우리 불편하게 귀찮게 한다고 막 남자친구한테 투덜투덜 댄 적이 있는데 이게 열 심하신 분들은 정말 탈진이 하시더라고요. 더운 곳에 특히 뭐 밖에서 야외 근무하시는 분들 그죠? 오랫동안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물이랑 소금이 많이 빠지

적셔가지고 몸을 닦아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 뭐지 열이 많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목이 막히고 숨쉬기 어렵고 이런 거는요 진짜 참으면 안 돼요.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정신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정신력은 또 기가 막힌데 막 구토하고 설사하고 몸 열나고 오한이 오고 기도가 막히고 목이 아프다? 정신력으로 못 버팁니다, 여러분.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절대로 참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잠깐 노래 한 곡을 같이 듣고 마무리 또 다른 얘기를 말씀 나눌 텐데,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정말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께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야, 아픈데 저는 밤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낮에는 아프면 어쨌든 저를 뭐 와이프도 챙겨주고 누가든 있어줄 수 있고 아프면 제가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밤에 다른 사람들은 자야 되니까. 근데 저는 너무 아파서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버텨 눈을 떴는데 아직도 밤이야. 억지로 억지로 버텼는데 아직도 막 10분밖에 안 지났어. 아직도 어두워. 해가 뜨질 않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전현록 씨가 불렀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밤은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아, 몸이 아픈데 눈을 떠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정말 슬프죠? 그러면 몸도 더 아픕니다. 네, 우리 전현록 씨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를 저의 고통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재밌는 거라고 하진 그런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절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웃고 넘기자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똑같이 3일 동안 고통의 강도가 똑같다면, 똑같이 아픔 수준이 아프다면, 여러분께서는 장염으로 3일을 고생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편도염으로 3일

를 고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 3일 동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웃고 즐기는 걸로 상상하자는 거지 절대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건강을 저는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3일 동안 똑같은 강도의 고통을 느낀다면 정말 침도 꼴깍 삼키지 못할 정도의 편도염으로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쉴 틈 없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장염과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면은 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 자, 아마 편도염은 싫어. 난 절대 편도염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겠죠. 야, 편도염 부으면 진짜 그거 어?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침 새길 때마다 그 아파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 잠도 못 자잖아. 누우면 막 목도 아프고 어떻게 못해 못해. 그러나 반대로 나는 절대 장염은 못 버텨 라고 하신 분들은 이러겠죠. 야야야, 그 맨날 배가 꾸르륵꾸르륵거리고 그냥 툭하면 화장실 가야 되고 화장실을 껴안고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거는 아픈 걸 떠나서 나의 기운도 빠지지만 내 인간의 존엄성까지 나의 자존심까지 이거는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뭘 택하실래요? 3일 동안. 막 진짜 이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상상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뭐 편도염 플러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했지만 편도염의 고통을 정말 정말 최고의 고통을 겪고 나니까 저는 차라리 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장염을 겪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사실 옛날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장염을 겪어봐서 너무 힘든 거 알고 있긴 한데 또 지금 혹시라도 요 근래에 장염을 심하게 겪어본 분들은 저한테 야, 뭐 말도 안 되려고 있어. 네가 뭐라. 네가 장염을 알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정말 정말 편도염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왜냐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장염이 만약에 걸려 물론 아프죠. 힘들죠. 근데 그냥 말 그대로 화장실에 있으면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가? 기운 빠지고. 근데 최소한 먹을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마실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잘 수는 있잖아요. 이게 편도염은 정말 침을 못 삼킨다니까요. 이게 침 하나 꿀꺽.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건지를 와. 저는 그래요. 차라리 뭐 화장실에서 있지 뭐. 화장실 3일이었죠. 3일.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샤워하면서 그냥 그냥 뿌룩뿌룩 하고 있는 게 날라나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지금 식사하셨 분들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번에 편도염을 심하게 겪었으니까 다시는 안 겪고 싶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도 절대 우리 훈훈훈한 카페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절대로 제가 겪었던 고통의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부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 어차피 2부에서 저희가 또 문학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또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고 1부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어차피 제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건강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열심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또 좋게 잘 정리하니까 어쨌든 제 건강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인생이 다 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전인권 형님이 말씀하셨죠. 돌고. 네, 1부 마지막 곡 전인권의 돌고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노래 들으시고 물 한 잔 드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훈훈한 카페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부는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저희가 하루에 듣는 문학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이 문학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품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여러분 함께 들어볼 작품은요, 제목만 들어도 왠지 오늘은 왠지 거대한 파도 소리와 검푸른 바다가 떠오르는 소설,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자, 모비딕 이 작품은요,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꼽히긴 하는데 막상 줄거리 전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흰고래 모비딕, 이거를 쫓는 이야기까지는 아는데 왜 고래를 쫓아가는지, 누가 누군지, 왜 소설이 재단한 건지, 왜 유명한지 약간 흐리죠. 자, 이 모비딕은요, 막상 이야기로 풀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고 약간 영화 같기도 한데 조금 무섭기도 해요. 단순한 바다를 쫓는 모험담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거대한 고래를 쫓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자기 집착에 완전히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작고도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우리 작가이신 우리 허먼 멜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멜빌은요, 참 재밌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작가들, 그런 분들이 책상 앞에서 쫙 상상으로 바다를 그리고 쓴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실제로 젊은 시절에 바다 상선도 타고 포경선도 타고요, 태평양을 실제로 떠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의 소설 안에는 정말 바다 냄새, 선원들이 쓰는 말투, 고래를 잡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냥 우리 작가들이 자료조사해서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정말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철학적인 상징이 있는과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시작이 아주 유명하죠.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문장 하나가 왜 강하냐, 결국 이 주인공 이스마엘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게 소설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은요, 젊은 남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육지 생활이 견디기 힘들 때 바다로 훅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가라앉고 세상이 우울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그냥 괜히 후려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자기는 바다로 간다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한 눈만 걸려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무슨 영웅이나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상이 답답하고 갑갑할 때 바다를 찾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자분, 우리 청취자분도 그냥 이 사람이 뭐 어디론가 가야만 좀 이렇게 뭐랄까 숨통이 튀어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로 평온하게 다가갈 수 있죠. 자, 우리 이스마일은요, 포경선에 타기 위해서 뉴베드퍼드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관에 묵으려다가 아주 묘한 인물을 만나요. 그 인물은 이름이 바로 퀴퀘그. 퀴퀘그는요, 남태평양 출신의 작살잡이입니다. 작살로 그 사냥하는 사람들 있죠, 작살잡이. 온몸에 문신이 있고요, 생긴 데도 낙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약간은 좀 위협적인, 그렇게 생긴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처음에는 이 사람을 보고 좀 겁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은 침대를 써야 한다, 같은 방을 써야 한다는 상황에서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이게 둘은요, 처음 낯선 첫인상에서 만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묘한 그 브로맨스라고 그러죠, 묘한 우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은요, 처음에는 그 퀴퀘그를 아주 야만적인 남자, 아주 야만적인 놈, 무식한 놈,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그가 솔직하고 의리가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그 퀴퀘그라는 작살잡이와 이스마엘 주인공은 함께
포경선에 타기로 되죠. 배 이름은 피쿼드. 피쿼드호입니다. 피쿼드호. 이름이 좀 특이해요. 피쿼드호. 뭔가 좀 불길하기도 하고. 이 배를 소유한 사람은 퀘이커 교도 출신 선주들이고요. 배가 좀 오래되어 있기도 하고 곳곳에 고래의 뼈 그리고 오래된 바다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평범한 배로 묘사하지 않아요. 어딘가 뭔가 오래된 그런 느낌, 뭔가 전설이 함께 할 것 같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레전드 배, 뭔가 역사가 있고 뭔가 고래들 뼈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죽음의 냄새도 좀 나고 뭔가 좀 특이한, 좀 약간 우울한 그런 배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과 퀵퀵은요, 이 피쿼드호에 오르기 전에 또 하나의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 예, 엘리야. 구기짜다. 엘리야. 그는 자꾸 알 수 없는 말로 둘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배 타지 말라는 건지, 타서 조심하라는 건지, 뭐 선장 얘기도 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예언 같은 말을 툴툴툴 나가면 자꾸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장면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이후에 생겨지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비극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작가가 소설에 처음부터 살살 이렇게 떡밥이라고 그러죠. 요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암시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은 아무 일도 모르긴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서서히 받게 되죠. 마침내 피쿼드호가 출항을 합니다. 이 배에 탄 선원들도 참 아주 다양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인도 있고요. 남태평양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계 선원, 뭐 여러 가지 나라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세계죠. 글로벌 세계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하나의 배에 같이 실려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반부에 좀 신기한 게 여기 선장인 아합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선장이 배에 있지만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원들도 그의 존재를 알지만 그냥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아합 선장이 갑판 위의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이때부터 소설의 내용이 확 바뀌어요. 자, 아합은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한쪽 다리를 잃은 선장입니다. 그 잃어버린 다리 대신에 흰 고래의 뼈로 만든 의족을 하고 있어요. 얼굴은 깊게 펴 있고요. 몸에는 오래된 상처 그리고 집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딱 봐도 일반적인 우리 친밀한 선상은 아니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아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원들을 갑판 위로 불러와서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흰 고래 모비딕을 잡는 것. 근데 그냥 고래를 잡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포경선. 이 포경선 형이 원래 고기를 잡는 게 1위니까 당연하죠.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아합은 다릅니다. 그는 항해 목적 전체를 그냥 단 한 마리 모비딕, 흰 고래 모비딕에게 걸어버립니다. 선원들에게 금화를 내걸어요. 제일 먼저 흰 고래 모비딕을 발견하는 자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 모비딕을 발견하는 자에게 나 이 금화를 주겠어.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내가 먼저 발견해야겠는데? 야, 뭐 발견만 하면 그 말을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거의 선동이죠, 사람들을. 이 아합이라는 선장이 자신의 집착을 선원들의 목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가 아니다. 그 흰 고래는 내 다리를 뺏어간 존재고 내가 세상에서 맞서 싸워야 할 벽 같은 존재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합이 좀 무섭게 보이죠. 그는 이 고래를 그냥 고래로 보지 않아요. 그 모비딕이란 고래를 본인의 분노, 운명, 우주, 악, 신에 대한 반항, 막 온갖 게 엉켜있는 그런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러겠죠. 야, 나 그 고래 때문에 다쳤어.
라고 넘어갈 거를 이 아합이라는 선장은 이 고래는 내가 세상과 싸워야 할 모든 이유다. 좀 많이 오바를 하고 있죠. 야, 이게 이 배가 이게 그냥 포경 그냥 고래 잡는 배가 아니구나. 이건 선장이 거의 뭐 속된 말로 미친 선장이 한 마리 고래를 찾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터벅. 네, 스터벅스 아닙니다. 커피 먹는 스터벅스 아니고요. 스터벅. 네, 스터벅이 두 명이면 스터벅스인가? 아무튼 스터벅. 이 사람이 1등 항해사예요.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신앙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등 항해사로 그 선장인 미치광이 아합이랑 반대예요. 아합은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인데 스터벅은 끝까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똑바로 하세요. 우리는 돈 벌려고 바다에 나온 거지. 당신 말이야. 당신 개인의 복수로 나온 게 아니라고. 어? 딴디 알아라. 우리 돈 벌로 나온 거지. 니 복수하러 나온 거 아니지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갈등이 있거든요. 이 모비딕이 결국에는 한 사람, 그 아합이라는 선장의 광기 어린 그 미치광이 광기와 그걸 옆에 바라보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멈추지를 않죠. 그는 항해를 하는 바다 위에서 항나하나 징조가 보일 때마다 이거를 마치 모비딕으로 향하는 신호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떤 다른 배를 지나가다 만나도, 배가 잃어버린 선원을 찾는 중이라고 해도, 누군가 구조를 요청해도, 뭘 하든 그냥 아합은 머릿속에는 그래서 모비딕 봤어? 니들이 모비딕을 알아? 모비딕 봤어 안 봤어? 모비딕 알아? 봤어?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 관심. 딴 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 아합, 이 광기 어린이 아합, 이 선원장은 뭐 사람도 일도 바다도 동료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흰 고래 모비딕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주인공 이스마엘은 바다와 고래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늘어놓게 되죠. 뭐 고래 종류가 어떻다, 고래 기름은 어떻다, 고래 머리는 어떻고, 포경업을 어떻게 하는 거고, 인간과 자연은 어떻고, 이런 것들 줄줄줄줄 얘기가 되는데,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소설이 얘기가 줄줄줄줄 돌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을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만드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우리한테 계속 묻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바다를 알아? 니들이 바다를 알아? 어? 너가 진짜 고래를 알긴 아니? 우리 인간이 자연을 설명할 수 있나? 결국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쫓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작가가 우리 그 이스마엘 주인공을 통해서 계속 우리 독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쯤에서 한번 제가 쉬어가야 그 다음번에 이 광기 어린 아협의 집착이 더 노골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저희가 한번 잠깐 숨을 쉬었다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 함께하는 곡이 우리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을 함께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흰고래 모비딕 그러면 여러분 쉬어가는 터에 요 노래 한번 같이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 노래 들으시고 저는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송창식의 고래 사냥.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분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지금 여러분들은 모비딕 소설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잠시 쉬었다 왔는데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피코드 호는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평범한 그런 고래잡이 포경선이 아니죠. 배 전체가 점점 이 미치광이 아합의 집착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엔 돈 때문에, 뭐 또는 뭐 흥분 때문에, 열정 때문에, 그냥 아니면 우리 미치광이 선장의 기세에 눌려서 따라갔지만, 야,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냥이 아닌데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항해가 길어질수록 우리 피쿼드 호는요 다른 포경선들과도 마주치죠. 여기서 우리 광기어린 아합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보통 선장들끼리 만나면 뭐 정보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또 필요한 것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합은 딱 요것만 합니다. 그 흰고래 봤어? 그게 다예요. 그냥 누구든 만나면 흰고래 봤어? 그게 답니다. 이게 점점 무서워져요. 왜냐면 모든 거를 그냥 모비딕 그 하나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누가 다쳤는지, 누가 없어졌는지, 뭐 바다가 험한지, 길이 어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모비딕을 향해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죠. 다른 배의 선장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배를 같이 수색해달라고 사정 하는 순간에도 우리 아합은 냉정하게 외면해버립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모비딕 사냥이 제일 중요하고 딴 건 아무것도 관심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뭐 비극적인 영웅이나 뭐 빌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런 광기어린 집착 때문에 다른 타인들의 절박함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캐릭터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장면이 있어요. 배 위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밤입니다. 쾅쾅쾅 번개가 막 쾅쾅 치고 막 돛대 위에 불빛이 일렁일렁 배 전체가 하늘 바다 사이에서 찢겨나갈처럼 흔들립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무섭죠. 공포를 느끼겠죠. 근데 아합은 그 장면에서 취한 듯이 탁 서 있으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와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아합이라는 선장은 뭐 안전이라든가 인간의 상식 뭐 이런 게 아예 이제 그 사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뭐 본인이 어떻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비딕과의 그 대결, 그냥 운명적인 결투만을 자기는 기다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아까 말했던 1등 항해사 스타벅스 아닙니다. 커피집 아니고요. 스타벅은 자꾸 불안한 거야.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선장 이거 미친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느냐, 스타벅이 잠든 아합을 바라보면서 총을 탁 들고 고민을 합니다. 이걸 쏴 마라, 이걸 없애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하면서 망설이는 순간이 있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합 선장을 쏴버리면 이 배와 우리 선원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떡합니까? 쏘지 못합니다. 왜? 못 쏠 거 알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인간적인데 답답해요. 사실 우리 독자들, 청취자는 다 압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거를. 근데 스타벅은 살인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살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갈등이 있지만, 한 명이 살인을 통해서 모두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끝내 자기 손으로 실행할 수가 없죠. 이게 이 책에서 단순히 미친 선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그리고 막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기회를 끝내 막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도 책에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이거 제가 만약에 스타벅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이었어요.
1등 항해사야. 그래서 누가 봐도 미치광이 이 선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광기에 잡혀서 모든 사람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 모비딕을 하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타벅이라는 입장에서 그 광기 어린 그 아합 선장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대중 다수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또 정당방위가 될지도 모르겠고, 네, 뭐 이럴 게 많다 보니까 아무튼 고민이 좀 되는데, 아무튼 인간적인 그런 고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면을 얘기해 볼게요. 자, 아합이 이 미치광이 아합이 자기 손으로 작사를 막 준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어머 영험한 의식을 치르듯 특별한 작사를 만들고 분노와 집념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사람처럼 약간 그냥 선장이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술사나 뭐 이런 마술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점점점 책으로 뒤로 갈수록 현실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잠식된 그냥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나올까요? 모비딕이 나옵니다. 디기딥 디기딥 모비딕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결전이 나죠. 크, 넓은 바다 하늘이 쫙 열려있고 저 멀리 흰 고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흰 고래 모비딕은 그냥 우리 생각하는 일반 뭐 동물이 아니죠. 너무 거대하고 그 모습만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냥 동물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운명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요, 이 작가가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악당이나 나쁜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우리 미치광이 아합에게는 철천지 원수지만 책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고래가 정말로 악한 존재인가?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고 거대하고 두렵고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의 힘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피커드 호와 모비딕의 마지막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작살이 날아가고 보트가 막 뒤집히고 선원들은 막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막 튕겨져 나가고 바다는 난폭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기 열린 와합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 한 번 하고 두 번 실패해도 끝까지 그 모비딕을 향해 달려듭니다. 이게 사냥 실패가 뭐 단순히 고래를 놓쳤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싸움의 승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싸움은 처음부터 아합이 본인의 자기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죠. 이미 승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결국에 우리 미치광이 아합은 본인이 준비했던 자기 작살줄에 본인의 몸이 휘감겨서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무기와 줄에 스스로 묶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합은 엄밀히 따지면 고래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고래한테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착,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좀 장면이 무시무시하죠? 강렬합니다. 그리고 피커드 호도 끝내 침몰하게 됩니다. 배도 선원들도 모두 바다대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누굴까요? 스타벅스 아니죠? 이스마엘.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이 살아남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다 위에 떠오른 퀵퀘그의 관, 우리 처음에 만났던 그 작살제비 있죠? 퀵퀘그의 그 떠오른 퀵퀘그의 관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한때는 죽음을 준비하며 만들었던 관이 끝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구명의 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비딕이라는 게 죽음, 삶. 발음이 좀 죽음 삶 죽음과 삶인데 갑자기 발음이 확 굴러졌네요. 죽음과 삶, 죽음 앤 삶, 상징 앤 현실,
그리고 공포와 구원, 이게 계속 막 뒤섞이는 그런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음침하고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마엘은 그렇게 결국 홀로 살아남아서 거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처음 소설 처음에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가 결국엔 마지막 혼자 살아남은 사람의 목소리였던 거죠. 자, 요렇게 모비딕이 끝을 났는데 요 모비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 고래를 쫓는 모험담이긴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집착을 너무너무 키워서 결국에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 모두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그게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광기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합은 그 경계가 무너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호감, 그죠? 그게 커지면 서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게 커지면 사랑에도 번지게 되겠고 뭐 그런 감정이 있겠죠. 그것도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무 심해지면 광기가 되면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상대를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광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경계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모비딕이라는 고래가 흰 고래는 우리가 보통 전 괴수나 괴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그런 벽,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큰 자연, 우리의 운명, 막 요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아, 이 모비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모비딕 그러면 흰 고래라는 것쯤은 다 기억하실 것 같고 어떤 고래를 찾는 모험담이다 까지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한 선장이 아합이라는 선장의 그런 광기 어린 집착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이 되고 결국에는 본인을 비롯한 주변까지 모두 파멸로 이르게 되는 그런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또 여러분께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들리면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반대 입장을 생각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모비딕을 그렇게 집착으로 잡았는데 고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그 고래도 꿈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오실게요.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모비딕 얘기를 하면서 고래의 꿈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그죠? 뭔가 무섭고 크고 막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진 고래 얘기를 하다가 Falling in love again 하고 나를 보면 손을 짓해줘 이런 고래 얘기라니까 갑자기 고래밥 떠오르고 이 고래밥이 먹고 싶어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래밥을 먹고 싶어집니다. 지금 누구 흉내내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배철수입니다. 제가 좀 실없는 농담을 했죠.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주말 우리 훈훈한 카페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에 듣는 문학이라는 코너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많은 또 청취자분들께서 좋게 반응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재밌다고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노래를 제가 마음대로 선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뭐 잠깐 재밌기도 하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여러분들께 어떤 문학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문학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죠. 모비딕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송창식 선생님의 뭐 고래사냥이라든가 우리 바비킴 씨의 뭐 우리 아까 뭐였죠? 고래의 꿈 이런 노래들을 선별해서 드리는 것도 참 재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웃으시면서 야 우리 훈이가 또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엮어서 노래를 틀어주네. 그러면서 이런 노래도 또 오랜만에 들어보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문학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몰랐던 문학도 제가 또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문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같이 이거를 감정이나 이런 느낌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솜씨지만 그 음악을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뭐 요새는 뭐 AI가 워낙 잘돼 있고 해서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요새 만드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제가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좀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채널을 아예 유튜브에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제 채널을 좀 홍보하기는 조금 멋쩍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채널 홍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홍보하면 좋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제가 훈훈한 카페에서 나오는 이런 문학들을 대해서 앞으로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그 문학 작품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작곡이죠. 노래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번 노래는 좀 소설이 좀 무섭고 그래서 좀 내용이 노래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모비딕을 했으면 모비딕에 대한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노래를 자작곡입니다. 창작곡을 여러분께 같이 좀 들려드리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흰 고래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모비딕을 보고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제목 노래고요. 흰 고래의 바다라는 노래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AI를 통해서 이제 후니 카페라고 유튜브에서 한글로 치시면 후니 카페.

해를 찍으시면 그 채널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뭐 문학송이라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문학을 하루에 듣는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문학 소설이나 내용들을 앞으로 음악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읽었던 그 우리 위대한 개츠비, 그 다음에 어린 왕자, 그 다음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요세 작품을 제가 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모비딕 관련된 흰고래 바다도 지금 노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카페 후니카페에 들어가시면 사실 이런 문학송이라는 제가 따로 채널을 그 안에 폴더를 만들어 놨지만, 그 카테고리 말고도 뭐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들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 저는 이제 창작곡을 나올 거니까 그것들을 여러분과 계속 공유를 할 거고,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주말에 우리 후에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를 들어주시는 우리 정말 소중하고 우리 감사한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특별히 이제 후니 카페의 AI 문학송, 그래서 우리 훈훈한 카페에서 소개되는 문학 작품에 대한 그런 노래를 제가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시간 내셔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마지막 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돼갖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건데,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곡도 오늘 모비딕으로 제가 처음 만든 이제 창작곡 흰 고래의 바다를 들려드릴 거고요. 노래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소설이나 문학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에 맞춰서 제가 나름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정을 공유하고 많은 걸또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욕심에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후니 카페 들어가셔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뭐 피드백도 좀 남겨주시고, 가능하면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무조건 땡큐 베리머치. 네. 네, 혼자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노래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 제가 제작한 흰고래의 바다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후니후니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하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종은 오랜 고민 끝에 장자인 양녕대군 대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녕대군을 단순히 사고만 치던 왕세자로 기억하지만 실제 역사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 양녕과 나라를 책임질 군주를 만들고 싶었던 태종. 그 두 사람의 생각은 끝내 하나가 되지 못했고 마침내 태종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장자인 양녕대군의 세자 자격을 박탈하고 충녕대군을 새로 세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장자를 폐하고 다른 왕자를 세자로 삼는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오랜 고민 끝에 장자인 양녕대군의 세자 자격을 박탈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선택했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장자를 폐하고 다른 왕자를 후계자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실도 술렁였고 나라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왕자의 난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겪은 적이 있었죠.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고 궁궐 안에서 피가 흐르던 일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폐세자가 된 양녕이 군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지나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폐태자가 순순히 물러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싸움은 대부분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도 양녕대군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양녕은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세력을 규합해서 무력으로 왕위를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종 실록을 보면 양녕은 폐세자가 되기 전 자신의 행동을 두고 크게 꾸짖는 태종에게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만 지나치게 문제 삼는다는 취지의 상소를 올리며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폐세자가 된 뒤에도 태종이 사람을 보내 그의 생활을 살피게 했을 때 깊이 뉘우치거나 크게 낙심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만 놓고 보면 태종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며 더욱 실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양녕은 끝내 무력으로 왕위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또 한 번 왕자의 난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 조선 초기의 왕위 계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충녕대군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혹시 형제 사이가 원수처럼 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록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종은 형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폐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실의 어른으로 예우했고 궁중의 연회나 중요한 행사에 형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냥을 허락하기도 했고 생활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녕이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세자는 언제든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에서 생활했고 움직임도 왕실의 관리와 허락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국을 자유롭게 떠돌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조에서 폐태자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거나 목숨을 잃었던 사례와 비교하면 세종은 형을 최대한 보호하고 예우했던 군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녕대군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역사는 사람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기억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녕은 분명 왕세자로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태종이 후계자를 바꾸기로 결심할 만큼 큰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망나니 왕세자라는 한마디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녕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기록은 세종시대에 편찬된 태종실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종실록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료이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폐세자에 대한 기록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각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양녕을 무조건 미화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모든 것을 단순한 흑백 논리로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태종은 자신의 가장 큰 과업을 마무리합니다. 왕권을 안정시켰고 후계자를 결정했고 새로운 왕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키워온 아들에게 조선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1418년 음력 8월, 22살의 젊은 왕자 충녕이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이름은 세종.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군 세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훈민 저금을 만든 왕도, 장영실과 함께 과학의 시대를 연 왕도, 백성을 가장 사랑한 임금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왕관의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은 22살의 젊은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여전히 조선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강력한 정치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상왕 태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이야기는 한 명의 위대한 왕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길을 닫고 한 아들이 그 길 위에서 조선의 황금 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을 1418년 세종이 처음으로 왕의 자리에 앉던 그날 아침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이제 시간을 1418년 세종 즉위 첫날 아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입니다. 궁궐안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붉은 관복을 차려입은 관리들이 하나둘 근정전으로 향합니다. 예조의 관리들은 의식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승정원에서 오늘 올라올 문서들을 정리합니다. 궁녀들과 내관들도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오늘은 새로운 왕이 처음으로 조정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궁궐안은 축제 분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은 어떤 정치를 펼칠까? 젊은 왕은 대신들을 어떻게 다룰까? 과연 조정은 안정될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지만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세종의 입장이 되어보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불과 22살. 요즘으로 치면 대학을 막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나라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새벽 세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설레었을까요? 아니면 담담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종이 그날 자신의 심정을 직접 기록한 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앉게 될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조회가 시작됩니다. 대신들이 차례대로 왕에게 절을 올립니다. 조선의 새로운 국왕에게 처음으로 예를 갖추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세종에게만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궐 어딘가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수많은 정치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 바로 상왕 태종입니다. 겉으로는 세종이 왕입니다. 하지만 대신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태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 안에는 조금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왕을 향한 기대, 그리고 상왕을 향한 경외심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조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틈을 노려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외부의 적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종은 그 틈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왕은 세종에게 넘기되 나라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태종이 설계한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태종의 양위를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권력 이양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색깔을 무리하게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도 않았고 대대적인 숙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선왕의 정책을 모두 뒤집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각 지방의 농사는 어떤지, 국경은 안전한지, 억울한 재판은 없는지를 하나하나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의 첫 번째 정치였습니다. 듣는 정치. 세종은 말하기 전에 들었습니다. 명령하기 전에 질문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토론했습니다. 이런 정치 스타일은 훗날 집현전이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고 훈민정음 창제와 수많은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은 대신들과 경연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경연이란 왕과 신하들이 함께 경전을 읽고 역사와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세종은 왕이 된 뒤에도 이 경연을 자주 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 세 번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대신들이 전하, 이제 쉬셔야 합니다 라고 하려면 세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는데 어찌 끝이 있겠는가? 실제로 세종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책을 읽고 토론을 이어갔고 이 때문에 훗날 눈병과 여러 건강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는 왕이 아니라 배우는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상황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왕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흔들릴 만큼 큰 문제는 뒤에서 막아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절묘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험을 맡고 아들은 미래를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켰고 아들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조선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군사도 아니었고 궁궐도 아니었으며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궁궐 담장 밖, 평범한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이야기에는 젊은 세종이 가장 먼저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훈민정음과 조선의 황금시대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즉위한 22살의 세종. 그는 이제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궁궐을 새롭게 고치시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궁궐 안에 있는 대신들이 아니라 궁궐 밖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조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아직 30년도 지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태조는 나라를 세웠고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세종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 태종도 백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강한 왕권을 세우고 법을 바로 세우고 사병을 없애고 국가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급했습니다. 집을 짓는다면 먼저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기초가 어느 정도 완성된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즉위한 뒤 신하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가? 세금은 너무 무겁지 않은가? 가뭄이 든 지역은 없는가?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실록을 읽어보면 세종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매우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단순히 구휼하라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곡식은 얼마나 부족한지, 백성은 몇 명인지, 창고에는 곡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현장 보고를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라. 실제 상황을 다시 조사하라. 그만큼 그는 책상 위의 숫자보다 현장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세종은 이렇게까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타고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겪으며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세종은 그런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왕권이 왜 필요한지,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백성을 위해야 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종은 독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교 경전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도 읽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한나라 문제는 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요순시대의 이상적인 정치는 무엇이었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좋은 나라는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한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늘 백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느 날 한 관리가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지방에서 백성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대로 처벌하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먼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세금을 내지 못하는가? 게으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가? 이 차이가 바로 세종의 정치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에서도 좋은 리더는 현장을 자주 찾습니다. 보고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객의 불편을 직접 살펴봅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정치를 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농업을 연구하게 되고 세금을 더 공정하게 걷는 공법을 만들게 되며 의학서를 편찬하고 천문학과 과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세종에게는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시행해도 백성들이 그를 읽지 못하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호소할 수 없고 법을 몰라 손해를 보고 관리에게 속아도 그를 모르니 따질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세종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선 역사뿐 아니라 세계 문자의 역사까지 바꾸는 놀라운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영남과 전남 중심으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보됐는데 이번 주는 서쪽

0: 더위가 확대,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대이란 공습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국무부가 중동의 자국민에게 출국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패막이가 되는 나라는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해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강원도 강릉의 이틀째 밤사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 오늘 전남과 경남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먼저 밤사이 열대야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강원도 강릉에서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이례적인 밤더위를 말합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 최저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무려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밤기온 25도가 넘는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서울도 밤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해서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낮에도 많이 덥습니까?
2: 네, 이 열기를 그대로 품은 상태에서 낮에는 햇볕이 더 강해집니다. 기상청은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 현황 살펴보면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과 부산, 울산, 경남 밀양, 창원, 김해 등의 어두운 보라색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폭염 중대 경보 지역으로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어제 낮 최고 기온 41.6도로 이틀 연속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경남 양산은 오늘도 41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고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35도로 예보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폭염이 더 심해져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주에도 극심한 더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1,78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는 1,000명 정도 적은 편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무더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식장에서 어류 7,700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까지 누적된 집계를 보면 가축은 43만 2천여 마리가, 양식 어류는 16만 5천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시도별로 19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31%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작업장과 논밭 등 실외에서 발생한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작업자나 농림어업 종사자 등 실외 활동이 잦은 직업군이나 고령층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네, 이렇게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수상 레저 시설이 모여있는 경기 가평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4: 네,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주말이라 물놀이 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네, 요즘 찜통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강을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직 이른 오전 시간이라 이곳 물놀이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에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지나면 물놀이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대형 튜브 같은 놀이기구나 보트를 이용한 수상 스키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물놀이를 하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이곳 경기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에는 최고 34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시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둘째 날, 오늘 민주당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어제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1, 2위간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순회 경선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5: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은 울산에서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0시 울산 합동연설회는 당 선관위의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이후에 최고위원 후보부터 추첨순으로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울산 연설회가 끝나면 부산 해운대와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각각의 지역별 합동연설회도 진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지역인 경남 연설회 종료 후에는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략 7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호순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수와 득표율만 공개됩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에서 예상 밖의 신승을 거둔 김민석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부울경 지역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0: 네,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어제 충청권에서 김민석 또 정청래 후보 간 초박빙 결과가 나왔죠?
5: 네, 어제 민주당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36,032표를 얻은 김민석 후보, 2위는 33,329표의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 0.44%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의 고향이라 우려했지만 선방했다. 정청래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 치곤 잘 나온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고요. 10%를 조금 넘게 득표한 송영길 후보는 가장 큰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있다며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는 친명,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친청으로 분류되는 만큼 양 진영 간에 최종적으로 몇 명씩이나 당선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를 중심으로 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6: 당내의 거센 사퇴론 속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을 점수로 매길 각가지 잣대가 필요하단 건데 앞으로 서너 달 안에 200개 가까운 기준을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뤄지는 현역 의원 평가, 장 대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7: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6: 이번 달 초 발표 예정인 이른바 당 쇄신안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을 향한 구애가 계속되는 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당원들의 힘으로 껄끄러운 현역 의원들을 견제할 의도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비중은 당원 투표 80%의 일반 여론조사 20%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8: 한국의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당당히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6: 하지만 당대표 행보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뽑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주장에 100만 명 수준 당원만 보고 어떻게 정치하느냐며 국민 중심 정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원만 강조하다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당 전체가 흔들리는 민주당처럼 될 수 있다는 건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 대표를 연임까지 봐야 하느냐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당대표 선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고민도 감지됩니다.
9: 지금 8대2 구조를 이전을 7대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6: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시도에도 결국 원내 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징계 시도는 윤리위원회 내용으로 삐걱거리고 중진들을 중심으로 퇴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사퇴론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을 내세운 장 대표의 각종 정책 추진에 앞으로 만만치 않은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현기증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1: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지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10: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시장 안정화안을 모색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AM
1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AI 주식을 무너뜨린 25살 청년의 이야기, 월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영화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25살, 대기업의 CEO도 아니고 억만장자 투자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월가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베테랑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 한 사람이 운영하던 투자회사가 흔들리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까지 출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리오폴트 애션브레너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는 월반했고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졸업 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관련된 자선재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전 세계 AI 업계가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오픈 AI에 입사를 했죠. 하지만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AI 안전 문제를 경고하다가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은 실리콘밸리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2024년 그는 상황인식 (Situational Awareness)라는 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I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초지능에 가까워질 수 있다.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당시에는 다소 과격한 주장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고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났으며 반도체와 전력, 클라우드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청년 말이 맞았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를 예언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즉 AI 시대를 미리 내다본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 유명세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헤지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헤지펀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일반 펀드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다릅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도 감수합니다. 주식을 사고 공매도도 하고 선물과 옵션도 이용하고 때로는 빚까지 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벌지만 반대로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실도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애션 브래너의 펀드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운용됐습니다. 그는 AI 시대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AI 데이터 센터, 전력회사, 클라우드 기업, 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리고 AI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까지 쉽게 말하면 AI가 성장하면 이 회사들은 반드시 돈을 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무려 270%에 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운용 자산도 65조 원 가까이 커졌습니다. 25살 청년이 수십조 원을 굴리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65조 원이나 되는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란 아주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빌려 더 크게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하면 최대 투자금은 1억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신용이 좋으니 4억을 더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5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익도 5배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도 5배 커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2억으로 2억짜리 집을 사는 것과 2억 원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투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더 큰 돈을 벌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도 훨씬 커집니다. 애션 브래너의 펀드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투자 은행들은 그의 실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4-5배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억으로 50억을 투자한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흔히 레버리지를 크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평소 시장이 계속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시장이 갑자기 반대로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손실도 몇 배로 커집니다. 바로 여기에 다음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margin call입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4억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겠죠. 혹시 돈을 못 갚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보를 더 가져오세요. 아니면 일부를 팔아서 빚부터 갚으세요. 이것이 바로 마진 콜. 우리말로는 추가 증거금 요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담보로는 부족하니 돈을 더 넣거나 투자 규모를 줄이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가가 현금을 바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한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동시에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다른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또 팔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악순환 또는 연쇄청산이라고 합니다. 마치 눈덩이가 산 아래로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하락이었지만 레버리지가 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펀드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I 관련 기업들까지 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한 청년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하나가 정말 전 세계의 증시를 흔들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분명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은 종목에 같은 방향으로 투자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은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겁이 나서 집을 팝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혹시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결국 또 팔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처음보다 훨씬 큰 폭락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애션 브래너의 헤지펀드가 보유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AI 대표주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데이터 센터 기업, 클라우드 기업, 전력 인프라 기업, AI 서버 관련 기업,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종목들을 애션 브래너만 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AI는 앞으로 성장한다. 반도체는 계속 오른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된다. 같은 생각을 가진 투자가가 많다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이 시작되면 모두 같은 출구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제에서는 이것을 군집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무리행동, 쏠림현상이라고도 하죠. 목장에서 양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이유를 모른 채 따라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팔고 또 다른 사람이 팔면서 하락폭이 커집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션 브래너의 펀드가 마진콜을 받자 보유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자 다른 투자자들도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결국 AI 관련 종목들이 연쇄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레버리징입니다. 앞에서 레버리지는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디레버리징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짐을 메고 산을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디레버리징입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에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빚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팔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을 설명한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폭락은 AI 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디레버리징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애션 브래너의 펀드가 무너지기 직전 세계 최대 헤지펀드 가운데 하나인 시타델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타델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월가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투자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의 프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타델은 애션 브래너가 보유한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일종의 구조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타델 같은 회사는 아무 자산이나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자산이지만 강제로 팔리고 있다. 기업 가치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지나치게 공포에 빠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자산을 사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원칙이 나오는데요. 시장에는 두 종류의 하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정말 나빠져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줄고 적자가 늘고 미래 전망도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하락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기업은 그대로인데 누군가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생기는 하락입니다. 이번 사건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애션 브레너의 자산이 정리되고 시장의 불안이 줄어들자 AI 관련 주식들이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급은 아주 쉽게 말하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의 균형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이번 사건은 바로 수급 때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지만 손실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결국 지나친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산업과 AI 주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AI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항상 직진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은 성장해도 중간중간 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인터넷 혁명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닷컴 버블이 터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죠. 이번 AI 산업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투자 열기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는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AI 주식 폭락은 AI의 실패가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가 만든 금융시장의 충격이었습니다.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빚을 많이 내 투자했던 사람이 버티지 못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기업의 실적만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심리와 돈의 흐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레버리지가 만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숫자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의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25살 청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수익은 욕심을 부르지만 위기는 언제나 레버리지에서 시작된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투자에서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대학 전공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 앞으로는 어떤 전공이 가장 전망이 좋을까요? 예전 같으면 의대나 법대, 경영학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더 최근에는 컴퓨터 공학이나 반도체 공학이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공 하나가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월가의 헤지펀드와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이 뛰어난 수학 전공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최고 수준의 인재에게는 신입인데도 연간 50만 달러, 그 이상을 보상하는 제시를 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수학과를 나와서 신입 연봉 50만 달러? 수학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수학과 하면 교수나 연구원, 교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학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왜 수학이 갑자기 가장 비싼 전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AI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AI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아닌가요? 코딩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AI는 사실 수학으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도 구글의 AI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도 모두 겉으로는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수학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는 결국 숫자를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언어도 숫자로 바꾸고 사진도 숫자로 바꾸고 음성도 숫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AI입니다. 그 규칙을 찾는 핵심 도구가 바로 수학입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 선형 대수, 미적분, 최적화 이론 같은 분야가 AI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코딩은 AI가 대신할 수 있지만 새로운 수학은 AI도 쉽게 만들지 못한다. 실제로 미국 주요 대학들도 AI와 수학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소와 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수학자를 원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AI 기업이 지금 무엇을 경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AI 경쟁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의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적은 전기로 더 적은 비용으로 AI를 학습시키는 회사가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같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길은 100km이고 다른 한 길은 50km입니다. 당연히 짧은 길이 효율적이겠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자는 AI가 계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I 기업에서는 뛰어난 수학자가 수천억 원 규모의 컴퓨팅 비용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단한 줄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데이터 센터 수백 곳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50만 불을 주더라도 훨씬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자의 몸값이 급등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리콘밸리가 최고의 개발자를 데려가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서로 인재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가도 같은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금융회사까지 수학자를 찾을까요? 주식시장은 숫자의 세계입니다. 환율도 숫자, 금리도 숫자, 채권 가격도 숫자, 옵션 가격도 숫자입니다. 이 숫자 속에서 패턴을 찾는 것이 금융입니다. 그리고 AI가 금융에 들어오면서 그 중요성은 훨씬 커졌습니다.
요즘 월가에서는 사람이 하루 종일 분석하는 일을 AI가 몇 초 만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AI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뛰어난 수학 전공자를 데려오기 위해 실리콘밸리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AI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코드를 얼마나 잘 짜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얼마나 잘 모델링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델링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속도는 얼마인지, 거리 차이는 얼마인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몇 초 후에 멈추는지, 도로가 미끄러운지 이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계산을 가능하게 만든 언어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수학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AI 때문에 새롭게 가장 귀해진 직업 가운데 하나가 수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공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단순히 수학만 잘해서는 부족한지, 왜 앞으로는 수학과 AI를 함께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게 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미국의 월가가 실리콘밸리가 수학 전공자를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연봉 50만 불을 제시하는 이유도 단순히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AI가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오히려 수학자의 몸값이 올라간다고? 많은 분들이 AI가 발전하면 개발자나 수학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AI는 답을 잘 찾는 도구이지 좋은 질문을 만드는 존재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뛰어난 계산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계산기는 어떤 어려운 계산도 순식간에 해냅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어떤 식을 입력해야 하는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AI도 비슷합니다. AI는 계산을 매우 잘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학자들입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대학에서도 융합 교육을 강조합니다. 경제학과 학생도 AI를 배우고, 의대생도 데이터 분석을 배우며, 법대생도 프로그래밍 기초를 익힙니다. 반대로 컴퓨터 공학자들도 심리학과 경영학을 함께 공부합니다.

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AI 기업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AI와 함께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즉, 단순한 지식보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방식이 바뀐다. 은행원의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는 통장을 정리하고 송금을 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모바일 뱅킹으로 해결을 하죠. 하지만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산관리와 금융상담 부분처럼 더 전문적인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AI도 비슷할 겁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수학적 사고력.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입니다. 둘째는 의사소통 능력.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설득하고 신뢰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셋째는 평생 배우는 자세입니다. 앞으로는 한 번 배운 기술로 30년을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계속 배우는 사람이 경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신입 연봉 50억 뉴스는 단순히 한 직업의 몸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계 경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기기관을 다루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 시대에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생각하는 사람,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귀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를 먼저 묻기보다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직업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 새로운 것을 배우는 힘, 사람과 협력하는 힘은 어떤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AI 시대의 최고 연봉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로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 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영남과 전남 중심으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보됐는데 이번 주는 서쪽으로 더위가 확대,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대이란 공습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국무부가 중동의 자국민에게 출국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패막이가 되는 나라는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해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강원도 강릉의 이틀째 밤사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 오늘 전남과 경남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먼저 밤사이 열대야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강원도 강릉에서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이례적인 밤더위를 말합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 최저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무려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밤기온 25도가 넘는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서울도 밤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해서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낮에도 많이 덥습니까?
2: 네, 이 열기를 그대로 품은 상태에서 낮에는 햇볕이 더 강해집니다. 기상청은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 현황 살펴보면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과 부산, 울산, 경남 밀양, 창원, 김해 등의 어두운 보라색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폭염 중대 경보 지역으로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어제 낮 최고 기온 41.6도로 이틀 연속 관측일의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경남 양산은 오늘도 41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고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35도로 예보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폭염이 더 심해져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주에도 극심한 더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1,78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는 1,000명 정도 적은 편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무더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식장에서 어류 7,700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까지 누적된 집계를 보면 가축은 43만 2천여 마리가, 양식 어류는 16만 5천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시도별로 19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질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31%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작업장과 논밭 등 실외에서 발생한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작업자나 농림어업 종사자 등 실외 활동에 잦은 직업군이나 고령층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네, 이렇게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수상레저시설이 모여있는 경기 가평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4: 네,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주말이라 물놀이 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네, 요즘 찜통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강을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직 이른 오전 시간이라 이곳 물놀이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에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지나면 물놀이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대형 튜브 같은 놀이기구나 보트를 이용한 수상스키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물놀이를 하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이곳 경기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에는 최고 34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시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둘째 날, 오늘 민주당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어제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1, 2기간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순회 경선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5: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은 울산에서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0시 울산 합동연설회는 당 선관위의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이후에 최고위원 후보부터 추첨순으로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울산 연설회가 끝나면 부산 해운대와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각각의 지역별 합동연설회도 진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지역인 경남 연설회 종료 후에는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략 7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호순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수와 득표율만 공개됩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에서 예상 밖의 신승을 거둔 김민석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부울경 지역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0: 네,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어제 충청권에서 김민석 또 정청래 후보 간 초박빙 결과가 나왔죠?
5: 네, 어제 민주당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3만 632표를 얻은 김민석 후보, 2위는 3만 329표의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 0.44%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의 고향이라 우려했지만 선방했다. 정청래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 치곤 잘 나온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고요. 10%를 조금 넘게 득표한 송영길 후보는 가장 큰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있다며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는 친명,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친청으로 분류되는 만큼 양 진영 간에 최종적으로 몇 명씩이나 당선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를 중심으로 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6: 당내의 거센 사퇴론 속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을 점수로 매길 각가지 잣대가 필요하단 건데 앞으로 서너 달 안에 200개 가까운 기준을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뤄지는 현역 의원 평가, 장 대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7: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6: 이번 달 초 발표 예정인 이른바 당 쇄신안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을 향한 구애가 계속되는 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당원들의 힘으로 껄끄러운 현역 의원들을 견제할 의도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비중은 당원 투표 80%의 일반 여론조사 20%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8: 대국민의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당장이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6: 하지만 당대표 행보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뽑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주장에 100만 명 수준 당원만 보고 어떻게 정치하느냐며 국민 중심 정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원만 강조하다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당 전체가 흔들리는 민주당처럼 될 수 있다는 건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 대표를 연임까지 봐야 하느냐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일각에선 아예 당대표 선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고민도 감지됩니다.
9: 지금 8대2 구조를 이전을 7대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6: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시도에도 결국 원내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징계 시도는 윤리위원회 내용으로 삐걱거리고 중진들을 중심으로 퇴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사퇴론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을 내세운 장 대표의 각종 정책 추진에 앞으로 완만찮은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현기증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1: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지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10: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시장 안정화안을 모색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AM
1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1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미 화면에서는 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너무 이젠 잘 아시죠? 제가 굳이 뭐 앞에 어쩌고저쩌고 설명 안 해도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 그러면 뭐 유튜브에서도 워낙 난리 나고 매달 한 뭐 몇 회 이상을 세미나를 하시는 자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시간적인 여유도 즐기면서 평생 남은 인생을 넉넉하게 쓰고도 롱텀 케어 때 흔들림 없이 나의 은퇴 어떤 그런 우리 1세대 2세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챙겨주시는 행복 전도사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문선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 안녕하세요. 네. 문선영입니다.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좋아요. 저는.
16: 아 그래요?
17: 근데 어쩌고저쩌고 충분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이제 그 의사분들은 건강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고.
17: 네.
16: 근데 이제 몇 번 뵙다 보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어요.
17: 네. 은퇴 전도사도 좋을 것 같아요.
16: 그렇죠.
17: 네네. 네. 행복 전도사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16: 근데
17: 결국에는 저희가 행복한 은퇴를 지금
16: 그렇죠.
17: 지향하면서 하는 건데
16: 그럼요. 예.
17: 특히나 이제 8월은 제가 은퇴 쪽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방향을 좀 맞춰가지고
16: 그렇죠.
17: 예. 8월에 많은 고객님들 손님들을 이제 은퇴 쪽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16: 네네.
17: 그 달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잠옷 기대가 됩니다.
16: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여러 분야의 분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17: 네.
16: 물론 뭐 건강도 중요하고
17: 네.
16: 뭐 일할 때 무슨 뭐 세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인생의 마무리는 은퇴서부터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17: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16: 예.
17: 그 은퇴할 때 정말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저는
16: 예.
17: 하는데
16: 네네.
17: 혹시 뭐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은퇴하시게 되면.
16: 내가 살아갈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17: 돈?
16: 예.
17: 네. 그리고?
16: 그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17: 맞아요.
16: 되고.
17: 건강. 세 번째는요?
16: 나머지는 뭐 선택권 같아요. 여유롭게 뭐 취미생활을 즐긴다든가 뭐 가족과 함께 보낸다든가
17: 네,
16: 나머지는
17: 맞습니다.
16: 덤이 아닐까 싶어요.
17: 맞아요. 나머지 덤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친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16: 네네네.
17: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16: 그렇죠.
17: 그러니까 이 건강과 이 돈이 많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시간적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16: 네.
17: 은퇴라는 게
16: 네.
17: 그래도 혼자 보내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16: 그렇죠.
17: 내 시간인데 아니 그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인데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지난번에 누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 그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81세에 샌디에고 계신 어떤 분을 만나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16: 예.
17: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좀 꽤 자상가십니다. 선영 씨,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6: 네네.
17: 황금기가 혹시 언제?
16: 저는 솔직히 지금 같아요.
17: 지금?
16: 네.
17: 오,
16: 솔직히
17: 좋네요.
16: 저는 지금 같아요.
17: 오, 좋아요.
16: 네, 예.
17: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어리석게도 뭐 한 20대, 30대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요.
16: 네.
17: 그분이 81세인데 70대였대요.
16: 아, 그러세요?
17: 왜냐하면 그분은 딱 70세 은퇴하셨거든요.
16: 네네네.
17: 70세 은퇴하시면서 돈은 좀 있으시고 이제 여유롭게
16: 예, 예.
17: 거기에다가 건강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와이프와 친구분들인데 이제 본인까지 포함해서 뚜리 커플이 있는 거예요.
16: 예.
17: 그럼 6명이잖아요. 6명이서 10년 동안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가시고 음악회도 가시고 6명이 항상 모여가지고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파티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16: 네.
17: 지금 이제 81세가 되시니까 한 가족은 와이프가 좀 몸이 편찮으시고 또 다른 가족은 이제 남편분이 몸이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좀 서글프다. 왜냐하면 돈과 시간과 이 친구 삼박자가 너무 좋았고
16: 예, 예,
17: 그래서
16: 예.
17: 돌이켜봤을 때 내 인생에서 70대가 정말 아름다웠던 황금기다. 책임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라고
16: 예,
17: 하는 것도
16: 예, 예.
17: 아마 그런 마음가짐, 나에 대한 책임감은 별로 없어지고 이제 주변에 대한 책임감은
16: 그렇죠, 네.
17: 이제 즐기시는, 원하시는 것만 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16: 그렇고 사실 물론 20, 30대가 더 좋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철이라는 게 요만큼 듣다 보니까 방송을 하루 준비해도 2시간 동안 누군가 내 방송을 듣고 기분 좋아한다면이란 생각도 하고
17: 네.
16: 전 다행히도 이제 딸이 둘 있는데 다 네. 이제 시집 가서 손자도 낳고 자기네 인생 살고
17: 아 손주가 있으세요?
16: 네 손주 둘 있어요.
17: 축하드립니다.
16: 감사합니다. 돌제비 하나 있고 이제 돌 돌아오는 애 있고
17: 와.
16: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17: 멋진 할아버지인데
16: 예.
17: 책임감은 좀 덜 하게
16: 예.
17: 되고
16: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음악 듣는 시간도 즐길 수가 있고.
17: 네, 그렇죠.
16: 또 뭐 친구가 많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이 많아져서 전 전성기 같아요.
17: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네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은퇴라는 게 요즘 은퇴를 진짜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네네. 계시지만 고민한다라는 거는 지금 만약에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싶으면 네. 은퇴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희망에 찬 은퇴. 다시 말해서 돈과 건강과 예, 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네네. 말씀드리는 스트레스도 없고 네. 넉넉하게 네. 건강한 그런 노후를 네. 하는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8월에는 이런 그 뜸을 관통하는 이런 주제를 관통하는 세미나를 8월에도 많아요. 5개나 준비를 또 했습니다.
16: 5개나 있습니까? 네. 아이고 참. 이렇게 제가 뵈니까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라팔마. 야, 그냥
17: 네 개 도시네요.
16: 사방팔방을 돌아다니시네요.
17: 이제 어쩌다 보니까 사방팔방까지 됐는데.
16: 네, 어쨌든 하나하나 소개를 해 볼까요?
17: 네.
16: 8월 10일로 예정돼 있네요. 10시 반, 오전 10시 반.
17: 네, 월요일입니다.
16: 라팔마인데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네. 되나요?
17: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히나 그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넉넉한 이제 노후라는 거는 이제 돈과 네. 관련된 거잖아요. 예, 자금이 예, 예. 좀 있으셔야 되는데 네, 네. 뭐니 해도 은퇴에 있어서 가장 필수품은 어뉴이티.
16: 아, 어뉴이티. 네. 예.
17: 근데 어뉴이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의아해하시거나 네, 네.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있단 말인가? 네, 네, 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주면은 네. 과연 보험회사는 뭐 먹고 사나 이제 보험회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네네. 저희는 이제 저희 걱정해야 되니까 네네. 정말 연예인 걱정하지 마시고 정치인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보험회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만큼 어뉴이티라는 상품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수명에 맞춰서 어떻게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나온 상품이고 이미 100년이 넘은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잘 발달이 됐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어뉴이티가 완전하게 발달이 됐죠. 은퇴하시는 분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네. 어찌됐건 요게 지금 이 라팔마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오전에 또 오랜만에 지금 세미나를 해요. 그동안 네. 맨날 저녁에 했었는데 네네네. 오전에 월요일에 네. 이 401k라든지 IRA 그리고 TSP라든지 은행의 CD 같은 것들을 또 생명보험에 있는 돈들을 어떻게 어뉴이티로 옮길 것인지
16: 예, 예.
17: 세금 내지 않고 옮기는 방법들 더 풍요롭게 이자 받으면서 쓰는 방법들
16: 네.
17: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은퇴 필수 아이템 어뉴이티에 대한 세미나가 8월 10일 오전 먼데이입니다. 네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16: 아, 일단 예약 문의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17: 네.
16: 616-827-9599 616-827-9599로 문의하시면
17: 네.
16: 뭐 월요일날 10시 반이니까 아마 교통도 편안하시고 여유롭게
17: 네.
16: 오셔서
17: 네네.
16: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 뭐 세리토스라든지 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또 부에나팍에서 정말 가깝고
16: 네.
17: 뭐 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몬드바 뭐 이런 하시엔다 이런 데서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16: 네.
17: 라팔마 지역에서 얼바인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10시 30분 그렇게 먼저 처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6: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3일 후에 수요일 날
17: 목요일.
16: 아, 목요일이죠.
17: 네네.
16: 세리토스에서는 저녁 6시 반에 있네요.
17: 네, 6시 네. 반인데 이거 앵콜 세미나예요.
16: 아, 어떤 앵콜이죠?
17: 네,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세미나인데요.
16: 네네.
17: 이제 은퇴하면은 또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퇴하면 많은 분들이 꿈을 꾸시는 게 부동산 은퇴, 다시 말해서 렌탈 인컴 받는 거 있잖아요.
16: 예, 예,
17: 임대료
16: 그렇죠.
17: 받는 거.
16: 예, 예.
17: 얼마나 좋습니까?
16: 아, 좋죠.
17: 예, 임대료 받으면 따박따박 임대료 들어오겠다 생각하시는데
16: 네.
17: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임대료가 따박따박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실 임대료라는 걸 받기 위해서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고요. 밤에 전화와서 고장났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거나 아니면
16: 그럼.
17: 내가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택스라든지 보험료가 지금 점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임대료보다 임대료에서 나가는 돈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만큼 이렇게 따라잡지를 못해요.
16: 예.
17: 그래서 실제로 받는 인컴이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는 임대료라는 것이 매달 꼬박꼬박 나와야 되는데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임대료 못 내시는 분들 계시죠.
16: 예, 예.
17: 그러면은 그날의 나의 은퇴 인컴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사 나가고 나면은 적어도 한두 달은 청소해야 되고 다시 페인트 칠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해야 예, 되고 예. 사람 어플리케이션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공실률도 문제예요. 그래서 은퇴 때 렌탈 인컴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들이 좀 가서 그 집에 좀 쫓아가가지고 확인해보면 좀 좋잖아요.
16: 네, 그렇죠.
17: 근데 아들들은 더 바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아들들한테 이런 말하면 아들들은 다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 그 팔아버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마, 어머니, 아버님은 네. 이놈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네. 내가 너랑 이 집이라도 하나 남겨주지. 근데 자녀분들은 그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냥 팔아버리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부동산 은퇴가 네. 만약에 골칫거리다 버거워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네, 네. 요거를 60일 안에 해결해드리고요. 30일 안에 은퇴 플랜을 만들어서 10일 안에 상속까지도 이어지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그렇구나. 해요. 네.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았고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네. 신문 광고를 늦게 봤다. 라디오에서 너무 그때 가려고 했는데 그날 까먹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앵콜로 셀토스에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콜드웰 뱅커 빌딩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사는데 이제 제가 가서 강의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날 셀토스에서 8월 13일 목요일 6시 네. 30분에 네. 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6: 전화번호는 예약번호는 똑같습니다. 6267-9599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LA에서는 1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하게 되네요.
17: 네네. 네. 여기는 이제 또 LA에서 오전에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세러데이입니다.
16: 예, 예.
17: 그러니까 LA 한인타운 근처에 사시는 분들 또 노스리지라든지 토렌스라든지 이제 이런 네, 데서 오시는 네. 분들이 네. 아무래도 토요일이 좀 편하시어 하더라고요.
16: 그렇죠.
17: 10시 30분인데 이제 은퇴에 있어서 아까 이제 스트레스 없어야 되고 네, 돈 네. 많아야 되고
16: 네, 네.
17: 뭐냐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16: 그렇죠.
17: 은퇴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롱텀 케어.
16: 네.
17: 예. 롱텀 케어를 좀 하게 됩니다.
16: 네.
17: 그래서 롱텀 케어 과연 장수의 시대에
16: 네.
17: 롱텀 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16: 예,
17: 늘어나고
16: 예.
17: 있죠.
16: 예, 예.
17: 사실 60대에서는 3분의 1이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 필요한데 따로 무엇인가를 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나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6: 그렇군요.
17: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
16: 네.
17: 이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16: 네,
17: 중요한
16: 꼭
17: 주제.
16: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17: 네.
16: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일 후에 20일 날은 샌디에고에서 또 오전 10시 반에
17: 네.
16: 또 하게 되네요. 같은
17: 네.
16: 내용으로.
17: 맞습니다.
16: 네.
17: 보통 샌디에고에 저희가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토요일에 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또 평일에 좀 한번 해주세요.
16: 예, 예.
17: 토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는데
16: 네,
17: 선약
16: 네.
17: 비어 있는데 이제 빠지기가 이제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목요일입니다.
16: 네, 네.
17: 20 목요일에 다시 한번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라는
16: 네,
17: 주제로
16: 네,
17: 오전
16: 네.
17: 10시 30분에
16: 네, 네, 네.
17: 이제 합니다. 샌디에고 쪽이 지금 핫해요. 저희가 지난달에도 샌디에고에서 상속 세미나와 부동산 은퇴 세미나 두 개를 했는데
16: 네.
17: 와 정말 거의 한 30분씩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16: 아이고 대단했네.
17: 근데 제가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16: 뭐 어떤 거예요?
17: LA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10시 30분에 세미나입니다. 그럼 한 10시 40분 막 이렇게 오세요.
16: 네.
17: 그런데 샌디에고 분들은 일찍 오시는 것도 아니야. 되게 신기한 게 10시 30분 29분 되잖아요. 어디서 모여있다 같이 오시는 것 같아. 10시 29분에 와르르 오세요. 그래서 막 저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자리 배치 이제 알려드리고
16: 예,
17: 안내해드리고
16: 예, 예, 그렇죠.
17: 또 오시면은 좀 더 간단한 이제 음료라든지
16: 네,
17: 다과를
16: 네,
17: 준비하는데
16: 네,
17: 막
16: 네.
17: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28분, 29분, 딱 1, 2분 남겨놓고 어디 모여 계시나 봐요. 바깥에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같이 갑시다. 네네. 그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 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16: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27일 날 일주일 후에
17: 네.
16: 오후 6시 반에 라팔마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17: 맞습니다.
16: 세미나가 있네요.
17: 네, 또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을 네. 위해서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를 이제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또 이제 근무하시고 오셔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요.
16: 네, 네, 네.
17: 27일 8월 27일이죠.
16: 네.
17: 목요일 6시 30분에
16: 네.
17: 이렇게 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좀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16: 아, 그러세요.
17: 그리고
16: 예,
17: 또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문 광고에도 나가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지금 너무나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이제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자 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요 스케줄표 다 보내드릴게요.
16: 616-827-9599 616-827-9599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 네, 혹시 이제 운전 중이셔가지고 나 전화번호 못 적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문선영 그 제 이름입니다.
16: 네, 네, 네.
17: 문선영의 머니 토크라고 치시면 네.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16: 혹시 지난번에 네. 제가 들었던 기억인데
17: 네.
16: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줌으로도 가능한가요?
17: 가능한데요. 지금 이 세미나들은 보통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시니어분들은 줌에 들어오시는데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올해 이번 건 현장에서 해요.
16: 아, 이번 건. 네네.
17: 네네. 근데 줌 세미나가 또 저희들이 계속 하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 네. 만일에 제가 아는 지인인데 네. 몸이 불편하셔.
17: 그렇죠.
16: 가고 싶은데.
17: 맞아요.
16: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17: 맞아요.
16: 저는 이제 행사 많이 하다 보면 동영상 많이 찍거든요.
17: 네.
16: 같이 가신 분이 좀 찍으셔서 그걸 전화로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7: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16: 네네네.
17: 그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직접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16: 그렇죠.
17: 댁으로.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토렌스 지역에 와이프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남편분이 꼼짝을 못하세요. 근데 정말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다. 근데 오실 수가 없는 형편인 거죠.
16: 그랬군요.
17: 와이프를 모시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내려가가지고
16: 네네네.
17: 또 개별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16: 네.
17: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좀 도움을 알려주시면
16: 그럼요.
17: 저희가 또 다른 방법들을
16: 예.
17: 맞춤형으로 또 만들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저희도 기쁜 일이죠.
16: 네. 전화번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로 문의하시고 만일에 전화 안 받으시면 미팅 중이거나 바쁘시니까
17: 방송 중이거나
16: 연락처하고
17: 이렇게.
16: 네. 메시지 남겨주시면
17: 네.
16: 아마 바로 리턴콜 하셔서
17: 네.
16: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17: 네.
16: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16: 네.
17: 문선영 씨께서는 그 회사에서는 세미나를 많이 합니까? 라고
16: 예.
17: 질문을 해요.
16: 예, 예.
17: 세미나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16: 어렵죠.
17: 예, 왜냐하면
16: 아니 저는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17: 이제 이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상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교육부터 이제 내용을 좀 정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16: 네네네.
17: 게 저희가 믿고 있는 신조예요.
16: 네네네.
17: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광고 보고 이거 참 좋은 이자인 것 같으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16: 예예.
17: 근데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뭐 큰일이 나진 않지만 나한테 정말 맞는 상품인지는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고 사실 디자인을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16: 그렇죠,
17: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정말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는 정보 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고 세미나도 잘하기도 하고
16: 네네네.
17: 이렇습니다. 정말 너무 다양한 주제로 매월 이렇게 세미나를
16: 네네.
17: 가지고 있으니까요.
16: 네.
17: 꼭 한 번씩 참석하시고 이제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거의 유튜브를 이미 다 듣고 계신 분들
16: 예.
17: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세요.
16: 네,
17: 그래서
16: 네, 네.
17: 내가 2년 전부터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16: 네, 네.
17: 너무 반갑게 와주시는데
16: 감사합니다.
17: 너무 감사하죠.
16: 네.
17: 감사하고 다들 시간 내셔가지고 꼭 한 번 정도는 참석해 주시기를 네 희망합니다.
16: 네, 문선영이 머니토크가 시원하게 준비한 8월의 은퇴 세미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음 달 8월 10일 날 라팔마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고 13일 날 세리테스에서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15일은 이곳 LA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고 샌디에고에서는 20일 날 오전 10시 반 그 마지막으로 라팔마에서 8월 27일 오후 6시만 이렇게 총 5회가 있으니까 혹이라도 궁금하거나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 네.
16: 자, 마무리 말씀 하나 전해주세요.
17: 네. 아까도 시작 때 우리가 네. 말씀 나눴던 대로 네네. 은퇴하면 정말 희망차고 기대되고 네. 고대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네, 그렇죠. 생각을 해요.
16: 네네.
17: 건강하셔야 되고요. 돈도 넉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좋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16: 네.
17: 제가 무엇보다도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6: 예, 알겠습니다. 네,
17: 꼭 연락 주시고요.
16: 네.
17: 은퇴 준비 늦은 때는 없어요.
16: 네.
17: 항상 오늘이
16: 네.
17: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한다고 해서 꼭 무슨 플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기 때문에
16: 네.
17: 마음 편안하게 오시기 네. 바랍니다.
16: 감사합니다.
17: 네, 감사합니다.
16: 건강 챙기시고요.
17: 네.
16: 네.
18: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렸고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배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면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 다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설 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19: 문선영의 머니톡.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6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불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9: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1: 맞습니다.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신
1: 재치십니다.
0: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1: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네.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0: 네.
1: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지니까
0: 네.
1: 내가 못 내겠다. 나 이거 그냥 취소하려는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뭘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1: 엄마
0: 얘기도
1: 괜찮아.
0: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왜 중요한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네.
1: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0: 있고 네.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네.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1: 네.
0: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0: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1: 네.
0: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1: 네.
0: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0: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1: 네,
0: 나 싫다
1: 네.
0: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1: 네.
0: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1: 네.
0: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1: 네.
0: 그런데 아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1: 네.
0: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1: 네.
0: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1: 네.
0: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1: 네.
0: 실제로
1: 네.
0: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1: 네.
0: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1: 네.
0: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1: 네.
0: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1: 네.
0: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1: 네.
0: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1: 네.
0: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1: 네.
0: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1: 네.
0: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1: 네.
0: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1: 네.
0: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1: 네.
0: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0: 네.
1: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티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얼매?
0: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1: 네.
0: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1: 네.
0: 나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1: 네.
0: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입니까?
0: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 시장에
0: 평균 남가주가.
1: 예.
0: 그럼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1: 네.
0: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1: 네.
0: 그건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1: 네.
0: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1: 네.

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1: 네.
0: 무조건 전화 주시고 네. 상담 한번 해보시면
1: 네.
0: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0: 네.
1: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0: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1: 네.
0: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 네.
0: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0: 네.
1: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네.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0: 네,
1: 참고하시기
0: 맞습니다.
1: 바라겠고요.
0: 네.
1: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0: 네, 맞아요. 네. 8월에 저희가
1: 네.
0: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1: 네.
0: 무엇보다도 정보가 네. 필요하다. 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1: 네.
0: 중에.
1: 네.
0: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1: 네.
0: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1: 네.
0: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1: 네.
0: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1: 네.
0: 롱텀 케어
1: 네.
0: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1: 네.
0: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1: 네.
0: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네.
0: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0: 네.
1: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0: 맞아요.
1: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1: 네.
0: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1: 네.
0: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1: 네.
0: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1: 네.
0: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1: 네.
0: 해놓으면 내
1: 네.
0: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드리니까
1: 네.
0: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1: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0: 네.
1: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도 어누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0: 그럼요.
1: 네.
0: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1: 네.
0: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1: 네.
0: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1: 네.
0: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네.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1: 아, 그럼요.
0: 그런데 소셜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네.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네. 너무 좋죠.
1: 그렇죠. 네.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0: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그거 진짜 마음에 네. 드는데요. 네.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0: 네.
1: 그랬더니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0: 와우.
1: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와우. 넘겨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0: 와우.
1: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0: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네.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1: 네. 와우. 야 진짜
0: 네.
1: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0: 네.
1: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62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뉴니티가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뉴어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어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뉴이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며 어느덧 8월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크고 특별한 결심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며 내 몸을 위해 잠시 걷는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 역시 소중한 도전입니다. 8월에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생각 하나, 작은 웃음 하나를 더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